0: 비밀?
1: 무슨 비밀?
0: 태평이가 있지.
2: 하, 내 얘기가 아니구나.
1: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3: 무슨 비밀?
4: 지구야,
3: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1: 카메라!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2: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1: 방백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2: 어?
1: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는?
3: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4: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1: 그런 거 없어.
3: 번개쌤, 하나씩 먹죠. 규칙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2: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건 다 봤어.
1: 나도 새우 좀 사줘.
4: 5g이 나보다 크던가?
3: 아빠, 가요.
1: 나는 왜 빨리 안 가?

0: 이어서 냠냠 히어로 슈퍼잭이 방송됩니다.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몽을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빠르게 달리는 슈퍼잭.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0: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도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하트를 클릭. 같은 글자 찾기. 마우스로 코딩을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도로로 컴퓨터. 선생님. 도로로 코딩 컴퓨터. 미미월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이제 긴장의 팡팡 점프로 마무리하면 좋아요가 500개!
1: 좋아요! 나도 좋아요 받을 거야! 인기란 걸 느껴보고 싶어! 좋아요가 0개? 대체 뭘 해야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거야?
2: 뭔가 신기한 걸 해야 할까?
3: 요리사님! 좋아요 500개 돌파했어요!

0: 너무 한심해서 웃음이 나오네. 샵 접시파괴왕, 샵 한심한 잭.
1: 뭐? 한심해?
0: 어? 어? 이런 한심한 꼴에 좋아요를 누른다고?
1: 뭐? 좋아요? 좋아요다! 나도 좋아요 받았어!
0: 시시해. 지워야겠다.
1: 야!
2: 어? 어? 슈퍼잭,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어요. 출동 준비 됐나요?
0: 네, 출동하겠습니다. 아휴, 결국 좋아요는 못 받았네. 만약 시민들이 내 멋진 히어로 모습을 본다면 무조건 좋아요를 눌렀을 텐데.
1: 응? 그래! 슈퍼잭의 모습을 내 피드에 올리는 거야! 그럼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3: 여기는 냠냠시티 외곽에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
4: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신기한 물건들을 가진 콜렉터. 나, 리치의 방송에 오신 악당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악당 잡지를 소개해볼 텐데요. 궁금하시죠? 그럼 제 유능한 AI 비서를 한번 불러보죠.

0: 뭐야? AI 기능이 있다더니 완전히 별로잖아!
1: 신처럼 강력한 힘, 레시피스토리 당신을 품 안에.
0: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오, 레시피스톤. 꼭 내 걸로 만들고 말겠어. 나 같은 악당에겐 멋진 장비가 필요하지. 여보세요? 악당 장비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야, 그렇게나 비싸요?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2: 왜? 왜 조에오가 아직 연계인 거야?
3: 히어로인지 몰라서 못 누른 걸까?
2: 그럼 지금까지 도와준 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3: 난 있어! 좋아요 한 개!
2: 한 개가 뭐야? 히어로가 100개, 200개는 받아야지!
4: 어? 히어로가 이렇게 한심한 짓이나 하고 있다니.
3: 우와! 반짝반짝하다! 누구야?
2: 히어로라는데 이름은 몰라. 근데 성격은 아주 별로야.
5: 난 미라클 루나야. 최고의 마법 히어로라고.
3: 안녕. 난 메카탄탄. 메카탄탄.
2: 그걸 레시피 스톤이잖아. 어디서 찾았어?
4: 이거? 네가 번개 맞고 있을 때 찾았지.
3: 슈퍼잭도 번개 맞지 말고 레시피 스톤 찾아서 냠스타에 올렸으면 좋아요 받았을 텐데. 아깝다.
2: 난 시민들을 도우려고 한 거라고.
4: 좋아요에 진심이었던 건 아니고.
2: 아니거든.
0: 이 레시피 스톤 탐지기 중에 제일 싼 걸로 달라고 했더니 이게 작동하기는 하는 거야. 오, 된다 된다. 이쪽이다. 오. 레시피 스톤 가까운데 있었잖아. 어? 근데 쟤들은 뭐야? 어디서 본 얼굴인데? 레시피 스톤 넘버는 귀찮은 히어로들? 에이, 아이고 귀찮게 됐네. 히어로도 잡고 레시피 스톤도 빼앗으면 바로 악당계의 유명인이 되는 거잖아. 빌려왔던 장비가 어디더라?
3: 레시피 스톤도 찾고 히어로 포인트도 받고 부럽다. 슈퍼잭은 좋아요도 놓치고 히어로 포인트도 놓쳤는데.
2: 하나도 안 부러워. 난 좋아요 100개, 200개 받을 거거든.
4: 100개는커녕 한 개도 못 받을걸? 왜냐면 넌 인기 없는 히어로니까. 몰랐던 건 아니지? 인기 없는 건 사실이잖아.
6: 맞아. 난 인기가 없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레시피 스톤이랑 찍은 사진이면
2: 좋아요를 받을 수 있어! 예!
3: 나도 나도!
0: 이런 건 너희들한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유명인한테 어울리지.
4: 유명인이라고?
0: 나를 몰라? 나 팔로워 100만에서 살짝 부족한 세계 최고 유명 콜렉터 리치 네미시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2: 내 좋아요, 내 리치 비스톤.

0: 어서 와라. 셋이 한꺼번에 모이면.
1: 잠깐 멈춰. 저 악당 녀석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2: 기다려 슈퍼제.
3: 날씨 피스토.
0: 쟤는 왜 계속 오는 거야? 이 방법을 써야겠군.
1: 뭐 하려는 거지?
3: 네, 좋아요. 내 레시피 스톤 내놔!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다!
0: 레시피 스톤에 히어로들까지 내 손에 들어왔군.
1: 슈퍼젯, 너 때문에 함정에 걸렸잖아!
3: 에이, 걱정 마! 이까지 감옥 주면 내가! 힘이 안 들어가.
0: 괜한 힘 빼지 말고 불쌍한 포즈나 취해봐! 이걸 냠스타그램에 올리면 나는 유명인이 되고 너희들은 영원한 내 부하가 되는 거다! 아, 맞다! 요거? 이 좋아요는 취소해야지.
1: 뭐? 그 좋아요 네가 누른 거야?
0: 인기 없는 히어로한텐 누가 좋아요를 눌러주겠냐? 취소.
1: 안 돼! 내 좋아요!
3: 나의 좋아요를 내 좋아요를.
1: 저 정도면 그냥 좋아요 눌러줄 걸 그랬나.
0: 아, 네. 제일 비싸게 빌린 장비라고.

0: 진정해.
1: 레시피 스톤.
0: 오지 마. 이것도 줄게.
1: 배고파.
0: 뭐야? 괜히 놀랐잖아.
2: 슈퍼제!
3: 으이구, 힘을 적당히 썼어야지.
0: 생각보다 위험한 녀석들이군. 그냥 둬선 안 되겠어. 뭐야?

악동 장비 대여 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옥 하나 망가져서 추가 비용이 있고요. 그럼 또 이용해 주세요.

0: 슈퍼지 레벨업!
1: 야! 아, 이거 봐! 내가 네 사진에 좋아요 몽땅 눌렀어!
0: 야! 잘 가요, 리치!
2: 악당의 좋아요 따윈 필요 없어!
0: 찍었어?
2: 응, 다 찍었어! 아이, 나도 찍어줘!
0: 통통 치즈 대소동!
3: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쟤? 냠냠시티 안 지키고 뭘 하고 있는 거야?
0: 오늘은 통통 치즈가 나오는 날이라고요. 이제 우리 차례야, 탄탄.
4: 감사합니다. 어?
0: 여기 통통 치즈 두 개 주세요.
4: 끝났습니다, 손님.
0: 네? 그럼 통통 치즈는요?
4: 내일까지 기다리세요. 통통 치즈는 24시간 후에 나온답니다. 야호! 퇴근이다!
0: 안 돼! 내 통통 치즈!
2: 좋아! 내일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탄탄. 내일은 첫 번째로 먹는 거야. 아, 탄탄? 어, 탄탄! 치, 나 혼자 기다리지 뭐. 24시간쯤 문제 없어.
5: 자, 다 익었다.
6: 와, 맛있겠다. 캠핑 최고.
7: 응? 저게 뭐야?
6: 어? 어? 결종별이잖아.

0: 알고 싶다면 레시피 써.
1: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빠, 우리 이거 키우면 안 돼요? 네?
0: 감히 나를 주무르다니.
2: 저쪽입니다, 롱 캡틴.
0: 가자, 얘들아. 이제 우주 정복도 시간 문제다, 롱.
3: 설마 밤새 기다린 거야? 어?
4: 지금 몇 시지? 줄 서 있게 잘했네.
5: 통통치즈 판매 시작합니다.
4: 저요, 저요. 제가 바로 첫 번째 손님이에요.
6: 통통치즈 나왔습니다.
4: 우와, 드디어 통통치즈가 내 손에 들어왔어. 뭐해요? 내 통통치즈 돌려줘요. 이리 내놔요.

0: 레슬리 스톤이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냐고?
1: 이럴 리가 없는데롱. 캡틴, 저쪽입니다로.

0: 이리 자. 내가 직접 찾겠다롱.
1: 내 치즈를 망가뜨리다니. 용서 못해.
0: 상가신 놈이로군. 내가

0: 잭, 슈퍼잭, 듣고 있어요? 방금 통통 치즈 가게에 레시피 스톤을 노리는 악당들이 나타났어요.
1: 어? 이건 치즈 강도들이 쓰고 있던 모자잖아.
0: 모자가 아니에요, 잭. 머리에 착지해 상대를 조종하는 무시무시한 외계인 메롱캣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요, 잭.
1: 통통 치즈! 아니, 레시피 스톤! 당장 갈게요.

0: 잊지 않아 주세요.
1: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손님.
2: 이건가? 아님 이거?
1: 저기요, 이상한 모자 쓴 손님. 차례를 지키셔야죠. 아무리 치즈가 맛있어도 그렇지, 정말?
2: 레시피 스톤을 내놔!
1: 그런 메뉴는 없어요.
3: 에? 모자가 말을 하네?
2: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건가? 그럼 이건? 어떤 거야? 레시피 스톤은 어디 있냐고!
4: 당장 멈춰, 땅들아! 아이, 뭐야?
2: 응? 느림보다요? 이건? 오! 드디어 찾았다, 레시피 스톤! 이제 우주 정복은 시간 문제잖아!
4: 안 돼! 레시피 스톤!

0: 레시피 스톤까지 빼앗기다니.
1: 와, 내가 탄탄! 대단해, 메카탄탕! 하마터면 레시피 스톤을 뺏길 뻔했어.
0: 어제는 같이 못 기다려줘서 미안해, 잭. 통통치즈 맛있었어?
1: 그게 사실은 나도 아직...
2: 메롱캣 상단 모두 다 우리가 상담당신한 이상 너희는 우릴 절대 못 잡지마!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0: 오버버리님은? 어디로 간 거지? 저쪽이다.
1: 캡틴, 엄청난 추격전이었지 말입니다롱.
2: 지구인 녀석들, 우리 캡틴.

0: 것이랑. 이제 우주 정복이 머지않았다롱. 자, 레시피 스톤,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줘. 뭐야? 왜 안 돼?
1: 여기까지다.
2: 아이고 머리야.
3: 응? 뭐야 이 이상한 문어들은?
0: 어디 갔냐롱?
1: 혹시 찾는 게 이거야?
0: 내 레시피 스톤!

0: 죽일 금양가 이 악당들아! 내 치즈의 복수다!
1: 슈퍼제 괜찮아?
2: 결국 못 먹었어.
3: 아, 내 통통 치즈!
4: 고마워요, 덕분에. 이거라도 드실래요?
3: 우와! 내 통통 치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사실은 어제부터 통통 치즈 먹으려고 줄 서 있었거든요.
4: 아, 어제 통통 치즈 못 드셨던 분들이구나. 모습이 변해서 못 알아봤어요.
5: 슈퍼제 메카탄탄 정체를 들켜서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소매기네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빌러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빠르게 달리는 힙포즈.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5: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오지의 진정한 용기.
1: 이런.
2: 기타.
0: 오지, 괜찮아?
3: 루디오,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1: 루디, 미안해.

0: 이건 블레이즈 볼트?
1: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루시오.
0: 좋아, 해보자고. 루디, 위를 봐.
1: 보아, 군.
0: 이제 끝난 거겠지?
1: 루시오, 서둘러. 어서 퀀텀 에너지를 흡수하자.
0: 퀀텀 에너지 흡수.

0: 러시아. 정말 오랜만이군, 러시아.
1: 제무스?
0: 계획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니 기대해도 좋아.
1: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루시오? 괜찮아?
2: 그럼. 근데 왜 이러지? 이상하게 졸리네.
1: 루시오? 루시오 정신 차려! 루시오!

0: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어. 그런데도 의식을 못 찾고 있구나.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래. 아직 감당할 힘이 부족하거든.
1: 더 빨리 도왔어야 했는데.
0: 오즈? 그건 그렇고 엄마가 다이누스터가 되는 걸 반대하신다던데 허락은 받은 거니?
2: 당연하죠. 아마도요.
3: 다이노스터라고? 절대 안 돼! 그 워치는 중고거래로 넘기라니까.
4: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오즈랑 같이 이 도시를 지킬 거라고요.
3: 네가 도시를 지키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자꾸 어리면서. 그리고 오즈, 엄마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세탁기 돌려놓으라고 말했지?
2: 그랬죠.
3: 이런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체 어떻게 도시를 지키겠다는 거야?
4: 오즈, 너희 엄마 너무하셔. 자꾸 안 된다고 하시고.
1: 엄만 왜 내가 하려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 잠깐만! 너 다이노스터 스티븐 맞지?
5: 그런데?
1: 고대 파충류인 메야사우루스를 퀀텀 다이노로 두고 있는 다이노스터잖아. 만나서 정말 영광이야.
5: 예의 바른 신입이네. 누구랑은 아주 다르게 말이지. 이것도 다 인연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1: 정말이야? 그럼 부탁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
5: 그러니까 다이노스터가 되기 위해 엄마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지?
1: 맞아. 엄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가게 일이나 도우래. 다이노스터가 되는 게 못마땅하신가 봐.
5: 가게 일을 도우라고?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퀀텀 다이노 파워!
1: 잠깐만!
5: 다이노 슛! 변신! 메야메야 탕! 스트라이크!
1: 안돼, 제발 그러지 마.
3: 갑자기 나타나서는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5: 감사 인사는 됐어요.
1: 안돼!
5: 실수가 좀 있었네요. 괜찮으세요?
3: 지금 네 눈엔 내가 괜찮아 보이니?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아!
1: 응? 엄마! 진정하세요. 친구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5: 정확히는 친구가 아니라 오즈가 존경하는 다이노스터 선배죠.
3: 또 다이노스터 얘기야? 넌 다이노스터로 활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을 텐데.
1: 엄마!
6: 너도 도망쳐!
3: 오늘 장사는 다 틀린 것 같네.
5: 어머님,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저 스티븐이 공룡을 단번에 쓰러뜨리면 되니까요.
3: 뭐?
7: 야호, 됐네요. 다이노스터 이겨라.
5: 메야메야 텅 스트라이크.
2: 스티븐, 내 가게가.
3: 절대로 용서 못해!
1: 엄마,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3: 이 못된 녀석!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덩치 좀 크다고 누가 겁먹고 도망칠 줄 알아? 안 돼, 가게를 지켜야 해!
1: 지금 가게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3: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가게 차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림도 없어! 썩 물러가!
1: 엄마, 자극하지 마세요!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쉬프트 변신! 스테고 쉴드!
3: 오즈! 엄마가 다이노스터는 안 된다고 했잖아!

0: 하지만 지금 엄마랑 가게를 지킬 사람은 저뿐이잖아요. 난 할 수 있어. 자, 덤벼. 이걸로 끝내주지! 스테고 쉴드! 스트라이크!
1: 오자!

0: 그만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가게는 됐어! 어서 도망치자!
1: 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해낼게요! 우와! 좋았어!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자고!

0: 해냈구나.
1: 됐어!
0: 오즈.
2: 엄마. 엄마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0: 아니야, 오즈. 잘했어. 너 제법 멋있더라. 다이너스타로 활동해도 좋아.
1: 정말이에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최선을 다할게요.
0: 대신 약속하렴. 항상 조심해야 해. 그리고 숙제 꼭 하고, 나가기 전에 세탁기도 돌리고, 여동생도 잘 돌보고.
1: 네, 그럼요, 엄마. 제가 전부 다 할게요.
3: 대체 왜 난 선택받지 못하는 거야?
4: 에단.
3: 누구야?
4: 나는 여러 퀀텀 차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네 형, 에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지. 에릭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 네가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거다.
3: 형! 하지만 어떻게? 난 퀀텀 다이노한테 선택받은 적도 없는데.
4: 퀀텀 다이노의 선택 따윈 기다릴 필요 없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5: 에단의 위험한 계약.
3: 대체 왜 난 선택받지 못하는 거야?
4: 에단.
3: 누구야?
4: 나는 여러 퀀텀 차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네 형, 에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지.
3: 뭐? 우리 형을 안다고? 형! 에릭 형! 내 말 들려? 형!
4: 네 목소린 들을 수 없다. 에릭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 네가
6: 루시오. 소장님, 루시오는 언제 깨어날까요?
7: 다친 데는 없으니 곧 씩씩하게 깨어날 거야. 루시오를 믿고 기다려보자꾸나. 시간이 늦었어. 집에 가보렴.
6: 네, 소장님. 루시오, 이제 그만 일어나. 루시오!
1: 여기가 어디지? 어? 아무것도

0: 저건 설마 전설의 다이노스토? 잠깐! 멈춰! 멈추라니까! 배달? 루시오.
1: 아! 깜짝 놀랐잖아. 루시오! 걱정 많이 했어.
0: 로디, 고마워. 여긴 어디야?
1: 전혀 기억 안 나? 카르노타우루스랑 싸웠잖아.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서 오즈가 널 여기로 데려왔어.
0: 맞아. 그랬었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1: 루시오, 어디 가려고? 루시오, 천천히 가.
0: 이상한 꿈을 꿨어. 에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에단! 에단! 안에 있어?
1: 그냥 외출한 걸 거야. 일단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자.
0: 에단! 괜찮은 거야?
1: 대체 왜 이러는 건데?
0: 로디, 이거 놔!
2: 누구? 루시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0: 에단! 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2: 어? 왜 이러는 거야, 루시오? 진정해. 아무 일 없다고.
0: 실은 내가 이상한 꿈을 꿨거든. 아무 일 없다니 다행이다.
2: 그럼 난 이만 들어가 볼게. 너도 집에 가야지?
0: 그래, 가야지. 학교에서 보자, 에단.
2: 나 원참.
3: 다이노 시트 변신!
0: 에단?
1: 왜 그래, 루시오?
0: 느껴져.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에단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1: 뭐? 오늘따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루시오!
0: 왜 하필 지금이야? 그만둬!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0: 저킥! 아!
1: 루시우, 공룡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자.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
0: 알았어. 어때, 야구르지? 나 잡아봐라, 이쪽이 지롱. 그래, 이쪽이야, 따라잡아봐. 어디 한번 잡아봐. 너무 느리잖아. 느려, 더 빨리. 내 저킥. 못 잡겠지롱. 완전 느린 보래요.

힘이 너무 강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새로운 다이노스터?

0: 이제 끝내주마. 섀도우 볼트 스피드!
1: 그만해! 아파서 힘들어 하잖아!
0: 시끄러워. 지금 날 막으려고 한 거야?
1: 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0: 반응이 이상하고 너희가 늘 해오던 일 아닌가?
1: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공룡이 불쌍하지도 않아?
0: 감히 날 방해할 생각이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1: 해보자고!
0: 섀도우 스피어!
1: 랩터 스파이크!
0: 다른 것 빼곤 별거
1: 내려쳐 다이브!
0: 소용없어! 섀도우 쉐워크! 겨우 그 정도 실력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니 놀랍군. 이제 끝내주지.
2: 루시오! 정신 차려! 어서 피해야 해!
3: 멈춰! 다이노스타 규칙 제8조! 배틀이 끝난 후에는 상대를 공격해선 안 된다! 근데 넌 누구야?
4: 이대로 계속 싸우면 슈트가 망가질지도 모른다!
0: 운 좋은 줄 알아.
3: 거기서! 어? 사라졌잖아?
5: 데비...
3: 루시오! 너 괜찮아?
5: 네가 제때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그보다 방금 그 검은 다이노스터는 누구였어?
5: 나도 모르겠어. 오늘 처음 보는 녀석인데 왠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예감이 너무 안 좋아.

0: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위가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위시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위,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하차.
1: 저 녀석이 인도일 렌디온 하누맨 놓치면 안 돼.
0: 어?
1: 하누맨,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 얌전히 캡처당하라고.
0: 그럴 순 없지. 왜냐하면 이 몸에게는 꿈이 있거든.
1: 꿈?

0: 노래까지 조종해서 강제로 춤추게 만들다니.
1: 조종? 뭔 소리래? 어깨? 깜짝이야. 뭐야 이 사람들.
0: 에? 조종당한 게 아니었어?
1: 어머나 나도 참. 아무튼 이 몸이 여기서 당할 순 없지. 컴온 연꽃 스테이지.
0: 이번 게임은 퍼즐 게임. 한우맨을 캡처하려면 연꽃잎을 밟고 한우맨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해. 아, 잠깐만.
1: Hey, shake it, shake it.

있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겠지? 뭐? 뭐야 저건? 오케이! 뭐야? 뭐 저런 게 다 있다! 으아! 하지만 그쪽에 꼬맹이라면 어떨까? 하누누누누누누누

0: 원래 영혼을 바꾸는 능력까지는 없었을 텐데 역시 귀신이의 영향으로 능력이 강화된 건가?
1: 이 몸은 바쁘니 다음에 도전하러 오라고.
2: 얘들아! 정신 차려! 소매가! 누나!
0: 이번엔 쉽지 않겠어.

0: 아, 망했네. 이 상태면 한우맨을 만나도 절대 못 이길 거야. 한우맨을 이기려면 우선 서로의 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게 좋겠어. 아, 괜찮나 이거?
1: 이곳이야말로 내 최고의 스테이지에 어울리겠군.

정말 끈질긴 놈들이네. 아까 그렇게 된통 당해놓고도 모르겠니? 컴온 연꽃 스테이지. 그래봐야 서로 바뀐 몸으로 나에게 이길 리가 없지. 간다. 하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0: 좋아. 서로의 몸을 잘 이해한 완벽한 팀워크야.
1: 야야, 그걸 전부 날려버리면 반칙이잖니. 퍼즐 게임은 머리를 쓰는 거라고.
0: 머리 썼는데? 좋아, 지금이야.
1: 어디 이 녀석들 영혼을 마구 섞어주마. 하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0: 얼라리.
1: 좋아, 켜.

이걸로 가족들이 전부 모였구나. 다행이다. 그나저나 이번 하노맨도 그렇고 가족들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랜디온들이 더 강해졌었지. 라온의 목적은 뭐였던 걸까?

0: 이어서 소맥커피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여기가 어디야?
5: 어디 어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6: 어? 자, 봐봐.
5: 쉿, 조용히 해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역시 랜디 온의 힘 때문에 폭포가 얼어붙은 걸 거야. 마침 토론토에 반응이 있어. 그건 또 뭔 포즈래? 뭐 오랜만에 너희 가족들이 전부 모인 걸 보니까 든든하네. 좋아, 그럼 바로 출발하자고!

0: 어리석은 인간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내 이름은 버비 더 디스트로이어. 이놈들을 이곳에서 말살해 주마.
1: 이번 게임은 하키 게임. 버비가 타고 있는 저 로봇 좀 강해 보이지만 상대는 혼자니까 우리가 유리할 거야.
0: 과연 그럴까? 나와라 로봇 군단.
1: 으악, 저건!

어느 정도 용인데. 하지만 5분간 퇴장당하지. 이렇게 엄마가 퇴장당하면 조금 위험할지도.

0: 하키는 골프가 아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가? 공도 사라졌고 어차피 니놈들이 이기더라도 캡처는 불가. 포기해라 인간들.
1: 공이라면 여기 있어. 다들 기다렸지? 트램이 등장.
0: 한 명이 더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1: 과연 그럴까? 부탁해 천리 섬세. 소매가 나를 공으로 쓰는 거야.
0: 헛소리하지 마라.
1: 뭐래? 너 때문에 난 지금까지 하키공 취급이었거든.

0: 이럴 리가.
1: 좋아.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 다들 내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가 돌아오려고 얼마나 엄청난 모험을 했는지 알아? 글쎄, 내가 까마귀한테 물려가서 눈 속에 파묻혔다가 기지를 발휘해서 구조 신호를 딱 보냈더니 마침 우연히 개들이 지나가더라고. 그게 나와 찰리 3세의 만남이었지. 찰리 3세는 내가 지은 이름인데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내가 있는 힘껏 나는 개들한테 침범먹이 되면서도 오직 가족들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

0: 교과서란 한 사람이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1: 교과서란 또 하나의 선생님이. 너무너무 소중했던 교과서입니다, 진짜.
2: AI 시대일수록 교과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0: 아미.
1: 안돼. 안돼. 안돼, 수범아.
2: 메시지한테 받쳐가지고 거의 서너 군데는 다 꼬맸어요. 큰 탈 없이 다치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0: 배틀부터 K-pop 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3: 어색하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4: 저는 그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8: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와우.

0: She's for the cabot. She's for the cabot.
1: You ruined it.

0: 우리는 충무김밥 집을 했어요.
1: 한 5년? 근데 한 지금 십몇 년을 안 해서 될까 했더니 그래도 그럭저럭 되네요.

0: 책에 읽고 갈게요. 가서.
1: 아이고야, 눈이 엄청 부시네.
2: 무슨 빌딩 같이 되게 멋있네.
1: 어느 쪽으로 들어가지? 저기 들어가요?
2: 저기 있네.
1: 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
2: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도?
1: 트리니움? 네, 트리니움이라고 하는 학교 이름이 없다.
2: 이 나라는 학교를 이렇게 짓는구나.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다니까는 일찍, 뭐, 크기는 크네, 밥은 다리가.
2: 다니엘이 시험을 봤는데 20점
1: 그 9월
2: 수학도 그러고
1: 수학도 20분 맞았다고?
2: 그럼 손이 나야.
1: 수업 끝났다는 소리 같다.
2: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3: Deixa eu falar uma coisa para vocês. Está aí junto com os amigos dele, coreano.
4: Boa tarde.
5: Boa tarde.
4: Boa tarde.
5: Seja bem-vindo.
4: Boa tarde.
6: Depois eu
3: A família do Sam está aí junto com os amigos dele, coreano.
7: Cadê Samuel?
3: Cadê o Samuel? Dá um tchau, Sam!
7: Eu sou mãe da Samuel. É a avó da Samuel.
8: Avô
7: do Samuel. Avô do Samuel. Fez uma comida coreana para você experimentar.
9: Kimbap이야.
3: Kimbap.
10: Kimbap.
3: Kimbap.
7: Kimbap.
10: Kimbap.
9: 브라질 오니까 다 또 여기도 학교 급식이 없어갖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에 가서 이벤트를 해주자 하고 김밥을 만들었어요. 하면 어떨까?
11: 할머니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 굉장히 맛있을 거야.
7: Eu preparo isso então.
12: Aproveitarem a comida que ela preparou deliciosa.
7: Oi. Aqui ó.
12: Pega com a tá.
7: Isso.
12: Quando ela dá é para receber. Saboreia, saborei que é uma delícia.
7: Sim, arroz pepino, queijo e tuna.
10: É tipo sushi.
7: Se alguém quer mais? Ah, tá bom. Titia te dá. Ah, é. Você quer mais? Quer mais?
9: Me dá moça,
7: você quer mais?
9: Ó, oh, vou dar-lhe.
7: Ó, você quer? Será, Masaki?
9: O quê?
7: Ah, é? É, a pá, já que a pá, já dá de gostar.
10: É porque meu pai disse que ele quer comer.
7: Eu vou te dar um pouquinho mais pra levar, então, tá bom? Então... Curte bastante. É. É, vamos ver. É, titia vai tentar. Rapidamente, aí ele tá. Uriu uma rata de coelho, uriu uma rata de coelho. E você também? Quero levar. Aí, ó. Seu pai também. Quebrou. Tá bom?
12: guarda na lancheira.
7: Oh, maravilha! Quero mais?
10: Why do they want more? Why? What is enough? Yeah, they could just make it. Get those fine those cooked shark bait, buy seaweed, buy cucumber, buy carrot, and an egg. It's so simple.
8: How are you kidding?
10: I don't know. I don't remember because they didn't ever give me any. No, but my teacher didn't give me any.
3: Já tem.
7: Já tem.
12: Oi.
9: I need that
10: higher
9: one.
10: No, did for me?
8: Yeah. Did you like?
10: Yeah.
7: Olá, em coreano,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7: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내가 브라질까지 와서 우리 사미엘 학교를 다 가보는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잘 만들어왔구나 하고 기분 좋았고요.
7: 네. I was like, what? Like that. 저도 막 같이 애들처럼 소리 지르고.
10: 어, 할아버지 데려와서.
1: 가는 곳이 뭐, 빨리 가야 4시간 반, 뭐 5시간, 6시간 그렇게 걸린다는데.
7: 가자. 가자. 맨 앞에. The front. 사무엘, 다니엘. 앞에 앉아. 맨 앞에.
10: Do me and Maria sit in the front?
7: 두 번째.
1: 그쪽에서부터 타는 거야?
7: 아니야. 사무엘, 여기. 앞에.
9: 이 차를 타고 어떻게 가는 거고?
10: What are your hats? Really? The hats?
1: 할아버지가 가운데 앉을게.
9: 아니, 사람이 가운데 앉을게.
13: 네.
1: 그렇게.
13: What is my water box,
9: the big one? 어린이니까.
1: 아, 그래, 떨어지는
7: 거 아니야? 사람이 더 큰 거 같은데, 할아버지는.
9: 그래도 어린이잖아.
1: 그래, 내려가.

0: 국립공원이라고?
1: 네.
0: 매력? 안 내리는
1: 거? 아니. 번지야.
0: 번지야.
2: 와, 서머.
3: 룩.
4: I'm gonna hold on for dear life.
1: Hey.
3: Yep, we are going now.
5: Oh yeah, touch your legs.
6: Yeah, 안 좋았다.

0: 엄청 높네.
1: 바다가 됐고. 그치?
2: Look at how clean the sand is. I've never seen such clean sand in my life.
3: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예뻐요.
0: 아이고, 파도도 치고.
2: 응.
0: 바다 같아. 먹어도 될까?
1: 아, 먹으면 안 되지.
0: 짜지는 않는데. 먹기는 좀 깨름직하네.
2: 아,

0: I was super amazed, but I was mostly amazed by the sand. Yeah. I kept on joking to myself, that's the cleanest sand I've ever seen in my life. Because the beaches here, especially the beach we normally go to, that's close by, it has a lot of dirt and glass, but that one was super clean. Did you like it?
1: Yeah, I like making frog houses and playing in the water.
0: But do frogs? Do frogs live in the beach?
1: And I was suffering because like,
2: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그 고생스러운 만큼 행복하고 좋고 신비롭고 그런 걸 내 눈으로 봤다는데 황홀했고 어쨌든 그냥 한마디로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안녕, 잘 있어.
3: 언제 올 수 있을까?
2: 안 올 거야.
3: 마지막이야.
2: 진짜 마지막이야.
4: 재료 배추, 감자. 또 뭐 필요하지 엄마?
2: 그 위에 고기 있지?
4: 응.
2: 그거 꺼내.
4: 잠깐만. 여기 더 물 좀 더 넣을까? 물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거야?
2: 그냥 감. 내가 직감적으로 공식이 없어.
5: 아니, 내가 이제 가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은 한 가지 해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감자탕을 끓이려고 사가지고 왔어요. 또 조금 짠하기도 하죠.
6: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게 해줘서 좋아서.
2: 된장은?
4: 된장. 고기를 된장을 넣고 끓인다?
2: 냄새 좀 덜어갈게.
4: 냄새 덜어갈게. 이거 더 넣어도 되지?
2: 어, 마늘.
4: 마늘, 마늘, 마늘.
2: 마늘 있었는데.
4: 여기, 여기, 여기.
2: 엄마에다가 잘잘하게 썰어봐.
4: 썰으라고?
2: 한 두 번, 세 번.
4: 아,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도? 거의 다 됐어요.
2: 여기다 넣으면 돼.
4: 여기.
2: 지혜야, 이거 너 오늘 20점이야.
4: 왜?
2: 이걸 얇아가지고 빨리 익어서 뭉그러지게 하려고 잘라라 그랬는데 전부 땡글땡글땡글 잘라나잖아.
4: 말을 하지.
2: 잘 자르고 있는 줄 알았지.
4: 이거 그냥. 아, 그냥 넣고 자른 거?
2: 와,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4: 냄새 좋은데? 아, 맛있겠다.

0: 뭐라 했어? 응? 뭐라 했어?
1: 아니. 응? He's gonna. I will. Don't worry.
2: 당신도 같이 할 거예요? 당신도 같이 할 거예요?
3: 애가 두 명이니까.
2: 둘씩.
3: 애들 방이 어디가요?

0: 네?
1: 마리아, 자라.
0: 하준씨. 네?
1: 잠깐.
0: It's a big book. It's a big thing.
1: 마리아. 할머니가 마리아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 책이 이렇게 많아갖고 무거운데 여기 짊어지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밀고 다니는 가방을 하나 사왔어.
0: 저요?
1: 어.
0: Hold up.
1: 짠.
0: 와. 와. 와. 감사합니다.
1: 공부 열심히 해.
2: 다니엘. 다니엘 가방부터 선물을 한 거야?
0: Maybe like he was like holding useless stuff like trash, or maybe it was a present like toys. But whenever he opened it and I saw something blue with a handle thing, I knew what it was. 감사합니다. What is that? A bag. Brush? 감사합니다. I was amazed by the amount of space. Before.
2: 다니엘은 이렇게 가방이 있잖아, 이렇게. 그래, 다니엘 형하는 가방이 다 떨어져서.
0: What about me?
3: Oh boy, best present ever.
0: What about me?
1: 어느 날부턴가 중매쟁이가 집에 가지런히 오가기 시작했어. 좀 며느리 까미로군요.
2: 사무엘은 지금 자기 것이 없다고 버릇으로 해가지고 계속 울 것처럼.
3: I felt sad because only he get it.
0: But you already have a so bad.
3: 수트케이스. I really want another bag like that one that has four wheels.
2: 그래서 좀 용돈 조건 덜 쓰고 하나 더 사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물은 거의 같이.
1: 마리아랑 사라가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배에 힘을 푹 주고 뽕! 뽕! 뿡 하고 어이구 태풍도 이보다 낫겠구나.
2: 그럼 생선 국물을 맨날 먹을 수 있지 않소? 그리고 부인한테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다시 밥 한 술 먹고 또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단다. 자,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우리 사무엘은 그냥 잡으렀어? 다니엘, 자, 이제 라이트, 업, 라이트 업. 오, 됐다.
1: 마리아, 자. 살아서 자자. 사라, 우리 사라는 어렸을 때, 이 잠잘 때 할머니가 이 자장가 불러주면 잠을 잘 잤어. 그거 사라도 알지?
4: 응.

0: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1: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쁘게 잘 커가고 있어.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김치 아버지가 이제
2: 김치

0: 4살.
1: 하루는 쾌하고 발랄하고 흡입력도 강하고 매력덩이입니다.
0: 하루에 누나가 갈 때 같이 놀자. 해도 다녀오겠습니다.
2: 누나 뭐 아니잖아. 누나 이제 데이트 번호 갈 수 있어.
0: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2: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 나는 못 만나겠다. 할아버지랑 말이야.
2: 마음 단단히 또 먹고 가는.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1: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2: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13: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14: 우와, 이거 보세요.
13: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14: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우와.
15: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0: 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1: 여기 서 있으니까
2: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3: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4: 와, 이걸 대지예술이라고 그랬는데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지예술가 최우배입니다. 산 하나를 제가
3: 와.
4: 15만 6천 평입니다.
3: 15만 6천 평이요? 아, 미술관이 세 개에 100만 장자 맞으실.
4: 그래도 가난합니다.
3: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4: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3: 파시기도 하나요?
4: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알 것 같아.
3: 크게 뭐 잘못하신 게. 네.
5: 전혀 나쁜 남자시다.
6: 아, 진짜요?
7: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8: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9: 화이팅!
10: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2: 아이고, 잘하네.
1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관심과 응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0: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겨울 아픈 할머니를 도와달라며 편지를 보냈던 영우와 올해 봄 아빠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며 복싱 선수의 꿈을 키워온 미진이 기억하실까요? 방송 이후 두 친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겨울 진도에서 편지 한 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1: 저는 현재 전라남도 진도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김영우입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랑 단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보살피며 키워주셨습니다. 아무 도움 없는 저를 10년 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효도는 무슨 도움 한 번도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플 대로 다 아픈데 제대로 된 치료나 용양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맨날 저 뒤치다꺼리하랴, 맨날 저 할 거 다 들어주랴.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 동안 할머니는 저 뒷바라지 해주기 때문에 할머니는 하고 싶은 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디 한번 여행 가본 적도 없고 진짜로 할머니가 드시고 싶으신 음식도 제대로 대접 못 가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 옆에 바로바로 있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할머니 한 번만 행복하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쌍하신 저희 할머니 효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그렇게 시작된 영우와의 첫 만남. 영우와 할머니에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영우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는 이미 몇 해 전부터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뜸만 줘, 밥 먹게. 네, 약 먹게. 네.
0: 서 있는 것도 어려운 할머니를 대신해 영우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영우의 아침은 늘 분주하게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차려낸 아침상.
2: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3: 그래요, 고맙다. 아니, 수술한 지가 한 30년도 넘는데 옆작뼈가 주저앉았다 하던가. 저 다리는 그남동 힘이 괜찮은데 절대로 못 걸 것이 허리 때문에.
0: 지독한 허리 통증으로 할머니의 일상은 무너진 지 오래였는데요. 그저 고통을 견뎌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일찍 철이 든 손자 영호는 할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는데요.
3: 잘해요. 제일 고마워요. 누가 갈채를 줄까 학원을 보내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장학금 받고 다닌 것이 너무 기특하고 저렇게 지가 타고난건가 몰라도 너무 착해요.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나 때문에 배도 많이 굵고 제일 가슴 아픈데.
0: 태어난 지 겨우 6개월 만에 엄마 아빠와 이별하고 할머니 품에 안긴 영우. 영우에겐 할머니가 부모님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4: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머니가 엄마 같이 느껴졌고 이제 절 보살펴주는 모습이 항상 아직도 엄마 같으세요. 이제 할머니랑 저 둘밖에 없다 보니까 생계 유지하려고 할머니가 막 이것저것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항상 미안하죠, 절 계속 키워줬으니까. 그리고 항상 고맙죠, 절 키워줬었으니까.
3: 따뜻한 말로 김치를.
0: 문 밖을 나서는 일도 할머니에겐 버겁기만 했는데요.
3: 잡았어.

0: 영우는 늘 그림자처럼 할머니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1: 허리는 다리를 못 쓸게.
0: 외출할 때면 영우도 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1: 아니야, 돌아오지.
0: 나날이 심해져만 가는 통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병원을 찾았던 할머니. 보호자인 영우와 함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2: 보세요. 검사할게요.
1: 네.
2: 자, 다리 들어보세요. 당겨요.
1: 아파요.
2: 얘가 당겨요. 괜찮아죠?
1: 네.
2: 원래 고질병으로 이 할머니가 허리를 많이 쓰셔가지고 척추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닳아져서 다리가 저림 증상이 있어서 오래 못 걷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일만 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거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좀 물리치료나 그다음에 주사, 약물 이런 투약으로 해서 좀 치료해 보시고 그래도 양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수술이 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병원에 할머니를 남겨두고 온 영우는 유난히 쓸쓸해 보였는데요.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지난 날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과정이 애기 홀로 놔두고 그런 거 이제 너무 제일 마음 아프고 제가 일하러 다니고 할 때 아침에 새벽 3시에 나가면 오후 7시, 8시경에 들어오니까 오면서 제가 전화를 하면 집에 올 때까지 전화 끊지 말아가고 울고 있어도 그럴 때 생각하면 제일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은 다 컸을게. 지금은 제가 저한테 도움을 받고 있죠. 앞에서 그린 앉아서 혼자 그러듯이 베르듯이 쳐다볼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0: 설령 누군가에겐 버거운 짐처럼 보일지라도 두 사람에겐 서로가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는데요. 할머니가 없는 시간은 참으로 시리고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3: 영우 씨한테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4: 할머니는 저에게 부모님 같은 존재죠. 제 전부죠, 전부. 할머니 없으면은 많이 힘들고 기댈 사람도 없어지니까 할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저한테.
0: 그렇게 묵묵히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던 16살 영우. 해가 바뀌고 초가을 무렵 영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이 영우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4: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고 있어요.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제 집으로 내려와서 할머니 간병해 드리고 있어요.
3: 공부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4: 네, 그래도 상위권 유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5: At that time. 신청하다. Sign up. 모험가. Adventure.
0: 무거운 걱정을 덜어내고 나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4: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고 할머니도 전보다 더 나아지셨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이제 열심히 해서 제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0: 할머니를 챙기는 마음은 예전 그대로인데요.
4: 바닷가 나와서 좋지.
1: 진짜 좋다. 영우가 저거 갖고 와서 이렇게 좋네. 바다가 복귀해서 머리가 턱 터졌다. 좋다. 내가 좋다. 이러고 나올 때 너무 좋다. 고맙다.
0: 얼마 전 다리를 다친 할머니의 기분 전환을 위해 영우가 준비한 나들입니다.
4: 할머니, 내가 학교에서 성적표 받았는데 받아.
1: 계속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4: 국어랑 수학이랑 한국사랑 다 1등급이고 정교 4등이면

0: 이제 여러 개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어.
1: 잘했어. 진짜 잘했어.
2: 그 흔한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손자가 대견하면서도 할머니는 가슴 한 구석이 저려옵니다.
1: 너무 착하고 공부밖에 몰라요, 애기가. 그래가지고 너무 착하고 내가 이것 덕을 보고 있고 너무 할머니란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고맙고 진짜 돌아서 등짝 보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르고 내가 무엇을 못해 믿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가슴 아프고 너무 착해요 애기가.
2: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할머니를 위해 용기 내어 도움을 청했던 영우. 그 손을 따스히 잡아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0: 저는 나눔 0700 프로그램 덕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김영우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후원 덕에 저와 할머니의 생활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여 장학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도 이러한 은혜 잊지 않고 꼭 성공하여 미래에 저 같은 불우한 이웃을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할머니를 도와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 미진이를 처음 만난 건 지난 봄 한 복싱장에서였는데요. 미진이는 다부진 눈빛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3: 저는 17살 홍미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는데요. 복싱 선수 되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지금.
4: 왼쪽 스트레이트! 에이, 다시 한 번!
3: 아유. 저희 가족이란 저희 큰 버팀목이자 제가 챙겨야 할 동시에 저를 챙겨주시는 그런 삶의 아주 큰 부분입니다. 유망한 복싱 선수가 돼서 제 꿈을 펼치는 거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많은 추억 쌓고 싶어요.
4: 한번 스트레이트 강하게! 강하게!
2: 등교 준비로 분주한 아침 시간. 두 남매를 위해 서둘러 아침을 준비하던 연화 씨.
5: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힘드니까 우리 아프니까 소파 가서 쉬세요.
6: 엄마 도와줘.
5: 네, 소파 가서 쉬세요 그냥.
6: 해도 돼?
5: 네, 괜찮아요.
2: 연화 씨는 허리 통증으로 신음을 삼키며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낯선 한국 땅에서 홀로 남매를 키우며 억척스레 버텨왔지만 엄마에게 남은 건 지독한 고통뿐이었습니다.
5: 어머니가 일주일에 하루만 쉬시고 매일 일하는데 디스크 때문에 무리하게 일하면 안 되는데 저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셔서 특히 저녁에 들어오실 때나 자고 일어날 때 움직이시기 좀 힘드시거든요.
2: 그런 엄마를 대신했던 미진이.
7: 괜찮았어?
8: 예, 어디 괜찮아요?
7: 질러?
8: 아, 이제 깼어요, 다.
7: 맛있게 드세요. 애기야, 뭐.
8: 네.
2: 15살 광의도 누나를 잘 따르는 속깊은 동생이었죠. 먼 타국에서 날아와 평생을 약속하고 두 남매를 품에 안으며 가족의 울타리는 더욱 단단해졌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 뒤로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3: 갑자기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평소에 지내다가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실 것 같고 실감이 잘 안 됐어요.
2: 5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짙어지기만 했습니다.
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자전거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자전거 타면서 길 가다가 아빠 비슷

0: 잔 사람 보면 막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아빠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요즘은 꿈에도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1: 안녕하세요.
2: 유진이 아니야?
1: 네.
2: 옷 갈아입고 운동 준비하자.
1: 알겠습니다.
3: 마음을 달래려 찾았던 복싱장. 이곳에서 흘린 땀방울은 미진이에게 새로운 꿈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0: 처음에 그냥 취미로 복싱을 갔다가 점점 빠져들고 선수까지 하고 싶어져가지고 관련 영상도 찾아보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복싱 선수를 위해. 제 삶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지금.
3: 복싱은 미진이에게 자신감을 채워주었고 그 변화는 값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 운동 시기가 같다든지 같은 개월수로 따졌을 때는 상위 클래스라고 봐야죠. 미진이 정도의 힘이나 펀치력이면 국가대표를 넘고 세계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오랜만에 왔죠 여기.
5: 오랜만 왔어. 3년 전에 기분 됐어요.
3: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빠를 만나러 새 식구가 오랜만에 납골당을 찾았는데요.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6: 미안해. 오래 안 왔어. 오빠 미안해.
3: 고단했던 세월이 서러운 눈물로 쏟아져 내립니다.
6: 우리 애기 많이 컸어요.
0: 오빠, 내가 상 탄 거야.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나 진짜 노력해서 상 탄 거야. 오빠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아빠가 보면 자랑스러웠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조금 섭섭하네.
3: 미진이는 아빠에게 약속 하나를 남겼습니다.
0: 나 앞으로 계속 좋아하는 복싱하면서 복싱선수 돼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되고 싶어. 아빠도 하늘에서 열심히 응원해줘.
3: 그렇게 슬픔 대신 새로운 용기와 다짐을 품었습니다.
5: 우리 집에 가요, 오빠.
0: 자주 올게요, 아빠 이제.
3: 아쉬운 작별을 뒤로하고 다시 현실로 나아갔던 세 사람. 미진이네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뒤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연화 씨가 치료를 시작하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7: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3: 미진이에겐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그토록 바라왔던 새 복싱 글러브.
7: 이거 나한테 완전 딱인데?
8: 잘 어울려. 나 너무 때려봐. 오.
7: 완전 가벼워.
8: 됐다.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요?
7: 저요? 하고 싶으면 복싱도 하고 동생도 저 따라서 운동하고 싶다 해서 같이 운동할 때도 많고 어머니도 건강 많이 좋아지셔서 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8: 저도 옛날부터 복싱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3: 누나의 열정에 마음이 동한 건지 광희까지 복싱에 합세했다는데요.
8: 공부하고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9: 공부 열심히.
7: 네. 네.
9: 운동도 열심히.
7: 네.
9: 파이팅.
7: 안녕하십니다.
3: 고마운 마음들 덕분에 아이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도와줘.
1: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오늘 내 입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가게 합이 무조건 180이거든?
2: 어쨌든 엄청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인데 이번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특히 미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2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성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꿈을 개발하기 위해서 복싱장도 계속 다니고 있고 또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하면서 또 가정에서는 또 어머니를 도와서 가장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3: 혼자였던 곳에서 이제는 동생과 나란히 운동하는데요.
4: 동생 끈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꾸준히 하면 저보다 더 잘해질 수도 있어요.
5: 아, 그래요? 가능성이 좀 보여요?
4: 네.
6: 올라가서, 닝이 올라가서 둘이 더 레스복싱으로 한번 잠깐 해보자.
5: 닝이 올라갈 건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7: 네, 살짝 긴장돼요.
0: 이진아,
2: 네.
0: 광희가 오늘 처음이니까
2: 네.
0: 좀 살살 봐주면서 해.
2: 네.
0: 이거 좀 리드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알았지?
2: 네.
3: 대결을 앞두고 보호장구로 철저히 무장하는데요. 동생에게 한수 제대로 가르쳐주겠다는 미진이 그리고 누나에게만은 절대 질 수 없다는 광희.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빈틈을 파고들며 접전을 이어가는 남매. 막상막하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미진이의 묵직한 주먹이 광희를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누나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7: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누나가 너무 세가지고 당황도 했고요. 그리고 누나보다 이제 더 세져야겠다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4: 작년에 메달 많이 땄는데 이번 연도에도 열심히 감량하고 노력해가지고 꼭 큰 성과를 이루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0: 아, 미진이처럼 재능 있는 친구들이 빛을 못 보고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빛을 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동생 광희도 이번에 또 그 후원해 주신 덕분에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광희 또한 재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 볼 육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6: 미진아, 꿈을 꼭 이루자.
8: 파이팅!
3: 남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한층 밝아진 두 가족의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정말 흐뭇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 덕분에 영우의 할머니는 곧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영우 역시 마음 놓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진이 역시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고 동생과 함께 복싱을 배우며 훌륭한 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두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삶에 찾아온 변화가 참 감사하고 뭉클한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도 나눔 0700

0: 빡빡한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참 시청자분들께서 호두과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흐뭇하고 참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2: 가을향기 물씬 나는 10월의 첫 주말. EBS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10분. 교과서의 날 특집. 교과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책. 오후 3시 35분. 특집 AI 고전. 오디세이아.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컨택트.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EBS와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5: 아이고 잘하네.
4: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와우.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8: 형들, 떡볶이 먹자.
9: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8: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0: 진짜 맛있겠지?
11: 대박, 너무 맛있는데?
12: 떡이랑 같이 먹어봐.
8: 나도.
11: 닭고기가 킥이다.
10: 와, 쫄깃쫄깃하네.
13: 쫄깃한 닭다리살이다리한 닭떡볶이.
8: 배고파, 잘 어울려.
13: 새로 떡볶이.
10: 밥 비벼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4: 김정은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 스페셜한 한식 레시피. 통통하게 살얼은 제철 삼치로 만드는 영양만점 생선구이.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맛에 누구나 좋아할 삼치 간장구이부터 톡톡 터지는 옥수수 씹는 재미가 쏠쏠한 이색 탕요리. 달걀과 옥수수의 맛은 물론 색감까지 조화로운 옥수수 달걀탕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이고요.
16: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5: 네. 선생님, 네. 이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반가워할 소식인데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삼치 간장구이.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6: 네, 우선 삼치는 이렇게 한 토막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뭐 네. 뼈가 있으면 더 맛있고요. 네. 살만 발라져 있는 거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곁들여주는 채소로는 이제 오이고추랑 토마토 그리고 레몬 슬라이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5: 선생님, 그리고요. 네. 이 삼치구이는 간장 소스가 찰떡인데요. 네. 양념 재료에 뭐가 들었는지 또 알려주세요.
16: 우선 간장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이제 맛술 그리고 여기에 올리고당이나 알룰로스 같은 당 대체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후추, 또 향을 내는 대파하고 생강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5: 네, 짭조름하고 살코기 먹으면 입맛이 확 돌잖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네. 삼치가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비린내가 덜하고 아주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16: 네, 그렇죠. 기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철이고요. 네. 그 삼치는 좀 크기가 클수록 기름이 기름져서 맛있거든요.
15: 맞아요.
16: 그래서 좀 크기가 큰 삼치에 네.

0: 두통약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요거를 좀 칼집을 넣어가지고 밑간을 해볼 텐데요.
1: 네.
0: 네. 이렇게.
1: 굉장히 아주 등이 그냥
0: 네.
1: 비닐이 너무 그냥 색이 너무 멋져요.
0: 네, 아주 그냥 선명하죠.
1: 네.
0: 신선할수록 이 등 은빛깔이 아주 선명하고요.
1: 네.
0: 또 잘 벗겨지지 않은 삼치 네.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이 두꺼우니까요. 이렇게 좀 칼집을 내 주신 다음에
1: 네.
0: 여기 이제 소금 간을 해볼 텐데요.
1: 해볼까요? 네. 사실 이 삼치는 너무 짠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0: 네.
1: 많이 또 찾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리고 살이 부드럽고 가시가 이 살에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1: 예.
0: 어린 아이들
1: 예.
0: 부드럽고 먹기 좋아서
1: 네.
0: 또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0: 좀 약하게 해서 좀 미리 절여놓겠습니다.
1: 아, 얼마큼 좀 될까요, 이렇게?
0: 다른 재료 준비하기 한 15분 전, 20분 전
1: 네.
0: 미리 뿌려놓으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네. 이렇게 한번 두고요.
0: 네.
1: 자, 이제는 다른 채소들을 한번 손질해볼게요.
0: 네. 자, 우선 레몬은 슬라이스로 두 장, 마지막에
1: 네.
0: 완성품을 담을 때 곁들여줄
1: 네.
0: 거고요.
1: 생선하고 잘 어울리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고추.
1: 네.
0: 매운맛이 덜하고 씹는 식감이 좋기 때문에 오이고추 사놓으시면 뭐 된장에 버무려 드시기도 하고
1: 네.
0: 이렇게 조림이나 구이에 곁들여서 또 살짝 졸여서 드셔도 또 풍미가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씨를 제거를
1: 볼게요.
0: 해주시고요. 반대쪽에도. 사실 씨가 같이 들어있어도 씹히는 향이나 그런 거는 좋은데요.
1: 네.
0: 또 매콤한 맛이 씨 쪽에 많이 나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음식에 좀 이런 씨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그냥 가정에서 또 뚝딱 편하게 하실 때는
1: 네.
0: 씨까지 같이 넣고 하셔도 예, 또 씹히는
1: 무방합니다.
0: 맛이 또 예, 별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1: 네.
0: 너무 작지 않게 삼치 토막 크기와 좀 비슷하게
1: 네.
0: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반 정도 길이로 준비를 할게요.
1: 반 정도 길이로.
0: 네.
1: 너무 작지 않게. 그리고 선생님 오늘 방울토마토도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
0: 네.
1: 이건 어떻게 한번 요리에 넣어볼까요?
0: 네. 방울토마토가 껍질 부분이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1: 네.
0: 나중에 양념을 끼얹어도 간이 잘 스며들질 않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건 이제 껍질을 벗길 텐데 이렇게 십자로
1: 예.
0: 칼집을 넣으신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시기만 하면 껍질이 후루룩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1: 껍질이 벗겨서.
0: 네.
1: 자, 그럼 한번 일단 넣어볼게요.
0: 네.
1: 자, 이제 옆에 물을 끓여주셨는데
0: 팔팔 끓는 물에
1: 네.
0: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선생님, 듣기로는 이 토마토가
0: 네.
1: 열을 가하면
0: 네.
1: 섭취하기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0: 네, 열을 가하고 또 여기에 이제 기름 성분이랑 같이
1: 네.
0: 드시게 되면은요,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 그리고 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1: 네.
0: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영양 성분을 훨씬 많이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1: 얼마큼 데쳐내면 될까요?
0: 이렇게 보면은 칼 찝는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1: 예.
0: 이렇게 쭉 하고 벌어지죠.
1: 네.
0: 이때 이제 건져 내시면 됩니다.
1: 아, 그냥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그냥 살짝 열만 가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좀 벌어져서 좀 이렇게 벌어질 네. 수 있다 싶으면
0: 네, 쫙 벌어졌으면
1: 예.
0: 이렇게 찬물에 건져 내시면 보시면은 솔솔솔 벗기면은
1: 바로
0: 쉽게
1: 네,
0: 벗길 수가 있어요.
1: 진짜 쉽게 벗겨져요.
0: 네.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썰거나 그러면 안에 있는 과육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1: 네.
0: 나중에 곁들일 때는 사실 형태가 좀 부서질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렇게 온전한 반으로 썰지 않은 크기 상태에서 껍질만 벗겨주시는 것이 좀 담았을 때도 보기 좋고
1: 네.
0: 흩어지지가 않겠죠.
1: 선생님 또 궁금한 게
0: 네.
1: 이런 생선 요리에 토마토가 들어간 건 좀 또 처음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과연 잘 어울릴지.
0: 그렇죠. 사실 토마토가 생선 요리에 곁들여지는 거 잘 동양 요리에서는 잘 못 보셨을
1: 맞아요,
0: 텐데
1: 맞아요. 예.
0: 예, 토마토가 감칠맛을 가지고 있는 채소 중에서는요. 뭐
1: 네.
0: 양파에 버금갈 정도로
1: 맞아요.
0: 예, 굉장히 진한 맛이 납니다.
1: 예.
0: 서양에서 왜 토마토 소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감칠맛이 도는데
1: 네.
0: 뭐 색감도 이쁘기도 하고
1: 몸에도 좋고
0: 네, 생선이랑 같이 곁들여 먹었을 때 좀
1: 네.
0: 진한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어서
1: 네.
0: 저는 토마토 종종 곁들여서 먹는데 한번
1: 그러게요.
0: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실 방울토마토를 사두면 한 팩 사두면 뭐 몇 개는 이렇게 먹고
0: 네.
1: 마지막에는 이렇게 몇 알들이 남아가지고 항상
0: 그렇죠.
1: 터치 곤란이었거든요.
0: 네, 그러면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네. 자, 우선 이제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 부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푸른 부분 있죠. 네. 푸른 부분 조금 이제 시든 부분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런 짜투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게 썰 필요는 없는데 한 반 정도로 손으로 그냥 쪼개주시고요. 네.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세요.
1: 기름 살짝 두르고.
0: 네. 그리고 파의 네. 표면을 좀 노릇하게 구워주는 거예요.
1: 따로 구워주는 이유 있으신가요?
0: 네, 구운 파를 넣게 되면은 이제 소스의 풍미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우리가 파로 이제 기름을 내서 사용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구웠을 때 파의 그런 고소한 풍미가 소스에 그대로 옮겨지거든요.
1: 그 파의 향이 소스에 잘 들어가면 네.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풍미도 좋고.
0: 네, 맞습니다.
1: 지금 파의 향이 아주 그냥 진짜 올라오고 있는데.
0: 네, 이렇게 이제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졌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생강도 넣어주시고.
1: 생강도. 생선 요리에 생강 잘 어울려요.
0: 네. 비린 맛을 또 없애줄 수도 있고요. 좀 네. 상큼한 맛이 나잖아요. 이게 물입니다.
1: 물이요?
0: 물을 좀 적당량을 넣어주시는데. 네. 뭐 50cc 정도? 4분의 1컵 정도죠. 네. 이렇게 넣고 좀 졸여주세요. 그러면서 오. 생강과 파의 향을 이 물에 좀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1: 뭔가 밑국물처럼.
0: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뭐 간장이랑 바로 넣고 나서 예? 끓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1: 아니, 다 같이 넣어도 네. 파랑 생강에서 맛있는 그 맛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0: 네, 그런데 이제 간장은 염도가 높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성분들을 충분히 우러내기에는 조금 삼투한 작용 때문에 네. 잘 우러나오지가 않습니다.
1: 오, 네. 또 그런.
0: 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 물에
1: 진하게
0: 네, 뽀얗게 우러나오잖아요. 여기에 맛술 넣어주시고 넣는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1: 네, 여기서 화면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지금 색감이 나지 않은 재료들부터 넣었습니다.
1: 아, 그러게요.
0: 네, 맛술까지 들어갔고요. 이때
1: 향도 나요, 그렇죠?
0: 네.
1: 지금. 이때 이제 간장을 넣어줄게요.
0: 그리고 지금 후추하고 이렇게 네. 올리고당까지 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올리고당은 오래 끓이게 되면은 당분이 네. 좀 단맛이 조금 약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고
1: 마지막에
0: 네, 후추도 후추의 향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1: 마지막에요. 네. 일단 저희가 간장을 넣고 네. 지금 끓이고 있는데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0: 네.
1: 끓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끓여주면 될까요?
0: 자, 이렇게 약간 살짝 걸쭉해졌거든요.
1: 농도가 조금 네, 났어요. 아까보다.
0: 농도가 조금 났습니다. 많이 걸쭉하진 않지만
1: 예?
0: 이 정도까지 좀 많이 이렇게 생강이랑 파도 숨이 죽고 충분히 향이 우러나왔으면 아직 꺼내지는 않습니다.
1: 네.
0: 여기에
1: 네. 네. 올리고당을
0: 올리고당
1: 거의 마지막쯤에 넣어주신다고 했죠?
0: 네,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돼요. 기호에 따라서 후춧가루
1: 후춧가루 넣으시고
0: 적당량 넣어주시고
1: 이제 양념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삼치를 구워야 할 텐데 삼치는 또 어떻게 또 맛있게 구워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 생선살을 약간 이제 고소하고 부드럽게도 원하시지만 또 기름기도 좀 빼고 싶기도 하고
0: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충분히 달군 다음에 생선을 얹어주셔야지 안에 네. 있는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일단 겉면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충분히 달군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이제 밑간이 살짝 스며든 정도니까
1: 열을 올린 상태에서 저희가 네. 참치를 올렸어요.
0: 이 가시가 붙어있는 뼈가 붙어있는 쪽에서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뒤집으셔야 돼요.
1: 충분히 네. 익힌 다음에. 근데 이제 불 세기를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충분히 달궈졌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팬에 이렇게 참치가 올라가면 온도가 한번 내려가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다시 한번 연기가 올라올 때쯤이 되면 중불 정도로 낮춘 다음에 네. 익히셔야지 타지가 않습니다. 살이 두꺼워서요.
1: 네.
0: 옆을 보면은 밑에서부터 쭉 익어오기 시작을 하면 색이 네. 하얗게 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1: 옆면에서 보이네요.
0: 그렇죠? 네.
1: 와. 자, 오, 진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0: 그렇죠? 이렇게 좀 바삭한 식감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구워주시면 됩니다.
1: 예. 아니 집에서 그냥 삼치 구이로만 먹을 때는 이렇게 네. 구워서만 드셔도 되는 거고.
0: 네, 이렇게 구우셔도 돼요.
1: 그렇죠. 뭐
0: 네.
1: 간장에 조금 간해서 네. 찍어 드시면 되는 거죠. 양념장 해서가지고.
0: 네, 그리고 가을철에 또 무가 맛있잖아요.
1: 예.
0: 무를 갈아가지고 무에다 간장 조금 뿌려서 갈은 무랑 곁들여 드시면은 그 비린 맛도 제거해주고요.
1: 예.
0: 또 굉장히 입안이 좀 청량해지면서. 예. 맛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구운 생선에 가루 무 곁들여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군침 도는데요.
0: 네.
1: 자, 이따가 과연 이 양념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와, 김면도, 예.
0: 노릇하게.
1: 이야.
0: 잘 구워졌죠.
1: 그러게요. 아주 노릇노릇하게.
0: 네.

0: 또 타버릴 수 있어요. 한꺼번에 부어버리면은.
1: 아, 양념 들어갔기 네. 때문에.
0: 이렇게.
1: 불려가면서.
0: 불려가면서. 밑부분에 간이 스며들도록 예. 해서 넣어주시고, 우리 그 오이고추 썰어놨던 거 기억하시죠? 어, 예, 예. 오이고추하고 토마토.
1: 예.
0: 좀 뒤집을게요.
1: 오, 살짝씩 이렇게.
0: 네. 이렇게.
1: 이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졸여지면서 약간은, 이제 농도가 생기면서 아예 잘 붙네요, 생선에.
0: 그렇죠. 그리고 또 윤기도 많이 나죠.
1: 예, 예.
0: 이렇게 공기랑 좀 닿으면서, 넓은 팬에서 소스를 졸이듯이 이렇게 예? 뒤집어가면서 구워주면 윤기가 더 확 올라오게 됩니다.
1: 맞아요. 소스도 약간 진해지는 것 같고요, 선생님.
0: 네, 이 소스에다가 이제 오이고추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남은 소스를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굴려가면서 예. 오이에 좀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조금 오이가 네. 숨이 죽어서 부드럽게 먹고 싶다 그러면 네. 이 상태에서 좀 약한 불에서 조금 더 졸여내듯이 구워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 지금 이 양념의 향과 소스의 향과 오이고추가 섞여서
0: 네.
1: 너무 좋고 지금 이제 아예 그 삼치의 그 비린내는 전혀 안 나요.
0: 그렇죠. 간장소스의 예. 향이
1: 예.
0: 그 생강향이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1: 오, 맞아요.
0: 아마 그 비린내는 전혀 나지 않을 텐데요.
1: 네.
0: 이때 이제 토마토.
1: 네. 자, 거의 지금 넣어줍니다. 불을 끈 상태예요, 선생님.
0: 네, 지금 불을 이제 간장이 탈 것 같아서 살짝 껐는데 어. 좀 조절하면서 예. 넣어주세요. 이제 차가운 토마토가 들어갔으니까 또 살짝 올려볼게요. 토마토를 또 여기서 너무 많이 익히게 되면은
1: 네.
0: 또 이렇게 형태가
1: 물러지고
0: 물러가지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1: 완성됐어요?
0: 식감이 남아있게
1: 오.
0: 이렇게
1: 아삭한 식감 남아있게
0: 네,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저도 완성 준비할게요.
0: 네, 두토막을 다 담아볼게요. 저는
1: 예. 아니. 두토막이 굉장히 도톰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뭔가가 조금 먹은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선생님.
0: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1: 네.
0: 어떤 뭐 재료 하나 사기에도 사실 장바구니에 담기가 겁난데 뭐 삼치라든지 이런 오이고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담에서는 좀 많이
1: 네.
0: 편안해질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지금 삼치도 들어가고 오이고추 들어가고 또 방울토마토까지 들어가니까 색감도 예쁘고
0: 네.
1: 뭔가 이렇게 생선 스테이크 먹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한 토막씩 이렇게 메인처럼 담아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옆에 뭐 밥을 이렇게 틀로 해가지고 같이 찍어서 올리셔도 좋고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1: 레몬 슬라이스
0: 레몬 슬라이스를 살짝 얹어줄게요.
1: 레몬 슬라이스 그냥
0: 주시고요.
1: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나나요?
0: 그렇죠. 또 완전히 달라지죠.
1: 네네.
0: 여기에 소스.
1: 네.
0: 자.
1: 이야, 너무 근사한데요.
0: 여기까지 뿌려주시면
1: 예.
0: 됩니다.
1: 늘 먹던 삼치인데 이렇게 또 변신을 하네요.
0: 자, 이렇게 해서 네. 완성을 했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삼치 간장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삼치 간장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치 등에 칼집을 낸 뒤 소금을 뿌려 15분 정도 재워주세요. 오이고추는 반 갈라 실을 제거한 뒤 반으로 썰고 방울토마토는 10십자로 칼집 내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방울토마토를 넣어 데친 뒤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팬에 대파와 식용유를 넣어 굽다가 생강과 물을 넣어 졸여줍니다. 여기에 맛술, 진간장을 넣어 끓이다가 올리고당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불을 끄고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삼치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아낸 뒤 양념을 끼얹어가며 구워줍니다. 여기에 오이고추를 넣어 볶다가 방울토마토도 넣어 볶아주세요.

0: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레몬 슬라이스를 올린 뒤 남은 양념을 끼얹으면 삼치 간장구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옥수수 달걀 하면 샐러드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2: 그쵸.
1: 자, 오늘은 달걀탕에 옥수수 톡톡 터지는 식감을 느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료를 볼까요?
2: 네, 재료는 뭐 너무 심플합니다. 옥수수 오늘 통조림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네. 달걀, 네? 양파 딱 이 세 가지만 들어가요.
1: 진짜 간단한데요.
2: 네.
1: 자, 그럼 이제 국물에 들어갈 국물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갈지 네. 볼게요.
2: 옥수수 탕이니까 이제 네. 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육수도 아주 그냥 담백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1: 네.
2: 다시마 준비해주시고 여기에 조금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서 참치액
1: 네.
2: 그리고 간을 더하기 위해서 소금, 후추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이건 밥이랑 먹거나 빵이랑 먹어도 모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2: 네, 먼저 이제 육수를 네. 좀 끓여볼 텐데요.
1: 자, 그럼 먼저 육수를 한번 끓여볼게요.
2: 네. 요거 탕으로도 사실 좀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한 그릇 스프 대신에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2: 자, 물 준비해주시고.
1: 네.
2: 여기에 다시마를 넣고. 이제. 불을 켜주세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끓이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양파를 썰어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그럴까요? 오늘 메뉴를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2: 네, 일단 간단하고
1: 네.
2: 또 집에 다 있는 재료잖아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뭐 메인 음식을 하나 만들고 곁들이는 네. 그런 국물 요리 대신에 요 달걀탕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파 너무 곱게 다지지는 마시고요. 옥수수 알 크기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1: 크기를 맞춰서
2: 네, 이렇게 숟가루 떴을 때 옥수수 알이랑 비슷한 크기로 후루룩 떨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제가 상상하기론 이 양파랑 옥수수랑
2: 네.
1: 이 달걀이랑 이렇게 엉겨가지고
2: 네,
1: 네. 그렇죠?
2: 네, 그렇죠.
1: 그렇게 저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이 달걀이랑 옥수수를 같이 먹을 생각을 못 해봤었는지.
2: 그렇죠. 의외로 뭐 달걀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항상 집에 있는 재료지만
1: 예.
2: 이 조합으로 탕을 끓여 드시는 것도 제가 잘 못 봤어요.
1: 그러게요, 그러게.
2: 네. 이렇게 한번 끓여 드셔 보시면
1: 네.
2: 저희는 이제 고 이 딸이 있는데
1: 네.
2: 친구도 왔을 때 간식으로 끓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 진짜로요?
2: 네.
1: 자, 제가 달걀을 또 풀고 있는데요.
2: 이렇게 네. 달걀 잘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흰자를 좀 끊어서
1: 네.
2: 노른자랑 잘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1: 자, 이렇게 해서 하면 확실히 네. 좀 더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곱게 잘 섞입니다.
1: 예.
2: 이렇게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1: 자, 이렇게 준비 끝났고요. 지금 옆에 아쉽게도 다시마가 국물을 냈어요.
2: 자, 이렇게 건져내주시고요.
1: 네, 치우고
2: 네. 여기에 참치액.
1: 참치액
2: 네. 넣어주시고 소금간
1: 예.
2: 살짝 해주시고요.
1: 네.
2: 여기에 이제 양파를 넣을 거예요. 아까 옥수수알 크기 정도로 썰은 양파.
1: 네.
2: 이제 양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왜 채소를 가지고 육수를 내기도 하잖아요.
1: 예.
2: 채수를 우려내잖아요. 그럴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가 양파인데
1: 네.
2: 그 양파에도 좀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2: 네.
1: 한 얼마 정도 끓여주면 될까요?
2: 한 뭐 1, 2분 정도.
1: 1, 2분 정도.
2: 네. 하고
1: 네.
2: 여기에 이제 옥수수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국물은 좀 걷어내시고요.
1: 네.
2: 알만 발라서 알만. 준비를 해주세요.
1: 한번 물에 헹궈도 좋죠.
2: 네, 물에 헹궈주시면은 그 옥수수의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1: 네.
2: 그런 첨가물들을 좀 제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1: 네.
2: 찬물에라도 한번 후루룩 씻어가지고 이렇게 체에 받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만약에 집에 옥수수가 있다면 옥수수
2: 네.
1: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2: 네.
1: 알을 발라서.
2: 여름에 왜 옥수수 많이 삶으셔가지고
1: 네.
2: 냉동해 놓으신 집들 많으시잖아요.
1: 네.
2: 그러면 옥수수 알만 칼로 쭉 잘라가지고 좀 부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1: 예. 이거 이제 달걀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조금 잘 부드럽게 넣을 수 있을까요?
2: 이렇게 이제 팔팔 끓어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1: 네.
2: 그리고 한꺼번에 확 쏟아붓는 게 아니라
1: 네.
2: 젓가락을 대고요.
1: 아, 젓가락을 이렇게, 대고
2: 이렇게 이제 두세 줄로 얇게
1: 네, 맞아요.
2: 예, 들어가잖아요.
1: 이렇게 해야 떠먹을 때 좋아요, 선생님.
2: 그렇죠. 하나로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좀 폭신폭신하게
1: 예?
2: 이 국물 안에서 퍼지거든요.
1: 그리고 이때 저는 이제 막 저어줬었는데
2: 네.
1: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 막 저으면 국물이 좀 불투명해져요.
1: 와, 탁해지더라고요.
2: 탁해져요.
1: 예.
2: 그리고 이렇게 좀 기다려주면은요
1: 예?
2: 국물은 이렇게 투명하게
1: 아.

0: 이렇게 건더기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구나.
1: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0: 예.
1: 후추를 살짝 뿌려주세요.
0: 와, 진짜 저희가 이제 별다른 재료 넣지 않았거든요. 다 집에 있는 재료를 넣었는데 우리 정말 정말 담백하게 아니면 또 국물도 진하게 먹을 수 있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지금 탕이 됐어요, 선생님.
1: 네, 의외로 한 숟가락 드셔보시면은 예. 좀 깊은 맛이 나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들어간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0: 지금 완성된 거예요, 선생님?
1: 네, 완성입니다. 담아보도록 할게요.
0: 진짜 금세 완성이 됐어요.
1: 그렇죠, 순식간에 완성이 됐죠.
0: 예.
1: 뭐 라면 끓이는 시간만큼만 투자하시면
0: 그러게요.
1: 이렇게 국을 또 금방 끓여내실 수가 있습니다.
0: 이야, 그리고 지금 어떤 향이 나냐면 굉장히 이제 국물이 우리가 다시마 국물 우려내서 그런지
1: 네.
0: 감칠맛 나는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뭔가 달큰한 향도 나고
1: 그렇죠. 양파의 매운 향은 전혀 나지 않고
0: 예.
1: 달걀의 좀 뭔가 부드러운 구수한 향
0: 예.
1: 그런 게 느껴지실 텐데 색감이 굉장히 단조롭지만 좀 가볍게 드실 수 있고요.
0: 예.
1: 건더기가 좀 많은 편이니까
0: 예.
1: 이렇게 한 끼 만들어 드시면은 좀 뜨끈하게 하루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두부도 넣어도 정말
1: 네.
0: 좋을 것 같고요. 순두부도.
1: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옥수수 달걀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옥수수 달걀탕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양파는 굵게 다지고 달걀은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다시마를 건져낸 뒤 참치액, 소금, 다진 양파, 통조림 옥수수를 넣어 1분에서 2분 정도 끓여주세요. 통조림 옥수수는 찬물에 한번 씻어주면 첨가물이 씻겨나가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달걀물을 빙 둘러넣고 후춧가루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옥수수 달걀탕이 완성됩니다.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다. 먹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김정은의 행복한 밥상. 지금 먹기 딱 좋다. 찬바람 불 때 생각나는 뜨끈한 탕요리. 등갈비로 만들어 국물 맛이 진하고 깔끔한 매콤 갈비탕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이 사라지는 새콤한 절임 반찬. 오이의 아삭함과 가지의 쫄깃함이 환상적인 오이 가지 절임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체육의 아들 강이고요.
1: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0: 네. 선생님, 낮에는 아직 덥고 저녁에는 선선해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가
1: 네.
0: 걸리기 쉬울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이럴 때 이 갈비탕으로 감기를 미리 예방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1: 네.
0: 자, 매콤 갈비탕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한번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0: 네.
1: 우선 이제 매콤 갈비탕에 보통 갈비 하면 소갈비 생각을 하실 텐데
0: 네?
1: 돼지 등갈비 오늘 준비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이 등갈비를 끓여낸 육수 재료인데요.
0: 네.
1: 마늘, 생강 넣고 그리고 통후추까지 넣어가지고 육수를 우려낼 거고
0: 네.
1: 여기에 이제 채소 재료는 고사리하고 대파 듬뿍 준비를
0: 네.
1: 해주시면 되고요.
0: 자, 그리고 선생님,
1: 네.
0: 이 정성껏 끓인 갈비탕에 어울리는 매콤한 양념은 어떤 게 들어갈지도 궁금해요.
1: 네, 양념 한번 보시면은요.
0: 네.
1: 지금 고춧가루를 저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좀 굵게 빻은 고춧가루,
0: 네.
1: 그리고 매운 고운 고춧가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매운 거 좀 드시지 못하신다면은 그냥 맵지 않은 고춧가루 한 가지로만 하셔도 되고요.
0: 네.
1: 여기에 후추, 소금, 다진 마늘, 그리고 여기 참치액. 그리고 간장 준비를 해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오늘은 고추기름을 낼 거라서 포도씨유를 끓여가지고 이 양념에 부어서 고추기름까지 한 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국물 음식이 주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1: 네.
0: 매콤 갈비탕.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우선 이제 갈비탕의 제일 중요한
0: 네.
1: 포인트가 되는 거는요. 고기를 좀 손질을 하는 건데 이제 고기의 누린내라든지 핏기 같은 걸 잘 제거를 해야지만 갈비탕으로
0: 네.
1: 끓였을 때 그러한 잡내라 그러죠. 그런
0: 맞아요.
1: 걸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요 이제 등갈비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좀 담궈가지고요.
0: 네.
1: 30분 정도 핏물을 빼줄 겁니다.
0: 맞아요. 그
1: 네.
0: 작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이렇게 해서

0: 네.
1: 빼주시면 되고요. 등갈비도 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살점이 좀 넉넉히 붙은 게 있고 또
0: 네.
1: 살점이 너무 적은 것도 있어요.
0: 네.
1: 잘 살펴보시고요. 좀 살이 넉넉히 붙어 있는 거를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0: 근데요, 지난번에
1: 네.
0: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1: 네.
0: 이 뼈에 붙어 있는 살이 진짜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저희가 이제 조금 불순물이 나오더라도 좀이 수고로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30분 동안 미리 이렇게 담가 놨던
1: 네.
0: 등갈비가 있는데 확실히 달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불순물도 많이 나왔고 색깔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 그쵸?
1: 그렇죠. 핏기도 좀 어느 정도
0: 예.
1: 빠지면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색깔도 좀 변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걸로 이제 끝내시면 안 되고요.
0: 네.
1: 제가 이제 옆에 좀 물을 팔팔 끓이고 있거든요.
0: 네.
1: 자, 팔팔 끓는 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이 과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물의 그런
0: 깔끔한.
1: 깔끔한
0: 예.
1: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0: 네.
1: 등갈비는 오늘은 좀 육개장처럼 좀 칼칼하면서도 또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0: 예.
1: 좀 몸에 그런 기운도 좀 올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매콤한 양념을 같이 넣어서 끓여줄 겁니다.
0: 자, 지금 30분 동안 이렇게 조금 불순물을 뺀
1: 네.
0: 등갈비를 지금 끓는 물에 넣었는데요.
1: 네.
0: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데쳐주면 될까요?
1: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등갈비 넣고 나서 다시 한번 끓어오르면은 바로 건져내시면 돼요.
0: 네, 끓어오르면.
1: 네. 여기서 익히기 위해서 끓인다기보다는
0: 예.
1: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은 요뼈
0: 오,
1: 사이에서
0: 네네.
1: 네, 핏물이 나오면서 위에 이렇게 떠요.
0: 네.
1: 예. 네, 핏물이 엉겨 붙어가지고 위에 뜨거든요.
0: 맞아요.
1: 요거를 이제 건져내도록
0: 될까요?
1: 하겠습니다.
0: 자.
1: 또 여기서 너무 오래 끓이면은 안에 있는 고기의 그런 깊은
0: 맛있는.
1: 맛까지 빠지기 때문에 후루룩 우리 어르신들 튀겨낸다라는 표현 쓰죠.
0: 물에 튀겨진다.
1: 예, 네,
0: 그렇죠?
1: 물에
0: 맞아.
1: 튀겨낸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까맣게 피가
0: 예.
1: 응고가 됐죠. 그럼 찬물에 다시 건져가지고요. 한번 표면에 이렇게 엉겨 있는
0: 네.
1: 예, 까만 피 부분을 좀 제거를 할 거예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육수를
0: 네.
1: 끓여볼 텐데 우선 등갈비 건져가지고요.
0: 네.
1: 냄비에 넣어주세요.
0: 아, 등갈비도 아예 육수 끓일 때 같이
1: 네.
0: 맛있는 맛을 우려내는 거죠.
1: 자, 이때부터는 통마늘
0: 네.
1: 넣어주시고 생강편 넣어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통후추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사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뭐 비린내, 뭐 누린내, 잡내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넣어주시면
0: 예.
1: 분량의 물을 넣고 이거를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
0: 자. 자, 이렇게 재료들을 넣고 이제 끓일 텐데요.
1: 네.
0: 얼마나 끓이면 될까요?
1: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고요.
0: 네.
1: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
0: 네.
1: 오늘 양념의 포인트는요, 고추기름을 내서 직접 요 양념을 만들 거예요.
0: 아, 고추기름 내서
1: 네.
0: 저.
1: 근데 오늘은 이제 고춧가루까지 같이 넣고 양념을 버무릴 거라서
0: 네.
1: 일단 볼에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0: 네. 두 가지 섞은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1: 저는 약간 칼칼한 게 좋아서 지금 매운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인데
0: 네.
1: 곱게 빻은 걸 넣었어요.
0: 네.
1: 그래서 곱게 빻으면 국물도 조금 더 새빨갛게 발색이 잘 되고
0: 네.
1: 매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요걸 비율을 또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는 포도씨유거든요. 요걸 한번
0: 네.
1: 끓여보겠습니다.
0: 자, 여기 옆에서 끓여볼까요? 잠시 끓여보겠습니다. 이 고추기름이 이 탕이나 요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1: 네.
0: 확실히 또 맛이 또 달라져요.
1: 그냥 고춧가루 푸는 것보다요.
0: 네.
1: 이제 고소한 맛도 나고요.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그냥 고춧가루 풀면 약간 날향 같은 게 나잖아요.
0: 네네.
1: 이제 그런 게 완전히
0: 또
1: 사라집니다.
0: 깊은 맛이 나죠,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자, 이렇게
0: 네.
1: 지금 표면을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막 올라오거든요.
0: 네.
1: 근데 연기가 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0: 네. 자.
1: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에 부어주면 되는데요.
0: 네.
1: 아마 칙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0: 소리가
1: 오, 고소한 냄새가 나요.
0: 그러게요,
1: 네.
0: 그러게요. 뭔가 되게 먹음직스러운 향 있잖아요.
1: 그러면서 타지는 않았고요.
0: 예.
1: 이렇게 좀 볶은 고추?
0: 네.
1: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자, 이렇게 넣고,
0: 네.
1: 그리고 다진 마늘 듬뿍.
0: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이 양념은 정말 이렇게 선선한 가을 같은 경우에는

0: 냉장고 넣으시면 한 달 이상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1: 다른 요리에 활용해도 되고요. 네,
0: 뭐 맑은 탕을 끓였는데 조금 칼칼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요 양념 좀 퍼가지고 네, 중간에 뭐 맑게 드셨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매콤하게도 드셔보시면 예, 예,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참치액까지 넣고요.
1: 네, 참치액도 들어가고 네,
0: 소금.
1: 소금도 넣고
0: 후추까지 해서
1: 네.
0: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집에 있을 때 네. 육개장 같은 게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육개장을 집에서 만들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한데
0: 맞아요.
1: 이렇게 만들면 그냥 뭐 간단하게
0: 그렇죠. 이 양념만 있으면 예? 그냥 맑은 뭐 설렁탕이나 갈비탕으로 드시다가 요거 한 숟가락만 풀어가지고 매콤하게 드셔도 되니까.
1: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이 됐습니다.
1: 네.
0: 자 여기에 이제 고사리를 묻혀볼게요.
1: 그러게요. 선생님께서 아까 양념할 때 큰 볼을 네. 달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네.
0: 네, 큰 볼에 담으면은 무치는 것까지 해서 예. 볼 하나면은 되니까요. 설거지 줄이실 수 있죠.
1: 원래 이렇게 육개장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네. 이런 채소들을 양념에 미리 묻혀주나요?
0: 미리 묻혀놓으시면 안에까지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예. 우리가 이런 채소 재료들 넣고 국 끓이다 보면 약간 재료랑 겉돌 때가
1: 맞아요,
0: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거를 좀 조물조물 주물러가지고 간이 스며들게 한 다음에 끓이시면 완전히 달라요. 그냥 넣고 끓이는 거랑. 네.
1: 그래서 육개장이나 이런 걸 잘하는 집은 미리 이렇게
0: 맞아요.
1: 양념을 묻혀놓은 집이구나.
0: 그래서
1: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0: 완전히 다르죠.
1: 네, 네.
0: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대파까지 준비가 됐죠?
1: 네.
0: 그러면
1: 자, 맛있게 저희가 또 국물을 내놨죠, 국물을.
0: 네, 이거 이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1: 네.
0: 그럼 여기에 이제 묻혀낸 고사리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네. 미리 묻혀놨던 고사리.
0: 네. 고사리 넣어주시고.
1: 네.
0: 자, 그리고 대파를 여기 양념에 넣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양념들이 손에 또
1: 아까워서.
0: 네, 아까우니까. 예. 이거를 또 이렇게 묻혀볼게요.
1: 대파까지.
0: 네.
1: 또 들어가면 좋을 채소들 뭐가 있을까요? 아까 무슨 때라고 했죠?
0: 토란대.
1: 토란대.
0: 네.
1: 토란대 정말 맛있잖아요.
0: 네. 그리고 뭐 숙주라든지 콩나물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1: 그러게요, 그러게. 네. 있는 채소들 어울리는 거 한번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남은 양념까지 다 묻혀서.
0: 네. 그리고 대파에 좀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좀 이렇게 푹 끓여져가지고 부드럽게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고사리랑 같이 넣고 끓이셔도 돼요.
1: 오늘은 저는 이제 푹 풀어진 맛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0: 네, 이렇게 좀 푹 끓여가지고 예.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준비를 네. 해볼게요.
1: 선생님, 대파하고 네. 고사리 들어갔어요.
0: 네.
1: 이때부터는 얼마 정도 이제 끓여주면 될까요?
0: 이때부터는 사실 끓으면서 어느 순간에 양념들이 이렇게 좀 약간 녹진하게 진해 보이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더 끓여주시면 돼요.
1: 10분 정도?
0: 네, 센 불로.
1: 센 불로?
0: 네.
1: 자, 어차피 등갈비는 다 익었고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1: 이제 맛있는 맛을 뽑아내서 또 한번 네. 끓여볼게요.
0: 네, 이제 팔팔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1: 네. 자, 지금 이제 아주 또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0: 네.
1: 이야, 색이 굉장히 진해졌어요, 선생님. 아까보다.
0: 그렇죠.
1: 예.
0: 완전 제대로 끓었네요.
1: 그리고 위에 뜨는 불순물도 진짜 없어요.
0: 거의 없죠.
1: 예.
0: 우리가 고추기름 냈던 빨간 고추기름만 뜨고요.
1: 예.
0: 왜 그런 까뭇한 그런 탁한 거품이 뜨지 않잖아요.
1: 없어요.
0: 우리가 이제 밑손질을 잘했기 때문에.
1: 그러게요. 그래서 국물 정말 진하네요.
0: 네, 이렇게.
1: 이야. 아니 밥 말아서 이렇게 너무 먹고 싶은데 정말 이제 저녁 되면 너무 쌀쌀해요.
0: 맞아요. 너무 춥죠.
1: 예. 근데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뜨끈하게.
0: 네.
1: 얼큰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완성 접시 한번 준비해 볼게요.
0: 네.
1: 와, 진짜 푸짐하게요, 선생님. 자, 여기는 잡고 한번.
0: 네. 예. 자, 등갈비를 제일 위에 올려줄 거고요.
1: 예.
0: 이렇게 양념들 넣을게요.
1: 등갈비도 치수를. 양념이 잘 배서 그냥 이렇게 살짝 씹으면 등갈비를 뜯으면 싹 뜯길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냥 뼈에서 쏙 빠져나가요.
1: 그러게.
0: 네. 근데 또 뼈가 없이 살만 있으면 또 그게 맛이 없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0: 맞아요. 그런 네. 좀 적절하게 익히는 정도를

0: 가늠을 하면서 네.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갈비.
1: 등갈비도 뜯으면서 맛있는 국물도 먹고.
0: 네.
1: 예. 그리고 들어간 채소가 고사리랑 대파밖에 없지만 굉장히 푸짐해 보이고.
0: 그렇죠.
1: 예.
0: 다른 채소가 사실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1: 그러게요.
0: 만족감이 큽니다.
1: 그리고 기름기도 네. 정말 뜨는 것도 한번 그렇죠. 깔끔해요.
0: 예. 깔끔하죠. 네, 이 상태로
1: 예?
0: 한번 식힌 후에 데워 드셔도 뭐 이 상태 그대로예요.
1: 아, 네. 이렇게 끈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매콤 갈비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콤 갈비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갈비를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핏물을 제거해 주세요. 끓는 물에 등갈비를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찬물에 헹궈내 줍니다. 냄비에 등갈비, 통마늘, 편선 생강, 통후추, 물을 넣어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 주세요. 굵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줍니다.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면 색이 더 잘 나고 매콤한 맛도 좋아요. 팬에 포도씨유를 넣고 끓인 뒤 섞은 고춧가루에 부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참치액,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양념에 고사리를 넣어 무쳐주세요. 그런 다음 육수에 양념한 고사리, 대파를 넣고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매콤 갈비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번엔 상큼한 반찬으로 제격인 오이 가지 절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0: 네.
1: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오이랑 가지 일단 필요하고요.
1: 네.
0: 여기에 좀 향을 더해줄 생강,
1: 네.
0: 그리고 깻잎을 넣으면 좀 향긋한 풍미가 잘 어울리거든요.
1: 네.
0: 깻잎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0: 이걸 또 소금에 살짝 절일 거라서 소금. 그리고 절일 양념은 식초, 간장, 설탕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정말 간단한데요.
0: 네.
1: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될 것 같아요.
0: 네.
1: 오이 가지로 만든 맛있는 절임 레시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네.
1: 자, 선생님 그럼 어떤 거 제일 먼저 하면 될까요?
0: 우선 양념을 한번 끓여가지고 식혀놔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 양념을 먼저 끓여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일단 이제 설탕
1: 네.
0: 그리고 간장
1: 네.
0: 식초까지 넣고요. 일단 설탕이 녹으면 되는 거라서
1: 예.
0: 이렇게 한번 후루룩 끓으면 바로 불을 꺼주세요.
1: 네.
0: 너무 오래 끓이면은 양념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 증발이 돼버리거든요.
1: 예.
0: 이렇게 이제 금방 끓겠죠.
1: 선생님 사실은
0: 네.
1: 뭐 오이뿐만 아니라 가지도 그렇고 이제 무침으로 먹을 때가 많아요.
0: 네.
1: 근데 무침으로 먹으면 사실 보관이 얼마 안 되거든요.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0: 네, 그렇죠.
1: 예.
0: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나물이나 무침보다는 조금 더 오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오이라든지 가지. 소금에 절여가지고 물기를 꼭 짜가지고 수분을 좀 제거를 했어요.
1: 네.
0: 또 오독오독한 맛도 좋고
1: 네.
0: 또 조금 더 보관하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너무 오래 끓이면 또 식초의 그런 산미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1: 자.
0: 설탕만 녹을 정도로
1: 예.
0: 끓여서 어차피 이제 큰 볼에서 묻힐 거라서 이렇게
1: 오.
0: 볼에 부어서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새콤한 향이 그냥. 예.
0: 그렇죠. 좀 코를 찌르는
1: 맞아요,
0: 정도의.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먹음직스러운 향이에요, 선생님.
0: 네, 그렇죠.
1: 예.
0: 아직도 산미가 있다라는 거니까
1: 네.
0: 이렇게 좀 식혀두시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이제 오이랑 가지를 썰어서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일단 오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꺼우면은 안에 씨 부분이
1: 네.
0: 좀 부드러울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쉽게 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반으로 갈라가지고요. 씨 부분이 너무 크다.
1: 네.
0: 그럼 여기 좀 씨가 많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조금 살짝 제거를 해주시면은 또 오독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요리하면서 드셔도 되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이제
0: 네.
1: 하시면서 수분 충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좀 씨가 많은 부분은
1: 네.
0: 살짝 도려내시면 되고
1: 선생님 이 오이는 네. 참

0: 무침으로도 맛있고 정말 이 절여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절임으로 먹어도.
1: 뭐 어느 요리에도 사실은 뭐 수분 보충하기에도 좋고 네.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제철인데 또 상큼한 향이 네. 너무나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리잖아요.
0: 맞아요.
1: 예, 두께 같은 경우에는 한 5mm 정도로 네. 썰어주세요.
0: 5mm 정도.
1: 네, 반달 썰기 해주시고요.
0: 네.
1: 자, 소금에 한번 절일 거라서 네. 이제 크기를 맞춰주시고 또 너무 얇게 썰면 네. 절여서 물기를 짤 때 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얇지는 않게.
0: 그래서 그럼 오이랑 가지를 따로따로.
1: 그렇죠. 절여지는 속도도 좀 다르고요.
0: 네.
1: 물기를 짤 때 가지는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네. 좀 조율을 하면서 짜야 돼서 네. 따로따로 절여줄게요. 자.
0: 이 오이는 그냥 씹는 식감도 너무 좋고 향도 좋아서
1: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자, 수분이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0: 네.
1: 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0: 네.
1: 오이는 항상 즐겨 드시죠.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가지인데요.
0: 네.
1: 가지 요 끝부분 벗겨서
0: 예.
1: 준비를 해주시고
0: 사실 가지도 몸에 좋다고 저도 이제 최고의 요리비결 하면서 정말 많이 말했어요.
1: 그렇죠.
0: 근데 항상 이제 집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면 이 가지는 그냥 가지 볶음이나 이런 걸로 많이 요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1: 네, 가지 먹는 방법이 사실은 네. 좀 제한적이었는데
0: 네?
1: 최근에는 뭐 가지 튀겨서도 드시고
0: 네.
1: 뭐 이제 구워서도 드시고
0: 맞아요.
1: 네, 그렇게 많이 가지 요리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를 뭐 즐겨 먹는다는 건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너무 물컹물컹하다 식감이.
0: 식감, 예.
1: 예. 근데 오늘은 좀 오이도 마찬가지지만
0: 네.
1: 쫄깃쫄깃한 식감.
0: 오.
1: 그 식감을 살려서
0: 예.
1: 이렇게 절여보도록 할 거예요.
0: 색다르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게 가지 맞아? 라고 한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오.
1: 네. 이렇게 해서
0: 네.
1: 준비를 했습니다.
0: 왜냐면 정말 가지 역시도 수분이 많이 들어있고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개 다 저희가 썰어봤고요. 이제 소금을 네. 한번 절여야 될 텐데
1: 소금을 많이 넣진 마시고요.
0: 네.
1: 물에 헹구지는 않을 거예요. 소금 간만 살짝 해가지고 물기만 짤 거라서 너무 짜게 절이면은 또 이거를 물에 헹궈야 되면은
0: 예.
1: 맛 성분까지 다 빠져나가서 싱거워질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렇게 살짝 두 꼬집 정도 넣었습니다.
0: 두 꼬집 정도만.
1: 네. 그리고 이렇게.
0: 아우 향이 좋네요, 진짜.
1: 싱그러운 향이 나죠.
0: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리 절여서. 주신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건 물기까지 짠 거죠?
1: 네, 물기를 꼭 짰어요.
0: 예.
1: 이렇게.
0: 근데 선생님께서 이게 따로따로 짜셨다고.
1: 네, 네.
0: 한 번에 짜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1: 네. 그러면
0: 네.
1: 이제 조금 전에 준비해 놓았던
0: 네.
1: 끓여서 식힌 양념이 있죠?
0: 네.
1: 그거를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자, 오이 넣어 주시고
0: 오이 넣고
1: 가지 넣었고요.
0: 가지의 식감이 뭔가 꼬들꼬들 약간
1: 그쵸?
0: 버섯 같기도 하고요.
1: 네.
0: 예.
1: 이게 흐물흐물 풀어지지가 않죠.
0: 예, 예.
1: 그리고 여기 생강 채 넣었고
0: 네.
1: 그리고 깻잎까지.
0: 깻잎까지.
1: 조금 남겨두었다가
0: 네.
1: 마지막 위에 고명처럼 살짝 또 올려서 낼게요.
0: 자.
1: 자. 이렇게 좀 상큼한 무침이 곁들여지면
0: 예.
1: 또 입가심도 되면서 또 생채소들 많이 드시기 힘든데 이렇게
0: 네.
1: 좀 부피도 줄어들고 식감도 좋기 때문에 가지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자, 이렇게 해서
0: 가지랑 오이랑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식감을 보완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가지가 들어있는 게 맞아? 할 정도로 좀 가지의 그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0: 예.
1: 좀 미끈미끈하면서도 이렇게 금방 입에서 풀어지는 그런 식감들이
0: 예.
1: 오독오독하게 살아있어요.
0: 그러게요.
1: 이렇게 위에 깻잎 이렇게 따로 살짝 올려주시면 더 예쁘죠.
0: 예. 향이 굉장히 또 새콤한 향이 나요. 새콤한 향이 나면서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이 가지 절임이 완성됐습니다.
2: 오이 가지 절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팬에 설탕, 진간장, 식초를 넣어 살짝 끓여주세요. 오이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반달 썰고 가지는 꼭

0: 껍질을 제거한 뒤 단단히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오이와 가지에 소금을 뿌려 5분 정도 절여주세요. 오이와 가지는 각자 절여야 본연의 식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절임장에 절인 오이와 가지, 생강채, 깻잎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고 남은 깻잎을 올리면 오이가지 절임이 완성됩니다.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언제 먹어도 탐나는 황금 레시피.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다. 썰고 무치면 끝인 초간단 반찬. 콩나물과 파프리카를 겨자 소스에 버무려 시원하게 먹는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부터 집에 남은 버섯 여기 모여라. 버섯의 매력에 푹 빠질 볶음 요리. 은은한 버섯의 풍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둠 버섯 볶음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요미 단짝 강이고요.
2: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1: 선생님, 네. 이 지갑이 가벼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식재료는 당연 콩나물이죠. 네. 이 콩나물밥 그리고 국, 무침의 레파토리가 지겨웠다면 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냉채 요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뭐 콩나물 이렇게 듬뿍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오이랑 파프리카, 네. 또 게맛살까지 넣어서 이제 무쳐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요,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연겨자, 그리고 식초, 또 다진 마늘 소금 넣어주시고, 또 대체 감미료 알룰로스까지 해서 이렇게 새콤달콤 매콤한 양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자주 먹는 이 콩나물 무침을 좀 더 색다르게 즐겨보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기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그럼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네, 우선 콩나물을 좀 아삭하게 데친 후에 물기를 빼놓을 거라서 콩나물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1: 자.
2: 네.
1: 자, 콩나물 데칠 때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네. 뭐 뚜껑을 덮고 데쳐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 분도 있고. 뚜껑 안 덮어도 된다는 분도 있고
2: 네.
1: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일단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네. 하나로만 쭉 가는 거예요. 덮으려면 끝까지 덮고 네. 열으려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놓으시면 돼요.
1: 네.
2: 근데 처음에 어느 정도 이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끝까지 열고 데치는 게
1: 편하죠.
2: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죠.
1: 그렇죠.
2: 그래서 이렇게 팔팔 물이 끓을 때 네. 여기에 이제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1: 콩나물.
2: 네. 꼬리랑 머리 다 붙어있는 채로 사용을 할 겁니다.
1: 거두절미 없이.
2: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쳐주는데 네. 중간에도 뚜껑을 덮으시면 콩나물 비린내가 나니까
1: 그대로
2: 끝까지
1: 가둬놓...
2: 열어주세요. 예. 네. 또 너무 빠르게 얹으면 또 안 익어서 비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1: 기본적으로 한 1분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
1: 그렇죠. 그렇죠.
2: 네.
1: 자, 이렇게 해서
2: 건져내도록 할게요.
1: 네.
2: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건져내면서 네. 그리고 식히면서 이 남은 열에 의해서도 이 콩나물이 계속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생각보다는 약간 한 템포 빨리 건지시는 게 좋고요.
1: 네.
2: 아, 요 상태에서 빠르게 식히고 싶다 그러면 넓은 쟁반에다가 확 펼쳐서 말리시면 좋고요.
1: 네.
2: 또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살짝 담궜다가 꺼내시면 급격하게 식히기 때문에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이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좋죠.
2: 그렇죠. 이 식감이 또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서 이 냉채 같은 경우에는
1: 맞아요.
2: 이렇게 해서 물기 충분히 털어내시고
1: 네.
2: 자, 이렇게 좀 물기를 빼놓을게요. 채반에 건져가지고
1: 아, 이렇게 물기까지 빼놓고
2: 네.
1: 저희는 이제 재료 손질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자, 냉채와 정말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네, 우선 파프리카 준비를 해주시는데
1: 네.
2: 이렇게 길이를 좀 맞춰서 썰어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2: 두께도 콩나물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네.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서
1: 네.
2: 자, 이렇게 씨 부분 제거를 하시고
1: 네. 자, 파프리카도 굉장히 네. 또 좋은 영양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고 저는 이제 파프리카는 그냥 과일처럼 많이 먹거든요.
2: 그렇죠. 여기 있다가 뭐 장 찍어가.

0: 해가지고 드셔도 예. 맛있고, 파프리카는 이제 색마다 좀 영양 성분들이 다르니까요. 네.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좀 섞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썰면은 조금 더 썰기가 편하거든요. 네. 네. 안쪽이 과육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네. 껍질은 좀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칼이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뒤집어서 썰어주시면 이렇게 폭을 맞춰서 썰기가 조금 편하고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란 파프리카는 진짜 약간 과일 맛이 나서

0: 가마살이 또 주황색이고 네. 또 오이에 초록색까지 해서 이렇게 색감도 굉장히 또 잘 어울리니까요.
1: 맞아요. 이렇게. 눈으로도 먹고 맛으로도 먹고.
0: 네, 골고루 또 좀 색이 배합이 좋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입맛이 없을 때 물론 네. 매콤한 것도 맛있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먹는 냉채가 땡길 때가 많아요.
0: 네, 그리고 뭐 데친 콩나물이라든지 또 채 썰어서 크기를 맞춘 이런 반찬처럼 드실 수 있는 채소 요리가 있으면은 네. 또 고민하지 않고 매일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제가 안에 씨 부분은 좀 제거를 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렇게 묻히다 보면은 수분이 씨 부분은 많고 또 쉽게 물릅니다.
1: 맞아요.
0: 이 부분은 이제 만들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씨 제거를 했고요.
1: 저도 이제 예전에 콩나물 심부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0: 맞아요.
1: 오이 심부름도 많이 하고.
0: 예전엔 봉투에 팔지 않고 이렇게 얼마어치 주세요. 맞아요.
1: 맞아요. 예, 예.
0: 네. 아직까지도 그래도 콩나물은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식재료죠. 다른 물가는 많이 올랐지만.
1: 네.
0: 네.
1: 사실 이렇게 채소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로 먹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드시면 영양 성분을 굳이 뭐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아, 좀 색별로 먹어야 되겠다라고 신경만 쓰셔도
1: 네.
0: 좀 비타민을 골고루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1: 그러게요.
0: 이렇게 오이는 파프리카랑 비슷한 두께로
1: 네.
0: 썰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얇게 썰면은 또 양념이랑 묻혔을 때 또 숨이 쉽게 죽기 때문에
1: 네.
0: 좀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싶어요, 오늘은.
1: 그렇죠. 냉채니까 또 아삭아삭하게. 자,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함께 맛있게 먹을 우리가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0: 우선 이렇게 조금 수분이 적은 재료부터
1: 네.
0: 풀어주면은 잘 섞이거든요.
1: 네.
0: 이렇게.
1: 근데 요즘은 연겨자가 잘 나와서 그러는데
0: 네.
1: 예전에는 이 겨자를 이렇게
0: 발효를 시켰죠.
1: 발효한 게 연겨자라고.
0: 네, 맞아요.
1: 예? 예,
0: 분말 겨자가 예. 파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만들 때는 뜨거운 물 으깨가지고 발효가 되면 찬물을
1: 예.
0: 섞어가지고 좀 아린 맛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자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1: 예.
0: 썼는데 지금은 뭐 전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1: 예.
0: 또 편리하게 그런 치약처럼 튜브 형태로 나와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1: 지금
0: 편리해졌죠.
1: 여기 양념에
0: 네.
1: 넣으신 게 뭐예요?
0: 뭐 감미료이죠. 설탕 대체 감미료인데
1: 네.
0: 저는 오늘 알룰로스를 사용을 했거든요. 설탕이랑
1: 네.
0: 당도는 한 8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0: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그런 감미 대체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1: 네.
0: 체내에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당이 높으신 분들 조심해야 되는
1: 예.
0: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체 감미료를 사용을 하시면 좀
1: 네.
0: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설탕을 또 대신해서
0: 네.
1: 자, 집에 설탕 갖고 계시면 설탕 넣으셔도 되고요.
0: 네, 맞습니다. 설탕으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1: 냉채에 또 식초가 들어가야 돼요.
0: 네,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식초, 그 다음에
1: 예.
0: 소금간.
1: 이거 해파리 냉채에서 봤던 비슷한 거죠?
0: 네, 맞아요. 해파리 냉채, 해파리를 여기에 이제 버무리시면 또 해파리 냉채가 되는 거고,
1: 예.
0: 뭐 집집마다 해파리 냉채 자주 해 먹기는 좀 힘들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여기에 저는 그 천사채 있잖아요.
1: 네.
0: 천사채만 더 넣고 묻히셔도 돼요.
1: 기호에 따라서.
0: 네.
1: 근데 보기만 해도 벌써 입맛이 도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네, 양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1: 네.
0: 이렇게 양념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관 한 달 정도 하실 수 있어요.
1: 예, 보관은 따로 한 달씩 하고 할 수 있는데.
0: 네, 냉장 보관 해 놓으실 수 있으니까
1: 네.
0: 뭐 몇 배 만들어 가지고 채소 썰어서 금세 묻혀 드셔도 될 것 같아요.
1: 자, 그럼 한번 오늘 묻혀 볼까요?
0: 네. 네. 콩나물, 오이,
1: 네.
0: 파프리카 다 한꺼번에 넣을게요.
1: 그럴까요?
0: 그리고 게맛살은 좀 부서지기 쉬우니까 마지막에 넣고 슬쩍
1: 예.
0: 묻혀보겠습니다.
1: 슬쩍.
0: 그리고 뭐 조금 고급스럽게 하시려면
1: 네.
0: 뭐 전복 같은 거 예, 좀 데쳐가지고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0: 근데 게맛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1: 맞아요.
0: 네. 이렇게 하고 게맛살 마지막에
1: 네.
0: 넣어서
1: 근데 뭔가 반찬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반찬처럼 무쳐내기도 하는데 네. 그 양상추를 한 장씩 뜯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컵처럼

0: 섬에서
1: 예.
0: 1인분씩 담아내셔도, 예, 핑거푸드처럼 손님
1: 맞아요.
0: 오셨을 때 담아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저는 좀 길쭉하게
1: 볼까요?
0: 담아보겠습니다.
1: 제가 이렇게 겨자소스 정말 좋아하는데, 예,
0: 분침이 돋죠?
1: 정말로,
0: 벌써?
1: 예.
0: 예.
1: 저는 진짜 잘 먹거든요, 이거.
0: 저도 요 매콤한 톡 쏘는 맛이 참 좋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겨자만의 또 매력이 있죠.
1: 그래서 남은 이제 국물도 이렇게 숟갈에 떠서 같이, 채소랑 같이 먹거든요, 이렇게.
0: 아, 정말
1: 아까워가지고.
0: 좋아하시나
1: 예.
0: 보다. 네네.
1: 오늘 또 유독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타원 접시에 담으니까 조금 더 색다르죠. 예.
1: 그러게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일단 몸에 돈 채소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이렇게.
1: 저는 오리고기 먹을 때도 같이 먹었던 적이
0: 아,
1: 있어요. 예.
0: 오리고기랑도 잘 어울리죠.
1: 그쵸?
0: 겨자가. 네.
1: 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노랑 파프리카는 채 썰고, 오이는 4등분 한뒤 실을 제거하고 채 썰어 줍니다. 오이 씨에는 수분이 많아 쉽게 무르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연 겨자, 다진 마늘, 알룰로스, 식초, 소금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소스에 콩나물, 오이, 노랑 파프리카를 넣어 무치다가 게맛살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0: 네.
1: 쫄깃쫄깃 맛있는 버섯이 총출동한 반찬인 것 같은데요. 모든 버섯 볶음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버섯은 사실 뭐 최근에는 구하기 쉽잖아요. 여러
1: 네.
0: 가지 버섯이 있는데
1: 네?
0: 가장 또 편리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새송이 버섯이랑 오늘 표고버섯 준비를 했고요.
1: 네.
0: 여기에 양파, 당근,
1: 네.
0: 그다음에 매콤한 맛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청양고추, 그리고 돼지고기 등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이 버섯과 채소가 모두 잘 어울리는 양념도 궁금한데요. 어떤 게
0: 네.
1: 있을까요?
0: 네, 양념 보시면은요.
1: 네.
0: 일단 이제 볶아줄 때 사용하는 포도씨유 필요하고요.
1: 네.
0: 그리고 간장하고 맛술,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알룰로스, 대체 감미료죠.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마늘을 좀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마늘 향을 내기 위해서 통마늘을 좀 두드려서 사용을 할 거예요. 다진 마늘 아니고 통마늘 사용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소금, 후추랑 참기름 필요합니다.
1: 버섯의 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반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어떤 과정부터 하면 될까요?
0: 모든 채소들을 좀 적절한 크기로 썰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1: 네.
0: 채소 먼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네. 네, 우선 표고를 썰어 줄 텐데,
1: 네.
0: 한 5mm 정도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 주시면 돼요.
1: 오늘 생표고인가 봐요.
0: 네, 생표고고요. 이렇게 이제 기둥은 떼어낸 상태고, 이렇게
1: 네.
0: 갓 부분, 그리고 기둥 부분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 부분만 제거를 하시고, 기둥도 썰어 주시면 돼요.
1: 네. 정말 이제 버섯의 식감과 향은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이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 준비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럼 만약에 집에 다른 버섯들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0: 네, 뭐, 느타리
1: 네.
0: 버섯도 많이 팔고, 또 팽이 버섯도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버섯들 조금씩 남아 있다면 다 넣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망가다 버섯도 있으면 혹시.
0: 그쵸. 망가닥 버섯도 많이 팔죠.
1: 예.
0: 아, 그리고
1: 네.
0: 통마늘을 좀 두드려가지고요. 향은 살리고,
1: 네.
0: 또, 마늘 다진 게 들어갔을 때 조금 쉽게 타기도 하고 향이 우러나오기 전에 이제 팬 바닥에 붙어가지고 좀 쉽게 타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두드릴게요.
1: 아니, 이런 재료를, 같은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냐에 따라서 향도 조금 더날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또 완성된 음식의 그런 담음새도 달라질 수 있고 해서
1: 예.
0: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면은
1: 예.
0: 마늘 통으로 씹히는 맛도 또,
1: 맞아요.
0: 예, 별미거든요.
1: 분위기도 있고.
0: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고기 썰어볼게요.
1: 그럴까요? 여기까지 썰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느 부위죠, 선생님?
0: 등심이에요. 이제
1: 등심.
0: 살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0: 보통 이제 등심은 우리가 돈가스 할
1: 맞아요.
0: 때 이렇게 두드려진 거는 팔 거예요. 이렇게 칼집이 들어있는 등심. 이렇게 한 장씩 파는데,
1: 네.
0: 대략 이렇게 한 장이 한 100g 정도 돼요. 그래서
1: 네.
0: 이렇게 두장 준비를 해주시면, 뭐 고기를 좀 넉넉하게 넣고 싶으시면 고기 양을 좀 늘리셔도 되고요. 오늘 저는 이제 두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1: 너무 기름기가 많은 고기만 아니면, 물론
0: 네.
1: 넣어도 좋지만,
0: 네.
1: 좀 담백한 고기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버섯의 식감이랑 또
1: 네.
0: 이렇게 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기 단독으로 하면 조금 퍽퍽할 수 있는데
1: 네.
0: 이렇게 같이 버섯이랑 볶을 때는 뭐 등심이라든지 또
1: 네.
0: 안심
1: 맞아,
0: 부위,
1: 맞아.
0: 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썰어주세요.
1: 자, 이렇게 고기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푸짐해졌는데요.
0: 네, 고기도
1: 예.
0: 뭐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이랑 비슷한 크기로
1: 네.
0: 채 썰어주시면 돼요.
1: 거기까지
0: 네.
1: 넣어보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맛있는 한번 양념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조그만 볼을 미리 달라고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0: 네네. 제가 이제 다른 양념들은 따로따로 간을 할 텐데,
1: 네.
0: 미리 섞어두면 편리한 양념들이 있어요. 우선 이제 맛술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알룰로스.
1: 네, 말씀해 주셨던.
0: 네. 그리고 간장.
1: 저기, 이제 알룰로스가 설탕
0: 네.
1: 대신이죠.
0: 네, 설탕 대신에 이제 단맛을 내는
1: 네.
0: 그런 감미 대체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1: 맞아요.
0: 네.
1: 없으실 경우에 설탕을 쓰시면 됩니다.
0: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1: 네.
0: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이걸 이제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1: 네.
0: 넣을 거예요.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볶아볼까요?
0: 네.
1: 자, 그럼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있게 볶아볼 시간인데요.
0: 자, 포도씨유를 넣어주시고요.
1: 네.
0: 달구기 전에,
1: 마늘 달구기
0: 네,
1: 전에
0: 차 넣을
1: 처음부터
0: 때
1: 같이.
0: 넣어주세요.
1: 네.
0: 네.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게 되면은 향이 충분히 우러나오기 전에 마늘이 타버릴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달궈지기 전부터 이렇게 넣고,
1: 네.
0: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가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섞으면서 서서히 향을 빼주시면 됩니다.
1: 맛있는 마늘의 향을.
0: 만약에 다진 마늘을
1: 예.
0: 넣었다면 이미 이 상태에서 금방 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랬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이렇게 해서
1: 네. 오늘 이렇게 좀 빻아서
0: 네, 한번 탁 내리쳐가지고
1: 내리쳐서
0: 큼지막하게.
1: 확실히 향이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0: 이제 고기를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1: 네. 자, 고기 넣고. 근데 이 고기는 얼마 정도까지 볶아주면 돼요? 얼마 정도까지 익혀줄까요?
0: 저희가 지금 센 불에서 넣었기 때문에
1: 네.
0: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이렇게 표면이 코팅되듯이 금방 볶아지고 있거든요.
1: 아, 표면만 이렇게
0: 네.
1: 저어가면서 육즙 빠지지 않게끔.
0: 네. 그래서 센 불에서

0: 잘 익지 않는 재료부터 뭘까요?
1: 당근이요.
0: 예, 네, 당근 넣어주시고.
1: 뭐 네. 약간 넓게는 썰었지만 얇게 썰어서 네. 금세 익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그렇죠. 익히는 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네. 두께라든지 크기를 좀 그때그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당근이 익으면 익을수록 좀 더 빨개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색이 진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색도 진해지고 또. 이렇게 기름이랑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네. 섭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오늘 요리에는 이제 꼭 들어가면은 좋을 궁합이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자, 그리고 네. 지금 불은 계속 센 불이에요.
1: 네.
0: 여기에 양파.
1: 양파 넣고요. 양파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렇게 볶다 보면 단맛도 올라오고, 그쵸?
0: 그쵸. 매운맛은 좀 사라지고.
1: 네.
0: 상태로 좀 맛있어 보이는데
1: 그렇죠.
0: 이때 네. 우리 아까 섞어놓은 양념 있죠?
1: 네.
0: 요거를 넣어주시는데
1: 양파 넣었을 때 네. 넣고 난 후에
0: 어떻게 넣어주느냐?
1: 네.
0: 팬의 가상자리에
1: 이렇게 두르듯이
0: 네.

0: 또 다 넣으시지 않네요, 근데.
1: 네, 반만 넣고 이제 네. 나머지 채소 넣었을 때 또 반을 넣어줄 거예요.
0: 근데 이렇게 둘러서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1: 일단은 이렇게 팬에 열과 닿으면은요, 간장이 좀 이렇게 팬의 열기에 달궈지면서 네. 좀 캐러멜라이징화 된다라고 할까? 좀 이렇게 고소한 단맛처럼 올라오고요. 네. 볶음밥 하실 때도 밥에 붓는 게 아니라 달군 팬부터 부어주면은 간장 구워진 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버섯 넣겠습니다. 네, 새송이 버섯, 표고버섯.
0: 이 버섯이 들어가고 나면 또 이 맛있는 양념들을 쏙 빨아당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겉돌던 수분도 사라지지만 네.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0: 맛을 더하기 위해서
1: 청양고추를
0: 씨까지 같이 넣을 거예요.
1: 예.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맛있는 냄새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0: 그렇죠. 매콤한 향이 들어가니까 예, 예. 또 다르죠.
1: 그리고 촉촉하게 해서 먹으면 덮밥처럼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참기름.
1: 네.
0: 자, 마지막에 둘러주면
1: 네.
0: 향이 좋죠. 이제 불을 바로 끄시면 돼요.
1: 아, 바로 네. 끄고.
0: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담아보도록 할게요.
1: 네. 근사한 요리가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0: 네. 재료들이
1: 예.
0: 거의 비슷한 크기로 썰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익히는 시간도 좀 가늠을 하시면서
1: 네.
0: 볶아주시면 수분이 양념을 넣은 것 외에는 재료마다 많이 나오지 않았죠.
1: 네.
0: 중간중간에 센 불에서 팬의 온도를 충분히 올려가면서 또 팬을 들지 않고
1: 네.
0: 볶아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무엇보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버섯도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고 채소도 먹을 수 있어서
0: 네.
1: 그리고 선생님 굉장히 볶음이지만 촉촉해요.
0: 그렇죠. 촉촉해 예. 보이고 다음날 드셔도 촉촉하면서 또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1: 네.
0: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모든 버섯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모든 버섯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과 새송이 버섯을 얇게 편 썰어주세요. 마늘은 칼로 으깨주고 돼지고기는 길게 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맛술, 알룰로스, 진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설탕의 대체 감미료인 알룰로스는 당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건강에 좋아요. 팬에 포도씨유를 두른 뒤 으깬 마늘을 넣어 볶다가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소금과 후춧가루도 넣어 볶아줍니다. 나박선 당근을 넣어 볶다가 채썬 양파를 넣고 양념을 절반 정도 빙 둘러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새송이 버섯, 표고버섯, 남은 양념을 넣어 볶다가 어슷선 청양고추,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모든 버섯 볶음이 완성됩니다. 으슬으슬 환절기에 떨어진 입맛 저격할 김정은표 넘버원 요리. 더 이상 중국집 갈 필요 없다. 집에서 만드는 중식 일품 요리. 두반장만 있으면 5분 뚝 딱인 맛있는 마파두부부터 끓이기 쉬운 줄 알았는데 은근 까다로운 국요리. 영양만점 뿌리채소들을 듬뿍 넣은 뿌리채소 된장국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에너지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0: 네.
1: 쉽고 간단하고 그런데 맛까지 있는 마파두부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파두부니까 두부 필요하고요.
1: 네.
0: 또 파를 좀 듬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줄기 필요하고요. 여기에 갈은 돼지고기, 또 다진 마늘, 생강,
1: 네.
0: 그리고 볶아낸 기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양념에는 보통 이제 마파두부 하면 두반장,
1: 맞아요.
0: 또 굴소스 대표적으로 들어가죠.
1: 네.
0: 여기서 오늘은 이제 카레가루를 좀 넣을 거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간장이랑 소금, 후추, 그리고 물렁말. 여기에 이제 물을 추가로 해서 좀 걸쭉하게 농도를 낼 겁니다.
1: 네, 오늘은 이 카레가루가 요리의 비결인 것 같은데요.
0: 네.
1: 고기에 씹히는 맛도 좋지만 걸쭉한 소스에 두부의 부드러움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부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0: 네. 자, 두부는
1: 예.
0: 뭐 1.5cm 정도의 깍둑썰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두부 한 모를 보고요. 이제 같은 비율로 이렇게 좀 썰어 볼게요.
1: 깍둑썰기 하고
0: 1cm 정도 되겠네요.
1: 네.
0: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신 다음에
1: 두부도 항상 우리가 이제 구비해두는 그렇죠. 식재료이죠. 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마트에 그렇죠. 가면
0: 뭐 남녀노소 할 거 예. 없이 두부로 할 수 있는 요리 뭐 다 좋아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두부도 뭐 찌개용 두부, 또 부침용 두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잘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침용 두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두부 네.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대파도 이제 다져볼 거예요. 너무 곱게 다질 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4등분 정도 네. 해주시고 약간 큼지막하게 좀 성글게 다져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매번 이제 최고의 요리 비결 하면서 이 파는 거의 안 들어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있어요. 뭐 마늘 그렇죠. 그렇고,
0: 맞아요.
1: 또 고추 그렇고.
0: 네. 그래서 예전에 예. 그 파 가격이 폭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예. 너무 정말 대체할 게 없어서 예.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1: 정말 대체 불가 네. 그렇죠?
0: 그렇죠. 대체 불가죠.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썼는데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파를 사용하기에 너무 비싸지니까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1: 그럼요,
0: 요리
1: 그럼요.
0: 만들기가.
1: 예.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파 등분
1: 파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밑 준비는 다 끝났어요. 사실 저... 들어가는 재료가 복잡하지는 않죠.
1: 예.
0: 네, 네.
1: 자, 그러면 일단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한번 네. 이제 조리를 해봐야 될 텐데.
0: 네.
1: 조리하기 전에
0: 네, 양념을 좀 섞어 볼까요?
1: 그럴까요? 네. 볼 텐데요.
0: 네, 그래서 양념을 넣는 순서도 그렇고 한두 가지 빠질 수도 있고 해서 네. 좀 미리 섞어가지고 준비를 해볼게요.
1: 네.
0: 일단은 이제 두반장,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굴소스 분량으로 준비를 해주신 양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볶아낼 때 두 번에 나누어서 넣을 거라서 네. 이거를 일일이 그때마다 반반씩 계량해서 넣기 힘드니까
1: 맞아요.
0: 한 번에 다 섞어줄 거예요.
1: 네.
0: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카레가루.
1: 오늘 카레가루가 네. 오늘 요리의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오늘 함께 들어가면 어떤 맛을 내줄까요?
0: 일단은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마파두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매콤한 두반장의 향으로 많이 먹는데 카레가루가 들어가면 사실 카레라이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예, 거기에 이제 두부의 부드러움까지 더해져서 카레도 아니고 마파두부도 아닌데 이게 뭐지? 하는데 또 다 좋아하는 맛이에요.
1: 네. 맛있는 맛이 더해지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0: 네, 여기에 이제 올리고당이나 뭐 알룰로우스나 설탕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1: 또 어떨 때는 뭐 이런 재료들을 바로 양념을 바로 냄비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미리 섞어서 네. 나눠서 넣을 때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네. 일단 이제 고기부터 먼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볼까요?
0: 네.
1: 자, 조리를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0: 네, 일단 이제 포도씨유를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1: 네.
0: 여기에 아직 가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네.
0: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0: 그리고 다진 생강.
1: 네.
0: 이렇게 넣어서 좀 향이 우러나올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1: 향채소를 볶아서.
0: 네. 그리고 이때 기름이 너무 달궈져 있으면은 향이 우러나오기 전에. 네.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예. 충분히 향이 우러나오도록 이제 볶아주세요.
1: 네.
0: 지글지글 이제 기름이 끓기 시작을 하면 네. 그때 고기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1: 그때 고기를 넣어서
0: 네.
1: 이 과정에서 이제 고기에 있는 누린내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늘이랑 그 생강,
1: 네.
0: 이제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에 좀 넣어주시면은 이제 그러한 좀 잡내를 잡아줄 수가 있죠.
1: 아, 근데 진짜로 선생님, 네. 최고 요리 비결 하면서 이런 어떤 비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냄새 잡는 네. 비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최고 요리 비결 안 했다면 내가 과연 요리를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0: 아, 보통 때 정말 이런 지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잘해 드실 것 같아요.
1: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1: 아는 것만 많아져서 제가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0: 네.
1: 자.
0: 자, 이렇게 이제 지글지글 끓기 시작을 하면
1: 네.
0: 이때 이제 준비된 다른 고기를 넣어주세요.
1: 그럴까요?
0: 네, 한꺼번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1: 네.
0: 이때 조금 손을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1: 저 고기 뭉쳐 있으니까.
0: 네. 자, 팬이 충분히 달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네. 조금 방심하고 네. 다른 일을 하다가 오면은 이게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그 떡갈비처럼 뭉쳐져 있거든요. 어, 네. 이때 이제 이렇게 색이 변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1: 계속해서
0: 계속 섞어주세요.
1: 그리고 다진 고기는 네. 뭉칠 수 있으니.
0: 네, 이때.
1: 네. 근데 향채소에 향이 정말 좋네요. 기름이 나와서 그런지.
0: 그렇죠. 또 가른 고기처럼 표면적이 넓은 공기랑 접촉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요, 네. 이제 고기 누린내라든지 이런 냄새를 잡기가 좀 힘들어.

0: 소화될 수 있도록 소분을 해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면 맞아요. 좋습니다.
1: 납작하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네, 맞아요. 그냥 큰 덩어리를 놓으면
1: 안 녹아요.
0: 안 녹아요. 예. 네, 그리고 냉장고에서 또 굴러 떨어지면 예. 또 다치실 수도 있고.
1: 거의 돌덩이처럼.
0: 맞아요.
1: 또 이렇게 생활의 비결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0: 이렇게 해서.
1: 네. 근데 그럼 이 간고기는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0: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붉은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잘 떨어졌죠?
1: 네, 고기가 익은 색깔이 나고 있어요.
0: 네, 요 정도.
1: 요 정도까지만.
0: 네, 해주시면 되고 네. 이때 양념의 반 분량을 넣어줄 겁니다.
1: 아, 그래서 네. 아까 미리 섞어두셨던.
0: 네.
1: 진짜. 오늘 두반장의 향과 굴소스의 향과 카레 향이 섞여가지고 지금 네. 정말 먹음직스러운 향이. 근데 진짜 카레가루 조금 들어갔는데 향이
0: 굉장히
1: 예, 너무 좋아.

0: 데쳐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완성되고 나면 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한번 또 볶아내면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네. 또 데치는 과정을 한번 생략을 하면 또 번거로움도 줄어드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 물을 좀 넣을 거예요.
1: 아, 이 타이밍에?
0: 좀, 네, 물을 좀 잠길 정도로
1: 아, 어느 정도 이제 맛이 밴 후에 네. 물을 넣어주신 거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한 컵 반 정도 지금 넣었습니다.
1: 네.
0: 이때 이제 나머지 양념을 좀 반 넣어볼게요.
1: 나머지 양념을. 네. 확실히 이렇게 나눠서 넣으면 맛이 네. 조금 달라지죠, 선생님?
0: 그렇죠. 처음에 이제 재료 들어갔을 때 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을 넣고 끓이면은 이제 그 좀 물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 진하게 잘 뵐 것 같아요.
0: 잘 뵈요. 예, 예.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양도 그렇고요, 그렇죠?
0: 그렇죠. 이제 한 끗 차이가 맞아요. 이제 완성됐을 때 똑같은 분량이 들어가도 예. 맛이 좀 차이가 나죠.
1: 맞아요. 네. 자, 선생님 대파는 언제 넣어요?
0: 대파는 마지막에 넣어요.
1: 맨 마지막에? 네.
0: 그리고 이제 전분 같은 경우에도요.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또 나오는 브랜드에 따라서 굳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
1: 네.
0: 이렇게 물이랑 전분이랑 저는 지금 뭐 3대 1 정도로 섞었거든요.
1: 네.
0: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살펴봐 주세요.
1: 넣어가면서 불안하면 조금씩 넣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예. 근데 한번 농도가 너무 강하게 굳어버리면 네. 이게 또
1: 수습이
0: 걷잡을 수가 없죠.
1: 네.
0: 또 물을 또 넣게 되면
1: 싱거워져요.
0: 양이 점점 많아지고 싱거워지니까요. 예. 자, 이렇게. 좀 걸쭉해졌죠?
1: 네.
0: 조금 끓어가지고 전분이 익어야지만 어느 정도 걸쭉한 농도가 생겼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바로는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끓이면서 볼 수 있어요.
1: 저어가면서
0: 네.
1: 보면서 한번 전분을 네. 물을 넣어볼게요.
0: 자, 이렇게 됐으면
1: 네.
0: 마지막에 파를 넣어줍니다.
1: 이제 약간 이제 보글보글 이제 거품이 생기면서 농도가 어느 정도 난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그렇죠.
1: 이야.
0: 이렇게 파 넣어주고요.
1: 아,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촉촉하게.
0: 이제 밥 위에 끼얹어가지고 덮밥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요.
1: 네.
0: 이게 이제 후추. 후춧가루 넣고
1: 네.
0: 간을 보셔가지고 간이 살짝 부족하다 그러면 뭐 소금간 살짝 넣어가지고 한번 섞어주세요.
1: 자, 저는 완성접시 준비해 볼게요.
0: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정말 푸짐해요.
0: 저 두부 한 모로 이렇게 푸짐하게.
1: 그러게요, 한 모 들어갔네요, 두부가.
0: 자,
1: 선생님.
0: 네.
1: 오늘 굉장히 촉촉하게 하셨잖아요.
0: 네.
1: 뭐 이렇게 덮밥처럼 마파두부를 올려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0: 그렇죠.
1: 저는 만약에 이제 밥을 안 드실 거면 두부를 좀 더 넣고.
0: 네.
1: 그냥 이걸로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0: 네, 이것만 드셔도 좋고.
1: 예.
0: 또 가지 같은 거 쪄가지고
1: 네?
0: 그 위에 이 마파 소스 뿌려 드셔도 좋고.
1: 그러게요.
0: 네.
1: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이 넣으셨던 카레가루가
0: 네.
1: 요리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한번 이렇게 카레가루 넣은 좀 색다른 마파두부도 드셔보시면
1: 네.
0: 반하실 겁니다.
1: 자, 온 가족이 함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마파두부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마파두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는 깍둑 썰고 대파는 굵게 다져주세요. 두반장, 굴소스, 진간장, 카레가루, 올리고당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포도씨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절반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물을 넣기 전에 양념 절반을 먼저 넣어 볶으면 재료에 양념이 더욱 잘 배요. 두부를 넣어 볶다가 물과 남은 양념을 넣어 센 불에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물을 넣어 농도를 맞춘 뒤 다진 대파, 후춧가루, 소금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마파두부가 완성됩니다.
1: 구수한 된장국에 뿌리채소를 넣어 더 특별한데요. 뿌리채소 된장국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날씨가 추워지면은 뿌리 채소들은요 영양분을 이렇게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맛이 좋아지는데요. 네. 오늘 뿌리 채소 세 가지를 넣을 거예요. 우엉, 연근 그리고 당근도 뿌리 채소죠. 네. 세 가지 그리고 곤약, 유부, 네. 대파까지 이제 건더기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또 육수 재료로는 오늘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를 낼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소된장 풀어주시고요. 또 약간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 약간 그리고 참기름까지 넣어주겠습니다.
1: 입맛 없는 날 네. 아주 가볍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간단한 음식이 오히려 맛내기는 까다로운 법인데요. 이 된장국 맛있게 끓이는 법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뭐 하면 될까요?
0: 네, 우선 이제 곤약을 살짝 데쳐줄 건데요. 네. 곤약은 굳히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맡아보시면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1: 맞아요. 곤약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0: 네, 좀 꼭 데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썰어주는 크기는요. 다른 재료들과 비슷한 크기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네. 납작납작하게 좀 편으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요즘 이 곤약을 많이들 드시는데요. 네.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 곤약은 먹는 방법이 이렇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처럼 이렇게 된장국에 넣어서 먹는 건 전 처음인데.
0: 씹는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리고 요거를 오늘은 이제 기름에다가 달달 볶아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예. 이제 그런 참기름의 고소한 향도 배고
1: 식감도 좋고,
0: 네, 식감도 좋고 네. 해서
1: 포만감도 주고
0: 다른 뭐 밥도 필요 없고 요 된장국만 한 그릇 드셔도 좀 네. 든든합니다.
1: 아, 네.
0: 네. 이렇게 이제 썰으신 다음에 네. 한번 데쳐줄 거예요.
1: 그럴까요?
0: 네. 자, 팔팔 끓는 물에. 네.
1: 원래 곤약은 익혀서 먹으니까, 그렇죠?
0: 네. 뭐 사실은 뭐 다 익은 거긴 한데 이렇게 데쳐주면은 곤약 특유의 그런 네. 비리

0: 비슷한 냄새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데쳐내시면 돼요. 오래 데치실 네. 필요는 없고요. 끓는 물에 넣었다가 충분히 냄새가 빠졌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건져내시면 됩니다.
1: 살짝 담궜다 빼는 정도네요, 선생님.
0: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건져내시고요. 네. 그대로 식히시면 돼요. 네.
1: 자, 저희가 곤약을 데쳤고요. 이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다음은요, 이제 육수를 우려볼 텐데요. 네. 우선 이제 분량의 물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차가운 상태에서 다시마 넣어주시고 팔팔 끓으면 이렇게 내장 제거한 멸치를 넣고 한 5분 정도 끓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 넣고 나서는 네. 좀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끓은 후에 멸치를 넣어주셔야지 멸치의 네. 그런 비린 맛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마를 넣은 네. 국물이 끓을 동안에 네. 이제 들어가는 뿌리채소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1: 그럴까요? 네. 자. 손질해 보겠습니다.
0: 네, 우선 이제 우엉인데요. 네. 우엉은 그냥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1: 정말 뿌리채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고.
0: 네, 그리고 네.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네. 또 뿌리채소 향도 좋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뿌리채소가 들어갔을 때 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향이나 맛이 저는 또 가을이나 겨울이 오면은 이 계절을 알리는 대표적인 채소인 것 같아서
1: 네. 이런 뿌리채소들이 이 가을에 많이 나오나 봐요.
0: 그렇죠. 날이 추워지면은 아무래도 좀 영양소를 비축하기 위해서 예.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1: 이 식재료들이 네. 지금 이제 다시마 우리 네. 물이 지금 끓고 있어요.
0: 네, 끓고 있으면은 네. 멸치 넣어주시고요. 네. 다시마는 너무 오래 끓이면은 좀 탁한 맛이 날 수 있다.
1: 맞아요.
0: 그리고 국물에서 점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시마 건져내시고요. 다시마는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국물 내고 남은 다시마들 이제 맛간장 넣고 졸여가지고 드시면은 네, 충분히 또 맛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멸치 넣고 한 3, 4분 정도만 더 끓이신 다음에 이제 네. 멸치는 건져주세요.
1: 벌써 감칠맛 나는 향이 나는데요. 네.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0: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육수를 준비를 해주시고 네. 자, 요 끓이는 동안에 아까 곤약 데쳐가지고 이렇게 물에 받쳐놨잖아요. 네. 체에 받쳐놨는데 요거를 이제 먼저 참기름에 달달 볶아볼 거예요.
1: 그럴까요? 네. 자, 그럼 냄비를 좀 바꿔서 네. 볶아보겠습니다.
0: 곤약까지 넣어가지고요.
1: 근데 선생님, 네. 이미 곤약은 익혀서 나왔는데 저희가 한번 네. 비린내 날리게 데쳤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한번 더 볶아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0: 이렇게 볶게 되면은요, 이제 고소한 향도 스며들고 열에 의해서 표면에 살짝의 기포가 생기면서 네. 우리가 된장을 풀었을 때 된장이 더 안에까지 잘 스며들거든요. 기포가 생긴 표면에 예, 예. 양념이 잘 붙어 있다 그래야 되나요?
1: 고소한 맛도 네. 더해주고.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볶아줍니다. 화면이 두루두루 볶아졌다 하면은 네. 이때 다른 뿌리채소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대파를 제외한 네. 당근, 우엉, 연근까지 넣어주세요.
1: 아무래도 뿌리채소가 단단하게

0: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마지막에 이제 유부를 넣을게요.
1: 네. 지금 약간 색깔이 조금 변했어요.
0: 그렇죠. 이제. 표면이 전체적으로 네. 투명해졌죠.
1: 맞아요.
0: 표면에 전분이 있기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유부까지 들어갔으면 네. 육수를 넣어보겠습니다.
1: 육수를
0: 멸치를 걸러줘야 되니까
1: 제가 받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0: 좀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1: 그러게요.
0: 예, 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재료를 듬뿍 먹기 위한 국. 예, 이렇게 해서 끓여줍니다.
1: 넉넉하게 재료를 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에 이제 미소 된장을 풀어주시는데
1: 네.
0: 이제 생각보다 뭐 이제 되직하지가 않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국물만 조금 타서 예. 넣어가지고 풀어볼게요. 제가 이따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1: 아, 좀 빡빡할 때.
0: 네, 이대로 넣어줄게요.
1: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미소된장을 네. 너무 오래 끓이면 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 채소 넣고 채소 익을 때까지 그냥 다 같이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1: 예.
0: 채소를 볶아가지고 어느 정도 끓이다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1: 넣으셨어요.
0: 된장을 풀었잖아요.
1: 예.
0: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파.
1: 대파. 한번 채소 넣을게요.
0: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팔팔 끓였으면 더 이상 끓이지 네. 마시고 불을 꺼주세요.
1: 네.
0: 안 그러면은 좀 씁쓸한 맛이 날 수 있어요. 미소된장을 오래 끓이면은 네. 좀 쓴맛이 나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호에 따라서 매운 고춧가루
1: 네.
0: 살짝 넣어서
1: 완성시켜볼게요.
0: 이렇게 해서 색이 빨갛게 변하진 않았지만 끝에 좀 톡 쏘는 매운맛이 오는 정도로
1: 네.
0: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익었으면 담아보도록 할게요.
1: 그럴까요? 자. 프리세로소가 듬뿍 들어가서 그냥 한 그릇만 먹으면 몸이 그냥 든든해질 것 같아요.
0: 네, 든든하겠죠.
1: 예.
0: 그래서 곤약까지
1: 예.
0: 듬뿍 넣어서 이렇게 해서 네. 완성했습니다.
1: 자, 이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뿌리채소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2: 뿌리채소 된장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곤약은 한입 크기로 썰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주세요.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렇게 다시마를 먼저 넣어서 끓인 뒤 국멸치를 넣어야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우엉은 어슷 썰고 연근은 4등분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밑국물에 국멸치를 넣고 다시마를 건져 3분에서 4분 정도 끓여줍니다. 냄비에 참기름과 곤약을 넣어 볶다가 당근, 우엉, 연근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유부채와 밑국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미소된장을 풀어넣고 송송 썬 대파를 넣어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고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뿌리 채소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반찬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줄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알찬 레시피. 간식도 오케이, 반찬도 오케이. 어느 밥상에 올려도 찰떡인 요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무한 리필을 외칠 달콤 짭조름한 두부 버섯 강정부터 집에 있는 양념 세 가지로 만드는 초간단, 초스피드, 무침 반찬.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는 톳과 두부의 만남. 톳 두부 무침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귀염둥이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두부랑 버섯은 늘 이렇게 구매를 해두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이 손쉬운 재료로 만드는 인기 반찬 두부 버섯 강정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일단은 뭐 두부가 주인공인 건 다 아실 거고 여기 이제 부침용 두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전분은 묻혀서 좀 바삭하게 강정처럼 튀겨낼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곁들여지는 채소는 표고버섯, 꽈리고추 네. 그리고 또 마른 붉은 고추를 준비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곁들이는 이제 채소가 되고요.
1: 그리고 선생님, 네. 이 강정 소스는 어떤 네. 게 들어갈지 궁금한데 오늘은 강정 소스가 간장 베이스 같아요.
0: 네, 맞아요. 간단한데요. 네. 여기에 저는 오늘 다진 마늘이랑 생강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굴소스, 간장, 그리고 알룰로스, 네. 올리고당, 물엿 대신하셔도 됩니다.
1: 네. 네. 자, 아이들 젓가락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부담 없는 재료로 맛있게 만드는 두부 버섯 강정.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두부 버섯 강정 이제 시작해볼 텐데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네, 우선 같이 곁들이는 채소부터 좀 썰어보고 네. 두부를 썰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꽈리고추인데요. 네. 꽈리고추는 이제 꼭지를 좀 따주시고요.
1: 네. 꽈리고추는 정말 이 식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식감과 약간의 그 알싸한 맛.

0: 그렇죠.
1: 그렇죠?
0: 또 꽈리고추라 그래서 또 우리가 아 맵지 않겠다 생각을 하면 또 간혹가다 매운 거 섞여 있으니까 좀
1: 맞아요.
0: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 네.
0: 요거를 반으로 썰어줄 겁니다.
1: 반으로.
0: 예. 준비를 해주시고
1: 맞아요.
0: 그리고
1: 사실 광동 요리에 이런 꽈리고추가 들어간 거 봤어요.
0: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치킨
1: 치킨에도,
0: 같은 데도
1: 예,
0: 꽈리고추 잘
1: 맞아요.
0: 어울리죠. 자, 이렇게 펴고도 이제 비슷한 크기로 한 3등분 정도 할게요.
1: 네.
0: 자, 그래서 준비를
1: 큼지막하게.
0: 해주시고 이제 고추도 이 마른 고추도 튀겨주면은
1: 네.
0: 좀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요것도 좀 기름에 볶아가지고 같이
1: 예.
0: 곁들여줄 텐데,
1: 분위기도 내주고요.
0: 네,
1: 그렇죠.
0: 요거 골라내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고소하게 튀겨진 고추 같이 먹는 재미도 있어서
1: 네.
0: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1: 네.
0: 고추씨는 조금 알싸한 맛 내기 위해서 같이 넣을게요.
1: 같이. 자, 이름만 들어도 이제 강정은 퍼포먼스 먹음직스러운데요.
0: 네,
1: 자, 오늘의
0: 그렇죠.
1: 강정 주인공.
0: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1: 네.
0: 강정이기 때문에 좀 바삭한 식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오늘 두부는 깍둑썰기를 한 다음에
1: 네.
0: 전분을 묻혀가지고 바삭하게 튀겨낼 텐데,
1: 네.
0: 조금 더 짧게 썰고 싶으면은 반으로 갈라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조금 큼지막하게 다른 재료도 크기가 작진 않으니까요.
1: 네. 네.
0: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썰어볼
1: 아,
0: 거예요. 자.
1: 이렇게 두부 준비했고요.
0: 이렇게 썰어서 두부에도 살짝 소금 밑간을 해 놓으시면은
1: 네.
0: 이제 강정 소스를 버무리더라도 맛이 좀 겉돌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예, 살짝 밑간을 해둡니다.
1: 항상 이 살짝의 밑간이 정말
0: 네,
1: 중요한 것
0: 맞아요.
1: 같더라고요.
0: 마지막에 그런 전체적인 맛이 어우러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1: 네.
0: 많이 아니고 정말 두 꼬집 정도만
1: 네.
0: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튀기기 직전에 전분을 묻혀서 바로 튀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두부를 튀기게 되면은 요 두부 튀기는 팬 하나만으로 마지막 강정 소스까지 완성을 시킬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요 팬에 하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설거지거리도 많이 나오지 않게.
0: 네, 그렇죠.
1: 예.
0: 이렇게 이제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시는데 오늘은
1: 이거 평소에 보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오늘 이제 포도씨유를 준비를 했는데,
1: 예.
0: 뭐 이제 식용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카놀라유도 가능하신데요.
1: 네.
0: 저는 이제 가정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포도씨유다 보니까
1: 네.
0: 조금 더좀 가벼운 느낌이 나고, 또
1: 오.
0: 튀겼을 때 느끼함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저는 제 기호에 맞춰서 포도씨유를 쓰기는 하는데,
1: 다른
0: 네,
1: 오일들과 좀
0: 다른
1: 다른.
0: 식용유
1: 예.
0: 쓰셔도 무방합니다.
1: 네.
0: 이제 전분을 묻혀서 튀기는데,
1: 오.
0: 전분을 미리 묻혀놓으면은요, 전분이 다 흡수가 되면서 바로 좀 녹아내려요.
1: 네.
0: 튀기기 직전에 전분을 한 손에 들고 이렇게 하나씩
1: 바로
0: 좀
1: 묻혀서.
0: 묻혀가면서 바로바로 넣으시면 돼요. 네.
1: 오.
0: 그래서 날가루를
1: 네.
0: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아, 그래야
0: 네.
1: 전분 옷이 제대로
0: 벗겨지지
1: 입혀진다.
0: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1: 네.
0: 해서
1: 이 지금 두부가 튀겨지잖아요? 이
0: 네.
1: 고소한 맛이 배가 되겠어요.
0: 그렇죠. 표면에 그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맛이 또
1: 예.
0: 어떻게 보면은 이 강정의 가장 중요한 맛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겉바속촉 해야죠. 겉바속촉.
0: 맞아요.
1: 겉은
0: 네.
1: 바삭, 속은 촉촉. 두부가 또 수분이 있어서
0: 네.
1: 안쪽은 촉촉하잖아요.
0: 네.
1: 부드럽고.
0: 참 강정이란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1: 네.
0: 식감이랑 맛이랑
1: 네.
0: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반찬 종류는 아니고
1: 네.
0: 이제 우리가 후식으로 먹는
1: 예.
0: 과자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이렇게 이제 닭으로 강정의 식감을 냈다 해서 닭강정, 또 두부강정 이름을
1: 맞아요.
0: 붙여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 넣은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1: 네.
0: 뒤집어가면은 보세요. 이 뒷면이 벌써 단단하게
1: 맞아요.
0: 바삭바삭해졌죠.
1: 그냥 두부를 지질 때는 조금 이렇게 색깔이 나야 딱딱할 것 같, 이제 바삭해졌을 것 같은데,
0: 네.
1: 전분 옷을 입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0: 그래도 노릇하게 좀 색깔이 나는 게 좋아서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넣었으니까
1: 네,
0: 이렇게
1: 차례대로.
0: 차례대로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1: 색이 많이 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돼 있어요, 지금.
0: 네, 맞아요.
1: 나중에 이렇게 먹을 때 뭔가가 식감이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아요. 그쵸?
0: 꼭 이제 찹쌀가루
1: 예.
0: 이렇게 덧가루로 사용을 한 것처럼 좀 쫄깃해지거든요.
1: 오,
0: 네, 이제
1: 맞아요.
0: 전분만으로도 이런 식감이 나니까요.
1: 그러게요.
0: 네, 전분은 뭐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다 가능합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지금.

0: 사면을 잘 둘러가면서 구웠거든요. 네. 어느새 다 구워졌고 이렇게 이제 양쪽이 예. 다섯 번째 면을 굽고 있습니다. 제가
1: 아 이게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네,
0: 생각보다 빠르죠. 네. 구워지는 시간이
1: 향이 정말 고소해요.
0: 제가 지금 제일 센 불로 네. 불을 조절을 했다가 지금 중불 정도로 낮췄어요. 자, 보면은 노릇하게 구워졌죠.
1: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뭘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이제 두부가 이렇게 전분을 묻힌 것과 또 묻히지 않은 것 식감이 다르니까요. 네. 한번 뭐 비교해 보셔도 좋고요. 네. 좀 묻히지 않고 두부만 튀기셔도 또 나름 네. 또 담백하고 좀 쫄깃한 식감이 있는데
1: 그러게요.
0: 이렇게 전분을 묻히면 또 찰기가 있어서
1: 아, 찰기.
0: 네, 찹쌀가루 묻힌 것처럼
1: 그러니까 이 요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네. 다 튀겨졌습니다. 이거 이제 건져내볼게요.
1: 와, 바삭바삭하게 그렇죠?
0: 네. 이렇게,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통통통 뭔가 속이 좀 비어있는 네. 우리 공기로 가득 차있는 빵 있잖아요. 전화점에서 네. 파는 빵. 그런 소리가 나네요, 지금.
1: 자, 먹음직스럽게.
0: 자, 이렇게 이제 달궈진 기름에 네. 채소를 볶아볼게요.
1: 자, 채소를.
0: 네. 여기에
1: 건고추.
0: 네, 건고추 넣고요. 씨까지 다 넣을게요. 그리고
1: 표고버섯.
0: 꽈리고추까지.
1: 네.

0: 예.
1: 이렇게 해서 지금 달군 기름에 넣었을 때
0: 예.
1: 이렇게 기름의 표면이 살짝 둘러질 정도만 되면
0: 윤기가 나면서
1: 네, 완성입니다.
0: 지금 맛있는 어떤 고추, 건고추와 네. 까리고추의 맛있는 향들이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1: 네, 그렇죠.

0: 향이 좋네요, 선생님. 이 기름에 맛있는 향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1: 그렇죠. 고추 씨가 네. 이렇게 볶아지면서 네. 좀 고소한 향이 우러나오죠. 여기에
0: 표고버섯 썰어서
1: 네. 이제 고추의 향이 네. 채소의 향이 듬뿍 스며들어 있는 기름에 네.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자, 여기에 네. 지금 불을 켜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진 마늘 넣어 주시고요. 네. 마늘의 향을 충분히 배어나게 하기 위해서 네.
0: 생강도 생강. 넣고 자. 양념이 정말 맛있겠어요, 선생님. 농축돼 있어요. 맛있는 맛들이 다, 그렇죠?
1: 어우, 향이 벌써 좋네요.
0: 그러게요.
1: 네.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네. 지금 기름을 한 3큰술 정도로 두부도 구워내고 채소도 볶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채소와 이런 향에 듬뿍 숨어들어 있는 기름을 이용해서 또 마늘이나 생강 향을 이렇게 네. 뽑아냅니다.
0: 양념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1: 네. 그리고 여기에 네.
0: 간장
1: 넣어주시고 네. 숟가락에 네. 굴소스 네.
0: 굴소스 자, 들어가고
1: 자, 알룰로스까지 네. 넣어서 네. 자, 양념 네.
0: 만들어줍니다. 네. 자, 선생님, 이 모든 재료가 들어갔는데, 네. 모든 재료 넣은 후에 불색이는 어떻게 하면, 얼마나 더 이렇게 끓여줘야 하는지.
1: 자, 이렇게 끓었으면은요, 네. 튀긴 재료들을 넣을 땐 불을 꺼주세요.
0: 아, 재료 넣을 땐요? 네.
1: 자, 이렇게 껐고요. 네. 자, 재료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마지막으로 재료를 넣고, 자. 이제 강정은 이제 불을 끈 상태예요. 네. 이 장면 많이 봤잖아요. 왜 치킨 강정집 가면 그렇죠. 이렇게 맛있는 양념에
1: 가마솥에서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양념이 잘 어우러지도록 네
0: 확실히 전분 옷을 입어서 그런지 양념이 아주 착 붙어요.
1: 네, 양념이 잘 엉겨서 이렇게 네. 잘 버무려지거든요. 네 정말 이제 두부로 이렇게 좀 다양한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0: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네. 선생님. 예. 자,
1: 좀 잘 스며들도록 네. 좀 공기와 닿게 해서 잘 섞어주는 게 또 두부 하나하나의 맛이 스며들게 하는 네. 또 포인트거든요.

0: 두부를 먼저 담아볼게요.
1: 예. 아니 진짜 왜 우리도 밤 늦게 갑자기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네. 요즘은 우리도 뭐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네. 만드는 프로잖아요.
0: 네.
1: 근데 음식 프로들도 굉장히 많고 갑자기 배가 고플 때 근데 그럴 때는 뭐 그동안의 식단이 잘 지키더라도 갑자기 막 배달 음식도 먹고 싶어지고 그래요.
0: 맞아요. 그쵸.
1: 그럼 그때 갑자기 칼로리 높은 걸 먹게 되는데 이럴 때
0: 잘 참아왔는데 예. 그렇죠.
1: 그래도 두부로 만든 두부 버섯 강정 먹으면 그래도
0: 죄책감이 좀 덜하겠죠? 예, 예.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두부 버섯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두부 버섯 강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반으로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은 큼직하게 깍둑 썰고 건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두부는 큼직하게 깍둑 썰고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두부에 소금을 뿌려 밑간에 두면 소스가 겉돌지 않고 잘 어우러져요. 팬에 포도시유를 둘러 달군 뒤 두부에 전분을 묻혀 앞뒤로 노릇하게 튀겨내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건고추, 표고버섯, 꽈리고추를 넣어 불을 끈 상태로 볶아내주세요. 팬에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넣어 볶다가 불을 켜고 진간장, 굴소스, 알룰로스를 넣어 볶아줍니다. 다시 불을 끄고 튀긴 두부와 채소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맛있게 담으면 두부버섯 강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꼬들꼬들한 식감은 톳 무침이 최고인데요.
0: 네.
1: 두부와 함께 무쳐 고소함까지 사로잡은 톳 두부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재료를 보시면은 요즘 톳은 이렇게 염장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1년 내내 구하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염장 톳 준비해 주시고
1: 네.
0: 두부, 쪽파
1: 네.
0: 그리고 들어가는 양념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1: 네, 오늘 양념 재료로 초간단 3종 세트라고 들었어요.
0: 네, 굉장히 심플한데요.
1: 네.
0: 일단 여기에 통깨 들어가고요.
1: 네.
0: 고소함을 더할 참기름,
1: 네.
0: 소금, 다진 마늘, 참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1: 정말 초간단이네요, 그렇죠?
0: 네, 간단하죠.
1: 자, 재료도 간단한 만큼 레시피도 간단한 요리인데요. 맛있는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네, 네 우선 이제 톡 같은 경우에는 염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소금기를 충분히 빼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세네 번 정도 좀 바락바락 문질러가지고 짠맛을 빼주시고요.
1: 네.
0: 두부는 이제 한번 데칠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두부를 먼저 좀 썰어 놓고 네, 톳을 불려볼게요. 두부는 한 4등분 정도 해서
1: 네.
0: 데쳐 놓게 되면은 으깨게 되면은 일단 빨리 쉴 수가 있어요.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랑 노출을 많이 해서 이렇게
1: 네.
0: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하면 훨씬 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그쵸?
0: 네.
1: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네. 데쳐 보겠습니다.
0: 네.
1: 한번 데쳐 볼 텐데요. 참 두부도 변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방금 전에는 저희가 두부로
0: 예.
1: 네. 이번 주에는 두부를 많이 사용했는데 몸에 좋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경제적이니까 또 많이
0: 그렇죠.
1: 사는 것 같아요.
0: 두부는 예. 또 맛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기 때문에 여러
1: 네.
0: 요리 양념이랑 또 어우러질 수 있어서
1: 네.
0: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조금 물기를 뺀 다음에 한번. 곱게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1: 이렇게 볼게요.
0: 네. 그리고 이제 쪽파를 썰고
1: 네.
0: 또 염장된 톳을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쪽파 또 네. 들어가네요. 오늘 이제 마지막 요리인데요.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선생님?
0: 저는 사실 요즘
1: 네.
0: 물가도 너무나 많이 오르고
1: 네.
0: 또 장을 보러 가면은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몇 개 안 담았는데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0: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좀 건강하고 부담 없게 즐기실 수 있는 음식으로
1: 네.
0: 준비를 했는데,
1: 네.
0: 이럴 때일수록 집밥이도 그립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좀 잘 챙겨보시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톳을 한번
0: 네.
1: 손질해 봐야 될 텐데,
0: 네.
1: 아니, 이제 또 톳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로즈한데.
1: 근데 네. 그만큼 또 몸에 좋은 성분 많이 들었다고.
0: 그렇죠. 이제 소금기를 충분히 제거를 하면 예. 지금 2번 씻어냈거든요. 네. 3번.
1: 저희가 한 3번 기준으로 했는데 네. 좀 더 깨끗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한 4번 하셔도 돼요.
0: 네, 그렇죠. 네. 이제 저는 한번 조물조물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소금기는 빠졌고요. 네. 그리고 한번 데쳐내게 되면은 이제 토스의 그런 특유의 약간 비릿한 맛도 없을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염장을 했기 때문에 색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지만 우리가 톳 제철에 생토스 삶을 한번 데치면 초록색이 아주 밝게 올라오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살짝 데쳐줄 겁니다.
1: 네.
0: 자, 그럼 이제 두부는.
1: 데쳤으니까.
0: 데쳤으니까 이거 좀 빼내시고. 자, 토스 데쳐볼게요.
1: 볼까요? 토스. 진짜 몸에 좋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이거 근데 빨갛게 해서 또 뭐 초장 같은 데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예. 초고추장 찍어서 드셔도 아주 간단하게 드실 수 있고요.
1: 예.
0: 보세요. 색이 좀 변했죠? 처음이랑.
1: 더 푸릇하게 됐는데.
0: 네, 밝아졌죠. 너무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빼기만 했는데도 약간 미역국 끓일 때 향처럼.
1: 맞아요. 맞아요. 네,
0: 해조류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1: 살짝 저희가 데쳐냈어요, 지금.
0: 네, 이렇게 데쳐냈습니다. 예. 오븐에 수분을 좀 이렇게 덜어내시고요.
1: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역국 그 향이 나요. 해조류
0: 네,
1: 향.
0: 그렇죠.
1: 이렇게 데쳤고요.
0: 해주시고요.
1: 네. 자, 이제 바로 한번 무쳐볼까 해요.
0: 네. 그럼 일단 이제 양념을 좀 큰 볼에, 네. 이 볼에서 다시 무칠 거라서 양념을 한 번에 섞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스는 뭔가 빨간 어떤 양념을 그렇죠. 무쳐서 먹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0: 네. 좀 강한 양념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오늘은 정말 담백하게 두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묻혀주는 양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고소하게.
0: 여기 지금 소금 들어갖고 다진 마늘,
1: 네.
0: 참치액 약간 넣었고요.
1: 참치액 또 맛을 내주죠.
0: 통깨도 넣었고요.
1: 네.
0: 그리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두를게요 제가.
1: 자 네. 그러면 이 재료들이 간이 많이 세지 않기 때문에 대단하게 세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이 톳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이거 두부 한번 으깨볼게요.
0: 네, 이렇게 면보에 네. 두부를 넣으시고.
1: 이거 수분 나오죠? 그러니까 두부가 굉장히 많은 또 수분을 갖고 있어서.
0: 네, 지금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냈기 때문에 좀 살균 효과도 있지만
1: 네.
0: 또 식으면서 수분이 증발을 해서 이렇게 짰을 때 훨씬 처음에 그냥 생두부일 때보다는 수분이 많이 날아간 상태거든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1: 자, 이렇게 꼭 짜봤고요.
0: 네. 자, 그러면
1: 네.
0: 열어서 양념에
1: 바로
0: 네, 두부 넣어주시고
1: 네. 뭐 수분은 짰지만 그래도 촉촉해요.
0: 그렇죠. 또 너무 꼭 짜가지고 퍽퍽하게 네. 하면은 또 묻힐 때 그런 촉촉함이 좀 없어질 수 있으니까
1: 네.
0: 이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1: 네.
0: 두부는 좀 이렇게 으깨주시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톳 듬뿍.
1: 아니 톳 굉장히 몸에 좋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성분들이 들었어요, 선생님?
0: 톳에는 뭐 일단은 칼슘.
1: 아 맞아 맞아.
0: 네, 풍부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1: 칼륨도 있다고.
0: 네, 칼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네. 염분 섭취 많이 했을 때 몸에서 좀 배출시켜 주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부까지
1: 네.
0: 넣어서 버무렸고요. 여기에
1: 네.
0: 쪽파.
1: 네. 아니 물론. 이 토시랑 네. 오늘 만든 이 양념장
0: 네.
1: 이거랑 먹어도 맛있었겠지만 두부가 들어가서 색감도 예쁘고 맛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또 두부랑 또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이랑 토스의 그런 꼬들꼬들한 식감이랑
1: 네.
0: 또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1: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무쳐냈습니다.
1: 진짜?
0: 고소한 참기름까지.
1: 네.
0: 그래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다의 향과 고소함과 너무 모금스러워요, 선생님.
0: 그래서 두부까지 듬뿍.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1: 네, 양념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0: 네.
1: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건강까지 생각한 톳 두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스톳 두부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우선 두부를 4등분한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주세요. 이렇게 두부를 한 번 데쳐서 사용하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쪽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염장톳은 물에 3번 헹궈 소금기를 제거한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 다진 마늘, 참치액,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면포에 데친 두부를 넣어 물기를 짜주세요. 양념에 두부와 톳을 넣어 버무리다가 쪽파와 참기름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톳 두부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감각적인 손맛의 스타 셰프 이재훈 셰프의 얼큰한 목살 고추장찌개부터 한 그릇 뚝딱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까지 매일매일 요리가 즐거워지는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층감알료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2: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3: 어, 그럼요.
4: 당연하죠.
2: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3: 당연히
4: 지급되죠.
2: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4: 보장되나?
3: 네, 제 건 보장해줘요.
2: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3: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4: 네, 해줘요.
2: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3: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4: 제 건 다 해주는데.
3: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2: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3: 어머머, 8회?
2: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3: 우와, 대단하네.
2: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2: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3: 어?
2: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3: 어, 그럼요.
4: 당연하죠.
2: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3: 당연히
4: 지급되죠.
2: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3: 보장되나?
4: 네, 제 건 보장해줘요.
2: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3: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4: 네, 해줘요.
2: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3: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4: 제 건 다 해주는데.
3: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2: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3: 어머머, 8회?
2: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3: 우와, 대단하네.
2: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1: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0: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0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이어서 교과서의 날 특집, 교과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책이 방송됩니다.

0: 며칠부터 K-POP 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0: 어색하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는 그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0: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 하루에도 그만 부어? 알아? 아니야, 다시 해야 돼.
2: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3: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4: 위하여!
5: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6: 근데 소문이 다 났어. 토짜가 일냈다고.
7: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지.
8: 간식 먹자, 간식. 먹을 거예요, 이랑.
9: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1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1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1: 그건 아니거든요.
1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4: 후원문의 080-961-9595.
1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15: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0: 전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또 EBS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과 수능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읽은 책이 무엇인지 한 권 골라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교과서일 것 같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교과서로 공부했고 지금도 학교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매일매일 교과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과서를 공부할 때 저에게는 교과서는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교과서를 읽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고 또 외우고 저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되고 보니까 배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가르치면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늘 읽고 가르쳐온 이 교과서를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지식을 배우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지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대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가르쳐야만 했는지 그걸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교과서의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죠. 우리는 언제부터 교과서로 세상을 배웠을까요? 오래된 교과서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지금과는 생김새도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글을 읽고 샘을 익히는 책들이 지나 색다른 책 한 권을 찾았습니다. 이 책이 3인 필지입니다. 1890년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 책에는 세계 지도가 다 담겨 있다고 해요. 이 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아시아 지도인데 여기 조선국 우리나라가 있고 주변의 국가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1: 3인 필지는 1890년 무렵 헐버트라는 분이 세계 지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와 기후, 산업, 정치와 문화 등을 소개하고 지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천자문, 동몽서서, 소학과 같은 학습서가 한문과 고전, 그리고 유교적 가치와 생활 기본을 익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3인 필지는 학생들의 시선을 세계로 확 넓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0: 지금이야 교과서 안에서 세계 지도를 보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만 130여 년 전 조선의 아이들은요, 이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교실 밖에 더 넓은 세계를 만났을 겁니다. 낯선 나라의 이름과 위치를 한 장 한 장 익혀갔을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3인 필지에는 그 내용만큼이나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교과서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국가가 아이들이 공부할 책을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국민소학 독본입니다.
1: 국민소학 독본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인물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생활과 지식, 외국의 도시와 인물 등 새로운 세계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나라의 자주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당시의 교육적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국가의 교육행정기관인 학부가 직접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근대 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공적인 제도의 일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0: 그때부터 교과서는 한 권의 책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우리 스스로 정해가는 교육의 기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생각을 키워갈지조차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1945년, 마침내 광복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당장 펼쳐볼 우리말 책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건넬 새로운 교과서가 필요했습니다.
2: 이 책이 광복 직후에 우리말로 편찬된 국어교과서 신생국어독본입니다.
0: 빛바랜 작은 책 안에는 광복 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새로운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 책은 75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말과 한문이 좀 혼용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는 새 걸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우리 학생들이 일본과는 이제 다른 목표로 온전히 조선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9페이지에는 안창호 선생님의 글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인격 완성과 단결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결속력을 다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0: 하지만 새 교과서 한 권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교실에 우리말 책이 놓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2: 광복을 맞았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칠 우리말 교과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우리말로 배우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복 직후의 교과서 제작은 우리 교육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나 일상을 되찾고 교육을 다시 세워가던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 9월이 신학기 때다. 입학을 해가지고

0: 2학년 올라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학교가 쉬게 됐죠. 전주 시내는 용단 폭격이라는 걸 해가지고 모든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다 시가지 전체가 불다 타고 없었어요. 비행기가 폭탄을 터뜨렸는데 학교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런 큰 폭탄이 폭발 안 하고 현관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폭탄이 폭발했으면 우리 학교는 없어졌다.
1: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지만 그런데도 아이들은 다시 모였고 수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0: 학교에서 약한 4km 바깥으로 가면 진주난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새강이 있는데 새강의 백사장에 천막을 3개 치고 하나는 교직원 천막으로 휴게실용으로 쓰고 두 개는 6학년 1반, 6학년 2반이 그 휴게실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칠판만 걸어놓고 공부를 했고 아무런 장치나 도구들이 없었습니다.
2: 어떤 공부를 했어요, 그때?
0: 선생님들이 어디서 교과서를 구했는지 옛날 쓰던 교과서 그대로 갖고 와서 했어요. 우리도 옛날 쓰던 교과서 집에 있는 거다 가져가고 이웃 동네에 있는 누나가 쓰던 거 받아가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1: 빌리고 물려받은 교과서를 들고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천막도 백사장도 교실이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책을 펼쳤을까요?
0: 전시사회에서 학생들이 가져야 할 태도랄까? 이런 걸 전부 다이 안에 다 담아놨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건데 아주 안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앞으로 안 오겠지. 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9살에 보았던 전시 교과서. 김용만 선생님의 눈길이 책에 오래 머뭅니다.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보낼 책은 만들어야 했는데요. 먼저 필요했던 것은 종이였습니다. 부족한 종이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만 있다고 책이 되는 건 아니지요. 글과 그림을 찍어낼 인쇄기도 필요했습니다.
3: 전쟁이 나자마자 후퇴를 해야 되니까 일단 발행을 중지를 해놨고 서울이 이제 점령당하는 상황이어서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일단 이제 몸만 빠져나가서 부산에서 편집 개발만 하고 거기에 있는 좀 중소 작은 인쇄소에서 발행을 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물자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이제 되게 노후화되어 있는 인쇄기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해군의 도움으로 그 기계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져와서 인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어렵게 만든 책은 이제 천막 아래 아이들에게 잘 전해져야 했습니다.
3: 학생들한테 가지 않으면은 뭐 사실 소용없는 물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차로 편도 보내고 군용 차량으로 보내고 심지어는 달구지, 심지어는 그 산악 지역에는 지게까지 사람을 써갖고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백사장, 무슨 계곡 이런 데에다가 천막 치고 공부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지게 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직접 그쪽까지 나르고 했다고 합니다.
1: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기호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탰는데요. 그들은 왜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나섰을까요?
3: 교과서라는 게 모든 교육의 근간이고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야 전쟁 이후에도 나라가 복구되고 다시 그 김기호 선생의 열망인 약소민족에서 벗어나는 강한 부강한 국가가 될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도 있는 동시에 반드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될수 있다. 그런 신념에 가까운 그런 희망, 그 다음에 그걸 꼭 이루어야겠다는 의지.
1: 그 마음으로 지켜낸 교과서는 전쟁이 끝난 뒤 다시 문을 연 학교에서 아이들과 새로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인데요. 제목이 바둑이와 철수, 국어 1학년 1학기라고 되어 있고요. 영희, 바둑이, 한때 교과서에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1948년에 나온 국어 교과서. 전쟁 전 아이들이 배우던 이 책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전쟁 이후 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했던 건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할지 나라마다 교과서를 통해 각자의 답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일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4: こちらからが戦後の教科書ですが終戦直後ですね上がその終戦前の教科書で下が墨塗りの教科書となります。
1: 두 권은 같은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한 권의 문장들은 검은 먹으로 지워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왜 지운 것일까요?
4: 戦争に負けて、そこの教科書の内容が戦争に向けての教育ということで、軍国主義だったり、国家主義というようなですね、そういう内容が 盛り込まれていて、戦争に関する内容は、やっぱり戦後は不適切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文部省が判断をし、削除ですね。あるいは、基本的には教えないというような形で、何か対応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指示を出し、その中で、墨を塗ったり、あるいはその、切り取ったり、のり付けしたり、いろんなその方法で、 対応してるんですが、そういうふうに行われた教科書を総称して、墨塗り教科書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要は兵隊ごっこというタイトルなんですが、この時代の子供たちは兵隊さんになるのが、大きくなった時の、夢みたいなもので、その真似をですね、子供たちは
5: 遊びの中で兵隊さんの真似をしながら遊ぶというのが当時流行った子供たちの遊びだったわけですね。子供たちにそういう意識をつけ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意図があったんだと思います。そしたらこれは墨で塗ったのは誰がしたんですか。子供たち、先生が指示を出して子供たちが塗りました。自分の手で。そうですね。子供たちはなぜこれを墨で塗るのか。
4: 意味が分かったんですかね。戦争中は兵隊さんみんな大きくなったら兵隊さんになって国のために尽く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教育をされていて、やっぱり子供たちにとっては非常に混乱する。戦争もそういう意味では戸惑いながらというか、自分の中で戦争中はこれを良しとして教えてきたわけですから、それを 真逆のことを子どもたちにさせるっていうわけですから、やはりそれも非常に辛い思いをしながら指導し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
1: 어제까지 옳다고 배운 문장을 아이들의 손으로 지우며 일본의 전후 교육은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에는 무엇을 새로 담았을까요?
4: 民主主権、まさにこれですよね。主権が国民にありますよというところが戦前戦中とは大きく違うところですから、そこからスタートする、それをしっかり学んでいって、その中で自分がどう判断するかっていうことをですね、国民一人一人が考えられるように。 そうしていくというのが戦後のその教育の大きな柱になっていたと思います。
1: 그렇게 지원한 자리에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전쟁을 포기한다는 원칙이 놓였습니다. 일본이 교과서에 문장을 지우며 새로운 교육을 시작했다면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는 오랜 적이었던 나라들과 같은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놓고

0: 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과서도 전쟁 뒤 달라진 생활에 맞춰 새로운 내용을 채워갔습니다. 생활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도 하나씩 달라졌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 여기는 1차 교육과정 교과서인데요. 사회생활이라는 교과가 있네요. 이때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기라서 농촌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실려있는 것 같습니다. 2차 교육과정이 되면서 교과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네요. 앞에 표지도 이렇게 공장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교과서 안에 풍경들이 뭐 기계, 전기, 공장 이런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0: 공장이 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배워야 할 지식과 기술도 많아졌습니다. 교과서도 그 변화를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 공동체 생활과 민주시민의식도 강조하면서 시대를 반영하게 되죠.
1: 조금 더 지나면 컴퓨터와 정보통신이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0: 그리고 지금은 이미 AI가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 이제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AI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0: 이렇게 시대별로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달랐던 거죠.
1: 이렇게 교과서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계속 변화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라진 건 교과서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 방법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2: 하나의 답과 하나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집필하려고 한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억과 조를 알아보고 익히는 활동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는 억과 조를 알아보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억과 조를 사용하는 경우를 조사해보는 활동도 들어옴으로써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인터넷, 책, 뉴스 등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예전에는 그 학생이 과학 지식을 얼마나 암기하고 숙지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어떤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왜 그럴까?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그 원인을 직접 찾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명보다는 질문을 먼저 유도하도록 그렇게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 교과서 안에 가족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같은 가족을 그렸지만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4: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교과서에서는 3세대 대가족이나 4인 가족이 기본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시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자녀 돌봄을 담당하는 식으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교과서에서는 부모님이 함께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2010년대에서 2020년대 교과서에서는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 없어졌고 입양 가족이나 조손 가족, 다문화 배경을 가진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0: 달라진 건 책 속 그림만이 아닙니다. 교과서의 표지도 한층 화려하고 다양해졌는데요.
1: 과학 5-1 과정에는 지층과 화석이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공룡과 화석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또 케이크 안에서 캐는 그런 창의적인 좀 일러스트를 같이 보면 호기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콘티와 같이 네,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들도 약간 지층의 단면으로 좀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고 안에 초코칩 대신 이런 여러 가지 화석들을 넣어서 좀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0: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고 배울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디자인. 이제 디자인도 교과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2: 너무 잘 봤어!
3: 우리 책임 우리?
4: 맞아.
3: 우리 신나 다시.
5: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옷 안 입고 있나?
6: 어?
5: 아, 런닝만 입고 있네.
0: 이 교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7: 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아주 특별한 물건을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물건인지 공개하겠습니다.
8: 만화책.
7: 어떤 물건일까요?
9: 동화책.
7: 만화책. 동화책.
9: 소설책.
7: 소설책.
10: 장편.
11: 장편책.
12: 장편.
13: 옛날책.
14: 표현
15: 옛날책.
16: 만화책.
17: 장편 만화.
7: 네, 옛날에 쓰던 교과서 같은데 철수는?
18: 남자.
7: 바둑이는?
19: 강아지.
7: 강아지 이름. 그럼 영희는 뭘까?
20: 영희는
21: 여자 아니에요?
7: 여자.
22: 이거 진짜 소설.
0: 예전 아이들이 쓰던 교과서. 지금 아이들에겐 그저 신기합니다.
23: 아, 이거 시 같은 거네.
24: 시 같은 거네.
25: 제대로 말하면 들어봐. 나왔읍니다.
26: 이전에
27: 원래 왜 다
28: 약간 좀 달라.
29: 숫자가 없어.
30: 쪼다읍니다.
31: 근데 왜 쪼다읍니다?
32: 왜 아버지
33: 쪼다읍니다.
34: 원래 그 옛날에는 아빠를 아버지라 해.
35: 맞아.
34: 엄마가 어머니라고.
36: 광?
37: 이거 책인데 배울 내용이 시 있는 글자 있는 것밖에 없어.
38: 이거 아니야?
0: 책장을 넘길수록 아이들의 발견도 하나 둘 늘어납니다.
39: 맞아.
40: 안무에 대한
41: 것 같아.
42: 노란색이
43: 노란색 거 아니야?
44: 신기했어요. 숫자도 없고 색깔도 달라가지고 그냥 책 같은 그런 교과서를 썼다는 것도 신기하고
45: 맨 앞에 차례에도 요즘은 뭐 문장들인데 여긴 뭐 팽이, 그네 이런 거에서 되게 신기했어요.
46: 공부가 되게 쉽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0: 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던 옛 교과서. 지금의 교과서와 나란히 놓고 보니 그동안 달라진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랜만에 학창시절의 교과서를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를까요? 이번에는 여러 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47: 안녕하세요.
7: 교실 오랜만이다.
48: 안녕하세요.
49: 말하기 듣기 쓰기 이 교과서가 제가 썼던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과학 같은 수업에서는 실험 과목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강낭콩을 화분에 심어서 관찰일지를 쓰면서 어떻게 자랐었구나 이런 거를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
7: 이렇게 실물로 본 건 다 종이 교과서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 때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시대여서 디지털 교과서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저는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펜을 들고 종이 질감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공부하는 느낌이 나고 재밌었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는 느낌? 국어를 뭐 국어로 만든다던가

0: 만든다던가, 체육을 뭐 화이트로 칠해서 제육으로 만든다던가, 그 모서리 부분에 페이지별로 그림을 다 다르게 그려서 이렇게 슉 넘기면 애니메이션처럼 되는 거,
1: 네.
0: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좀 금손 친구들이 많이 했었어요.
2: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세대 같아요.
1: 이거 보세요. 일단 이거 보세요.
2: 뭐요?
1: 에어컨이 있어요, 교실에.
2: 진짜.
1: 상상할 수 없죠. 선풍기가 전부였는데.
2: 선풍기도 없었어요, 우리 땐. 이
1: 근데
2: 승공은 기억이 안 나는데.
1: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승공이라는 자체 제목이 붙어 있는 거는 못 봤어요.
2: 3.1절 노래. 때는 책을 그 비료 부대라고 있어요. 시골에 책 받으면 소중하게 싸갖고 고이고이 갖고 다니려고 흠안 나게 잘 갖고 다니고 싶어서 쌌던 기억이 있고, 보자기에다 싸갖고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 이게 허리에다가 도시락을 같이 싸면 김치 국물이 흘러갖고 젖어서 속상했던 기억도 있고.
1: 저희 때도 당연히 교과서가 나오면은 이 겉을 쌌는데요.
2: 그렇지,
1: 우리는 크게 달력 종이파와
2: 그랬을 거야.
1: 비닐파가 있었어요. 그 교과서를 나눠주는 건 기억나세요? 새학기가 바뀌고 우리는 2월 봄방학 때 이걸 하거든요. 교과서가 나와요.
2: 맞아요.
1: 그러면 분단장, 뭐 체육부장, 뭐 가서 교무실 가서 가져와 하면 막 이만큼씩 들고 왔거든요. 그날은 되게 좀 신이 났던.
2: 맞아요.
1: 네.
2: 새학년 올라갈 때마다 뭐 새로운 기분이고 너무 좋았죠.
1: 그걸 왜 쌌을까 항상 가끔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 예쁘게 하고 소중히 하고
2: 오래
1: 싶다라는
2: 갖고
1: 게
2: 있고
1: 있고,
2: 싶고.
1: 둘째는 종이질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2: 잔치지.
1: 찢어집니다. 그래서
2: 맞아요.
1: 그걸 1년은 버텨야 되는데 찢어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보호한다.
3: 한 권의 책을 펼쳤을 뿐인데, 잊고 있던 그때의 하루가 하나, 둘, 다시 떠오릅니다.
2: 나에게 교과서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 소 뜯기러 다니고 이러면서 책 갖고 나가서 소풀 뜯는 동안에 앉아서 책 읽기도 하고, 그런 게그막 스쳐 지나가네요. 네. 아니, 그때는 교과서 외엔 다른 이야기 책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소중하고 기억하면 행복한 그런 추억이다. 아, 괜히 찡하네, 옛날 생각하니까. 그때 기억이 막 나면서.
3: 경북 의성의 한 마을. 이곳에는 조금 늦게 교과서를 펼친 특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글자 한 글자 새로운 배움을 위해 마을의 작은 교실로 향합니다.
4: 내가 쉬다.

0: 얼굴들이 또더 이쁘시고 밝으신 것 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우리 글자와 다르게 소리 나는 말에 주의하며 문장을 읽고 써봅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날까요?
2: 광.
0: 어? 자, 여기도 쌍자음이, 예, 쌍자음으로 바뀌어서 쩔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근데 받아쓰기 할 때는 어느 쪽을 써야 돼요?
3: 왼쪽.
0: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쓰면은 빵점입니다. 아셨죠? 빵점이에요. 네.
4: 우리 어르신들 글씨도 정말 예쁘죠? 열심히 배운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0: 제 나이가 92이래요.
1: 그렇게 많으세요?
2: 92.
0: 그러면 선생님 거꾸로 하면 나이 얼마 됩니까?
1: 29이네요 그럼.
0: 29살. 아이고 그 청춘이 참 좋은데 지금이라도 안 늦어. 죽을 때까지 배우나. 뭐이 해도 무식한 거 맞춤 겁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자 한자 더 배우고 싶어요.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3: 간판 볼 때도 좀 쉽지요. 아무래도 글씨를 잘 이렇게 어려운 글자 나올 때는 잘 모르다가 아이 저거 배운 글자네 하고
4: 예, 힘들었어요. 시집 와가지고는 뭐 글씨 한번 써볼 일이 없어요. 밥만 먹으면 그만 들러 가고 농사 짓는다고 그까지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5: 늦게 시작한 공부가 어르신들의 하루에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네요. 이제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도 한편의 시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2: 이게 지금 서석 기운 형님 요즘 나를 왜 못 본 척해? 뜨개신이 말을 걷는 것 같다. 예쁘게 변신시켜달라고 애원스럽게 보는 듯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볼게 하고 실과 코바늘을 손에 쥐었다. 다 만든 가방에 손가락으로 자음자와 쌍자음을 맞추어 보았다. 정말 그러하네 하면서 마음의 발길은 문행교실로 가고 있다.
5: 어르신들이 배움을 이어가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동안 늘 함께한 책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한눈에 보이네요.
6: 저희가 쓰는 교과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요. 소망의 나무라고요. 어르신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교과서가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중심이 되고 어르신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침반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5: 누군가는 8살에, 누군가는 80이 넘어 처음 자신의 교과서를 만납니다. 나이는 달라도 배움을 시작하는 마음은 같은데요. 어르신들의 그 마음과 열정을 저도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지식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도 담깁니다. 그렇다면 이 한 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 문장 한 그림이 모여 수많은 페이지를 이루고 마침내 아이들의 책상에 놓이기까지 그 첫 걸음은 회의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7: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더 넣어주면은 부가 설명 역할을 할 수 있대요.
8: 아,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다가 노란 잡이다 하고 왜냐 하면 하고 그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처럼 그 문구를 넣어주면
9: 노란 우산 막 들고 등교하는 이유. 모습?
7: 그치. 네. 그래 그러면은 훨씬 더 쉬울까? 그 네. 물어보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좁혀지면서 이해하기가 쉽겠네 아이들이.
10: 학교 자율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4학년, 5학년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학생 수준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학교 환경을 고려해서 교사와 전문가, 교수와 편집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11: 질문이 맞아요.
5: 교과서의 문장은 한

0: 줄지도 고민합니다. 그렇게 교과서 속 그림들을 들여다보면 배울 내용만큼이나 그 시대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1: 철수와 영희의 모습을 보면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나 뭐 깨끗한 가방이나 옷을 착용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어린이의 어떤 모범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삽화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지금 교과서 속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1: 학생들의 해당 학년의 신체적인 발달 정도나 현실감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얼굴형이나 신체 비율 같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안경을 쓴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로 학습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도 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0: 교과서는 모든 학생에게 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시력 학생을 위해서 더 크고 보기 편한 확대 교과서를 만듭니다.
2: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학생이 교과서의 내용을 얼마나 편안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모든 글자를 크게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표,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도 학생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함께 조정합니다.
0: 확대 교과서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손끝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 교과서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글, 그림, 그래프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선의 두께라든지 그리고 점의 밀도, 질감 부분들을 입체적 그래픽으로 재설계해서 손으로 느낄 수 있게끔 변환을 시킵니다.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점자 교과서의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책을 읽는 방법은 달라도 배울 기회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다듬은 원고는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갑니다.
4: 기존의 수작업으로 공정들마다 나누어서 작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인쇄부터 그 접지, 정합, 재책, 3면 재단 완성된 책을 적재하는 공정까지를 인라인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자동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0: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도 제작을 맡긴다고 하는데요. 완성된 교과서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교실로 향합니다.
5: 한국의 교과서 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탑 클래스에 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처럼 표지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 처리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는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재학년들이 혹시 다칠까봐 이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코너링 처리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에는 이걸 하기 위한 설비, 이퀴먼트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교과서 제작을 의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0: 회의실에서 여러 차례 고민하고 다듬은 문장에 그림과 디자인이 더해집니다.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손길을 더하고 마침내 한 권의 교과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는 교실로 향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앞두고 학생들이 컴퓨터를 하나씩 챙겨가는데요.
6: 오늘 아이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자료는 이 컴퓨터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각자의 계정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마다 다른 문제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7: 여러분들 이제 메인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AI 평가를 수준별로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학습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갔을 거고

0: 느린 학습자는 자기 수준에 맞게 쉬운 문제가 나갔을 거야. 끝까지 풀어보시고 안 되는 사람들 손 들고 질문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학을 배우지만 문제를 푸는 속도도 막히는 지점도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2: AI 디지털 교육자료는 학생들의 풀이 결과를 살펴 다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0: 학생의 개인별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제공했고요. 공학도구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본다든가 아니면 숫자를 변화시키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찰할 수 있게끔 개별화 맞춤된 과제들 그리고 진단평가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었습니다.
1: 학생들은 직접 문제를 풀고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오가며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직접 수업해본 아이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3: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뒤에 풀이를 보고 마저 해결을 하는데 여기는 좀 더 다양한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4: 제 수준에 맞는 그런 진단평가를 해주고 AI가 그 진단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해준 게 좋았어요.
1: 아이들이 문제를 푼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실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0: 가장 큰 변화는 원래 정적인 분위기의 교실에서 동적인 분위기의 교실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사가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전부 따라와야 되는 단체 관광 가이드 북이었다면 지금은 학생의 개별화된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교과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교과서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담고 배우는 방식이 달라질 때마다 그 모습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책과 함께 AI도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과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5: AI 시대일수록 교과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람들은 교과서를 보면은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나고 교과서는 마치 기성세대들한테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고향과 같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AI 시대일수록 이제 사람이 만든 어떤 이 종이책, 교과서가 결국은 AI를 부리게 되니까 더욱더 좋은 책이 있어야 AI도 빛나는 거예요.
0: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이 올바른 정보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도 있어요. 교과서는 이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지식의 기준이자 뼈대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교과서란 한 사람을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7: 교과서란 저에게 또 하나의 선생님이었다.
8: 교과서는 나에게 첫 번째 미술관이다.
9: 저에게 교과서란 베개라고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서 잠을 책임져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교과서는 대부분 책장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외웠던 문장도 하나둘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오래된 교과서를 다시 펼쳐보게 되면서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책은 사라져도 그 책을 읽으며 공부했던 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시대마다 교과서는 달라져 왔고 앞으로도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 그 책 앞에는 배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자신의 교과서를 펼치고 있습니다.

0: 도를 아십니까?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가짜 곡을 들려줬었어요. 그때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주로 들려줬었어서 딱 떠오른 단어가 음성 녹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와줘.
1: 말을 못한다.
0: 왠지 이번 연도에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2: 좋은 기회가 또 왔다고 생각해.
3: 잘 되면 좋겠어요. 슬프겠죠.
0: 하지만
2: 받아들이고 네. 또 다른 것은 열심히.
4: 두 분은 오늘 어떤 호흡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5: 저희가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래서 좀 더 끈끈한 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그게 뭐 아니면 도가 좀 있던데 저도 홍민호라는 형이랑 같이 살았는데 거의 의절했거든요.
5: 저희도 의절할 것처럼 싸우고 다시 네. 가족처럼 화해합니다.
4: 저는 지금도 그 형 욕 한 3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5: 저도
4: 스탠드업 코미디언처럼
5: 예. 저도 얘 욕 3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아.
4: 오늘 긴장 많이 하셨어요?
0: 그런 편이에요.
4: 아,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제가 긴장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저 팬이에요.
4: 그래요?
0: 저 오늘도 모쏠 보고 왔어요.
4: 모태솔로?
0: 네.
4: 모태솔로 그 웃음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괜찮으세요?
0: 네.
4: 다행이네요.
0: 네, 저희 사랑 가득한 곡들 들려드릴 테니까 사랑 많이 받고 가세요.

0: 갖고 있는 사람은 주나요?
1: 뭔가 굉장히 준비된 느낌이에요 지금.
0: 편하게
2: 진수니까.

0: 지난번에는 최다 인원이었고 오늘은 최소 인원이에요. 그 밴드 셋을 경험하고 나서 이번엔 더 여백을 줘보자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욕심을 버린 거죠. 이제 욕심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맞아.
0: 그리고 원래 둘이서 많이 했었거든요. 둘이서 딱 네 개의 소리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을 했던 팀이기도 해서 이번엔 그런 걸 또 보여주면 좋겠다. 합을 맞추는 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냈던 것 같기는 해요.

0: 맞아요. 싶었더라고요.
1: 맞아요.
2: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따로 연습하고요. 난 너가 없을 때 너가 있는 척을 하고.
1: 아, 그래?
2: 그럼 나는 이렇게 보는 척을 해.
1: 예측?
2: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곳이고.
1: 네. 예측 불가입니다.
2: 예측 불가 헬로루키.
3: 우리 나르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막 자신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완전 없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자신 있으세요?
4: 있습니다.
3: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좀 자신이 더 생기셨을까요?
4: 둘이서 나왔잖아요.
3: 네.
4: 저만 잘하면 되는.
3: 동의하세요?
4: 저는 그래서 떨려요. 저만 잘해야 되니까 떨립니다. 오늘 어떤 팀이든 누군가한테는 좀 최고의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한 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이랬나 그냥

나르디스 분들이 저번에 같이 했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뭐 이런 거지.

0: 저는 헬로룩히 하고 나서 바로 EP를 내가지고 공연도 열심히 했습니다.
1: 공연 경험이 거의 없으시다.
0: 맞아요. 맞아요. 한 두 개, 세 개 정도 더 했습니다. 사실 저번에는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좀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저번에는 트라이 한 느낌이었고 이번에는 그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커버에 입은 티셔츠를 한번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입고 와봤습니다.

기타 연습 많이 했고, 기타를 안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뭔가 기타와 조금 더 친해지는 단계가 될것 같아서, 네. 제가 엄청 화려한 음악을 하거나, 사운드적으로 압도를 하는 음악을 하지 않고 잔잔한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전해주셔서 잔잔한 위로인 것 같습니다.

0: 아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수범아.
1: 메시지한테 갇혀가지고 거의 서너 군데는 다 꼬맸어요. 큰 탈 없이 다치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0: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2: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3: 식품 안심 없어.
2: 몰라?
4: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5: 액션!
4: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3: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1: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0: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4: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9: 이 분위기?
1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9: 그렇다니까.
1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2: 이분 위기.
8: 뭐야 이거?
1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보험 너야?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

0: 당시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1: 설마 세 달 안에 안에 걸리겠어.
2: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3: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04.
5: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7: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6: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7: 1년이면 뭐 금방이네.
2: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3: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04.
5: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9: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8: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0: 계약일로부터 91일?
8: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1: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2: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4: 1577-170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3: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8: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4: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8: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1: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2: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04.
1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 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어느 해안가에 한 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언어들은 3000년 인류 역사를 관통하며 거대한 메아리가 되었죠. 그의 이름은 호메로스.
16: 저기 좀 봐.
17: 도시 최고의 이야기꾼 호메로스가 왔어.
18: The one-eyed cyclops blinded after injuring his eye.
15: 그가 들려준 이야기인 전쟁과 방랑,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사적인 여정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불멸하는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메로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그리고 왜 그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걸고 있는 걸까요?

0: 불편한 진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호메로스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단 한 명의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여러 시인의 목소리가 합쳐진 가상의 이름이었을까요? 이오니아에 살았는지 키오스 섬에 살았는지조차 불분명하며 그가 정말 후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시인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이 기원전 750년에서 650년 사이 이오니아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수세대 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엮어 이 거대한 서사시를 구전으로 창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호메로스를 책상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글을 쓰는 작가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는 리라 반주에 맞춰 수천 줄의 운문을 현장에서 엮어내는 공연자이자 최고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의 시는 페이지 위에서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축제와 연애에서 노래가 되고 암송되며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영혼과 신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퍼포먼스였죠.
1: 노래하소서 무사 여신이여.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멀리 떠돌았던 그 남자에 대하여.
0: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순식간에 그의 노래에 빠져듭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그가 엮어내는 이야기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대체 그는 어떻게 이 거대한 서사를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문자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한 사람이 12,000줄이 넘는 시를 모두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가 내뱉는 노래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1: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 포도주빛 바다,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0: 들으셨나요? 이 구절들은 단순한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쌓아올리는 블록이자 시인의 뇌리에 새겨진 기억의 도구입니다. 구전 시인들에게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은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묘사라기보다 새벽이라는 때를 지시하는 하나의 단어에 가까웠습니다. 호메로스는 이 서사시의 어휘들을 리듬에 맞춰 조립하며 실시간으로 거대한 서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한 명이었든 여러 명이었든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갈망과 상실, 집이라는 존재의 의미,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말이죠. 호메로스는 세상에 두 편의 기념비적인 서사시를 남겼습니다. 바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일리아스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신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동시에 어디까지 짐승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최대치를 탐색합니다. 그 중심에 아킬레우스가 있습니다. 반면 오디세이아는 전쟁의 연기와 신화 속 영웅들이 사라진 뒤의 이야기입니다. 신과 영웅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죠.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두 서사시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무대, 트로이아 전쟁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10년 동안의 갈등은 단순히 창과 방패가 맞붙은 싸움이 아니라 인간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전쟁이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를 데려갔기 때문이죠.

0: 이 모욕을 갚기 위해 천척의 배가 트로이아로 향했고 당대 최고의 영웅들인 무적의 아킬레우스, 거인 아이아스 그리고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집결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웅들과 달리 그는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메티스, 즉 번뜩이고 실천적인 지혜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전쟁은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트로이아의 성벽은 난공불락이었고 전쟁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역사를 바꿀 대담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1: 성벽을 부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들이 직접 성문을 열게 만드는 거지요. 그들에게 얻지 못한 승리를 안겨주고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을 바칩시다.
0: 그것은 바로 트로이아 목마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승리의 설계자 오디세우스. 그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트로이아에서 이타카까지 직선 거리입니다. 이 항해는 2주, 길어도 3주면 충분했을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실제로 지나온 경로입니다. 불과 몇 주면 닿았을 그 짧은 거리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들의 분노로 벼려진 이 길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련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눈박이 거인 퀴클롭스, 매혹적인 여신 키르케와 칼립소를 상대해야 했고 심지어 예언을 듣기 위해 죽은 자들의 땅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배와 동료들을 모두 잃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지워진 채 빈털터리 신세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거치며 그는 전사의 오만함을 버리고 왕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위대한 대서사시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오디세우스, 이타카의 왕이자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입니다. 뛰어난 지능과 운변술로 이름을 떨쳤으나 모든 것을 잃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인물입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자 대지를 흔드는 자로 오디세우스의 완강한 적이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눈멀게 된 후 바다를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며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무법천재의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바람의 파수꾼 아이올로스, 사자와 늑대들에게 둘러싸여 마법을 부리는 키르케, 미래를 보는 저승의 눈먼 예언자 헤일레시아스, 천상의 목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 파멸로 이끄는 바다의 요정들 세이렌, 보기니아 섬에서 오디세우스를 7년 동안 붙잡아둔 여신 칼립소, 그리고 페넬로페는 20년 동안 남편 오디세우스를 기다리는 이타카의 충직한 왕비입니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찾아 스스로 항해를 시작하며 마침내 아버지와 나란히 집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청년입니다. 바로 이들이 저 포도주빛 바다 위에서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함께 그려나갈 주인공들이죠.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2800년 전의 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할까? 답은 명확합니다. 오디세이아는 단순히 괴물이나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을 찾아가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집이란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상처받기 전에 온전한 나 자신, 아니면 소속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지구 반대편 누구와도 화상통화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거리를 정복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로 괴로워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며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나로 돌아갈 수 있는가? 호메로스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마일 단위의 거리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얻는 성장과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이아에서 집은 파괴된 영혼과 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디세이아는 한 영웅의 모험담을 넘어선 인간 영혼의 지도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 위대한 여정은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을 끝내고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메로스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직접 만나게 될 테니까요. 횃불이 일렁이고 포도주가 흐르는 고대 그리스 귀족의 저택을 상상해보세요. 당대 최고의 시인이 그곳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3000년 동안 인류를 사로잡은 그 위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줄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자, 아오이도스 호메로스가 이곳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머나먼 여정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트로이아의 높은 성벽은 무너졌고 10년에 걸친 전쟁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지요. 오디세우스와 그의 전우들은 고향 이타카로 향하고자 배에 올랐지만 트로이아의 영웅 앞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줄 첫 번째 이야기는 그대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제 노래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과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 하지만 신들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품고 계셨지요. 폭풍이 그들을 몰아쳤고 바람은 그들을 흩어놓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낮과 밤의 경계조차 흐릿한 암흑의 바다에서 죽음과 맞서며 노를 저었지요. 고향 이타카가 거의 손에 닿을 듯 코앞이었건만 바다는 그들을 세상의 끝자락으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당도한 것은 법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는 땅, 바로 외눈박이 거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논을 위한 집회도 법도 없으며 높은 산꼭대기, 뻥 뚫린 동굴에서 살아가고 처마다 자기 처자식을 자기만의 법도로 다스릴 뿐 서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곳은 날것의 자연과 고립된 힘만이 요동치는 야만의 땅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대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왜 오디세우스가 그토록 대담하게 거인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는지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 전역을 하나로 묶는 신성한 환대의 법도 크세니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먼저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며 떠날 때는 귀한 선물까지 내어줍니다. 크세니아를 따르는 것은 문명인이 된다는 뜻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낯선 이들의 수호자인 제우스 크세니오스의 분노를 사는 일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가장 뛰어난 부하 열두를 데리고 절벽이 거대한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바구니마다 치즈가 넘쳐났고 우리 안에는 새끼 양과 염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왔으니 바로 폴리페모스였습니다. 이마 한가운데에 핏발선 눈 하나가 박힌 외눈박이 거인이었지요. 스무 대의 마차가 달라붙어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바위로 그가 입구를 막아버린 순간 빛은 사라졌습니다. 동굴은 순식간에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의 무덤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 낯선 이들이 너희는 누구냐? 무력한 자들이냐? 아니면 해적이냐?
2: 우리는 트로이아에서 온 아카야인들입니다. 폭풍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를 환대하고 신들을 존중하시오. 제우스께서는 낯선 이를 해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오.
0: 하지만 외눈박이 거인은 동굴 벽을 뒤흔드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 제우스, 신들, 이 멍청한 놈. 우리 외눈박이 거인들은 제우스의 모든 신 땅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강

0: 또 대담한 계획을 구상해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1: 외눈박이 거인이여, 이 포도주를 마셔보시오. 우리 배에서 가져온 선물이오. 그대가 나를 가엾게 여겨 고향으로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소.
0: 거인은 포도주를 받아들고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난생 처음 맛보는 달콤함이었습니다.
2: 전해놔라.
0: 외눈박이 거인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더 주었지요. 세 번 거인이 마셨고 세 번 그 독한 포도주가 그의 괴물 같은 뇌에 마법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이 어눌해지며 말했습니다.
2: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낯선이? 말하라. 내가 네게 손님 사물을 줄 테니.
1: 외눈박이 거인이여, 그대가 내 이름을 묻는구려. 내가 말해주리다. 그대는 약속한 대로 내게 선물을 주시오. 우티스, 아무도 아닌 자가 내 이름이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모든 동료가 나를 그렇게 부른다오.
0: 우티스, 이름이지만 이름이 아니며 정체성이 있으나 그 실체는 비어있는 절묘한 이름이지요. 그러자 술에 취한 거인은 포도주와 졸음으로 이미 흐릿해진 그 하나뿐인 눈을 치켜뜨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 아무도 아닌다라고? 좋다. 아무도 아닌 자야. 너는 맨 마지막에 잡아먹어주마. 그것이 내가 내게 있는 손인 사물이다.
0: 외눈박이 거인은 고약한 잠 속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동굴 안에는 거대한 올리브나무 말뚝이 있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의 지팡이로 배의 돛대만큼 굵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한 토막을 잘라내고 끝을 날카롭게 깎은 후 불에 달구어 붉게 빛날 때까지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잠든 거인 위로 올라섰습니다. 거대한 눈은 깊은 잠에 빠진 채 감겨 있었지요. 그때 그들은 불타는 말뚝을 외눈박이 거인의 눈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마치 목수가 드릴로 제목을 뚫어버리듯 그들은 말뚝을 비틀며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타오르는 나무 주변으로 거인의 눈이 치익 소리를 내며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2: 아버지 포세이돈! 신들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0: 그의 끔찍한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꼭대기 동굴에 흩어져 사는 다른 외눈박이 거인들이 그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달려와 폴리페모스의 동굴 밖에 모였습니다.
2: 폴리페모스!
0: 그들이 외쳤습니다.
2: 왜 포함이 쳐서 우리를 끼우는가? 누가 네 영대를 훔쳐가는가?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는가?
0: 그러자 동굴 안에서 폴리페모스가 소리쳤습니다.
2: 친구들이여, 아무도 아닌 자가 나를 죽이고 있다네. 아무도 아닌 자가 신이 아니라 속임수로 나를 죽이고 있어.
0: 다른 외눈박이 거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면 그건 신들이 내린 질병일 것이다. 그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아버지 포세이돈에게나 기도해보게나. 그리고 그들은 그를 고통과 함께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먼 거인은 양들을 내보내려 돌을 굴려 치웠지만 입구에 앉아 팔을 펼친 채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려 했지요. 오디세우스는 이를 예상했습니다. 양들을 셋씩 묶어 그 밑에 부하들을 숨겼습니다. 자신은 양떼의 우두머리인 가장 큰 순양을 선택해 그 뱀 밑을 온 힘을 다해 움켜쥐었습니다. 양들은 하나씩 거인의 손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거인이 우두머리 순양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2: 나의 소중한 순녀가 왜 오늘따라 갑자기 깨나서는 것이냐? 이 주인의 눈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냐? 그래, 각오야. 하지만 그 사악한 아무도 아닌 자만은 결코 방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0: 거인은 배 밑에 있는 영웅을 알아채지 못했고 오디세우스 일행은 죽음의 틈을 지나 무사히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안전해진 순간 오디세우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해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1: 외눈박이 거인이여! 만약 누가 너의 눈을 멀게 했는지 묻는다면 이타카! 라이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가 했다고 말하라!

0: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이십니까? 그는 괴물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고향과 정체성까지 말입니다. 그러자 외눈박이 거인은 피를 흘리며 눈이 먼 채 바다 넘어 그 목소리를 향해 망가진 얼굴을 돌렸습니다.
1: 아무도 없는 자가 아니라 오디세우스였구나. 그래, 라이트스의 아들 이타카의 오디세우스!
0: 이제 그는 저주를 퍼부을 이름을 얻었습니다. 거인은 산봉우리를 붙잡아 오디세우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것은 배에 조금 못 미쳐 떨어졌지만 그 파동이 일으킨 물결이 그들을 거의 해안으로 되돌려 보낼 뻔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모든 바다의 지배자이자 땅을 흔드는 자, 모든 파도와 해류와 폭풍을 다스리는 신 포세이돈이었습니다.
1: 제소서 포세이돈, 대지를 탐사하는 자, 거푸른 머리의 신이여. 만약 내가 진정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이것을 허락하소서. 오디세우스, 도시의 파괴자 이타카에 사는 라이르체스의 아들이 절대 집에 잠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만약 그의 운명이 친구를 만나고 잘 지어진 집과 소극장에 도착하는 것이면 그 순간이 아주 늦게 그리고 비참하게 오게 하소서. 모든 동료를 잃고 나를 외딴테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 집에서도 재앙을 맞게 하게 하소서.
0: 모든 지평선에서 폭풍 구름이 오디세우스의 배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포세이돈이 아들의 기도를 들은 것입니다. 며칠이면 끝났을 여정은 이제 10년의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오디세우스는 지략으로 죽음의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아무도 아닌 자로 남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세상에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 자부심이 결국 포세이돈의 진노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그 갈망이 때로는 나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멈출 수 없는 탐욕이 불러온 비극에 대해 제 노래를 들려드리지요. 신의 가호가 그대들의 길에 머물기를.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가이래.
2: 더 피플 라이프.
3: 상조회사인데 이름에 상조가 없어요.
2: 당신의 모든 라이프가 더 잘 되길 연구하니까. 올 라이프, 올 라이프. 사람을 연구합니다.
4: 독감 예방접종 하려고요.
5: 접수하면서
6: 보다 나까지
5: 기다리면서
6: 보다 나까지
5: 문진하면서
6: 보다 나까지
5: 소매 거두면서 모더나까지. 코로나19도 독감처럼 철마다 접종이 필요하니까 잊지 마세요. 독감 예방접종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까지 한 번에 모두를 건강하게 모더나.
7: 숲의 바람 속에서 난 다시 맑아지는 일상을 만날 거야.
8: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 더 파인 프리미엄.
0: 반갑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들이여. 그리고 마음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이여. 호메로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굴곡을 겪은 산에 오디세우스를 따라 저 포도주빛 어두운 바다로의 여정을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쓰디쓴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눈박이 거인의 동굴을 탈출한 후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잃어버린 동료들을 애도하며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안개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으니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섬이었습니다. 섬 전체가 깨지지 않는 청동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늘에 닿을 듯한 가파른 암벽이 솟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이올리아, 히포타스의 아들 아이올로스가 사는 곳입니다.

0: 것입니다. 그는 바람의 수호자지요. 불멸의 신들은 그에게 신성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바람을 제어하고 원하는 대로 잠재우거나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축제의 궁전을요. 그 집에는 고기 굽는 향기와 리라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연애였고 밤마다 음악과 웃음이 가득했지요. 세상의 슬픔이 닿지 않는 완벽한 풍요의 낙원이었습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한 달 내내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식탁으로 환대했지요. 그는 트로이아의 함락과 영웅들의 귀환에 대해 모든 것을 물었고 오디세우스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오디세우스는 길을 구하며 고향으로 보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아이올로스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해서 어떤 요청도 거절하지 않았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었지요.
1: 그는 9살 된 황소의 가죽을 벗겨 자루를 만들더니 그 안에 온갖 거친 바람의 경로를 가두어 내게 주었소. 제우스께서 그를 바람의 파수꾼으로 삼아 어떤 바람이든 원하는 대로 잠재우거나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는 배 안에 그 자루를 눈부신 은색끈으로 단단히 묶어두었소. 아주 미세한 숨결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말이오.
0: 그리고 아이올로스는 서풍 제피로스만을 자유롭게 풀어주어 배를 고향으로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주머니를 봉인된 채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오디세우스의 바람대로 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그리던 고향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요? 9일 밤낮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항해했습니다. 서풍은 달콤하게 그들의 등을 밀어주었고 바다는 잔잔했지요. 오디세우스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9일 밤낮 동안 직접 돛줄을 잡고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은 마침내 보았습니다. 이타카를 말입니다. 고향의 들판이 수평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해안의 봉화불과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때 견딜 수 없는 피로 속에서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낀 오디세우스는 9일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맙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달콤한 잠이 그를 찾아왔지요. 고향을 눈앞에 둔 채 아주 잠깐의 휴식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부하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2: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이토록 대접을 받더니 그는 트로야의 전리품 중 값진 보물을 가득 실어가는데 똑같은 고생을 한 우리면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이제는 아이올로스가 우정의 표시로 보물까지 준 모양이니 어서 이 자루 안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들었는지 확인해보세.
0: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고 탐욕은 충성심을 압도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은 은색끈에 손을 댔고 평생을 부자로 만들어줄 보물을 기대하며 매듭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올로스가 가두었던 모든 울부짖는 바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왔고 배를 잡아채 바다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깨어났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고향을 보며 잠들었으나 그가 마주한 것은 혼돈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빙빙 도는 배들과 울부짖는 부하들 사이에서 그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1: 나는 깨어났고

0: 고민했소. 배에서 몸을 던져 바다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침묵 속에 견디며 살아남을 것인지. 하지만 나는 견디기로 했고 머리를 가린 채 배에 누웠소.
1: 그의 절망이 느껴집니까? 고향이 바로 저기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견뎠습니다. 그것이 오디세우스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견디는 자입니다. 방금 건넌 바다를 거슬러 떠다니는 섬 아이올리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이올로스의 궁전으로 가 그가 여전히 이 가족들과 연애를 즐기는 것을 보았지요. 전과 똑같은 풍요와 기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문지방 기둥 곁에 앉자 아이올로스와 그의 가족은 경악했습니다.
2: 너 오디세우스, 어떻게 다시 여기 왔어? 어떤 잔인한 신이 당신을 공격했단 말이오? 우리는 분명 당신이 고향에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보내주지 않았소.
3: 제 악한 동료들이 제게 해를 끼쳤고 저주받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여, 치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들에게는 그 힘이 있으니까요.
1: 아이올로스의 가족은 침묵에 빠졌고 마침내 아이올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2: 이 섬에서 빨리 떠나시오. 살아있는 모든 것 중 가장 비천한 자여. 나는 결코 도울 수도 길을 떠나보낼 수도 없소. 축복받은 신들에게 미움받는 자를 말이오. 떠나시오. 당신은 불매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로서 여기 왔으니.
1: 살아있는 모든 것 중 가장 비천한 자, 트로이아의 영웅이자 지략의 상징인 오디세우스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이올로스가 준 신적인 선물을 통해 포세이돈의 진노를 비껴가려 했지만 결국 잠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도 결국 신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일 뿐임을 증명한 것이지요.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올리아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도울 서풍도, 돛을 치워줄 신성한 숨결도 없었습니다. 6일 밤낮 동안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무너질 때까지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요. 일곱째 날 그들은 나이스트 리고네스족의 땅 나모스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서 보기에 그곳은 아늑하고 고요한 완벽한 항구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입구는 좁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은 안도하며 11척의 배를 항구 안쪽에 정박했습니다. 잔잔한 물에 배들을 나란히 정박시켰지요. 하지만 불길한 기운을 느낀 오디세우스만은 배를 바깥쪽 바위에 묶어두었습니다. 정찰대 3명이 먼저 상륙했고 물을 깃던 소녀를 따라 왕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산봉우리만큼 거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라이스트 리고네스족은 인간이 아닌 식인 거인들이었습니다. 왕이 달려나와 정찰대 중 한 명을 잡아 식사로 삼았습니다. 남은 이들이 배를 향해 도망치며 경고를 외쳤으나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거인이 절벽 위로 모여들어 인간은 들 수조차 없는 거대한 바위들을 내던졌습니다. 나무가 부서지는 굉음과 돛대가 쪼개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이 공기를 찢었지요. 그 죽음의 항구에서 거인들은 끔찍한 식사를 위해 동료들을 살육했습니다. 11척의 배, 수백 명의 부하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오직 항구 바깥에 정박해 있던 오디세우스의 배 한 척만이 화를 면했지요. 그는 칼로 밧줄을 끊어내며 부하들에게 살고 싶다면 노를 저으라고 절규했습니다.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허리가 끊어질 듯 노를 저었습니다. 필사적인 힘으로 노를 당기는 그들의 등 뒤로 항구

그는 피비린내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넓은 바다로 나와 돌아보았을 때 항구는 정적뿐이었습니다. 트로이아를 떠났던 12척의 배 중 이제 단 한 척만이 남았습니다. 누군가 은색끈을 풀었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끈이 묶여 있었다면 수백 명의 부하가 지금쯤 고향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바다는 피로 물들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고통 속에 노를 젓는 신세가 되었지요. 오디세우스는 배웠습니다. 가장 큰 적은 자신을 미워하는 신이 아니라 함께 항해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탐욕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단 한 척의 배와 부서진 마음으로 그들은 미지의 섬 아이아이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신들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항로에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이레!

0: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노래하는 자 호메로스입니다. 오늘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아이아이아 섬에 닿습니다. 이 신비로운 해변에서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준비되셨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기뻤지만 잃어버린 동료들에 대한 깊은 슬픔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아이아이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를 곱게 따은 키르케가 살고 있었는데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무서운 여신이었지요. 키르케는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태양신 헬리오스와 태양의 님프 페르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혈관에는 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힘으로 그녀는 강력한 마법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신의 마법이었으며 인간을 짐승으로 바꿔버리는 힘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인간의 의식과 기억, 고통을 느끼는 인간 특유의 능력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짐승의 형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은 신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짐승은 짐승답게 존재해야 한다는 법칙 말이지요. 오디세우스는 창과 날카로운 칼을 들고 아이아이아 섬의 지세를 살피기 위해 높은 바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그는 울창한 덤불과 빽빽한 숲 너머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두 조로 나누었습니다. 한 조는 그가 직접 이끌었고 다른 한 조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지휘관 에우릴로코스가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미지의 땅을 탐험할지 결정하기 위해 청동투구에 제비를 넣고 흔들었습니다. 제비는 에우릴로코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22명의 부하와 함께 길을 나섰고 그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숲으로 걸어 들어가며 흐느끼는 모습을요.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겪는 그 어떤 일이든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숲속 빈터에서 그들은 키르케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매끄럽게 닦인 돌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산 늑대와 사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지요.
1: 저것들은 뭐지?
0: 하지만 이 맹수들은 부하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키르케의 집을 지키는 것은 인간을 먹이로 삼아야 할 맹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가 자연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임을 말해줍니다. 부하들은 이 기괴한 광경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여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콤하고 섬세한 노래소리였죠. 그들은 머리를 곱게 따은 여신의 문 앞에 섰습니다. 집 안에서는 키르케가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불멸의 배틀 앞에서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신들의 손길이 닿은 듯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눈부시게 빛나는 배틀이었지요. 오디세우스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동료 폴리테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2: 동료들이여, 집 앞에서 누군가가 큰 배틀 앞에서 곱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 신인지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그녀를 불러봅시다.
0: 그들이 큰 소리로 그녀를 부르자 즉시 그녀가 나와 밝은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에우릴로코스만은 밖에 남았으니 그는 함정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과 상실을 통해 조심하는 법을 배웠기에 문 옆에 머물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안에서 키르케는 완벽한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안으로 데려와 좋은 의자와 자리에 앉혔지요. 키르케는 치즈와 보리가루, 노란 꿀을 달콤한 프람네 포도주에 한 대 섞어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는 그 음료 속에 직접 제조한 해로운 약을 몰래 넣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고향을 완전히 잊게 하는 약이었지요. 그녀가 그들에게 마법의 약을 주어 그들이 그것을 다 마시자 그녀는 즉시 지팡이로 그들을 내리치고 돼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돼지의 머리와 목소리, 털과 형상을 갖게 되었으나 그들의 마음만은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돼지 우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키르케는 그들에게 도토리와 층층나무 열매 같은 돼지들이나 먹는 것들을 던져주었지요. 그들은 짐승처럼 우리 안에서 찌꺼기를 먹으며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진짜 짐승들과 달리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오릴로코스는 바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에오릴로코스에게 이 소식을 들은 오디세우스는 곧장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신성한 숲을 지나 키르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숲을 지날 때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변장한 전령의 신 헤르메스였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3: 이 가엾은 사내여, 이 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찌하여 홀로 이 험한 언덕을 넘어가려 하는가? 네 동료들은 이미 키르케우리의 돼지처럼 갇혀있거늘 그들을 구하러 가는 길인가? 너 또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곳에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4: 그렇게 말하며 아르고스를 죽인 자 헤르메스는 땅에서 약초를 뽑아 나에게 건네주며 그 생김새를 보여주시더군요. 뿌리는 검었으나 꽃은 우유처럼 하얗게 피어있었지요. 신들은 그것을 몰리라고 부르는데 죽게 마련인 인간들이 그것을 캐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나 모든 것이 가능한 신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소.
0: 헤르메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약초 몰리를 가져가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이것을 가져가거라. 키르케가 너에게 마법의 음료를 주어도 이 몰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지팡이로 너를 치려고 하거든 칼을 뽑아들고 그녀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라. 그러면 키르케는 겁에 질려 너를 침실로 초대할 것이다. 너도 더는 거절하지 말아라. 다만 키르케가 너에게 더 이상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요구하거라.
0: 오디세우스는 약초 몰리로 무장한 채 키르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그랬듯 황금잔을 건네며 그를 맞이했지요. 오디세우스는 물약을 마셨으나 몰리가 보호막이 되어준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맑았고 몸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키르케는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로 그를 내리쳤습니다.
5: 이제 돼지우리로 가서 네 동료들과 함께 뒹굴어라.
0: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고 그녀를 죽일 듯이 돌진했지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칼날 아래로 몸을 피했고 그의 무릎을 부여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6: 당신은 대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요? 당신의 고향은 어디이고 부모님은 누구신가요? 이 마법의 약을 마시고도 홀리지 않다니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이 약이 입술을 통과한 뒤 마법을 견뎌낸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0: 결코 홀릴 수 없는 마음이 들어있나 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오디세우스군요. 지략이 뛰어난 자. 황금 지팡이를 지닌 헤르메스가 언젠간 내게 말하기를 트로이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를 것이라고 했던 그 날쌘 검은 배를 탄 사람 말이에요.
1: 키르키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보고 함께 믿음을 쌓자며 그를 침실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경고를 잊지 않았지요. 그는 그녀가 다시는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신들에게 엄숙히 맹세할 때까지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키르케는 돼지우리로 가서 한 마리씩 마법의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친 털이 떨어져 나가고 부하들은 다시 인간이 되었지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아이아이아 섬에 머물며 풍족한 음식과 달콤한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휴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향에 대한 망각이었을까요? 돼지로 변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미묘하지만 그만큼이나 위험한 변화 말입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동료들이 오디세우스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2: 알 수 없는 분이시여, 이제는 고향 땅을 생각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무사히 구원받아 저 높은 지붕의 저택과 조국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면 말입니다.
1: 알 수 없는 분. 동료들이 오디세우스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장이나 영웅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쾌락에 빠져 고향을 잊은 채 아이아이아 섬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오디세우스답지 않은 정말 기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키르케를 찾아가 자신을 집으로 보내주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청했습니다. 여신은 동의했으나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하데스의 집으로 또 다른 여정을 떠나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산자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 눈뜬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테이레시아스만이 신과도 같은 예언 능력으로 오디세우스에게 집으로 돌아갈 길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오디세우스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데스의 집, 그곳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지요.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발을 들였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키르케의 마법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변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진 채 짐승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파괴적인 마법이었지요. 아이아야 섬에서의 안락함 또한 휴식이 망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어떤 마법보다 두려운 공포와 마주해야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그는 가장 깊은 어둠,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는 먼저 죽은 자들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의 세계로 향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들이여,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이아야 섬에서 오디세우스를 만났습니다. 여신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하데스의 집, 죽은 자들의 땅으로 내려가 테바이의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을 만나야 한다고 했지요. 테이레시아스만이 오디세우스에게 귀향의 길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오디세우스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함께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세상을 둘러싼 거대한 강 오케아노스를 건너 태양이 절대 비추지 않는 세상의 남쪽 끝으로 항해했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안개와 구름으로 뒤덮인 킴메리아 사람들의 땅이 있었지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그 음침한 해안에 배를 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신 키르케가 명한 재물, 검은 순양 두 마리를 들고 홀로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부하들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0: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알려준 대로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 그곳에 있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는 네키 이아라 부르는 의식을 준비합니다. 네키 이아는 죽은 자들을 불러내 영혼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고대 그리스의 의식입니다.
1: 나는 허벅지에 차고 있던 날카로운 칼을 뽑아 가로 세로가 한 팔꿈치 길 정도 되는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주위에 모든 죽은 자들에게 바치는 제주를 부었으니 처음에는 우유와 꿀을 섞은 것이요, 그 다음엔 달콤한 포도주였으며 세 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뽀얀 보리가루를 뿌렸습니다.
0: 그리고 그는 구덩이 안에서 날카로운 검으로 순양들의 목을 그었습니다. 검은 피가 솟구쳐 흐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녀 총각들, 고생에 지친 노인들, 전투에서 죽은 전사들도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여전히 피로 얼룩진 갑옷을 입고 있었지요. 망자들은 구덩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피냄새에 이끌렸습니다. 피를 마시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오직 피만이 죽은 자들에게 다시 목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 그들이 누구였는지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오디세우스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검을 빼들고 망자들을 막아섰습니다. 테이레시아스와 말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다가온 혼백이 있었지요. 오디세우스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바로 엘페노르, 그의 부하 중 가장 어리고 약한 자였습니다. 젊은 엘페노르는 키르케의 궁전에서 열린 마지막 연회에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결국 그는 지붕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지고 말았지요. 그날 그의 영혼은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엘페노르가 없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키르케의 집에 남겨져 있었고 무덤도 없이 애도받지도 못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울며 엘페노르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2: 엘페노르, 어떻게 흐릿한 어둠으로 내려왔는가?
0: 엘페노르는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3: 부디 저를 제 갑옷과 제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태워주시고 잿빛바다 해안가에 저를 위한 무덤을 쌓아주세요. 불행한 자의 기억으로 훗날 태어난 사람들도 저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생전 전우들과 함께 저었던 제 노래 무덤 위에 꽂아주십시오.
0: 오디세우스는 엘페노르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엘페노르는 오디세우스가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기다리는 건 테이레시아스였지요. 그리고 드디어 눈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테이레시아스는 누구일까요? 그는 살아있을 때 그리스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죽은 뒤에도 미래와 신들의 뜻을 볼 수 있었지요. 테이레시아스는 황금 지팡이를 들고 왔습니다. 비록 그의 눈은 멀었으나 어떤 살아있는 자의 눈보다 더 많이 보는 듯했습니다. 흠없는 예언자가 검은 피를 마시더니 오디세우스에게 예언했습니다.
4: 그대가 보랏빛 바다를 벗어나 잘 만들어진 배를 트리나키아 섬에 대었을 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모든 것을 듣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떼와 훌륭한 양떼가 불을 뜯는 것을 보게 될 거라오. 만약 그대가 이것들을 해치지 않고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만 전념한다면 비록 비참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진실로 이타카에 닿을 수 있을 것이오. 그대는 그대의 집에서 재앙을 발견하게 될 거라오. 오만한 자들이 그대의 생계를 탕진하고 그대의 신과 같은 아내에게 구원하며 선물을 바치고 있을 것이오. 하지만 진실로 그대가 돌아가는 날 그들의 난폭한 행실에 대해 그대는 반드시 복수하게 될 것이오.
0: 신들의 의지가 굽이치는 이 거대한 운명 속에서 예언이란 거의 항상 실현되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지요. 테이레시아스가 예언하고 하데스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영혼이 찾아왔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어머니 안티클레이아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로 떠날 때만 해도 살아계셨던 어머니.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다가와 검은 피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안티클레이아는 곧바로 아들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내 페넬로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안티클레이아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해주었지요. 페넬로페는 여전히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고, 아들 텔레마코스는 가문을 평화롭게 지키며 잘 성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나에르 테스만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홀로 슬픔 속에 살고 있었지요.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영혼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2: 어머니를 품에 안고 싶은 마음에 세 번이나 그분께 달려들었지만 세 번 모두 어머니는 그림자처럼 혹은 꿈처럼 내 팔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럴수록 내 심장의 고통은 더욱 날카로워져만 갔습니다.
0: 오열하는 오디세우스에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5: 목숨이 하얀 뼈를 떠나게 되면 힘줄이 더 이상 살과 뼈를 함께 붙들지 못하고 타오르는 불의 강한 힘이 이것들을 파괴한단다. 그러면 영혼은 꿈처럼 날아가 이리저리 떠돌지.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빛으로 서둘러 가거라.
0: 죽음은 건널 수 없는 심연입니다. 사랑은 남을 수 있고 기억은 지속될 수 있지만 포옹의 따뜻함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지요. 어머니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수많은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을 트로이아로 이끈 위대한 왕 아가멤논의 영혼도 찾아왔지요. 오디세우스는 아가멤논에게 어떻게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아가멤논의 답은 끔찍했습니다. 포세이돈도 전쟁의 적들도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꾸민 것은 자신의 사촌인 아이기스토스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트로이아를 정복한 자가 적들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엔 발빠르고 신과 같은 전사 아킬레우스도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에게 그대보다 복된 사람은 없으며 죽어서도 망자들을 다스리니 죽은 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위대했던 영웅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답하는지 들어보십시오.
6: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내게 죽음에 대해 위로하려 들지 마시오. 나는 죽은 자들의 왕이 되어 군림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자기 땅 하나도 갖지 못한 가난한 농부의 밑에서 머슴이 되어 살고 싶소.
0: 아킬레우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명성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자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은 죽음 뒤의 허망한 영광과 결코 맞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지요. 오디세우스는 신들을 노엽게 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혼들도 보았습니다. 네토 여신을 공격한 죄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고 있는 티티오스, 신들의 음식을 훔쳤던 탄탈로스는 물을 마시려 몸을 굽히면 물줄기가 달아나고 과일을 따려 손을 뻗으면 나뭇가지가 멀어지는 영원한 결핍 속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죽음의 신을 사슬로 묶어 가두고 신들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시시포스도 보았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했던 죄로 바위 덩어리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상에 다다를 때면 바위는 다시 평원 아래로 속절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기괴한 함성을 지르며 몰려들기 시작했고 오디세우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여왕 페르세포네가 살아있는 자를 돌로 만드는 고르곤의 머리를 내보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즉시 배로 달려가 동료들에게 밧줄을 풀라고 명령했습니다. 배는 오케아노스의 물살을 타고 햇빛 없는 해안을 떠나

다시 빛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오디세우스의 긴 여정 중 가장 어둡고 처절했던 하데스의 집 방문이 끝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다 슬픔 속에 돌아가셨음을 알게 됐고 귀향 후에도 시련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들이 강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집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저승에서 얻은 예언자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지, 그 가혹한 예언이 실현될지를 지켜봅시다. 카이레

0: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1: 파미르공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우와, 이거 보세요.
3: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4: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1: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2: 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5: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0: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의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2: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아니 여러분들은 혹시 외날사입니까? 5월사입니까?
1: 외날사?
0: 외날사, 5월사. 이 단어조차도 몰라요?
1: 아, 왼쪽 얼굴은 알겠는데 사는 뭐지? 사망 아니야? 사망.
2: 아, 왼쪽 얼굴 사망.
0: 왼쪽 얼굴 사수. 외날사. 아~ 오른쪽 얼굴 사수. 5월사. 아,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턴제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지금 네.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사실 교수님을 위한 지금 이 발언이기도 해요. 아. 이게 자리를 바꿀 기회가 지금 아, 온 저는... 겁니다. 어디 쪽에 더 잘 봤냐 이거예요.
3: 전 외널사입니다.
0: 외널사요?
3: 네.
0: 아. 왜요?
3: 제가 이름이 우충환이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좌충환이라고.
0: 좌가났다? 네.
3: 아. 이게 한참 코로나 시절에 네.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카메라를 여러 각도에서 해봤더니 이쪽이 제일 잘
0: 왼쪽이 낫다. 네.
3: 그래서 좌충환이라고 날 불러라.
0: 아, 다른 분들은요?
1: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앉았으면 좋겠다.
0: 아, 오른쪽에요? 네. 오른쪽에 자신 있다?
1: 아, 그나마 낫다. 자신 있다라는 얘기와는 좀 다르게 그나마 낫다.
0: 오른쪽이 최고다. 아, 왼쪽은 좀 그렇고.
1: 그쵸.
0: 저도 방송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왼쪽이 잘 나오는지 오른쪽이 잘 나오는지 아. 신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왼쪽이 잘생겨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냐, 오른쪽이 잘생겨서 좋아하겠냐. 나를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넌 그냥 웃기기나 해라, 재밌어라, 네네. 진행이나 잘해라. 이게 이제 제 몫이니까.
1: 그렇죠.
0: 저는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는데, 야, 참 대단들 하시네.
3: 저희 자리 배치가 아주 아이디어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아,
0: 그럼 지금 되게 서로 만족하세요, 자리는요?
3: 네, 저는 아주 만족.
1: 네, 저도 좋아요.
0: 좋습니다.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얼굴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한번 합성을 해봤어요.
1: 합성을 했죠?
0: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성을 해봤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예. 자, 황성 씨인데요. 황 박사님은 저 오른쪽 왼쪽 원본인데
4: 왼쪽이 난 것 같아요.
0: 왼쪽이 난데? 오른쪽은 너무 저기 뭐야 사람이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1: 아니
0: 오른쪽은요 진짜 다이어트 심하게 한 사람 같아요.
1: 어? 자리를 잘못 앉았는데요?
0: 왼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외널사예요. 네. 어?
1: 원본보다 왼쪽이 낫네요.
0: 아니, 왼쪽은 뭐 저거 합성이야 뭐야. 저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왼쪽은 누구세요? 완벽하게 지금 왼쪽 오른쪽이 딱 정확히 일치했는데
1: 아니 이제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비대칭으로 생겼네요.
0: 아, 오른쪽은 진짜로 머리 길은 저기 매트릭스 나오는 싱글스 의원이에요.
1: 오, 그러니까요.
0: 원본이 제일 낫네.
1: 그러니까요.
0: 야, 우리 우 교수님. 아, 우 교수님 원본.
3: 전 오른쪽인데요?
0: 오른쪽이네. 우 교수님 오른쪽이
4: 괜찮은데?
0: 오른쪽이 오히려 사람이 나아 보이네, 더. 왼쪽은 좀 무섭네요, 사람이.
4: 아니, 약간, 이거 약간 남자답지 않아요, 왼쪽이?
0: 성격 파탄자. 오른쪽이 난데요, 우리 교수님도?
3: 네, 아, 네. 신기하네요.
4: 아까 저 정성 원하더니 저렇게 낫네.
0: 저는 원본이 낫네요. 저는 왼쪽으로 가면, 와, 저 누구야. 약간 그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아, 네, 원피스에 나오는 누군지 모르는 해군 대장 같은 느낌이 나는데.
4: 대칭은 안 좋은 것 같은데.
1: 진짜 이제 보니까 대칭은 네. 아닌 것 같아요.
0: 대칭은 거절합니다.
3: 이게 뇌과학에서 대칭에 대한 또 연구들이 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가면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네. 이 대칭에 엄청나게 더.

0: 반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뇌가 대칭을 되게 특별하게 다루는데 그게 또 아름다운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원래 좀 새로움이나 좀 적당한 복잡함,
1: 그렇죠. 적당한
0: 네, 그다음에 뭐 맥락이나 해석 이런 게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2: 그렇죠.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주제는 바로 대칭입니다.
1: 네.
2: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대칭을 연구하는 대칭 전문가가 있을까? 이런 건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죠?
3: 대칭은 사실 뭐 물리든 천문학이든 화학이든 다 활용하기는 해요.
2: 그렇죠.
3: 근데 저희는 언제나처럼 이걸 일종의 도구로 쓸 뿐이지 그냥 뭐 양쪽이 비슷한 대칭이지 이 정도지 정말 대칭이 뭐고 어떤 원리고 의미가 있나를 보려면 역시 수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2: 아, 수학으로 가는구나. 아, 참 미치겠네. 아니, 대칭인데 왜 이게 수학으로 가요? 아,
4: 마음에서 우러나왔는데요, 지금?
2: 아, 어쨌건 시청자 여러분들. 예, 대칭은 수학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1: 네.
2: 자, 수학 공부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완벽한 대칭이십니다. 예.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영진입니다.
0: 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교수님, 대칭이라는 게, 데칼코마니가 아닙니까? 데칼코마니? 예.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예.
1: 예, 이게 데칼코마니를 이제 좌와 우가 똑같은 경우, 이런 걸 이제, 대표적인 게 데칼코마니입니다만은, 뭔가 변환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0: 아,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대칭이라고 부른다.
1: 네.
0: 아.
1: 그래서 또 이제 수학에서만 대칭이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네. 자연과학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 대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뭐 어떤 특별한 규칙 같은 거를 찾아내는데 대칭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0: 중요한 건 대칭으로 변하지 않는 규칙을 찾는다.
1: 그렇죠.
0: 근데 교수님도 그러면 수학 중에서도 대칭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입니까?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0: 그냥 콩으로 우주를 저기 지금 설명하는 분도 그분도 계시고.
1: 예, 저는 위상수학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오신 김상현 교수님도 위상수학을 하셨고요.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주제고 네. 수학자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0: 아, 수학하는 사람이면.
2: 네. 사실 교수님께서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야, 분이에요.
0: 거기 그냥 그 이 수학으로 따지면 콜로세움 같은 데 아닙니까?
1: 이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기준으로 말씀을 천재들. 드리면 예,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예. 이제 실력을 겨루는 대회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117개국에서 이제 6위를 했는데.
0: 야, 117개국에서 6위면은 탑10 안에 들었네.
1: 그,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아, 미국,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서 이제 4강 중에 한 나라이고, 아~ 한 지난 한 20년 동안 사실은 이제 1등, 2등, 3등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그랬군요.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대한민국 같이 작은 나라가 이제 최상위권에 있다는 거죠.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예.
2: 듣기로는 6명 출전해서 6명 다.
0: 6명 다요?
2: 수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죠.
1: 저희 올해 대표 중에는 42점 만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0: 몇 살입니까, 그 학생?
1: 17살입니다.
0: 고1이요?
1: 야, 이제 나이는 학년은 고3인데.
0: 고3.
1: 예. 09년생입니다.
0: 근데 뭐 교육 시스템도 중요하고 학생들이 또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게 아무래도 나 같은 스승을 만난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 송용진 나 이런 생각을 가끔은 좀 하시지 않습니까?
1: 안 합니다.
0: 주무시기 전에 가끔하면서 하이 기특한 녀석들 역시 나라 이러면서 뭐 얘기해.
1: 아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학생들하고 굉장히 그 금방 친해지고 학생들을 굉장히 잘 심리적으로 잘 케어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어쨌건 좋은 선생님이 또 계시고 또 멘토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또 멋진 또 실력을 예, 발휘하는 게 아닌가 국제 대회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영재 학습반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수준을 좀 많이 낮춰서 최대한 좀 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칭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데칼코마니는 그러면 대칭은

0: 어렸을 때 대카쿠마니 그렇죠.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더 넓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네. 이 대칭이라는 것은 뭔가 변환을 했을 때 변치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대칭이라고 하는데요.
0: 변치 않는.
1: 그때 그 변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변환.
1: 변환이라는 변환. 것은 이제 돌리든 뒤집어서 겹치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다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변환을 통해서도 똑같은 물건이 나오면 대칭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준비해 놓은 네. 사진이 있는데요.
0: 네.
1: 자, 여기 이제 새가 두 마리 있죠?
0: 네.
1: 그럼 저게 두 마리가 대칭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간단한 질문입니다.
0: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방향도 틀리고 분명히 미세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3: 접어서 딱 맞는 것도 아니고.
0: 접어서?
4: 접어서. 회전한다고 또 딱 될 것도 같지도
1: 네.
4: 않고.
1: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의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네. 예, 대칭이라고 합니다.
0: 얘도
3: 이것도 예, 대칭이라고.
1: 근데 예, 이거는 잘 보시면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그다음 회전 그 이동을 하면 되죠.
3: 네, 네.
1: 그러니까 겹치죠.
3: 새를 그래서 이제 움직여서 예, 움직여서 돌리면
0: 이렇게 꺾으면
3: 맞기는
1: 예.
3: 하죠.
1: 네, 예, 그렇죠.
0: 그러면 선생님 신기한 게 이동 같은 것도 이것도 그럼 대칭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1: 뭐? 맞습니다.
3: 그럼 어떤 식으로든 변환을 해서 겹치게 되거나 원래 모양으로 맞아 떨어지면은 그거를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물체가 있고 네. 또 A 프라임이라는 물체가 있을 때 네. A라는 물체를 어떻게 하든 변환을 해가지고 A 프라임과 겹치게 할 수 있으면 그때 A와 A 프라임은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어떻게든 겹치게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대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변화하는 중요한 특징이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합성.
1: 합성. 네, 합성. 그러니까 A라는 변환, B라는 변환, C라는 변환을 합성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모르던 것들도 어쨌거나 그 여러 번의 합성을 통해서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 두 가지는 대칭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평면상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동을 하거나 회전하면 겹칠 수 있죠. 그렇지만 의외로 사실 선대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대칭이긴 합니다.
0: 선대칭에.
1: 우리가 흔히 선대칭을 떠올리긴 하지만 선대칭은 사실은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서로 겹칠 수가 없죠.
0: 포기해야죠. 걔는.
1: 예, 포기하는 수밖에 예, 없죠. 예, 그러니까 네네. 다시 말하면 평면상에서 이동으로는 포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또 예를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요거는 D고요. 요건 B입니다.
0: B죠? D와 B.
1: D와 B죠. 예. D와 B인데 이거를 이제 평면상에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이동을 해도
0: B는 안 되죠.
1: 예, B는 겹칠 수가 없죠. 그럼, 예.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선대칭이라고 하죠. 예. 백화코마니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선대칭에서는 겹치게 하는 이동은 반드시 이렇게 뒤집어야 되죠.
0: 그럼 되지.
1: 그런데 예. 이렇게 뒤집은 행동은 뭐냐면 이건 3차원을 이용한 거죠.
0: 평면상에서는
1: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을 떠난 겁니다. 네. 이 공간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대칭은 그래서 이제 거울 대칭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거울 대칭을 한 차원 낮춘 것이죠. 그래서 평면상에서의 거울 대칭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3차원 거울 대칭도 있고 당연히 4차원 거울 대칭도 있고 5차원 거울 대칭도 있는데 2차원 거울 대칭을 선대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0: 네.
1: 근데 선대칭 혹은 거울 대칭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공간 내에서는 어떻게 변환을 해도 겹치게 할 수 없다. 겹치게 하려면
0: 무조건 띄워야 된다.
1: 한 차원 올라가야 된다.
0: 차원을 올라가야 된다. 네,
1: 그런
0: 그래. 이제
1: 그런 중요한 차이.
0: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이제 저도 아까 좀 헷갈렸던 게 손바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바닥도 봤을 때 똑같은 모양인데 이게 어쨌건 방향이 다르잖아요 서로.
1: 그렇죠.
0: 성격 다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3차원으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손바닥도 예. 좌우가 있지만 이렇게 평면상에 놓여져 있다고 간다면 어떻게든 겹치지 않죠.
0: 겹치지 않죠.
1: 근데 이걸 이제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3차원에서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
0: 박수.
1: 가운데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0: 거울, 예.
1: 얘와 얘는 거울 대칭이죠.
0: 아, 네네네.
1: 네. 근데 이 3차원에 있는 서로 거울 대칭인 것은 아무리 움직여도 서로 겹치게 할 수가 없죠. 겹치게 하려면 4차원에서 돌리면.
4: 4차원이 여기서. 4차원이
3: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4차원은 공간적인 4차원이 아니라 약간
4: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1: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2차원이라는 건 평면이죠.
0: 그렇죠.
1: 그리고 3차원이라는 건 평면과 수직인 입체. 어떤 또 다른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겁니다. 그렇죠?
0: 그렇죠.
1: 4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이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수직인 또 다른 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0: 또 다른 축이 있다.
3: 야, 상상이 안 돼요.
0: 4차원은 진짜 상상이 안 돼요.
4: 그게 시간이 아닌 거구나, 그냥. 수학에서의 4차원과 물리에서의 4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럼.
1: 그렇죠. 우리가 4차원을 상상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건 누구에게나 그건

0: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나 4차원의 세계를 어떤 공간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2차원의 세계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0: 평면상에서
1: 그렇죠.
0: 나오는 거니까. 평면상에 사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이 평면, 얘는 평면상에서 움직이니까 위라는 개념이 없죠. 좌우로 돌아다니기만 하지. 그러니까 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뒤집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울타리 좀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원이 있는데 이 조그만 원을 원 밖으로 끄집어내려도 못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지만 이걸 3차원으로 딱 드러낼 수는 있죠.
2: 그렇죠.
0: 위에서 보면
2: 옮길 수 있어요.
0: 이거 똑같은 예로 이제 농구공 안에 이제 야구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공간에서 볼 때는 닫혀져 있는 공간에 닫혀져 있는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꺼낼 방법이 없지만 네. 4차원 측에서 보면 이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 꺼내면 되죠.
1: 아.
0: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칭 문제도 아까 왼손 오른손 얘기했지만 거울에 있는 사람들을 있을 때 나는 심장이 왼쪽에 있지만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은 심장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4차원에서 몸을 탁 돌리면 내가 내 심장이 오른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3차원과 4차원 혹은 3차원 위에 있는 또 다른 축 이런 걸 상상을 해보는 거죠.
2: 야. 지금 이렇게 2차원에서 이런 글자 같은 거는 3차원으로 올려야 되고
1: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
2: 이게 손같이 3차원으로 돼 있는
1: 여기는 이미 3차원이니까 네,
2: 하나 더 올라가야 된다.
1: 하나 더 올려야 된다. 오케이.
3: 그냥 좋습니다. 옮기거나 회전만으로는 못 겹치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뒤집어진다. 약간 그 예전에 김상한 교수님이 공의 양쪽 끝 손가락에 다 닿는 것만 했었잖아요.
1: 맞아요.
3: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다. 위상수학에서 이런 개념을 되게 하시는 분은 쉽게 하는데 저희가
1: 그러니까요
3: 굉장히 힘겹게 이해하는 그대로
1: 평면에서 겹치게 만들려면 3차원으로 하고 우리 같은 입체들이 겹치게 만들려면 그건 또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4차원이 돼야 된다.
0: 맞습니다.
1: 그 2차원에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3차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0: 네네.
1: 그럼 이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2차원 애들한테는 답답한 일인데 3차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차원을 다 이해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0: 그렇죠.
1: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이 다 4차원에서는 귀엽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들이 또 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데에서는 예. 우리를 다 파악하는데 자기네들 사는 데 도움이 된다.
0: 네네네.
1: 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칭이라는 게 이제 데칼코마니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고급 정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0: 네.
1: 예. 근데 이게 수학을 배우다 보면요. 이게 다 우리가 늘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어려운 걸 배워가지고
3: 어따 써?
1: 예. 그러니까 쓸모가 과연 있냐? 예. 이렇게 어려운 거를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3: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도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흥미롭다, 뭐 이해할 수 있다 정도지만 화학 분야에서는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실용성도 엄청
1: 높아요. 예.
3: 제일 극단적인 게 왼손 오른손 얘기를 했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이게 안 겹쳐지는 이런 형태 모양을 우리가 카이랄성이라고 화학에서는
1: 카이랄성.
3: 이 카이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손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1: 손처럼 모양이 똑같은데 이제 방향까지는 완벽하게 안 겹쳐진다.
3: 그렇죠. 재료도 같고 네. 이 연결돼 있는 구조도 같은데 네. 서로 입체적으로는 그냥 안 겹쳐지는 다른
1: 안
3: 거다.
1: 겹쳐진다.
3: 이게 왜 쓸모가 있느냐? 우리가 쓰는 많은 종류의 의약품들이 카이랄성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1: 의약품들이요? 네.
3: 예를 들어서 뭐 그 해열제로 먹는 이부프로펜이라는
1: 네, 있어요.
3: 이것도 우리가 이 겹쳐지는 것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몸에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하나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1: 아, 그래요?
3: 그게 덱스라는 구조를 갖는 게 높아서 그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약이 따로 있어요.
1: 있어요.
3: 이게 그 하나의 종류만 만든 거예요. 이걸 하나만 만드는 게 우리들의 화학자들의 노력인 게 예를 들어서 왼손 오른손 장갑이라 치면 장갑 만드는 공장에다가 자 장갑 만 개를 만들어봐라 시키면 당연히 어떤 걸 만들지에 대한 선택성이 없어요. 반반 나오겠죠.
1: 왼쪽이냐 오른쪽.
3: 근데 우리 하나만 필요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비대칭 촉매라 부르는 분야라 노벨 화학상을 항상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1: 필요한 대로 와. 네. 필요한 대로. 이게 표적이네.
3: 근데 그걸 표적만 만드는 기술이 이 대칭을 이해를 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여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1: 만약에 이제 그 대칭을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3: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1957년 독일에서 콘테르간이라는 약이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
1: 콘테르간.
3: 이게 화학 물질 이름으로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의약품이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가 왼손 오른손 좀 달라요. 근데 하나는 입덧 완화 효과가 있고 하나는 팔다리 기형을 신생한테 유발하는
1: 와 너무 다른 극단인데?
3: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야, 입덧 완화하고 좋다라고 복용했던 많은 사람들의 네. 자녀들이 이제 기형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나 없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1: 기성계도가 똑같은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버리네요.
3: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0: 애도 똑같고 다 그런.
1: 내가 당장 필요한 입덧은 멈출 수 있지만 나중에 출산하는 아이들이 기형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기형아 출산이 돼버리니까. 아,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2: 그러니까요.
1: 대칭 공부가 여러, 지금 화학 쪽도 그렇지만 뭐 수학자분도 계시지만 다 써먹잖아요, 그죠?
3: 예, 천체 물리학에서도 이제 복잡한 우주 공간을 설명할 때 네. 그런 대칭 개념이 중요하게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천체? 네. 천체 물리학에서도 대칭이 중요해요?
4: 왜냐면은 별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할 때도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이 대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별 자체를 대칭이라고 가정을 하면 구저구,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한 점에 그 정보만 알면은 예를 들어 별의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밀도를 알게 되면 대칭이기 때문에 중심부로부터 같은 점에 떨어져 있는 모든 영역은 다 밀도, 압력, 온도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칭을 이용을 하면은.
1: 별이 구대칭이라고 가정하면 계산할 게 좀 줄어드나요?
4: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3차원 문제를 2차원으로 단순하게 풀 수도 있는 거고 계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몰랐던 사실?
4: 예를 들면 모든 천체가 은하 중심을 돌고 있잖아요. 근데 별들이 도는 속도만 알게 되면은 이 안쪽에 물질의 질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케플러 법칙을 통해서. 그런데 속도를 측정을 하고 안에 들어있는 먼지라든지 별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측정했는데 어? 계산이 안 맞아요. 어? 이 속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안에 더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알아낸 게 예전에 다뤘던 암흑물질이죠.
1: 아, 대칭이 그러면 암흑물질 연구까지 쓰이는 건가?
4: 그렇죠.
1: 대칭을 이용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다.
4: 그래서 대칭 같은 성격을 우리 물리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칭을 수학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등장을 하게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1: 뭐예요?
4: 그걸 우리가 군이라고 불러요. 군.
1: 군.
4: 네. 근데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1: 군체의 군?
4: 어, 그 군체의 군.
1: 군체의 군.
4: 네, 그 군체. 군이에요. 그룹.
1: 군. 그룹. 네.
0: 아, 네. 그룹. 네. 화학에서도 네. 많이 쓰고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한 전공 3학년쯤 되면은 이 굴론이라 부르거든요. 그룹 시오리라고.
1: 굴론.
0: 이걸 배울 때 처음 애들이 절망에 빠져요, 한 번. 내가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졌나부터 해가지고 되게 고생하면서 배우는 분야인데.
1: 이 수학하려면 그게 필수예요?
5: 이게 대학 수학에서도 아마 굉장히 나중에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못 배웠어요. 네. 저는 생물학을 했으니까 뭐 미적분학까지는 배웠는데 그 뒤에 굴론은 못 배웠어요.
1: 군은. 그 17살 그 천재 소년 있죠? 그 친구도 군을 알아요?
3: 아, 알죠.
1: 17살이라는데 나는 몰라.
4: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3: 고등학교 일부 이제 영재 학교에서는 그걸 미리 좀 배웁니다.
1: 아, 그게 겁나는 학문입니까?
3: 군이라는 개념이 조금 고급진 개념이긴 합니다. 예. 단순히 이제 수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어려워 이렇게 되는 것인데
1: 고급지다.
3: 알고 보면 쉬운데요.
1: 예.
3: 사실은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고.
1: 아, 그게 기초죠.
3: 하지만 이제 수학 외에 있는 자연과학을 하는 학원 공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요.
1: 군을 이해하면 이 사람은 수학자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거나 보면 되겠네요.
3: 그죠.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4: 아, 이거 어떻게 이걸 기초 중에 기초라고.
1: 기초를 오늘 그 좀 못 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간 거야.
5: 오늘 배우고 싶습니다.
3: 그래서 네. 이제 군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이제 군이 왜 이해하기 어려운 거냐면 네. 연산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넣는 게 쉽지 않아서
1: 연산.
3: 그런데요. 이제 군을 이제 수학적인 정의로 말씀드리면은 군이란 연산을 가진 집합을 말합니다.
4: 연산을 집합, 가진 집합.
3: 연산을 가진 집합.
1: 연산을 가진 집합이 군이다.
3: 네네. 근데 네. 이제 집합이라는 건 쉽죠. 원소들을 네. 모아는 예, 거니까. 근데 이거 연산을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A라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제 덧셈하고 뺄셈 같은 걸 연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3: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와 더하기처럼 A와 B를 뭔가 연산을 했어요. 그걸 스타라고 할까요?
4: 네.
3: A 스타 B를 했을 때 또 다른 원소가 나오면 이걸 그냥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를. 그래서 그 어떤 집합에 연산이 있으면 그걸 그냥 군이라고 합니다.
4: 그러면은 그 A하고 연산 B를 했을 때 나오는 답도 그 집합 안에 있어야 되겠네.
1: 근데 이게 대칭에서 왜 필요한 건지. 대칭은 그냥 겹쳐지는 모양을 대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3: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칭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변환이라는 개념이에요. 변환이라는 개념. 근데 변환이 바로 군 구조를 갖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1: 야, 이게 대칭에서 왜 필요한
3: 거지? 이게 이제 12각형인데요. 예. 12각형.
1: 정이죠?
3: 정12각형. 예, 정12각형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30도를 회전해도 그대로고
1: 또 그대로.
3: 60도를 계속, 회전해도 그대로고
1: 계속 그대로.
3: 뭐 120도 회전해도 그대로죠. 예. 그랬을 때 요게 이제 한 번 한 행위가 요게 이제 변환입니다. 그죠? 회전 변환.
1: 네네.
3: 그리고 또 한 번 해도 또 회전 변환이고.
1: 네.
3: 근데 그것들을 서로 합성할 수가 있다 그랬죠. 네. 변환이라는 건 합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30도 돌린 거랑 60도 돌린 거를 합성하면 90도 돌린 게 되고 그건 회전이라는 변환의 합성이 또 다른 결 합성을 낳은 것이죠.
1: 네네.
3: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의 군 구조입니다.
1: 계산이 되죠.
3: 아. 가장 간단한 구조의 군 구조고요.
1: 네.
3: 변환 하나하나를 어떤 그 안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고 변환을 합성할 수 있으니까 합성 자체를 연산이라고 합니다.
1: 아, 합성을 연산이라고 한다? 예. 합친 거를요?
3: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면 얘네 군이 되는 거죠.
1: 정 12각형 돌리고 30도, 60도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3: 예,
1: 이게 군이라면.
3: 예, 예, 맞습니다.
1: 아주 그냥 뭐 그냥 귀엽네요, 군인.
4: 예. 아직 맛을 귀엽군. 못 봤어요.
1: 귀엽군. 아, 귀엽군. 예, 요 정도 귀여워요.
3: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대칭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칭을 수학에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대칭은 사실 반드시 도형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대칭적이다 이런 개념 많이 쓰고요. 예,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데 어떻게 대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지 왜 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1: 아, 방정식에서 이미 아, 이 방정식은 수학인데 이게 그 막 x 값 구하는 막 그런 막 그 저기 수식 막 그런 거 그잖아 맞잖아요. 예, 근데 방정식에 대칭이 있다. 이 방정식이 저는 사실 이제 뭐 이 친구를 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는데 이 우리 방정식 저처럼 아예 오래 전에 이미 수학을 놓쳤던 분들한테는 일단 이 방정식이 어떤 앤가. 얘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3: 그 방정식이란 사실 다항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1: 2차 방정식.
3: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equal 0. 이런 것들에 이제 근의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 해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그걸 인수분해에서도 근을 구하기진 하지만 근의공식을 써서 구하기도 합니다.
1: 네.
3: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x3승 혹은 x4승, x5승이 들어가는 그러한 방정식도 근의공식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제 이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데 대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1: 네.
3: 근데 여기서 대칭이란 근들이 갖고 있는 대칭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네. 이 방정식의 근이 뭐죠?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3: 예, 그렇죠.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이제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는데.
1: 예.
3: 근데 루트 2와 마이너스 2는 사실 대칭 구조를 갖고 있죠.
1: 아, 벌써
3: 얼핏
1: 딱
3: 보기에도 딱 대칭이지만
1: 딱
3: 실은
1: 보여요.
3: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게 왜 대칭인가 하면 사실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근을 이제 얘네들을 서로 바꿔도 걔네들의 덧셈이 차이가 없고 곱셈이 차이가 없고 변한 게 없죠.
1: 루트 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2. 얘네들을 서로 바꿔도 2. 변한 게 없죠.
5: 변화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3: 그러니까 이제 그 플러스 파트의 근을 알파라고 하고 마이너스가 붙은 걸 베타라고 한다면
1: 네.
3: 알파 더하기 베타 혹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변치 않습니다. 이걸 바꿔도.
1: 일단 얘네들 합치면 0이에요. 0이에요. 변화 없죠. 그거 맞죠?
3: 네.
1: 그리고 또요.
4: 곱하면 마이너스 2가
3: 되죠.
4: 항상.
0: 이 변화가 없다는 게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를 해도 0이고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를 해도 0이니까 이걸 바꿔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들의 순서를.
1: 대표적인. 네.
3: 어떤 변한 게 없냐면 사실은 그 방정식을 이루는 계수들의 관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100m로 바꿔도 네. 이 시계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죠. 그래서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3차 방정식이나 4차 네? 방정식이나 5차 방정식으로 가면 이 대칭 관계가 되게 복잡해져요.
1: 아,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군에는 연산의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두 개를 연산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2: 바뀌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특별히 막 앞뒤가 이렇게 옆으로 바뀌어도 예. 어떻게 보면 크게 엇나가지 않는.
0: 그렇죠,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의 그 이와 이가.
0: 아, 예? 맞아요, 맞습니다.
2: 그렇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 이름은 이효리, 그 앞에 있는 이와 뒤에 있는 이. 아무리 바꿔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이효리잖아요.
0: 그래서
2: 그런 애들을.
0: 예. 군들을 막 바꾸는데도 방정식이 어떤 근본 형태가 안 바뀌면 그러면 그 바꾸는 그런 변환들을 모아놓은 걸 갈로아 군이라고 합니다. 갈로아 군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그게 왜 중요하냐. 예. 이렇게 그 갈로아 군의 어떤 군 구조를 보면 예. 그 군 구조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예. 통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2: 아. 근데 이제 저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갈로아 씨는 알거든요.
1: 갈로아.
2: 네. 자 앞에 붙는 이제 갈로아. 예. 갈루아가 뭐예요? 갈루아 방정식, 갈루아. 사람 이름 같은데요?
0: 예, 갈루아는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제 활동했던 그 수학자 이름인데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고전대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고전대수학이란 이제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분야를 고전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렇게 이제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해 공식을 구하는 건데.
2: 근해 공식을 구한다.
0: 근데 그것이 이제 갈로아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2: 아.
0: 예, 그래서 갈로아 이후의 대수학을 벌써 200년 됐죠. 그 이후의 대수학을 현대대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로아는 현대대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3: 현대대수학의 문을 연 사람.
0: 네, 맞습니다.
2: 근해 공식은?
0: 네, 근데 어떠한 형태의 2차 식이든 이 공식에다 넣으면 된다 하는 게 근해 공식입니다.
2: 근해 공식을 그러면
1: 2차는 존재, 2차는 우리 딱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2: 뭐였죠?
1: 2a분의 마이너스 b.
2: 왜요?
1: 그렇게 배웠어요.
2: 왠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래, 우리가 이해하죠.
1: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해보면. 게.
2: 자, 일단 천문학자는 탈락. 자, 뇌과학자, 예.
3: 아, 근해 공식 구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였어요.
2: 그러니까, 예.
3: 그래서 A, 그거를 이렇게 그 X를 중심으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은 하여튼 나옵니다.
2: 하여튼이 뭐예요, 또?
3: 하여튼이
2: 아니라 이게 근해 공식.
3: 어떻게 설명해야
2: 되지? 근해 공식이 왜 생겼는지, 근해 공식이 무엇인지, 예, 메커니즘을. 예.
4: 2차 방정식을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기본형을 논다면 아무래도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이 나와서는 안 된다를 기본 조건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0이 아닌 수로 나눠서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려면 모든 항을 a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는 형태로 한번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x라는 걸 구하고 싶으니까 x가 아닌 것들을 반대로 넘겨버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형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 하나로 배우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 좌변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려면 이곳의 절반값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건 2a분의 b의 제곱이 더해진 형태로 만들어주면 될 것이고요. 그거를 반대쪽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다라는 보편적인 규칙이 있으면 됩니다. 자, 요 형태면 왼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 형태가 되고 오른쪽은 식만 풀어서 정리해 준다면 당연히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결국 x가 필요하니까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준다 생각하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루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분모는 자연스럽게 2a가 되고 위에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불필요한 2a분의 b만 반대쪽으로 넘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스퀘어 마이너스 4ac라는 형태로서 근해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숫자를 넣어서 답을 때려 맞출 수도 있고 네. 뭐 인수분해랑 여러 방식을 통해 방정식 구할 수 있는데 그 답을 근해 공식은 어쨌든 여기 넣으면 답은 무조건 나오는 완벽한 풀이다. 모르면 그냥 이거 써라. 거의 이 수준의 모범 답안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근해 공식은 사실은 이제 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한 2000년 이상 전부터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은 그럼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없을까? 또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1500년 정도 동안 수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순간의 승자는 이제 카르다노와

0: 그의 제자 페라리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일반회를 완성합니다.
1: 아.
0: 근데 그게 이제 또 많은 수학자들이 5차 방정식의 그럼 근의 공식은 뭘까? 이걸 연구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그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수학자를 뭐 한 서너 명 꼽는다면 그 중에 이제 뭐 가우스, 뭐 오일러, 또 라그랑주에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5차 방정식의 일반회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수학자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실패한 거를 17살짜리 갈로아가 성공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아마
1: 야, 17살이면 우리 국제올림피아드 그거.
2: 올림피아드.
1: 오, 그 천재 친구.
0: 네네네.
1: 평생한 거 아니야?
2: 평생.
1: 아니, 근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간 좀 번뜩번뜩 떠지는 게, 예전에 이제 방정식을 무조건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풀었는데, 갈루아는 근의 공식이 없이 대칭,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대칭만으로 방정식을 풀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닌가요?
0: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게 방정식을 예. 풀게 된 게 아니라 예. 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1: 아, 그러니까 그 이 대칭으로 방정식을 풀 수 없다.
0: 300년 동안 이제 못 찾았던 것을 이제 그 사실은 찾을 필요가 없었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때 이제 갈로아 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근들을 막 변환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구조를 갈로아 군이라고 하는데 갈로아가 찾은 건 뭐냐면 이 갈로아 군의 구조만 봐도 그 안에 내부 구조만 봐도 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지금 근데 질문하신 대로 어떤 구조에서는 반드시 존재하고 어떤 구조에서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하나 간단한 질문 퀴즈를 할까요? 그럼 하나 드리면
1: 좀 빼야죠. 예.
0: 그 갈로아 사실은 이제 갈로아의 그 정리, 갈로아 이론을 사실 우리 공식 명칭으로는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회가 없다. 이건데 이거를 사실 갈로아 정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벨 루피니 정리라고 부릅니다. 아벨 루피니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탈리아 수학자 루피니가 처음에 19세기, 18세기 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주장을 해요. 자기가 증명했다고 주장하고 그걸 이제 1824년에 젊은 수학자 아벨이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증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갈로아는 그들의 증명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입니다.
1: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0: 예. 와. 근데 여기서 제가 간단한 퀴즈는 무엇이냐? 자, 갈로아나 아벨이 증명한 것은 5차 방정식의 일반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5차. 근데 그 정리의 내용은 5차 이상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왜 5차만 보였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고차는 왜 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의미, 그걸 증명한 것으로 칠까요?
1: 5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 위로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걸 그냥.
0: 예, 5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보였는데,
3: 네. 5차 이상이 다 같은 군에 속해서 그런가요?
4: 그럼 군의 어떤 특징이 같아서?
0: 네. 제가 이제 간단한 질문이라고 드린 이유는 이게 굉장히 쉽기 때문인데요.
1: 네. 쉬워요?
0: 네. 그 이유는 6차의 경우에는 1차식 곱하기 5차식으로.
4: 아, 그러네요.
0: 있다면 5차식의 해법을 모르면 어차피 6차식은 해법을 모릅니다.
1: 알 수가 없다.
0: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5차식이 뭐냐면 x5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게 유명한 5차식이에요.
1: 네.
0: 이 경우는 근의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법이 없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x-1이라는 항을 곱해요. 그럼 금방 6차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건 어차피 모릅니다.
1: 네. 네. 아, 그런 식이구나.
0: 근데 사실은 이보다 조금 더 요거는 이제 사실 갈로아 이론의 아직 표상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쉽게. 네. 사실 갈로아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일반화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수학 여러 분야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갈로아가 현대 대수학을 문을 열었다.
1: 네, 열었습니다.
0: 라는 표현보다는, 갈로아가 고전 대수학의 문을 닫았다.
1: 옛 것을 닫은 거예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을 연 겁니까?
0: 네네.
1: 대수학이 붙네요, 앞에. 대수학?
0: 예, 대수학.
1: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업적을 세운 사람한테는 대수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대수학계의 아버지. 갈로아.
2: 큰 대자가 아니지 않나요?
1: 왜 들어가요?
0: 대수라는 건 수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1: 아, 대수구나. 네,
0: 대수란 수를 대신한다는 뜻이고, 대신 말하면 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문자 계산을 하잖아요.

0: 방정식에 보면 A, B, C 쓰듯이.
1: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현대대학은 뭘 하냐?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0: 네, 오, 그래요? 네.
1: 왜냐면 문을 닫았으니까. 네. 아까 연산을 가지고 있는 연산. 집합을 군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예, 예. 군 말고도 여러 가지 타입의 이제 연산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군, 뭐, 환, 뭐, 채 이런 애들이 있는데.
0: 환채? 네. 오, 약간 군채인데요?
2: 환채? 와, 군, 환채? 예. 네.
1: 그런 개념 혹은 그런 애들을 다룬 걸 통해서 어떤 다른 수학적인 개념을 해결한다든가 문제를 푼다든가 하는 분야를 현대대수학이라고 합니다.
3: 현대대수학. 그 중에 군이 제일 쉽나요?
1: 그렇죠. 아.
2: 갈로아는 그래서 5차 방정식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갈로아가 밝혀낸 거 아닙니까?
1: 네. 그 갈로아는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수학사적으로 볼 때 네. 라마누잔이라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0: 엄청 유명한,
1: 유명한 라마누잔 또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이제 폰 노이만 네. 이들과 함께 세계 역대 최고의 천재로 꼽힙니다.
2: 아, 17살인데요.
1: 예. 근데 이제 예, 갈로아는 사실은 20살에 죽었습니다. 아. 예. 20살에 이제 권총
2: 20살에 죽어요?
1: 예.
2: 17살인데 17살에 최고, 그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도 못 푼 거를 17살, 고3이 풀었는데 완전 미친 천재인데 20살에 예. 죽어요? 왜요? 예,
1: 갈로아는 그 엄청난 천재성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지만 예. 그의 짧은 생이 굉장히 영화와 같은 그런
2: 와, 이거 뭐야? 있어요.
3: 아, 재밌다.
2: 이런 천재가 계속 오래 살아야 장수해야지 왜요? 예,
1: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의 최고 명문 대학교가 이제 에콜 폴리테크닉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두 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0: 어, 왜 그래요?
1: 이제 면접 볼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 고등사범학교라고 하는 에콜 로말에 입학을 하는데 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아주 굉장히 그 활발하게 그 뭐라 하더나
0: 연구 놀았어요?
1: 아니요, 그 운동권 학생으로 활동을 합니다.
3: 아그 당시에도
1: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당시에 프랑스가 이제 혼란스러운 이제 그렇죠. 시기인데요. 이제 왕당파와 공화파가 치열하게 이제 다툼을 하던 시기인데 갈로아의 아버지가 어떤 지방 소도시의 시장이었는데 공화파였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에콜폴리테크닉에 두 번째 응시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그 아버지 사망 직후여가지고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콜 로말에서도 이제 퇴학을 당합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에콜 로말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그 갈로아 이론을 논문화해가지고 두 번이나 투고를 하는데 네. 두 번 다 이제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알리지는 않아요. 특히나 공교롭게도 이제 두 번째 투고했을 때는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하나는 프리에라고 있죠. 우리 네. 프랑스 프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프리에. 네. 그 프리에가 이제 그걸 접수를 했는데 네. 접수한 지 한 얼마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사망을 합니다.
0: 프리에가
1: 예. 그래서 뭐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세상에서 잊혀지는데
2: 그거 우리가 못 봐요? 아,
1: 예,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조차 모르고
2: 거기에 뭔가 또 다른 그 학문적인 그러게요. 어떤 그런 자기가 밝혀낸 게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요. 못 봐요.
1: 그래도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권총 결투를 하기 전날
2: 예? 상대방 권총 결투를 하죠?
0: 갑자기
1: 권총 결투로 사망합니다.
2: 권총 결투로 죽었다고요?
1: 예예.
0: 아니 서부 영화처럼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2: 아니 이거 그거는 하죠. 저기 왜 미국에서 나는 거고 무슨 권총 결투입니까? 갑자기요? 수학자가?
1: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뭐 명예를 위해서
3: 아, 장갑 맞으면 싸우고 이런
1: 예, 예.
2: 빨래뽑기 이거요?
1: 네네네 중요한 이제 운동권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음모를 해서 얘를 죽이기 위해서 그게 권총 결투에 빠뜨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2: 권총 결투를 왜 하지?
1: 근데 이제 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예. 전날 밤에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 시발리에에게 자기의 이론을 편지로 써서 남깁니다.
2: 자기가 죽을 걸 알고요.
1: 네.

0: 갈루아는 이렇게 탄생했다. 자기 죽기 전날 밤에 쓴 그 것들을 토대로 이제 많은 그 또 수학자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게 갈루아 이론이다.
1: 맞습니다.
0: 야, 근데 고작 17살인데 현대 대수학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오래 살았으면 현대 대수학의 간달프, 현대 대수학의 아인슈타인. 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권총 대결로 죽었다.
2: 권총 대결로 죽는
0: 거지. 너무 안타깝네요.
1: 한편으로는 이제 그 어떤 말도 있냐면 이제 갈루아가 그 일찍 죽었기 때문에 수학자들에게는 되게 다행이다.
3: 아, 왜요?
1: 만약에 한 20년 더 살았으면 수학이 엄청나게 어려워져가지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다.
4: 대수만 했을 거는 보장도 없어.
5: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진짜 맛있겠지?
7: 와, 진짜 맛있다.
8: 떡볶이.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7: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자, 오늘 외널사, 5월사로 시작해가지고 갈루아 이론까지 진짜 좀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예, 과학자분들 대칭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떠셨어요?
3: 아, 저는 아직도 첫 번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 예. 대칭이 무조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4: 저는 그냥 아까 제일 신기했던 거는 점대칭이나 선대칭을 할 때 차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 계속 인상 깊어서 앞으로는 약간의 뭐 장갑을 뒤집든 양말을 뒤집을 때 내가 차원을 넘었다라는 전능감을 좀 느낄 수 있을까?
0: 지금 우리 송 교수님이 한국의 수학 영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 학생들을 또 이제 책임지시면서 좀 얻게 되는 보람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1: 아, 보람이 100이고 스트레스는 0입니다.
0: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아, 진짜 그렇습니다.
0: 진짜요? 아, 이거 세상에 보람이 100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 아, 수학 올림피아드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노력한 만큼 이제 보람이 있고요.
0: 학생들 가르치는데 보람이
4: 100%입니다. 100%죠.
0: 보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수학계가 앞으로도 계속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알아요? 한국에서 제2의, 제3의 갈루아가 나올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학 과학과 대표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마라. 어쩌라는 거예요?
10: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0: 하십니다. 지방 전문가래요.
11: 지방... 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0: 아, 예. 아.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11: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일수록.
0: 아, 이미.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11: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라는 뜻이죠.
0: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11: 저는 결국 부르시죠.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0: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11: 네, 저는 그렇게 무지고 싶습니다.
0: 각자 댁에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12: 이어서 5959 내새끼가 방송됩니다.

0: 배틀부터 K-pop 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어색하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3: 저는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0: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 하루에도 그만둬?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2: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3: 황홀한 인생 2막을
4: 위하여!
5: 위하여!
6: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7: 근데 소문이 다 났어. 소자가 일냈다고.
8: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9: 간식 먹자, 간식.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10: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리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아주 얌전해 보이는 이 친구. 알고 보면 파워 넘치는 체육 천재라는데요. 오! 캣타워쯤은 가뿐하게 올라가는 여유 있는 몸짓. 끈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엔 빨래 건조대 매달리기. 오우, 와우, 진짜 대단하다. 매달리기에 이어 이번엔 복싱 훈련.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날아가는 공을 공중에서 바로 터치해버리는 신들린 순발력까지. 와우, 공놀이를 이렇게까지 한다고?
1: 안녕, 나 체육 천재 맞다니까.
0: 파이팅 넘치는 만큼 승부욕도 상상 그 이상이라는데요.
1: 야, 어디서 삽질이야? 여기 내 구역이야. 당장 멈춰. 뭔가 수상한 게 있는데. 야, 너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좁냐?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
0: 바닥에서 뭔가를 본 것 같은데 이번엔 대체 뭘까요? 네, 저거 사료예요, 사료.

0: 아니 대체 왜 사료랑 왜 싸우고 있는 건데? 아니 왜 대치 상황인 건데? 혼자 있어도 심심할 틈이 없겠는데요?
1: 야, 야 덤벼 덤벼 덤벼.
0: 아 계속 진지해.
1: 야 이놈 센 놈이네 이거.
0: 오 이번에 릴렉스하게 음악 감상 중? 네 아니라네요. 별이야 그거 네 거야 네 장난감. 너 말고는 아무도 안 건드려.
1: 좋았어 이번엔 대열을 닦아볼까? 응. 가만히 있어.
0: 별이야 왜 그러고 있니? 자동 백스텝하게 만드는 살벌한 기운.
1: 잡았다, 요거.
0: 최종 보스를 단숨에 굴복시킨 이 구역 최강자.
1: 간만에 몸 좀 풀었더니 기분이 좋다.
0: 놀 땐 화끈하게 열혈 액션을 보여준 혼자 놀기 고수 별이었습니다.
2: 어구 눈새끼 아구 이쁘니 아구.
0: 다음 주인공은 보스턴 테리어 덤벨입니다. 환상의 드리블 실력을 자랑하는 덤벨. 인간계에 손흥민이 있다면 강아지계에는 덤벨이 있다. 공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다는 덤벨.
3: 할 수 있어 덤벨.
0: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공을 포기할 순 없다.
3: 옳지 옳지 옳지.
4: 저기 친구야 공 얼른 빼고 이제 같이 좀 놀자.
3: 도와줄 거야 친구가. 친구가 도와준대.
0: 신나는 공놀이가 끝나면 시원한 물놀이 타임. 간간이 덤벨이 목도 좀 축이고요. 잔디 마당에 물도 좀 주고요. 일석이조죠.
5: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6: 뒤를 돌았다.
0: 이 집 물 먹기 쉽지 않네.
7: 여보세요.
0: 어머 좋아라. 어머 좋아.
3: 옳지 옳지 옳지.
0: 그런데 정작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무섭다.
8: 덤벨
0: 수영이 무서워서 쪼르르 도망가기 바빴던 덤벨이.
9: 이거 안 돼.
0: 그랬던 덤벨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만 있으면 그 무엇도 무섭지 않다고요.
10: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내 뒷구. 잘한다.
0: 넓은 풀장을 가로지르는 멋있는 드리블 수영. 그냥 수영하기도 바쁜데 공까지 물면서 헤엄치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걸 해내네.
10: 아이고 잘하네.
0: 기특하다 덤벨이. 오, 이 친구도 체육 천재네.
10: 이제 그렇게 올라와던데.
0: 물속에서는 드리블 속도감이 살짝 아쉬우니까 물 밖에서 잠깐 스피드 즐겨주시고요. 다시 여유있게 물속으로 입수. 덤벨로나 멋있어. 나도 입수. 아령이도 덤벨이도 온 가족이 물놀이로 하나가 됐네요. 공놀이 고수에서 이젠 물놀이 고수로 덤벨이의 끝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무무. 이 친구도 잘 노는 친구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잘 놀아주는 고양이라는데요.
1: 아 귀찮아. 집사야 이제 그만 놀고 가라. 자자자 됐지.
0: 귀차니즈 끝판왕 무무. 자꾸 놀아달라는 집사의 요청에 싫은 기색이 역력한데요.
1: 아 뭐야? 아 왜 또 줘?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제 없다. 없어.

0: 집사가 잠시 대화하는 틈에
1: 요거 반 절반까지 괜찮아.
2: 저 좋아. 지금이 기회야.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1: 뭐?
0: 소용없죠.
2: 아이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
0: 하지만 가끔은 집사가 심심할까봐 이렇게 열심히 놀아줄 때도 있는데요.
1: 봉당 돌을 던지자.
2: 집사야 1절만 해. 어? 아 나 쎄쎄쎄 왜 이렇게 좋아하냐.
0: 그래도 할 건 다 해주네요. 아 간식 기다렸구나. 최선을 다해 집사와 놀아준 우리 무무. 오늘도 수고했어.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3: 이어서 덩이랑 팽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4: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5: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4: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6: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4: 안돼.
6: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4: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와, 이게 토래.
1: 짱 귀여워.
2: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물관 관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 퇴근이다! 퇴근, 퇴근, 퇴근!
4: 어우, 뻐근해.
0: 나?
4: 어디가?
3: 오늘 새 친구 오는 날이잖아.
4: 같이 가!
3: 새로운 친구 봤어? 어떤 친구야? 어디서 왔대?
5: 조선에서 온 것 같은데 아직 안 깨어나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
3: 조선? 누굴까? 어떤 친구일까? 빨리 가보자.
4: 같이 좀 가.
3: 안녕, 안녕. 난 신라에서 온 토우야. 넌 누구야?
4: 아직 안 깨어났다니까.
3: 일어나봐.
4: 아이, 깨어나기 전에 만지면 안 돼.
3: 이 친구는 뭘까? 절구통인가? 화룻불인가?
4: 시계 같은데? 시간을 열두 동물 그림으로 표현한 시계!
3: 그럼 이게 바늘? 근데 왜 숫자를 안 쓰고 그림을 그렸어?
4: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랬겠지.
3: 친구야, 일어나봐.
4: 만지지 말라니까!
3: 와! 엉덩이야, 여기가 어디야?
4: 쉬, 조용히 해봐. 저기 아래 기와담장 밑 좀 봐.
3: 어라? 꼬마가 하나 있네? 누구지?

0: 중령아! 중령아! 중령아, 더 올려보아라. 담장을 넘어갈 수 있게 힘을 꽉 주란 말이다.
1: 형님, 저는 이제 버틸 힘이 없사옵니다.
0: 조금만 더 올리라니까. 궁궐 밖의 백성들은 어찌 사는지도 봐야겠다.
2: 지금 무얼 하는 겝니까? 큰형님이 훌륭한 왕이 되도록 도와야 할 네가 담장을 넘도록 돕다니 어찌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느냐?
1: 잘못했습니다, 어마마마.
2: 세자, 세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0: 잘못했습니다.
2: 또다시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할 테냐?
1: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어마마마.
3: 위험하옵니다! 제발 조심히 내려오시옵소서! 세자 저하!
0: 조용히들 하거라! 내 오늘은 기필코 적광을 잡아서 내 방에 둘 터이니!
4: 이 무슨 해계망측한 짓이냐!
0: 아바마마... 그것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충령이가 기운이 너무 없어 보여. 제가 저 꽁이라도 잡아 기력을 보태주려고.
1: 아바마마, 형님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제가 철이 없어 꽁이 보고 싶다고 떼를 썼으니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4: 끼니도 거르고 밤낮으로 책만 파고드니 몸이 버텨낼 리가 있느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오늘부터 충령대군에게 독서 금지령을 내리니 방에 모든 책을 치우거라.
1: 잘못했습니다, 아바마마.

0: 대군주와 어찌 그러고 계십니까? 어서 숨기시 없어서 밖에 감시가 아주 심합니다.
1: 이 한 것마저 빼앗아가면 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0: 부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셔야 하옵니다. 뭐라? 중령이 사라졌다고? 여기 있거라.

0: 아빠, 마마.
1: 그것이 무슨 책이냐?
0: 구서수간이라는 편지글이옵니다.
1: 그런 편지글이 뭐가 좋다고 아픔을 일끄고 읽는 게냐?
0: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 볼 때마다 좋은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1: 천하를 다스리는 내가 너 하나만큼은 이길 방도가 없구나.

0: 아이고, 정생의 천재성이 빛날수록 형님 마음엔 칼바람이 부는구나.
1: 진짜 왕관은 오직 하나뿐이니까 벌써부터 잔혹한 운명의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해.

0: 팽이야, 난 세종대왕님이 처음부터 천재이신 줄 알았어.
1: 나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으셨던 거구나.
0: 밤에 몰래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러 나가다니.
1: 역시 노력형 천재 세종대왕님. 우리도 본받아서 책 많이 읽자.

0: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어서 매사냥을 나가자.
1: 큰일 났사옵니다, 세자조하. 지금 전하께서 서현청에 계시다고 합니다.
0: 뭐라? 아바마마께서?
2: 대군마마, 나라를 이끌 군주가 가장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 욕심이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 세자는 군주로서 무엇을 가장 경계하는지 답해보아라.
0: 그것이... 그러니까...
4: 짐승 잡는 일에만 정신을 빼앗긴 너에게 어찌 이 나라를 맡길꼬? 이번엔 내가 충령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더 묻겠다.
3: 예, 아바마마.
5: 어떡해, 양령이 화났나 봐.
6: 동생 앞에서 저렇게 망신을 당했으니.
0: 일러바치니 좋으냐? 아바마마께 고자질을 하니 속이 시원하냔 말이다!
3: 저는 고자질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0: 내가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네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이 잘난 책들이 세자인데 목을 켜놓는 칼이 될 거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냐?
4: 세자, 너희의 짓이냐?

0: 아닙니다, 아바마마!
1: 하면 충령대군이 제봇을 부러뜨리고 서책을 찢었다는 말이냐?
0: 예, 아바마마! 소자가 장남으로서 조언을 건넸을 뿐인데 충령이 제 분에 못 이겨 스스로...
1: 어디서 감히 거짓말로 속이려 드느냐? 충령은 그동안 네 허물을 감춰주려 애써왔거늘! 너는 네가 한 잘못을 아우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세자라는 자가 어찌 이토록 비겁하단 말이냐?
0: 전하! 세자를 품어주셔야 이 나라와 왕실의 질서가 바로 섭니다! 세자 저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 아이고, 살떨려. 저럴 때 거짓말하면 더 혼나는데...
3: 너무 무서워서 거짓말이 덜컥 튀어나왔나 봐.

0: 자자 여기 보고 가세요. 정말 쌉니다. 거기 거기 아이고 좋으세요.
1: 저들은 어찌하여 매질을 당하였는가?
2: 아마도 나라에 바칠 곡식과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매질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세사저하, 기생을 궁으로 불러들이다뇨!
1: 이것 봐라.
2: 무엄하다. 어디 감히 임금이 될 이 형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냐!
0: 지금 백성들은 지독한 가뭄에 굶주리며 나라에 바칠 세금조차 되지 못해 매를 맞고 있사옵니다. 세자 저하는 이 나라의 희망이시거늘 저 불쌍한 백성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2: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0: 당장 기생을 돌려보내고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2: 어디서 훈계질이냐? 내가 바로 왕이 될 몸이란 말이다!
0: 궁 안으로 저 기생과 발을 들여놓는 순간 형님은 왕세자의 자격을 스스로 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형님을 지키는 제 진심입니다.
2: 당장 비키라 명하지 않았느냐!
3: 나라를 이끌 준비가 안 된 자는 과감히 버리고 나라와 백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인품을 가진 자를 새 왕으로 세울 것이다.

0: 새로운 주상전환을 향해 절을 올리고 다 함께 축원을 드리시오. 새로운 주상전환 천세! 천세! 천세! 천세! 천천세!
1: 진심으로 축하드리옵니다, 전하.

0: 이제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내 어깨 위에 있구나. 내 반드시 백성들이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조선을 만들리라.
1: 정희야, 왕세자였던 양녕대군이 왜 결국 왕위에 오르지 못했는지 알겠어?
2: 학문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한 데다 백성들의 고통도 몰라봐서?
1: 맞아. 태종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준비된 세종을 택한 거야.
2: 완전 신의 한 수였네. 덕분에 조선 최고의 성군이 탄생했잖아.

0: 이건 우리 백성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가꾼 소중한 곡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겠소.
1: 전하, 이미 신하들이 여러 번 확인해서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바로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사옵니다.
0: 아니, 조금 더 생각해볼 것이오.
1: 전하, 아래옥교 황공하오나 벌써 사흘째이옵니다. 백성들은 전하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옵니다.
0: 이것이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좋은 방법인지,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하겠소.
1: 전하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들이 쌓여가고 있어옵니다.
2: 추상 전하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니 나란 일이 너무 지체되는구려.
3: 상왕 전하께 구하여 답을 얻는 편이 빠르겠소.
4: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는지요?
0: 부인, 신하들의 냉정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오. 내 손끝에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하니 도저히 도장을 찍지 못하겠소. 신하들도 날 믿지 못하고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약한 왕이 된 것만 같아 부끄럽소.
4: 전하, 그것은 나약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만큼 신중하신 것뿐입니다. 신첩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진 임금님이십니다.
5: 역시 대왕님은 다르시다. 괜히 전설의 왕이 아니야. 백성들 걱정하느라 생각이 많으시네.
6: 그러니까 오로지 백성 생각뿐이셔. 세종 같은 왕이 또 있을까?

도적대다! 외국은 쳐들어왔다! 외국놈들이 음성을 통째로 외웠었으니 모두 도망치시오!

0: 함양까지 오는 거 아니야?
1: 충청 앞바다가 뚫렸다면 이 아래 고을들은 이미 위기에 놓인 것이오. 사력을 다해 남은 군사를 이끌고 육지 성벽에서 최후의 배수진을 치는 게 어떻겠소?
2: 좋은 생각이 옵니다, 전하. 성벽만 굳건히 지키면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들의 침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3: 주상, 바다의 배를 포기하고 성벽만 지키겠다니요. 도적들에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 해마다 찾아와 노략질할 것이오.
1: 하오나 아바마마,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싸움은 우리 병사들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는 꼴입니다. 군사 또한 나라의 백성이요,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옵니다.
3: 가만히 서서 막아내기만 하다가는 결국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요. 내 새끼가 귀하다면 도적들의 손에 쥐어진 칼날을 부러뜨려야 하는 법. 저들의 소굴을 영원히 소탕하려면 기지인 이곳 대마도섬을 먼저 쳐야 하오.
2: 상황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적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작전은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나 크옵니다.
3: 왜구들이 배를 싹 다 끌고 우리 땅을 기습하러 왔다는 건 지금 대마도가 텅 비어있다는 뜻이오. 이 절호의 기에 도적들의 지휘본부가 있는 대마도를 완전히 쓸어버리시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확실한 전략이오.
1: 아바마마의 지혜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소인의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내 눈앞에 백성만 보았던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는구나. 나라의 백성을 영원히 평안케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군주의 자세로다. 장군, 오늘 내가 칼을 뽑는 것은 선을 넘은 외구의 도적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요. 적들에게 가서 전하시오.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는 자는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벌할 것이오. 대마도 정벌을 선포하노라.
3: 예, 전하,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군, 출정하라!

0: 잘못되면
1: 장군님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외국놈들이 어떻게 깨지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자고.
0: 그래도 전쟁 직관은 좀 무서운데.

0: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님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겠구나.
1: 그러니까 나라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배우는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몰라.
0: 자신의 고집대로만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셨어.
1: 아버지랑 아들 모두 정말 대단하셔.

0: 너희를 구하러 왔다.
1: 정말 조선군이요? 우리 편이십니까?
0: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자. 조선으로 가자.

0: 상황 전하, 대마도의 포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우리 백성들을 무사히 구출하였나이다.
1: 이 정모가 참으로 장하도다.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2: 경하드리옵니다, 상황 전하.
0: 전하께 승전보를 전해드렸으니 내일 해가 뜨면 우리 군을 철수할까요?
3: 철수하다니! 포구를 점령하고 포로들을 구한 것으로 상황 전하의 믿음에 보답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0: 하오면...
3: 저들은 급히 도주하느라 식량조차 챙기지 못했다. 반면 우리는 두다치 식량을 확보했으니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구의 근거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우리 바다에 얼씬도 못하게 적의 실을 말려야 한다.

0: 적들의 기척이 너무 없습니다.
1: 숲이 너무 깊어 조심해야 한다.
2: 함정이다! 대형을 유지하라! 방패막을!

0: 전하, 이정무 장군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고도 왜구를 다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정무 장군에게 큰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1: 정력을 얼마나 잃은 건지 꽤 많이 잃었다고 하더구나.
2: 유정승, 그대의 말대로라면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 돌아왔는데 칭찬은커녕 벌을 주란 말이오?
0: 전하의 인자함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있어옵니다. 당장 이종무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그 가문을 몰락시켜야 합니다.
2: 그대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오. 허나 적의 기습 때문에 생긴 피해를 장수의 탓으로 돌려 목을 치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0: 하오나 나라의 법이...
2: 이정무 장군은 적들의 본거지를 부수고 대마도 항복까지 받아온 영웅이오. 잘한 것은 쏙 빼놓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장수의 목숨을 빼앗는 게 과연 올바른 법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소? 안 그렇소?
3: 우와, 대박 대박! 저 무서운 아저씨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싹 다물었어. 대왕님 진짜 멋있다.
4: 역시 책을 많이 읽으셔서 말씀도 잘하셔.
3: 아, 이걸 태정전하께서 직접 보셨어야 했는데.
5: 왜구들의 소굴을 짓밟았으니 이제 저들은 굶주림에 더더욱 사나워질 텐데 이제 어떡할 계획이오?
2: 그들이 도적이 된 것은 땅이 척박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항구를 개방하여 정식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무역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5: 나는 대마도를 치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주상은 적을 무역상대로 변화시키는구려.

0: 주상,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잘 해나가 주길 바라오.
1: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이 나라의 깃털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이 있는지 소자 이제야 비로소 알겠나이다. 소자 곁에서 더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옵소서.
0: 이제 참으로 주상의 시대가 왔소. 두렵소?
1: 두렵지 않나이다. 모든 것을 홀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왕관의 무게가 더 이상 두렵지 않나이다.
0: 그가 모아온 주상의 치밀한 행정력과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참으로 훌륭하였소. 그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오.

0: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없도록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이제 제가 이 조선을 이끌어 가겠나이다.
1: 정희야, 세종대왕님이 왜구를 물리친 뒤에 왜 항구를 열어 무역을 허락해 주신지 알아?
2: 이제 착하게 살라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건가?
1: 침략하지 말라고 쌀과 물건을 거래할 길을 열어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한 거야.
2: 원인의 뿌리를 뽑아버려서 진짜 평화를 만드신 거구나. 역시 대왕님은 현명하셔.

0: 뜨거워. 감옥 때문에 구운 과자가 되게 직전이라고.
1: 야, 안 놔. 대왕님 오신다. 자세 잡아.
2: 벌써 한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으니 하늘은 저리 맑은데 백성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도록 하고 있겠구나.

0: 전하, 무엇이 전하의 마음을 흐트리고 있사옵니까?
1: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백성들 생각에 경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구려.
0: 전하, 왕은 오직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법이옵니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따위는 관청에 맡겨주소서.
1: 노학사, 백성이 가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데 왕은 그저 근엄하게 앉아 책이나 읽는 것이 정녕 성현이 말한 예란 말이오.
0: 그러하옵니다. 예의와 재통은 나라의 뼈대이옵니다. 왕께서 체면을 구기며 궁궐박일에 참견하시면 나라의 기강은 누가 잡겠사옵니까?
1: 내 체면보다 백성의 목숨이 천배만배 더 무겁소!

0: 어떤 몫보다 정교하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1: 영실이라 하옵니다.
0: 그래, 영실아. 지금 이 외딴 창고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1: 예,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요 근래 극심한 가뭄이 들었사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혹여나 해결할 수 있을까 물수레를 제작 중에 있었습니다.
0: 오, 정녕 네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한번 설명해 보거라.
2: 감히 전하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다니! 전하의 그림자라는 내관이 전하께서 어디로 행차하셨는지 모른다는 게 정녕 말이 되는가?
3: 전하께서 오늘만큼은 절대 누구도 따르지 말라 어명을 내리셔서요.
2: 궐의 규칙을 혼자 어기고 돌아다니시다니. 하면 전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단 말이오?
1: 이 톱니가 맞물려 돌면서 아래 있는 물을 위로 쫙 끌어올리는 원리입니다.
0: 그렇다면 먼 곳에 있는 개울물도 가뭄든 논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여기 날개 간격을 조금만 더 줄이면 물살이 약해도 엄청 빠르게 회전할 것 같은데.
1: 전하, 천재십니다.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회전력을 높인 다음에 여기 대나무관을 연결하면...
2: 전하, 어찌하여 더러운 돛밥을 뒤집어 쓴 천한 노비놈과 머리를 맞대고 계십니까? 이는 왕의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전하, 노비 장영실은 이상한 장난감으로 왕의 눈을 흐린 유물입니다. 당장 의금부에 가두고 엄벌을 내리소서.
0: 맞소. 장영실은 유물이 맞소.
2: 맞지요. 당장 그놈을 매질하고 대궐 밖으로 쫓아내버리십시오.
4: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0: 대신들, 장영실이 만든 수레를 직접 보고 어떤 벌을 내리면 좋을지 내게 말해주시오.

0: 전하, 대체 이곳까지 무엇을 하러? 전하, 거긴 위험합니다. 채통을 지키소서.
1: 구경만 말고 와서 이 술의 축 좀 같이 잡아주시오.
2: 전하, 물술에 가동합니다.

0: 물이다! 개물이! 개물이 논으로 들어간다!
1: 장영실은 요물이 맞소. 신기한 손재주로 나를 홀리고 백성들의 눈물까지 닦아주었으니 말이오. 자, 이제 저자에게 어떤 벌을 줄지 말해주시오.

0: 오늘부로 장영실은 노비가 아니다.
1: 전하, 공을 세운 건 알겠으나 법을 어기고 노비에게 벼슬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 나라의 법이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오. 백성을 살려낸 장영실이야말로 지금 우리 조선에 가장 필요한 인재요. 오늘부로 장영실을 정오품 별좌로 임명하노라.
1: 서근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2: 천민인데 양반이 됐어. 이 시대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야?
3: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대단하다는 거야. 신분제를 뒤엎은 거잖아.
0: 영실아, 너는

0: 이제 조선의 과학자다. 나와 함께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겠느냐?
1: 신분의 벽을 깨고 오직 능력으로 사람을 알아보시다니, 대왕님 진짜 열려 있으시다.
2: 이런 파격적인 결단 덕분에 장영실이 조선 최고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어.
1: 두 분이 또 어떤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낼까? 너무 기대돼. 얼른 보러 가자.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8: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9: 이분 위기.
10: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와우.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과
5: 신명 60개 치킨. 크크크.
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7: 형들, 떡볶이 먹자.
8: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9: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0: 진짜 맛있겠지?
11: 대박, 너무 맛있는데?
12: 떡이랑 같이 먹어봐.
13: 나도.
11: 닭고기가 킥이다.
14: 와, 쫄깃쫄깃하네.
1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2: 배고파. 아, 몰라.
15: 스테라 떡볶이.
1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9: 아이고 잘하네.
18: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0: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성큼 가을이 왔습니다. 오색 단풍이 물들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숲길에 들어서면 절로 탄성이 나오는 산.
2: 아, 너무 좋다.
1: 한층 푸르고 맑아진 바다 빛깔, 바닷길 건너 닿을 수 있는 신비로운 섬.
3: 바다를 보면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힐링 아닐까요?
1: 산이냐 섬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여기 망설임 없이 산을 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4: 아이고, 다와가는 옆이다 이제.
5: 아이고, 이제 끝이 거의 다 보이네요.
6: 보물섬에 들어와서 사는 느낌. 이 산에 없는 게 없으니까는 그냥.
1: 그들이 찾아낸 보물은 무엇일까요? 덕유산으로 어서 가야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덕유산을 품은 네 고장 중 한 곳입니다. 깊은 골짜기마다 생명력을 품은 산. 서재석 씨는 이 덕유산 자락에서 해마다 철마다 보물을 캐고 있답니다.
6: 이게 보물산.
7: 보물산?
6: 예, 보물산이에요. 이것저것 나오는 게 많아요.
7: 그리고요?
6: 예.
8: 지금은 안 보이는 땅 속에 좋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
1: 재석 씨가 땅 속에 소중하게 숨겨둔 보물이 긴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8: 뭘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6: 보이지요?
1: 산양삼입니다.
6: 우리가 길수록 좀 상품 가치가 있지. 얼굴만 하잖아요. 나 얼굴이 엄청 긴 편인데 그냥. 마누라가 말썽이라고 하는데.
1: 자연에 가깝게 자라는 산양삼.
6: 그러면 이제 좀 치수가 나은 거고.
8: 12년 정도면 지금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크기 따라 틀려. 10만 원 넘어간 것도 있고 이제. 요건 내가 그냥 손으로 한번 해볼게. 이 곡괭이 없어도 이 흙이 이렇게 부드러우면은 삼이 우리가 잘 뻗어갈 수 있거든. 이렇게 흙이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야 뿌리가 쭉쭉 들어가거든. 우와.
7: 예. 한 자리에서 막 이렇게 막 세네 개씩 나오네요.
8: 예, 많이 있는 데는 쭉 나오고 없는 데는 또 다 죽어버리고 그래요.
7: 아, 이렇게 한 번 딱 흙이 열리셨을 때.
8: 예, 그때 기분이 제일 좋지. 지금 10년 넘게 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는 거니까는 그냥.
1: 20년 전 가족들 먹이고 싶어서 시작한 산양삼 농사. 삼 캐는 재미에 빠져 늘리다 보니 산 전체가 삼밭이 됐습니다. 처음 심었던 삼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8: 아, 여기가 제일 오래된 삼이 있는 데거든요. 한 20년 됐는데 뿌리가 좀 괜찮을라니 모르겠네. 모양이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쭉 따와봐요. 이탈이 너무 좋다. 뿌리가 내두가 잘 나오는데.
1: 오래 묵은 삼일수록 멀리서부터 흙을 들어올립니다.
8: 그래가지고 이게 안 다치도록 최대한 이렇게 깊이 찍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1: 20년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만난 산이 내어주는 보물.
6: 이 내두가 제대로 살아있네.
8: 내두가 요 정도는 나와줘야 돼.
6: 여기서부터 여기 내두거든, 이게.
1: 20년을 견딘 삼의 값어치는 강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긴 세월을 온전히 살아냈으니까요.
7: 좋은 산양삼 20년 산은 네. 어느 정도까지 받으십니까?
8: 좋은 거는 뭐 한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래도 가고. 예. 예. 뿌리 따라가지고 이제 모양 좋고 이런 거는 좀 크기도 크고 이런 거는 비싸지.
1: 오랜 인내와 수확의 결실을 깨닫게 해준 덕유산입니다.

0: 병풍처럼 둘러싼 산자락이 포근하게 집을 감싸는 곳. 그곳에 재석 씨가 33년 전 직접 지은 흙집이 있습니다.
1: 이건 그냥 다 100% 흙이에요.
0: 4천 장이 넘는 흙 벽돌을 한 장 한 장 빚어 쌓은 집입니다.
1: 집사람이 이거 시멘트 섞인 걸 싫어하더라고. 냄새도 안 좋고 그렇다고. 우리 흙 냄새 나는 걸 나무하고 흙만 해가지고 지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었지.
0: 흙과 나무로 지어 자연을 닮은 집. 안으로 들어서면 옛집의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2: 안이 예쁘네요.
1: 예, 이거 옛날에 빈집 뜨던데 그런데 하나씩 구해가지고 그래 요아가지고 맞췄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만나는 창호지 문. 어릴 적 한 번쯤 들여다보았던 구멍도 그대로입니다.
1: 옛날에는 이제 침발라서 뚫어가지고 안에 많이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요즘들 애기들 오면은 뛰놀면서 걸피도 하면 이렇게 뜯어놓습니다. 저쪽에도 지금 그 저 구멍이 나 있잖아요. 다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로 발라야 돼. 여기서 자요. 일어봐라. 야야야야 일어봐라. 혁순아 일어봐. 응? 일어봐. 응? 고향이 한 15년 함께 살았습니다. 응? 왜? 괜찮아? 아니, 네 집에 가거라. 저기, 저기서 자거든. 겨울 되면 사람 옆에 와서 붙어가지고, 여름에 날이 좀 따뜻하면 틀어지고 그래요. 요 온도계에요, 지금. 예? 좀 예쁘게 생기지요? 요게 어렸을 때는 아주 예뻤어요. 진짜로 그냥. 막 빛이 반짝반짝 났는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 지금 이제 80, 90, 이제 할머니 거지.
0: 산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1: 이거 대충 씻고 먹으면 돼, 산에 거는. 아, 삽 씻는다고.
3: 와, 땅에 대물 피네, 대물.
4: 삽이 좋네, 야.
3: 와, 와.
1: 너무 좀 낫네.
3: 와, 여러분, 내 조각. 다 크다.
1: 자, 종간 한번 봐봐.
3: 아이고, 감사합니다.
4: 와, 이게 너무 좋은데. 한꺼번에 다 모아야 되는데.
1: 농사 짓고 잘 먹어야 되는데.
3: 에이, 건배야, 건배야.
4: 지금까지 그래 기가 쫙 한여름에 빠진 기가 이제 한꺼번에 보충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
0: 재석 씨의 산에는 보물이 또 있습니다. 가을 햇살을 머금은 돌배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생김새는 제각각이어도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좋답니다.
1: 이게 초등학교에 기해가지고 저는 구할락하면 그리 힘들었는데
0: 수확철이면 서로 일손을 보태는 이들은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한 동네 아우들입니다. 돌배 하나에도 오랜 정을 나누는 사이 옛 이야기들도 한 바구니 담아봅니다.
1: 그때 이제 동네 서리해가지고 이거 배나무 있는 집이 몇 집 없었거든 옛날에는.
3: 밤에 달빛이 훤한데 그림자 비칠까 싶어가지고 돌담 사이로 살살 걸어서 배나무 돌배나무 한 그루 있는 집이 있었어. 그게 맛있다고.
1: 그때는 나무 타는 것도 다 그냥 다름짐해로.
3: 그렇지. 나무에 막 그 맨손으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주인한테 들키면은 주인 밑에서 장대 가지고 빨리 안 내려오나 하면서 장대로 갖고 푹푹 쑤시고 지붕위로 초가 지붕위로 점프해가 뛰가 도망가고 할 때 참 그 생각이 나네요.
1: 요새는 와서 따다 모르겠어도 올 애들이 없네.
0: 올해도 돌배 맛이 잘 들었나요?
1: 맛이 좀 졌어. 일반은 안 깎고 그냥 먹어야 돼. 아, 생김새가 이게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근데 이제 소리
3: 훔쳐 먹고 할 때를 그때 맛이 그대로 나. 이 내가.
0: 가을 산의 풍요를 한가득 품고 돌아온 세 사람. 돌배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약재나 효소 등 쓰임새가 많은 열매입니다. 세 사람이 다정하게 모여 앉아 정성스레 돌배를 단장하는데요. 오늘 수확한 돌배 또한 특별하게 쓸 곳이 있답니다.
4: 아따, 술만 나겠다. 배도 좋고.
1: 아니요, 와가지고.
3: 이거 언제쯤 개봉할까?
4: 뭐 한 연말쯤이나 돼서 개봉해야 안 되겠어요?
3: 첫눈 오는 날구만 시식할까?
4: 좋죠.
3: 첫눈 오는 날.
0: 돌배 담금주 때문이었군요. 중년의 낭만을 담아 다시 한번 굳은 다짐을 서로 나눕니다.
4: 형님 혼자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딱 첫눈 올 땐가? 언젠가?
1: 난 이거 돈 줘도 안 마셔.
4: 그래, 약속을 딱 해요. 그때 딱 묶으러.
3: 약속. 약속. 첫눈 온 날 개봉.
4: 약속. 예.
1: 안 오는 게 안 오기 말고.
0: 올해 첫눈은 유난히 더 기다려지시겠어요?
1: 닭이 엄청 크네. 무겁다. 우리 작으려면 괜찮죠? 물 찾으러 시작하는 거.
0: 추수를 목전에 둔 산골.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내 미자 씨와 특별식을 준비합니다.
5: 엄청 많이 들어가네. 원래, 네. 원래 일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넣어서 먹어요.
0: 이럴 때 산양삼을 아낌없이 넣어봅니다.
1: 지금 넣어봐. 응. 손에 대면 뜨겁다. 네.
4: 네. 와, 따 좋다.
0: 푹 익은 토종 딸기에 산양삼 얹어 한 입 맛봅니다.
6: 여보세요. 이거 깨끗한 거 먹으라고.
7: 밥 냄새가 나네.
3: 소금 딱 쳐가.
0: 가을 거지 할 힘도 얻어갑니다.
6: 힘이 진짜 부근부근 할 정도로
3: 여름에 흘린 땀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여름 함께 모여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재밌구만. 기분도 좋고 그냥. 살도 좀 올리고 해야지 이제.
0: 함께라서 더 든든한 산골의 삶. 네 개 군에 걸친 거대한 덕유산. 주민들만 아는 숨겨진 산길도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그곳을 함께 오릅니다.
4: 그 이 산은 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애들 소미기고 한다고 늘상 쫓아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놀던 놀이터나 매 한 가지였어서
3: 소 막 풀어놓고 우리는 그냥 나무에 올라가 막 달에 따묻고 머루 따묻고.
0: 가파른 비탈길도 제 집 앞마당 걸어 나가듯 익숙한 발걸음으로 오릅니다.
8: 와, 근데 이 수지가 아니에요?
3: 예?
8: 경사 수직 아니에요?
3: 아이, 뭐니, 이게 수직이라, 이거는 옛날에 소들이 여기서 막 뛰어다녔다니까? 아니.
8: 님, 이게 뒷동산이라고요? 예,
3: 그냥 골짜기라가지고, 이 정도 경사는,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앞마당 경사라고 보죠. 예, 아주 완만한 거예요, 이거는.
8: 아, 그래요?
3: 예. 꽃이 보인다.
1: 아이고, 다 와가는 옆이다, 이제.
4: 아이고, 이제 끝이 거의 다 보이네요.
9: 저거 봐라, 하늘 봐라. 하늘이 너무 멋있어. 바람 많이 분다 하더만 뭐 별로 보이지도 않으면.

0: 산에 오를 때마다 마주하는 탁 트인 비경. 시원하게 펼쳐진 덕유산의 능선이 한눈에 담깁니다.
1: 저쪽에 저게 동읍령.
2: 바위 조금 보이는 거고 네. 폭포진데.
1: 동읍령 넘어가면은 전라북도 저쪽으로 남덕유산. 남덕유산 저 끝에. 덕유산을 가자 파노라마처럼 다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0: 골짜기 곳곳이 곳간이고 계절마다 잔치가 열리는 이 산.
3: 보물섬에 들어와서 사는 느낌. 이 산에 없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래, 그래 먹을 일이 생겨요. 먹고 구경하고 그래 재밌게 사는 게 이게 뭐 복이지.
4: 누군가 누군가한테 산이냐 섬이냐 여쭤본다면
5: 아 산이죠. 산이 최고죠.
6: 그러면은 장담이 없잖아요.
0: 나의 보물산, 우리의 보물산, 덕유산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파도가 허락해야 다다르는 길. 저마다 소망 하나씩 품고 푸른 바다로 나아갑니다.
7: 저녁 노을 보러.
8: 노을 보러.
7: 홍도, 붉은 홍도.
9: 뭐 붉다 그래서 홍도라 하긴 하는데 가서 배도 좀 유람선도 타고 해도 맛있는 거 좀 먹고 그 자연산 먹고 오려고요.
0: 파도와 바람이 만든 붉은 섬.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품어온 꿈의 섬입니다.
10: 뭐 평생 처음 가보는 섬이죠.
11: 어릴 때부터 홍도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뒤늦게 더 늦기 전에
0: 오랜 기다림과 설렘을 안고 마침내 먼 바다 홍도에 다다랐습니다. 석양의 바위가 붉게 물드는 풍경이 장관이라 홍도라 불리는 섬.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반. 그마저도 날씨와 파도가 허락한 이들만 닿을 수 있습니다.
12: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아무튼 촬영하러 오셨습니다.
13: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12: 오늘 또, 멀미 안 하셨어 오시면서?
13: 아니,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예, 예 지금 배가 많이 출렁거리더라고요.
12: 오늘 약간 기상이 안 좋습니다. 아, 이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좋아요.
13: 그래요?
12: 아, 여기는 거의 더벌어야 됩니다.
13: 아, 차가 없어요.
12: 차가는 없고, 예. 이게 이제 생활사, 우리 이제 필수품 예. 옮기고, 예. 그런 건데. 아. 힘 실세요. 예, 이동하게. 예.
0: 섬의 유일한 운송수단인 일명 삼바리.
12: 자, 출발하겠습니다.
13: 사람 걸어도 됩니까?
12: 예.
0: 바다의 웅장함을 뒤로하고 섬 안쪽으로 들어서면 정겨운 마을 풍경이 반갑게 이어집니다. 섬이라는 한정된 터전에 크고 넓은 공간은 필요치 않았을 터. 좁은 골목과 비탈길을 따라 옹기종기 모인 집들 사이로 느린 세월을 품은 섬마을의 정취가 오롯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산바리를 따라 이동한 곳. 출항을 앞둔 배들이 모인 포구입니다.
13: 어디 가시래요?
12: 아, 지금 낚시 나가려고요.
13: 아, 그래요? 뭐 잡으시게요?
12: 오늘은 삼초하고 부시리 이런 거 잡으러. 아,
13: 요즘 홍도에서 그게 많아요?
12: 네, 요즘 제철입니다, 그게.
0: 섬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곧 일터요, 삶의 터전입니다. 물길 따라 거침없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홍도 어민들에게는 오래된 뱃길 이정표가 있습니다. 암벽에 거대한 아치형 구멍이 있는 홍도 제1경 남문 바위를 향해 갑니다.
12: 저 바로 나갈 때 남문을 통과해야 만선을 하니까 남문을 통과해서 향해서 나갑니다.
0: 세월의 풍파가 뚫어

0: 홍도는 지금 부시리가 지천, 30m가 넘는 긴 낚싯줄로 고기를 낚습니다.
1: 뭐
2: 어떻게 잡는 건데요?
1: 그냥 끌고 다니는 거, 끌고. 갖다가 채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0: 낚싯줄을 바다에 늘어뜨린 채 배를 움직여 끌고 다닌다 해 홍도에서는 끄식이라고 불리는 낚시법입니다. 물살이 세지는 사리대가 되면 부시리가 잘 잡힌답니다. 물길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의 본성을 이용해 배를 몰아가며 묵직한 손맛을 기다립니다. 줄 끝에 고무줄이 팽팽해지면 신호가 온 겁니다.
1: 자, 고무줄 뒤쪽 다 물어서 양쪽 다 올라 당겨봐. 그냥 당겨봐. 자, 이쪽 반대 당겨봐. 하나. 얼쇼. 거기 어여 안 어여. 당겨봐, 당겨봐. 두 마리 동시에 같이 올라오네.
0: 배 양쪽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부시리.
2: 잠깐만, 저쪽으로 가버렸네.
1: 올해 남무통과가 오늘 지금 행운해 지금 아주.
2: 진짜 오메오메.
1: 오메오메.
0: 눈부터 꼬리까지 노란 가로 줄무늬가 있는 부시리. 성질이 급하고 힘이 좋아 손맛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2: 오빠.
1: 오메. 낚시가 부러져.
2: 이장님 최고입니다.
1: 오늘 낚시가 잘 되네. 남무통과에서 와가지고 아주.
2: 아이 그러니까요.
1: 야, 또 물어. 물어.
2: 또 물어.
1: 물었다 물었다. 계속 잡혀.
0: 쉼 없이 이어지는 묵직한 손맛. 오늘 정말 남문을 통과해서일까요?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가을바다에 넉넉한 인심을 싣고 섬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소식은 나눠야 배가 되는 법.
2: 한마디 왜 들고 왔어요?
1: 아, 저 포장마차 누나 줄래.
2: 누나?
1: 아.
0: 친척 누나에게도 만선의 기쁨을 전합니다.
1: 자, 누나 이거 아침에 막 잡았으니까 해 먹든가 끼매 먹든가.
2: 언제 이렇게 소변을 잡으라고.
1: 금방.
2: 바깥서
1: 금방 나가서 할까?
2: 없다. 이거 해 떠먹으면 맛있겠다. 이러고 싱싱하랄게? 이러고 싱싱해. 아, 또 파딱파딱 가야 파딱파딱 해주고. 바다로 가겠네, 바다로 가겠네.
1: 응.
2: 쫀득쫀득이었고 맛있어, 이거는.
1: 응.
2: 가요, 가. 갑시다. 아, 달라요.
0: 섬 토박이 이오키 씨의 초대를 받아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2: 우리 집이요, 우리 집. 옛날에는 다 얘가 스웨드 개화 집이었고 그랬거든요.
3: 아,
2: 네. 네. 그래가지고 다 변했습니다. 슬라브 집으로.
0: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섬의 특성상 주민 대부분은 민박을 겸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입니다.

0: 옛날 집이라 좀 누치해요. 그러니까 네. 이해하시고 피디님 쉬었다 가요.
1: 예. 야,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0: 아이고
2: 아담한 사이즈. 네.
1: 좋네.
0: 좋죠.
1: 예. 잘 쉴 수 있어요. 예.
0: 하룻밤 예. 주무시고 가니까 예. 편하게 쉬세요.
1: 예. 편하게 그냥. 예.
3: 오키 씨는 무려 42년 차 해녀. 물 때 맞춰 한 달에 며칠씩 바다에 들며 해산물을 걷어옵니다. 이 바다의 맛을 바로 보여주신답니다. 두툼하고 실한 자연산 섭. 손질한 섭을 넣고 참기름 둘러 미역과 끓여내면 국물이 진하게 우러난답니다.
0: 홍합하고 미역하고 참기름 볶아가지고 이렇게 끓여야 맛있어요. 그래야 뽀얀 물이 나오고

0: 이게 내가 숨 안 쉬고 잡아온 소라예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서 숨 멈추고 우게 올라서 후 하고 그래 잡아온 소라라고.
1: 싱싱한 뿔 소라찜. 직접 기른 고구마 순을 넣고 자작하게 졸여낸 부시리찜.
0: 손도원이라고 고생이 많이들아. 얼른 식사하시오, 식사. 예, 예. 가.
2: 아이고, 예. 오늘 뭐가 이렇게 많아요?
0: 진순선장 아닌데, 예. 어서 손도원 마음 가. 맛있는 게 되게 많아.
2: 아이고, 너무 많네.
0: 예. 빨리 먹어보시오.
2: 많아가지고.
0: 예. 빨리 먹어봐.
2: 상다리가 괜찮은
0: 게. 예. 어서 먹으시오, 어서 먹어. 예. 소라 빼줄게, 주부님. 이쁘게. 아이야, 뿜 나오네.
2: 와, 뿜 나오네요.
0: 뿜 나오네. 얘 까면 손이 손으로 까야 되니까 양반은 못 묵고 상관만 묵은다니까.
2: 네. 양반 불쌍하다. 예.
0: 양반, 그래도 이제 양반 예. 묵고 싶으면 다이가 묵겠지. 예. 해봐요.
2: 찍어가지고.
0: 찍어가지고, 이렇게.
2: 맛있겠다.
0: 아, 맛있겠다.
2: 입에 예쁠 것 같아.
0: 짠!
2: 짠!
0: 선생님 딸 내가 맛있게 먹네.
2: 몸에 맛있네.
0: 몸에 맛있대.
2: 오늘 파티네요.
0: 오늘 파티야, 선생님. 아, 파티, 내 파티. 이렇게 한 가게 앉아서 밥 먹기는 파, 처음에 처음. 다 이렇게 다 모으네.
1: 그 섬에 노을이 내리자 홍도는 제 이름처럼 붉게 물들어갑니다. 먼 바다 홍도까지 왔으니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해녀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현직 해녀들이 홍도 앞바다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해삼의 뿔소라가 제철이라는데요. 해녀 경력이 최소 30년 이상이라더니 대물 해산물이 많습니다.
3: 오래 하셨어요? 한 30년 했어요.
4: 30년?
3: 네. 여기 전부 그 정도 하셨어요?
4: 네네. 아니, 이제 할머니는 더 하셨어요.
5: 나는 해녀를 40년, 50년 해서
3: 40년, 50년을
5: 해서 우리 애기들을 돈 벌어갖고 가르치고 그러고 그렇지.
3: 오늘 풍부풍이지?
5: 흑산도 시집 왔어라. 14살에. 그러고 여태 했어, 여태.
3: 예.
5: 그게 최고야. 딱 80. 우와. 그런데 그제, 그제도 가면 따라가야 돼.
3: 물질하시고.
5: 예, 예.
1: 고된 물질에도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낸 섬살이 오랜 물질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라죠.
5: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좋더라. 이거 이렇게 먹어도 괜찮니? 입에다 넣어. 괜찮니? 괜찮아, 입에다.
2: 내 아니, 아니, 아니, 다 주셔가지고.
5: 아니, 됐다.
2: 아니, 아니.
5: 입에다 넣으라고.
2: 아니, 이거 잡아오신 거를 이게 힘들게 잡아오신 거.
5: 아니, 괜찮아요.
2: 예,
5: 누워.
2: 예, 예.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5: 내 정이지.
1: 귀한 정을 자꾸만 내어주시니 의지인의 마음은 어느새 고향에 온 듯 푸근해집니다.
2: 홍도는 우리 선생님 살 때 어떤 섬인가요?
0: 신비의 섬.
2: 신비섬 또
0: 아름다운 섬,
2: 아름다운
0: 자연의 섬,
6: 가고 싶은 섬.
2: 그렇게 사셨는데도 가고 싶은 섬.
7: 홍도는 고향 같은 섬이죠.
0: 고향 같은 섬이고 이 섬이 우리 아들네도 보고 그리 섬이 진리를 안고 좋대. 좋아. 좋대 좋아.

0: 따뜻한 이들이 그곳에 있기에 섬은 외롭지 않습니다. 섬을 터전 삼아 내일을 일구는 사람들. 그 섬 홍도는 내일도 붉게 물들어갈 겁니다.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맵시게 치킨 크크크.
3: 형들 떡볶이 먹자.
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진짜 맛있겠지.
6: 와 진짜 맛있다.
7: 여기서
8: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9: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어쩌면 운명이었을까요? 친언니를 만나러 왔던 낯선 섬에서 평생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23,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잡은 손.
10: 잡고 가는 것 같아. 이럴 때 손 잡지, 언제 손 잡고.
11: 이것이 경풍도 초원으로 목포에서 시집을 올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 23살. 더시 큰 애기.
11: 그랬는데?
12: 내가 이제 이렇게 둘이 눈이 맞아버렸지.
13: 한번 잡으시오.
0: 그 손을 잡고 평생을 살아온 섬 병풍도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신안군에 위치한 병풍도. 해안선 절벽이 바다에 병풍을 두른 듯 하다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섬에서 다정하게 삶을 일궈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날이 밝기 무섭게 밭으로 향한 아내 영예 씨. 철 따라 이어지는 농사일, 여유를 부릴 새가 없습니다. 챙겨야 할 밭일이 많거든요. 오늘은 수확을 앞둔 고추밭을 정리하는 날. 어느새 붉게 익어 제 몸집을 뽐내는 녀석들. 마음이 급해 바구니도 잊은 채 맨손 가득 결실을 거둡니다.
14: 많이 분주하시네요?
12: 네, 시골 일이라는 게 실시간이 없어요. 고추도 하다, 깻잎도 하다, 상추도 심어야 되고, 오이도 따야 되고, 써야 될 거. 그리고 대파도 해놨고 하여튼 여기는 자급자족.
0: 부지런한 영예 씨 덕에 고추가 잘 익었습니다.
11: 왜 고추가 네 키만 해보려고 그래? 줄을 두 개만 돼야 쪽띠일 텐데. 밥 먹고 살고.
12: 자기가 먼저 이놈 갖고 가세요.
11: 요 고랑으로?
12: 가시오. 둘이 가고. 그러면 내가 여유 있게 잘라놓고.
0: 늘 바삐 움직이는 아내. 어느새 모습을 감춘 영예 씨를 찾아 남편 용문 씨도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11: 어메메 꼬치가 너무 잘 대하는 농사꾼이라 안 컸는가 그러니 농사 박사라 그제.

0: 말 해보면 우리가 창피해도 돼.
1: 아이, 그래도 키가 이렇게 큰 꽈치가 드물어요.
2: 남편 용문 씨는 베테랑 어부, 아내 영예 씨는 농부입니다. 김 양식철을 제외하고 바닷일이 없는 계절에는 아내 곁으로 와 부지런히 농사일을 함께합니다. 아내 못지않게 꼼꼼한 용문 씨.
1: 이렇게 갖고 잘해야지. 지친 안 들으려면.
0: 언니 잘하구만.
1: 잘하지. 야, 기본 사람 아닌가. 주변 잘 묶지.
0: 어부가 와서 줄 묶으니까 잘 묶으니까 빠르구만.
1: 아, 이 사람은 우리가 복장이 잘 맞은가?
0: 원래 잘 맞지.
1: 원래 잘 맞지.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맞추고 살지.
2: 따로 또 같이 서로의 자리를 채워온 부부. 손발 척척 오랜 세월 맞춰온 호흡이 빛을 발합니다. 도라지 밭에는 꽃이 만개했습니다. 이 고운 꽃이 지고 나면 밭은 단단하고 실한 뿌리를 내어줄 겁니다.
0: 저기 옥수수 노랗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해서 저기 대파 있는데 저 밑에까지 다.
3: 그게?
0: 저의 텃밭이에요.
3: 텃밭이요?
0: 예.
3: 엄청 크네요.
0: 시골에서는 이거 큰 거 아니죠. 도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밭 아니에요.
2: 철 따라 차례를 기다리는 텃밭. 노동의 고단함보다는 삶을 일궈가는 기쁨을 더 잘 아는 영예 씨입니다.
0: 이게 힘들면 못하죠. 이런 일들이 힘들다 생각하면 안 해보죠. 근데 이제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2: 바다에 띄워놓은 거대한 꽃바구니일까요? 그림 같은 정원이 펼쳐지는 병풍도.
0: 여기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예쁜데요.
1: 그러지.
0: 맨드라미하고 이... 지붕하고 색깔이 너무 색깔. 빨맞춤이에요. 어.
2: 시들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맨드라미가 피어나는 섬. 황무지 언덕을 주민들이 직접 일궈 화려한 꽃밭으로 피워냈습니다. 그 곁에는 백일홍도 활짝 피었습니다. 100일 동안 꽃이 차례로 피고 진다고 해서 이름 붙은 꽃이랍니다.
1: 나는 이렇게 진한 것이 더 이쁘더라고. 내가 너무 정력적인가 정가를 모르겠어.
0: 근데 진한 속에 이런 보라색도 하나씩이 너무 예쁘다.
1: 아니 이거 예뻐 진짜로.
0: 색색이가 백일홍 너무 예쁘게 폈어.
1: 그 백일홍 같이 우리도 서로
4: 사람도 해야 되는 사람
1: 잡고 가는 것 같아. 이럴 때 손잡지 언제 손잡고 해. 이것이
3: 몇 년 차세요?
1: 우리 올해
0: 30년 39년 40년 찹니다 이제.
3: 근데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1: 아 근데 저는 병풍도 과연이잖아요. 태어나 병풍도 사람. 그 병풍도 초원으로 목포에서 시집으로 올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매일 웃고 살고.
0: 그때 나는 얼마나 멋졌겠어. 23살 도시 큰 애기.
1: 그랬는데
0: 내가 이제 이렇게 둘이 눈이 맞아버렸지.
1: 구제해 준 거지. 그래서 지금 항상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
2: 23. 첫눈에 반한 섬 총각을 따라 낯선 섬살이를 해온 지도 어느덧 40년. 그날의 설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해마다 붉게 물드는 맨드라미처럼 사랑도 삶도 꽃도 이 섬에서 함께 피어나고 있습니다. 병풍도는 하루 두 번 물이 빠질 때면 모두 여섯 개의 섬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섬이 됩니다.
1: 이렇게 다섯 개 노둑길로 해서 여섯 개

0: 점을 가는 것이 가다 보면 요소 요소에 또 볼거리도 있고 기도처도 있고 참 좋죠. 예.
1: 갯벌에 돌을 놓아 섬과 서물이 있던 옛 노둣길. 이제는 튼튼한 도로로 포장됐습니다. 길을 따라 이어지는 섬 곳곳에 12채의 작은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2: 마테오가 돈을 좋아했대요. 아. 그래서 이 기도가 황금으로 깔아진 거예요. 아.
1: 돈을 좋아했던 세금 징수원 마테오는 사도가 된 후 자신의 주위를 뉘우치고 재물보다 소중한 가치를 찾아갔습니다. 그 변화와 기쁨을 담은 곳입니다.
3: 이쪽은 아니죠. 이쪽으로 가요. 이쪽은 서쪽.
0: 서쪽인데 노둣길도 뭐 이거 소학도가 보니까 너무 이뻐.
1: 창 너머로 시원하게 들어오는 바다. 잠시 마음의 평온을 담아봅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착안해 12사도의 이름을 붙이고 국내외 예술가들이 저마다 특색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섬을 이어주는 12개의 기도처. 그래서 신안 섬티아고 순례길이라 불립니다.
2: 이게 순례길인데 우리가 애국에는 못 가잖아요. 섬티아고는. 솔직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작은 섬티아고. 섬티아고. 네.
1: 작은 섬들이 품은 이야기들을 따라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작은 창 너머로 묘지를 품고 있는 이곳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매일 찾아와 그리워했던 할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머문 곳입니다.
2: 여기서 딱 보니까 묘가
0: 보이네. 그 할아버지가 항상 아침마다 여기서 저 내다보고 그런대요.
2: 할머니 묘를 보고 계시네.
0: 돌아가시고도 계속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애틋하신 분이었나. 할머니를 못 잊으니까 그러겠지.
1: 곁을 지키는 이의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순애보.
0: 우리도 저렇게 살았나?
2: 네,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살아야죠.
0: 그래? 네. 그래서 그래. 네.
1: 자랑할 것 많은 병풍도, 영례 씨의 보물창고도 그중 하나랍니다.
2: 나는 내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 이렇게 큰 냉동실이 두 개거든.
4: 아, 그래요?
2: 이건 갑오징어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자연산 농어예요.
4: 엄청 크네요?
2: 예. 크죠? 예. 예. 가을에 농어 이거 잡는 배들 엄청 많아요. 여기는, 냉동고, 해산물 창고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거기 산나물, 참깨, 제가 농사지어 놓은 거가 다 있습니다. 보여줄게요. 이거는 고사리, 26년도의 고사리. 여기서 여기는 참깨. 그리고 이런 거는 콩. 제가 된장 담거든요, 농사지어서. 그리고 이거는 서리태, 검정콩. 고춧가루 농사 지어서 다 제가 직접 쓰는 거고.
4: 요리하시는 분들이 엄청 부러워하시겠어요.
2: 여기 공개 안 했어요. 처음 한 거예요. 진짜. 여기 이 깨가 이거 하나가 50만 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 지금 몇 가만인가? 돈이 여기 얼마가 들었죠?
4: 진짜 부자시네요.
2: 부자세요.
1: 영례 씨는 보물창고에서 꺼낸 산의 진미로 맛있는 섬 밥상을 차려냅니다. 잘 말려둔 농어를 한 김 쪄낸 뒤 정성껏 양념을 발라 풍미를 더한 농어찜. 영례 씨도 이곳 병풍도에 들어와서 알게 된 맛이랍니다.
2: 농어는 살이 부드럽고요. 쫄깃하면서 엄청 맛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말린 생선은 별로 좋아.

0: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농어는 먹어요. 비린내 나지 않고 맛있어요.
1: 경풍도 갯벌에서 나는 낙지도 빠질 수 없죠. 센 불에 순식간에 볶아내니 불향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2: 불이 너무 나서 깜짝 놀랐어요.
0: 예?
2: 불이 갑자기 너무 많이 깜짝 놀랐어요.
0: 아, 그렇게 해야 돼요. 낙지는 불을 확 이렇게 센 불에 해야 불맛이 나고 맛있어요. 불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불이 나와야 돼요.
2: 아, 그래요?
0: 예.
1: 직접 기른 채소까지 넣고 순식간에 뚝딱. 매콤한 낙지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섬마을 진수성찬이 갑니다.
0: 피디님 이리 오셔요. 같이 식사하게.
3: 아,
0: 이쪽으로 앉으시오.
3: 너무 진수성찬이라.
0: 아, 일부러 자연산 농어랑 낙지볶음 했으니까 네. 많이 드셔야
4: 돼요. 네. 제가 찢어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찢어야 맛있습니다.
0: 아, 여기다.
4: 여기. 지금 고기가 좋죠. 학생이고.
1: 손수 살을 발라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부부.
4: 이거 맛있는 고기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 한번 드셔보십시오.
0: 아니.
4: 많이 드십시오. 네, 얼른 드세요.
0: 입에 들어가야죠. 말을 못해버려. 말을 못해버려.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을 못해버려.
4: 그리고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씹으면 보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비비면 이제 낙지의 본연의 맛이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이만큼
0: 한번 드셔봐.
5: 불향나요.
0: 네. 아까 놀랬던, 네. 화들짝이었던. 네. 이렇게 맛있는 건 딸마다 해준 게 네. 내가 분명히 나와보라고.
4: 호감, 호감 뭐예요, 호감.
0: 경풍도의 삶은 행복한 삶 아닐까요?
4: 우리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
0: 이보다 뭐 더 행복할 수도 없고 더 하면 욕심일 것 같고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지금 네, 이 순간
4: 좋습니다. 좋아. 최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1: 스물셋 설렘이 평생 동안 뿌리 내린 그 섬 병풍도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지키던 별의 여신이 땅의 갈등을 보고 슬피 울던 날,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피어난 별을 닮은 꽃, 아스타 국화입니다.
6: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러워.
1: 올해도 가막산 정상에는 보랏빛 꽃물결이 일렁입니다.
6: 이거 보러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1: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기다려온 반가운 계절.
6: 손님들 오셨을 때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잘 먹었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네.
7: 그때는 진짜 사람 사는 거 같고 너무 신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 고생할 수 있어서.
1: 보랏빛 국화가 만개한 가막산으로 꽃나들이 가시죠.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가막산. 빼어난 가을 풍경을 찾아 산이냐 섬이냐 고민할 때 산을 선택한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6: 보라색도
0: 한
6: 있고.
0: 한 일 있으면 싹 피겠다.
6: 한 3, 4일 있으면 활짝 필 것 같아. 여기. 하나씩.
8: 아주 이쁘다.
6: 진짜 이쁘네.
1: 이 시기를 기다린 건 산 아래 청년 마을 사람.

0: 나물도 마찬가지 꽃이 필 때면 자주 산에 오른답니다. 그리스어로 별을 뜻하는 아스타구콰. 처음 꽃밭을 일굴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1: 네, 처음에 우리가 2016년도에 예, 이제 마을 분들이 이제 와서 올라와서 같이 거창군이랑 이제 그걸 해가지고 같이 심게 됐어요. 예. 돌을 소쿠리에 막 담아가지고 돌까지 다 주워내는 것까지 분해해서 다 했습니다. 예.
0: 마땅한 쓰임새를 찾지 못했던 땅. 거창군의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돌을 골라내고 흙을 다져 가을꽃 명소로 만들어냈습니다.
1: 예, 오지 말이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오죽하면 애들이 진짜 사람이 누가 손님이 오면 못 가게 막 잡았어요. 저 곰지 나온다고 못 가게 그 정도로 그리워가지고.
2: 지금은 그래 이렇게 네. 잘 돼가지고 꽃을 심어놓으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너무
1: 그래요.
2: 너무 좋아.
1: 진짜 사람이 너무 없었는데 너무 사람 많이 오니까 너무 좋지요?
3: 네.
1: 예, 네, 진짜.
0: 해발 600m 고지 청년마을은 14가구 24명이 사는 조용한 오지 마을입니다. 올해로 3년 차 이장 우훈자 씨. 윗단 오지 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발이 닿는 곳마다 부지런히 주민들을 챙겨왔습니다. 손이 필요한 곳 어디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죠.
1: 네, 시골에서는 이게 엄청 편해요. 자유롭고, 네, 운전하기도 편하고. 은하야!
4: 어, 소아!
1: 안녕!
4: 안녕!
1: 와, 포도 진짜 잘 익었다! 그래. 야시도 좋고.
2: 오, 반갑대.
1: 사장님!
5: 오, 대박이야.
2: 진짜 잘 익고, 너무, 너무, 너무, 송이가 너무 좋아.
1: 너무 좋고.
0: 가막산 자락 사람들에게는 꽃 피는 이 계절이 더 반가운데요. 한 해 농사를 거두는 때이기도 해서 그렇답니다.
1: 그래. 이분이 하기에는
2: 너무 좀 벅차고.
1: 예, 벅차고.
2: 아, 예. 그래서 이제 이장님이 좀 오셔서.
6: 특히 수확철에.
1: 수확할 때.
6: 수확하는 시기는 한정이 돼가 있고, 그 시기 안에 또 수확은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양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해야 돼요. 네. 그럼 또 선뜻 응해주셔서 고맙고.
0: 오랜 지인 은하 씨의 포도밭. 서로의 일손이 되어줍니다.
1: 세상에.
0: 둘 다 타향살이를 하며 버팀목이 되어준 사이랍니다.
2: 서로 이제 또 내가 힘들고 함께 와서 좀 많이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1: 서로 각기 고향이 다른데,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타향해서 시집 와서 더 친합니다.
2: 자,
1: 서로 준비. 아, 포도 봐. 와, 너무 좋아, 이봐. 와, 분이 너무 예쁘게 났어요.
2: 사람들은 이 분이 약을 쳐서 이렇게 약으로 이래 낸 건데 나는데 지 스스로 난 이게 분이거든요.
1: 이게 닦여도 안 닦여요. 이렇게
2: 잘 안 닦이는 분이라.
1: 예, 분이 난 거. 지 몸에서.
2: 지 몸에서 단계, 당이 나온 거라.
0: 하얀 과분은 수분 증발을 막고 병균 침입도 줄여준답니다.
1: 와, 사장님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거기 있네. 포도 맛이 거창합니다. 당도가 장난 아니네. 그지?
2: 당도
1: 와,
2: 맛있어,
1: 진짜 올해 너무 맛있다.
2: 우리 이거 새참으로도 먹는데 너무 맛있어.
3: 맛있어.
6: 진짜 달다. 거창에는 역시 거창한 거창 포도야.
2: 진짜로.
1: 일하면서
2: 진짜로 겁나 맛있다.
1: 서로
0: 올해 포도는 유난히 더 달고 맛있다네요.
1: 자, 오, 맛있었다. 아, 맛있었다. 포도 봐.
6: 와. 여기서 포도가 다 한 사람 잡아.
1: 네. 아, 포도가 굽다.
2: 우리 앉아서 끙끙대고.
0: 농부의 땀방울이 담긴 소중한 결실.

0: 상품성은 떨어져도 단맛은 다를 게 없기에 남은 것들로는 포도즙을 만듭니다.
1: 완전 포도맛 나가지고 물 한 컵도 안 들어가고 그냥 완전히 포도맛 원액을 내는 거예요.
0: 푹 고운 원액을 한 김 식혀주면 포도 수확철 내내 당을 보충해주는 달콤한 새참이 됩니다.
2: 잘 마시겠습니다. 네.
3: 와, 진짜 진하다.
2: 우와, 잘 삶았네.
3: 어우, 진해.
1: 너무, 맛있어, 맛있어.
2: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시원하고 맛있네.
0: 이 시간이 포도 농부들의 특권이라죠. 훈자 씨가 다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2: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고만 너무 좋다.
4: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2: 와, 농사 진짜 잘 지었다, 이거.
0: 사과가 탐스럽게 연근 과수원. 마치 사과가 꽃이 되어 핀 듯 곱고 예쁩니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청년마을로 돌아온 승철 씨. 2대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 3년 전 낯선 새 길을 택했답니다. 일손이 부족한 시골이라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5: 우리 농사일 때는 이렇게 멋진데 우리 아들 교육받아준 게 진짜 잘 짓다. 우리는 교육다고 무대포로 짓거든 우리는.
6: 이렇게 수영이 이게 원래 나무는 일자로 뻗어 있는데 이게 두 개로 해서 하는 기술을 교육받은 거거든요.
0: 이축형 평면 수형 재배. 한 나무에 두 개의 가지를 평면으로 기르는 사과 재배법인데요. 그늘이 지지 않아 햇빛이 나무 전체에 골고루 비추고 통풍이 원활해 병해충 위험도 낮춘답니다. 나무 배치가 일정해 기계화도 가능하다네요.
2: 와, 이거 봐. 사과가 얼마나 맛있으면 새가 이렇게 쪼아먹었어. 얼마 안 됐네요, 쪼아먹은 지. 네, 새들이 맛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따먹어요. 새가 맛있는 거는 굉장히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걸 따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0: 젊은 농부의 수고를 알아주듯 붉게 잘 자라준 사과. 이제는 마을 축제에도 쓰이는 귀한 재료가 됐습니다.
6: 백박스나 필요하세요?
5: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과 비빔밥에도 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주민들 한두 개씩 주려고 그러면 한 두세 박스?
6: 제가 실어드릴게요.
2: 어, 같이 실을까?
6: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2: 아, 좋은데.
6: 고맙습니다.
2: 아이고. 아, 같이 듣자.
6: 아, 네, 고맙습니다. 자.
0: 하나 둘 마을의 가을을 거두고 이제는 청년마을의 큰 행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7: 색깔 잘 냈다 진짜 예쁘다.
2: 아 진짜
5: 봐봐.
2: 아, 오, 세상에.
5: 엄마 하나 씹어서 먹고 싶지 빨리빨리.
7: 아, 입에 대면 안 되겠지?
5: 축제 준비도 하고 우리 이제 동네 마을 분들이랑 이제 첫 수확이라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0: 마을의 공동 주방이 열렸네요. 마을을 대표하는 셰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메뉴 점검에 나선 거죠.
8: 여러 가지 해야 돼. 바쁠 때는.
9: 회장님께 일해야 돼요. 우리는 원해를
8: 못해. 무시해야 하지.
2: 예쁘겠습니다.
0: 식당을 오래 해온 정섭 씨가 주방장을 맡았지만

0: 요리 경력만 수십 년 모두 만만치 않은 청년마을 셰프들입니다.
1: 나보다 길지요?
2: 38년!
3: 그 정도 되겠지?
2: 네.
1: 나보다 길어.
0: 사과 자투리는 새참.
2: 우리 뚱뚱 떨어져.
3: 기분도 많네 그래요. 진짜.
2: 유라고 남은 거 이외에 진짜 맛있어요. 속에 거. 근데 너무 좋은 거보다 우리 아줌마들은 이게 더 좋아요. 뭘까 말까.
0: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보아야 모두 24명. 마을 일에는 누구랄 것도 없이 힘을 합쳐왔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정한 메뉴. 햇사과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만큼이나 잘 어우러지는 청년마을표 사과비빔밥. 축제를 위해 미리 담가둔 120포기의 김치도 어느새 맛있게 익었습니다.
2: 질긴다. 우와, 너무 맛있다.
3: 아, 형님, 맛있어요? 또 보인다.
2: 맛있게 익었다, 진짜. 와, 이거 먹게 맛있네.
4: 이 농사 지가지고 달달하니 맛있다. 배추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고.
2: 여기 고랭지라서 진짜 아삭아삭하고, 지금도 아삭아삭하고, 너무 좋아요.
0: 잔치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메뉴. 해물 파전도 준비합니다. 좋은 재료 하나라도 더 보태고 거창에서 나는 채소도 가득 넣어서 푸짐하게 차려냅니다. 해물 파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3: 기름 넣나요?
0: 하나 둘 상을 채우는 음식. 마을 사람들의 수고가 한데 모인 맛있는 가을 밥상입니다.
5: 수고했습니다.
2: 네, 우리 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5: 네.
2: 맛있게 드세요.
5: 예.
2: 좋겠습니다.
0: 마을은 곧 북적북적해지겠죠?
6: 맛있다. 골고루 들어갔잖아. 영양분이 듬뿍.
1: 골고루 들어가니까 맛이 있습니다.
2: 손님들이 오셨을 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어, 진짜 잘 먹었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다. 이 소리.
3: 그때는 진짜 사람 사는 것 같고 너무 신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 구경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적적하지 않아요? 조용하니? 근데 그때는 많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2: 아, 이럴 정도로 했으면 합격인가요?
4: 네. 네. 합격입니다. 예, 예. 합격입니다.
7: 우리 선생님들,
2: 네.
7: 산이냐 섬이냐
2: 산이다.
0: 그 사이 가막산 정상에는 별을 닮은 아스타국화가 활짝 폈습니다.
6: 꽃이 이래 피니까 너무 보람 있죠.
2: 우리 희망이죠.
8: 희망입니다.
2: 네, 희망.
8: 희망.
2: 네,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거.
0: 꽃이 지기 전에 가막산에 가봐야겠습니다. 알록달록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산을 색다르게 만나는 길. 발끝은 좀 아찔해도 눈앞의 풍경은 즐겁기만 합니다.
9: 출렁출렁출렁 내는 저녁에서 연락선을 타고 가요. 울렁울렁.
10: 여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봐야 돼. 다른 데 가면은 여기는 꼭 와봐. 왜? 여기는 상이야, 상.
0: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 아래 펼쳐지는 절경. 아찔한 소금산입니다.
3: 장가게 부럽지 않는데?
0: 그런가 하면 치악산에서는 울창한 숲길을 따라 가을을 만나게 됩니다.

0: 스쳐 지나가는 이 계절이 아쉬워서 산행을 재촉해 봅니다.
1: 아, 말도 못해요. 둘레길이고 뭐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0: 조금산과 치악산, 두 산이 반겨주는 원주로 여행 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삼산천이 굽이도는 자리에 우뚝 솟은 산.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금강산을 빼닮아 작은 금강산, 소금산이라 부릅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소금산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무서워서 그냥.
2: 괜찮습니다.
4: 뭘 가서.
3: 어이, 무서워. 무서워.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요.
0: 체력 부담은 덜면서 오를 수 있는 산. 발 아래 풍경을 마주하면 걱정은 이내 감탄으로 바뀝니다.
5: 그 전에 눈물이고.
6: 그럼 여기 길을 계속 갔거든요. 여기 저기 가서 맵풀 속에서 끊고.
1: 지금 여기 발 아래도 이렇게 지금.
7: 어머나. 아, 그리네. 아우다 이거. 저도 벌써 멋있어.
6: 산 우리나라는 산이 다 이쁘잖아요. 근데 여기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런 거 해놔갖고.
0: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본격적인 소금산 탐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관문, 출렁다리로 향합니다. 두 개의 높은 봉우리 사이를 잇는 상공 100m 높이의 길이 200m의 다리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흔들림이 느껴지지만 70kg의 성인 1200여 명이 동시에 건널 수 있고 초속 40m 강풍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8: 너 빨리 해야 돼.
9: 우리 손부지나
10: 떨어지면 안 돼요.
8: 반전.
9: 야, 아, 무서우신가 봐요.
8: 야, 너무 무서워. 떨지 마. 너무 재밌어요.
11: 싸, 우, 아, 우, 싸,
9: 어우, 우. 여기 이렇게 걸어야 돼요?
11: 아, 이래도 건강에 좋죠.
9: 아, 그래요?
11: 예. 네. 건강에 무서우신 게 출처고 이게 간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또 나이 좀 들면은 이 허리가 이게 안 돼요, 무릎하고. 네. 관절 때문에. 네. 난 아직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운동 아닙니까, 운동. 네. 이 경치 전체가 네. 대박이야. 너무 좋은데 공기 좋지. 여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봐야 돼. 다른 데 가면은 여기는 꼭 와봐. 왜? 여기는 상이야, 상. 상 출렁다리. 지기는 기라, 고마.
0: 소금산은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잔도, 울렁다리까지 하나의 도보 코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특별한 산길을 걸어봅니다. 절벽을 따라 만든 길을 뜻하는 잔도입니다. 암벽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잔도에서 가을바람도 느껴봅니다.
9: 아니, 가을바람이죠.
6: 좋아요. 예.
12: 장갑에 부럽지 않는데.
6: 그러니까요. 그래, 우리나라도 서서서리 데려가다 보니면 좋은 데 많아.
13: 야, 너무 멋지다.
9: 아, 너무너무 좋네요. 네. 아, 아들이 왔으니까 이게 루즈도 좀 바르고.
6: 아. 루즈는 왜 바르세요?
9: 아, 이뻐 보이려고요. 우리 있잖아요, 오늘요. 구미에서 네. 서울팀하고요, 구미여고. 남고여고 1기거든요.
6: 아, 그래서
9: 오늘 서풍 왔어요.
6: 동창회?
9: 예, 네, 동창회 서풍 왔어요.
6: 아, 그래요?
9: 네네.
6: 아니, 이 루즈 바르고 여기 잔도는 건너셔야 되나봐요.
9: 아니, 원래요. 네. 산이 우지고 멋있으면은, 네. 입술 이게 루즈도 좀 바르고, 네. 이게 좀 미모도 좀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6: 아, 그래요? 아니, 뒤에 분들 루즈 안 바르셔도 돼요?
12: 우리는 미모가 들쳐가지고
14: 뒤에 바라도 예뻐서.
6: 다 예쁜 분들만 구미하고 나오셨나봐요.
14: 네, 아, 우리 인물순으로 들어갔는데.
12: 맞네. 우리 인물순으로 뽑았죠.
3: 네. 그럼 앞에 분은요?
14: 아, 거기는 꼴찌로 들어왔어.
0: 이제 소금산 가장 높은

0: 전망대로 향합니다. 가깝게는 소금산 일대, 멀리는 원주 시내까지 시야가 탁 트입니다.
1: 이피디님, 여기서. 여기서, 이리.
2: 뭐하게요?
1: 여기 와서 놀게요, 여기 와서.
3: 네. 같이, 같이 놀아야죠.
1: 같이 놀게.
2: 바람도 많이 부는데. 부근에.
1: 예.
2: 바람 엄청 억수로 부네요.
1: 예.
2: 그대 이름은?
1: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4: 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대인 입수하죠.
2: 동성분들이 오셨는데,
4: 예.
2: 야, 가을바람 엄청 나네요. 가을바람에 맞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4: 하늘에 갈 것 같아요.
2: 와, 날아보고 싶어요.
4: 날았습니다.
5: 아니, 여기 오는 내내 경치가 너무 좋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편안하게 잘 살펴보고 갈 수 있는,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간연 관광지입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0: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한 벅찬 기쁨을 안고 마지막 코스, 이번에는 울렁다리로 갑니다. 길이 400여 미터, 출렁다리보다 두 배 긴 다리.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끝까지 이어지고 두 시간 남짓 소금산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6: 멋있게 준비, 딱 편하게 산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에스컬레이터도 해주고.
2: 힘이 안 들어요.
6: 힘이 안 들어요.
2: 너무, 너무 좋아요.
6: 그러니까 80 먹은 어르신들도 다니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소금산이 건넨 가을 선물. 산행에는 맛있는 음식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산자락 식당들도 북적입니다. 하루 딱 4시간 점심에만 문을 여는 이곳.
7: 저희 집이 이렇게 다 농사져서 반찬하고 하는 걸 아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또 더위가 좀 꺾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0: 어머니의 뒤를 이어 식당을 꾸려가고 있는 혜선 씨. 대부분의 반찬은 직접 밭에서 농사지은 것들로 차립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코다리 구이까지. 밭에서 얻은 자연과 손맛으로 차려낸 구수한 산채 보리밥 정식입니다.
8: 감자 가져왔어요.
7: 엄마가 좀 까주세요. 감자 전화 빨리 까주세요.
0: 얼마 전 수확을 마친 핵감자. 손님들이 알고 먼저 찾는 메뉴, 감자전을 만드는데요. 곱게 간 감자만 쓰는 것이 비법. 넉넉한 인심까지 아낌없이 담아서 10년 넘게 사랑받는 혜선 씨의 메뉴랍니다.
7: 좀 두껍게 하시네요, 감자전.
9: 네, 좀 두껍게요. 일단 아마 사서 하면 재료비가 막 생각날 텐데 이게 돈을 안 주고 사서 그런가요?
0: 두툼하게 감자만 넣어 부친 감자전은 뒤집는 것도 나름의 기술이라는데요.
10: 감자 이것도 룰이 있나요? 고기, 소고기 한 번만 뒤집는 거죠?
9: 감자전은 이게 감자가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뒤집개로 뒤집으면 감자만 이용해서 하려면 이렇게
7: 한 번에 뒤집어서 딱 두 번 뒤집어서 손님한테 나갈 수 있게 해야 돼요.
0: 두 번 뒤집어 고소하게 부친 감자전. 보는 것만으로 군침이 돕니다. 산행 끝에 만난 소박하지만 든든한 밥상. 혜선 씨의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3: 우리 밥에 가진 야채가 너무 맛있다.
8: 화학적이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되지 않고 재료 본래 맛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0: 이제 치악산으로 떠나볼까요? 이번 치악산 여행은 원주역에서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전 약속한 시간,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1: 저는 충계 살고 있는데요.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원주에서 좋은 데를 무료로 걷게 해주는 그 버스를 다 대주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오늘 처음 와봤어요.
12: 트레킹 버스라고 해서 원주에 있는 이제 걷기 좋은 길 이런 데를 같이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뭐 가족 단위로 같이 한번 걸어보자 즐겁게 그런 테마로
0: 이름하여 트레킹 버스. 교통 걱정 없이 산행을 떠날 수 있는 편리한 버스랍니다.
13: 원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원주 트레킹 버스입니다.
0: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치악산을 비롯한 원주 일대를 잇는 4개의 코스로 운영된답니다.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고요. 목적지마다 해설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답니다.
14: 혹시 오시면서 황장금표를 보시고 오셨나요? 네, 그 황장금표라는 거는요, 여기 치악산 주위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함부로 무단으로 벌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0: 설명을 들은 후 들어선 곳은 황장목 숲길. 나무 속이 노랗고 단단해 황장목이라 불리는 소나무. 조선시대 궁궐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 왕실에서 특별히 관리했던 나무랍니다. 함부로 베이지 못하게 엄격하게 보호해온 덕분에 이 울창한 숲을 걸을 수 있습니다. 숲을 따라 계곡 물소리도 청량하게 이어집니다.
15: 너무 좋다.
16: 물 너무 좋다. 숲도 너무 좋고.
15: 아, 말도 못해요. 지금 뭐 둘레길이고 뭐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0: 황장목 숲길을 돌아서 전나무 숲을 만납니다. 하늘 향해 곧게 뻗은 전나무가 빼곡하죠. 짙은 나무 향이 걸음마다 따라옵니다.
17: 아, 전나무 숲.
18: 전나무 숲길 너무 좋다.
17: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네.
18: 가을 최고야. 파란 하늘에 오는 공기 너무 좋다.
0: 치악산 비로봉 능선 아래 산이 포근하게 감싸는 구룡사가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천년 고찰. 고요한 풍경 덕에 어지러운 마음의 휴식처라 불리기도 합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망을 빌어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던 자리, 시원한 약수 한 모금이 몸과 마음을 깨워줍니다.
19: 세파에 찌든 몸이 아무래도 마음의 수양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매력이 보이는 치악산.
18: 공기 좋고 최고였습니다. 다음에도 다시 오고 싶은 코스예요.
16: 치악산!
20: 파이팅!

0: 자신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아킴 후에 이 케이팝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0: 어색하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는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0: 한국어는 나의 불이에요.
1: 제 인생인 것 같아요.
2: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3: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3: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4: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8: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8: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형들, 떡볶이 먹자.
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4: 진짜 대박이네.
3: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5: 너무
7: 잘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9: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8: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9: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구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0: 백지수표랑 이 돈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1: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왔습니다. 알려준 주소로 저희가 왔는데 아 여기 무슨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 보이네요.
2: 그러게요. 여기 약간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아서 뭐 하는 곳일까요? 어?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1: 입구에
2: 너무나 포장마차가
1: 입구에 웬 포장마차가 아 혹시 저분이 오늘의
2: 아무래도
1: 백만장자신가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정원씨, 영원씨. 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신가요?
3: 어묵게 백만장자입니다.
2: 오!
1: 어묵게 백만장자. 자, 일로 좀 오시죠.
2: 일로 오실까요?
1: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3: 고치 어묵, 삼어깨를 만든 어묵게 큰손 대표 전영철입니다.
1: 국내 최대 고치 어묵을 만들고 계신 어묵게 큰손.
3: 하루 최대 생산량 10톤.
2: 만드시는 어묵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돼요?
3: 어묵 종류가 30가지 정도. 저의 철학은 그래서 한 명은 70%를 유지하죠.

0: 우리 직원들은 늘 무한리필인데 오늘 예.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말하는 우리 포장마차입니다.
1: 그럼 일단 좀 한번 앉아볼까요?
0: 네, 그러세요. 예. 앉아보시죠. 예.
2: 와,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1: 뭐 어묵을 하나.

0: 먼저 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요거.
1: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0: 꼬부리 보통.
1: 꼬부리
2: 사각꼬치.
0: 예, 사각.
1: 이게 메인이잖아요. 예. 이거 너무 맛있잖아.
2: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게 꼬치하고.
0: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이거 너무 맛있잖아.
0: 어묵 싫어하는 사람 뭐 거의 못 봤어요, 사실.
1: 맞죠. 네. 특히나 이 꼬지 어묵.
2: 맛있습니다.
1: 네. 너무 좋아해요.
0: 아유, 근데 맛있네. 이거 국물 좀 뜰 수 있을까요?
2: 제가 떠드리죠.
1: 국물 무조건인데. 저는 기차 탈 때 그 무조건 먹고 타거든요.
2: 아, 이게 겨울이 인기입니다.
1: 컵은 가져가실 거예요?
0: 국물 좋아해요. 제가 그 어묵에 관련해서 아주 강렬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초창기 아는 형님이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어묵 많이 먹기 대결을.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먹은 이 사이즈의 어묵을 한 8, 90개 먹었어요.
1: 이겼겠네요.
0: 졌어요.
1: 아, 졌어요?
0: 저쪽 상대 팀에
1: 누구 있었어요?
0: 민경훈 씨가 갑자기 거보다 더 먹어가지고. 하여튼 그날 어묵을 제 인생에 정말 가장 많이 거의 100개 가까이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1: 대표님네 거 무조건 먹었겠네요.
0: 100개면 당연히 그중에. 왜냐면 가게를 제가 하나 더 먹겠습니다.
1: 어머, 갑자기요? 갑자기.
0: 아니, 저는
1: 이동하는 줄 알았어요.
0: 이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네.
0: 좋아해요. 말씀 나누세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공장을 한번 봐야 되죠?
1: 네, 가봐야죠. 네,
0: 한번.
2: 가시기 전에
0: 네.
2: 좀 가고 보셔야 됩니다.
1: 왜요?
2: 저 안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1: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0: 아니
2: 그 대신에 거기 가서 가보시죠.
0: 일단 네. 한번 보고 네. 너무 더우면 빨리 네. 나오는 걸로 네. 가겠습니다.
1: 가보시죠. 네.
0: 여기는 시원하네요. 여긴 창고인가 봐요.
2: 아, 여기 온 생선 연유 원재료 보관 창고. 아.
1: 너무 시원한데요?
2: 여기가 영하 18도.
0: 여기서만 계속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1: 대표님, 박스가 진짜 많아요.
2: 이제 일주일에 이게 20톤이 들어옵니다.
0: 그럼 이 연육들은 다른 곳에서 받는 건가요?
2: 우리나라에 지금 연육이 만들지를 못해. 저 생선이 나지 않으니까 네. 90% 이상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0: 수입을 하고. 예.
2: 주문 시켰습니까?
1: 네. 시원합니다.
2: 만드는 걸로 가겠습니다.
1: 예. 가보겠습니다. 아, 소기가 너무 크다. 우와.
0: 반죽하는 기계인가요?
2: 네, 반죽하는.
0: 예. 네.

0: 여기 내용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내용물이 250kg.
2: 250kg. 그러면은 꽃이 그 어묵이 몇 개 나오나요?
1: 30g당 하나 해가지고 네. 약 8,300개.
2: 8,300개. 네.
1: 이 사과 꽃이 어묵. 연육 70%. 네. 그 다음에 쌀가루, 밀가루, 부재료가 나머지 들어가서.
0: 그럼 어묵에 들어가는 생선은 어떤 걸 쓰나요?
1: 여기 이제 실꼬리 돔 연육이라고.
0: 자, 여기. 떡 같다, 떡. 네.
1: 제일 좋은 고급 연육이라 실꼬리 돔. 탄력이 있고 진리가 있어가지고.
0: 쫀득쫀득해요.
1: 아, 쫀득쫀득하네.
2: 이거는 굉장히
1: 잡어, 요건 잡어 연육이라고. 네. 탄력이 이거보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맛은 있는 겁니다.
2: 실꼬리 돔은 탱탱하고.
1: 오케이.
2: 아, 잡어는 좀.
1: 풀리죠?
2: 예, 풀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실꼬리 돔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좀 더 맛있겠네.
1: 그러나 이 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의 노하우가 있어요. 네.
2: 이쪽에 있는 건 뭔가요?
1: 아, 이거는 아까 그 닭가슴살 어묵이라고. 우리 저 철기에 많이 나가는 제품이죠.
2: 여기는 이게 고추인가요?
1: 이거 저 땡초.
0: 땡초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혹시 아드님이세요? 아드님이세요?
1: 아 예. 아 예.
2: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합니다.
0: 왠지 느낌이 네. 이걸 하고 다른 직원분들은 카메라에 나올까봐 막 피하는데 맞아요. 여기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게 우리 대표님 얼굴을 딱 아까 뵀는데 보니까
3: 닮았어요.
0: 아, 아드님도 같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2: 저하고 일한 지 16년 됐습니다.
0: 16년. 월급은 좀 많이 주나요?
1: 아, 아버지 월급 인상 좀.
0: 여기서 그러면 몇 분이나 좀 반죽을 하나요?
1: 저희 어묵은 28분 동안 네. 10만 800번 치대서 만듭니다.
0: 10만 오. 번을 치대서?
1: 네.
0: 이야.
3: 10만 번이나요?
0: 아니 그러면 배합기가 저기 쉴 새 없이 돌아가야 되겠네.
2: 그렇지. 하루에 많이 할 때 40개.
0: 하루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2: 하루에 최대 생산량 10톤.
0: 10톤.
2: 그 많을 때도 있고요.

0: 우와!
1: 맛있는 냄새 난다.
0: 와, 냄새가 좋습니다.
1: 냄새가 좋아요.
0: 냄새 너무 좋은데 너무 더워요.

0: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넓은
1: 사과꽃이요, 뭐.
0: 원래 처음에 이렇게 생겼군요. 네.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2: 이게 어묵인 줄 몰랐어요, 지금.
0: 이게 다 튀김기인가요?
1: 네, 튀김기인데

0: 뒤쪽에 또 맛있는 거 있어요. 여기 보세요.
1: 여기는 뒤쪽. 여기는 뭡니까?
0: 와, 귀여워요.
1: 만두어묵. 만두어묵. 와.
0: 귀여워요.
1: 요 진짜. 안에 만두 들어가 있는 거.
2: 2010년, 13년도에 이걸 개발을 하게 됐고.
1: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잡채, 여기 어묵,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나와요.
2: 키는 어묵 키고, 네. 안에는 만두 키고.

0: 국내 최대 꽃의 어묵을 만들고 계신 우리 어묵계 큰손 전영철 대표님. 언제부터 어묵 회사를 운영을 하셨나요?
1: 저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0: 30대 초반에?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1: 저 고향이 강원도 무코입니다.
0: 무코.
1: 무코인데 무코항. 17살 정도에 저희 가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형님을 따라 오징어잡이를 주말마다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한 푼이라도 좀 벌어서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할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선 돈은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지 뭐 다른 친구 학교 가는 그런 내 신경을 쓸 여울이 없었으니까.
0: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는데 어묵 공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1: 뭘 해야 되나 해서 판장에 갔는데 포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 40kg 한 상자에 500원. 네. 쌀 때는 300원이야. 네. 생선이 전부 니약가 뭐 5대, 7대가 이게 줄을 서서 어디로 가더라고. 따라가봤죠. 따라가보니까 어묵 공장으로 전부 들어가는 거야. 야, 그래. 가만 보니까 어묵이 굉장히 많이 먹는 거야, 광산촌에.
2: 태백 광산촌 광부들이 어묵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있나요?
1: 광산에서 이제 나왔다가 이제 국물 끓여놓고 이걸 한 그릇 하면 좋잖아요.
0: 네. 단백질 보충도 하고. 와.
1: 황지의 인구가 12만 정도 됐지. 네, 네. 아, 이거다. 이거를 내가 한번 사업을 한번 해놔야 되겠다.
0: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거예요?
1: 내영이 누님하고 속초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이걸 도와주십시오. 설득을 시켜놓고 이제 뭐 한 일주일 있더니까 전화가 왔어요. 올라오라. 아, 근데 얼마나 반가워지는지 올라가니까. 2,000만 원을 지어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갖고 안 되겠더라고. 친구 한테 또 700만 원을 빌렸어요. 그 2,700 가지고 어묵 공장을 84년도에 지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0: 아니 근데 돈을 빌려서 이제 어묵 공장을 차리셨는데 어묵을 뭐 만드실 줄은 아셨나요?
1: 근데 마침 바로 밑에 동생이 서울에서 어묵 공장에 근무하는 걸 알았어요.
3: 알았어. 아.
1: 15년 만에 만난 거죠, 동생.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들 공부할 여력이 못 되니까 전부 다 헤어져 버렸어요, 형제들이. 그러다가 동생들이 하나가 어묵 기술자로 서울에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나서 내가 사실 일요일인데 너가 내려와서 같이 한번 노력해서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0: 공장이 처음부터 좀 잘 됐나요?
1: 아, 처음 본데 잘 될 택이 있습니까? 어려웠죠,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0: 네.
1: 기억자 된 공장인데 네. 반을 나눴어요. 농장으로 반으로 잘라가지고 네. 위에는 직원들이 3명, 4명 자고 우리 안방은 이제 우리 아들하고
0: 네.
1: 나하고 이제 마누라 셋이 자고 네. 그다음에 이따가 이제 우리 딸내미를 85년도에 낳았으니까 네. 4명이 이제 자고 자동차 살 돈이 없으니까 125cc 오토바이가 나왔어요. 그 오토바이 80kg 실을 수 있는 그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오토바이 뒤에 딱 마련해가지고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을 가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0: 얼마 만에 좀 자리를 잡았나요?
1: 제가 2년 만에 자리를 잡고
0: 2년 만에
1: 돈을 좀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빚을 1,700이라고 그랬는데 2년 만에 다 갚아.
0: 2,700 누님한테 빌린 거라.
1: 네. 네. 친구한테. 나중에 가서 내가 제 강원도에서는 뭐 좀 강원도 내가 제일 톱이었죠. 강원도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제주도 경남 일대에서 우리한테 주문이 왔어요. 아, 깜짝 놀랐다. 우리 어묵 먹어봤다고. 응? 야, 그거 좀 붙여줄 수 없냐고. 아니, 붙여드려야죠. 그거 붙인 적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0: 경쟁업체를 제친 그 특별한 비결 뭐 이런 게 좀 있었나요?
1: 제가 그때 하나의 신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사람들을 능가하려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
2: 그렇죠. 비결이 있어야죠.
1: 근데 처음에는 마음과 똑같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저 사람 가격을 확 내려. 근데 이걸 또 가격을 내가 따라 또 내려야 돼. 이 경쟁이거든. 이래가지고는 돈 못 벌겠다. 생선 함량을 더 올리고, 맛을 넣을 수 있는 감미를 좀 더 비싸더라도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회사의 어묵은 싼데 우리는 좀 더 비싸잖아. 아, 왜 비싸요? 그래. 한번 드셔보시고 그걸 드셔보시다 우리 거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나시면 오시라고.
0: 주로 어떤 생선을 가지고 어묵을 만드셨어요?
1: 우리가 그때 노가리를 많이 썼죠. 네. 노가리 많이 쓰고
2: 갓 잡은 생선 노가리로 만들면 훨씬 더 맛있었을 거예요.
1: 아, 그때는 생선이 어묵 만들어 너무 맛있죠. 아, 옛날 어묵이 맛이 더 좋죠. 그때 생선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거기가 요만한 게 머리 있다고 내장 발라가지고 지금 물때가 변하고 해서 지금 노가리 안 나. 명태도 안 나잖아. 그때 맛이 훨씬 좋았죠.
0: 뭐 어차피 그 다른 공장들도 비슷한 생선들을 다 쓰고 이렇게 했을 텐데 유독 대표님 어묵이 잘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함량 때문일까요?
1: 저의 철학은 소비자는 똑똑하다. 네. 소비자와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함량은 70%를 유지하되.
0: 다른 데는 100% 넣어요?
1: 그 경쟁을 하다 보면 40%, 50%를 떨어져요. 가격을 싸게 내려야 되니까. 네.
0: 거기다 밀가루랑 뭐 다른 걸 좀 많이 섞어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망할 수가 있다는 게 딱 들어오더라.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혼자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이유가 바로 소비자와 약속. 꼭 지키자. 이게 내 철학이고.
0: 그 당시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일단 1등 이제 어묵회사가 됐는데.
1: 그렇지, 원래.
0: 당시 어묵으로 어느 정도 하셨나요?
1: 딱히 얼마라 하기보다 3억에서 5억 정도.
0: 3억에서 5억. 몇 년도죠, 그게?
1: 85년도.
0: 85,
1: 6년 사이. 네. 오케이.
0: 야, 근데 뭐 연매출, 그 당시에 어묵으로 연매출 3억이면 굉장한 건데.
1: 그렇죠.
0: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집을 좀 마련을 하셨나요?
1: 집은. 집은 저 밑에 동생을 셋을 데리고 와서.
0: 네.
1: 얘들 이제 또 내보내야 되잖아요.
0: 네.
1: 셋째를 서울서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들어온 동생이 이제 넷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온 동생이 다섯째가 들어와서, 전부 다 사업체를 차려줘가지고 내보냈어. 집도 사서 내보냈죠. 그때 15평이 600만원 갔어, 연립이.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러세요.
0: 6남매 몇째세요?
1: 저는 5남 1녀 중에 마지가 누님이고 내가 남자라서 둘째.
0: 아, 그래서 이제
1: 모든 대소사는 내가 다 책임져.
2: 그렇네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거네요.
0: 아니 근데 그러면 집은 언제 사셨어요? 동생들 다 챙기시고.
1: 막내를 마지막 90년대 장가를 보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좀 참 막내를 장가를 보내고 회사에 공장이 딱 들어오니까.
0: 그때까지 공장에 사신 거예요?
1: 사셨죠.
0: 그 방에서?
1: 예, 예. 그러다가 너무 허탈한 거야. 소주 이만한 걸 하나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어. 뒷산으로 올라갔어. 혼자서 지금 누구나 아 참.

0: 옛날 생각하시니까 또.
1: 사람이 감정이 폭발하더라. 그래서 진짜 거기 내서 속 시원하게 소리내서 울은 적이 있지. 그게 마음이라기보다도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막 쫙 내려앉으면서 지금 마음을 비운다고 봐야지. 아유, 이제 잘 떠났다. 이런 미움, 비움, 이렇게. 공장하고 남은 건 뭐 공장뿐이 안 남았으니까 다시 시작이다. 지금부터 가는 거야. 슬픈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 세월은.
0: 아니, 집은 언제 사셨어?
2: 분위기.
1: 그때. 나중에 이제 막내를 이제 장가를 보냈으니까 대다리 아파트 하나 15평을 샀죠.
3: 15평짜리 이제 집을 사셔서 가족들과 함께 걸로 들어가셨다.
1: 그렇죠.
3: 아니,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왜 15평짜리로?
1: 전부 투자가 되다 보니까.
3: 투자로.
1: 벌면은 네. 또 기계 또 새로운 거 사와야지, 없던 기계를 도입해야지. 네. 이러다 보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2: 동생들도 다 먼저 사주셨고. 그러니까. 다 해주시고 가장 늦게 집을 마련하셨잖아요. 아내분에게 좀 미안하지 않으셨어요?
1: 그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 신세는 신세라기보다도 그 모든 것을 뭐 내 마음을 다 바쳐도 부족함이 되죠.
3: 꽃이 어묵은 어디서 작업을 하나요?
1: 그러니까 여기서
3: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명 꼬부리.
4: 네.
3: 꼬부리. 꼬불꼬불.
1: 꼬부리 사과 거뭐.
4: 이거 딱 세 번 접어서 넣으면 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꼬치를 꽂아주는 기계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는 다 일일이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직원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꽂아야 되니까.
1: 그렇죠, 수작업했는데. 우리 42년에 우리 공장에 네. 베테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네. 바로 우리 아내입니다.
2: 아, 아내분! 네. 아내분 어디 계세요? 네.

0: 접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 사모님이.
1: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사모님이 여기서.
3: 너무 놀랐어요.
4: 회사에서 없어서 안 돼. 1등 공신.
2: 아니, 그럼 지금은 안 하시죠?
1: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 지금도 계속 하세요?
1: 네.
3: 이 작업을요?
1: 네.
2: 아니, 그럼 옆에 계신 저기 우리 선생님은 여기 사모님하고 같이 일하시면 너무 신경 쓰이시겠는데?
3: 그러니까요. 네? 바로 옆에서.
2: 선생님, 사모님하고 같이 일하시면
3: 안녕. 신경 쓰여도 쓰인다고 못하겠죠.
2: 야, 그러면은 지금 그 아까 보니까 40년 역사인데 네. 사모님도 40년을
1: 42년째입니다.
2: 함께하고 계신 거네.
1: 네네.
3: 어떤지 손이 남다르시더라고요.
2: 거의 그야말로 40년을 하셨으면 꼬치 어묵의 달인이신데 기계보다 더 빠르신 거 아니에요?
1: 아니죠. 기계보다는 늦죠.
2: 그러면 1분에 몇 개씩
1: 근데 하겠어요? 아직 저는 시간을 안 재어봤어요.
2: 안 재봐서?
1: 네.
2: 그러면 저희가 우리 사모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한번 재볼게요. 몇 개를 하시는지.
1: 사모님 화이팅!
2: 화이팅!
3: 준비!

0: 것 같아요. 이제 50초! 55, 56, 57, 58, 59, 1분!
1: 아,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2: 15개.
1: 15개. 와. 4초에 하나씩.
0: 네.
1: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40년째 하고 계시다던 거예요?
3: 그렇죠.
1: 사장님 뭐 안 하셨어요?
3: 아, 저는 저 담당이 아닙니다.
0: 사장님, 한 개 하시는 거 아니야? 한 개?
1: 아, 이게 한번 그냥 한번 해보기만 할게요.
3: 그게 쉬운 거에도 쉽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 네.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3: 아, 그렇지.
2: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3: 오케이, 오케이.
2: 요렇게 잡아서.
1: 요렇게 잡아서.
2: 아. 요렇게.
1: 아, 요렇게.
3: 그렇지, 네. 오케이, 오케이.
2: 그래가지고, 바늘질 하듯이.
0: 아. 쌤, 저 이거 하나 주세요. 꼬지 하나 주세요.
1: 한 10초 걸린.
0: 와, 이게 안 꽂아져.
1: 아, 이게.
0: 이게 안 꽂아져요.
1: 그리고 이게 탄력이 있어서.
0: 탄력이 있어.
1: 잘 안 들어가요.
3: 해보니까 쉽지 않죠?
1: 안 쉬워, 안 쉬워.
0: 어려워요.
3: 42년. 네. 42년. 이게 부여 한번 드릴게요. 이게 황금손입니다.
0: 손가락 아프실 것 같아요.
3: 손 메디가
1: 아프고 가는 아, 여기가 마디가.

0: 저는 좀 덜한데 농구 오래 한 사람들 손이 좀 이렇거든요.
1: 아, 맞아.
0: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2: 사랑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요즘은 네. 근데 요즘은 뭐 많이 안 하시죠?
3: 아니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아들이 지금 맡아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들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 관리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1: 우리 회사
2: 1등
1: 공신.
0: 야, 우리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손이.
3: 감사합니다. 먼저 집에서.
0: 실질적인 1등 공신.
1: 아유, 맞아.
2: 2등 공신.

0: 비상복지.
1: 비상복지 대변인.
0: 비상복지. 네. 아, 이거 무식이었어. 이거 꽂이 한번 낄 때는 아침에서 나와서 저녁까지 끼워야 되니까 제한대로 완전 특별한 우수한 것 같은 존재다. 오늘 김영금 씨에게 처음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하고요. 당신 고생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2: 아니, 같이 타세요?
3: 아니요, 저 근처 사는데 네. 장훈님 온다 그래서 아, 저녁 식사 좀 대접하려고 예, 예, 왔습니다.
0: 저 자리에 앉으시. 아, 예, 예, 네. 예, 예. 이쪽으로.
2: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까도 먹었는데.
1: 와 너무 맛있겠다. 이게 어묵김밥. 그래.
0: 어묵.
1: 진짜 좋아해요.
0: 이거 어묵 잡채. 네, 한번 드셔보시죠.
2: 네, 네, 네.
1: 어묵으로 만든 식탁이네요. 어묵
2: 한상입니다. 어묵 한상. 네. 뭐 일단
0: 김밥 시작하실 때 김밥.
2: 예, 예. 예.
1: 전 집에서 이 어묵 김밥 잘 만들어 먹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1: 좋아요.
0: 괜찮으세요?
2: 네. 아, 어. 아까 며느님이. 어. 하셨다고 그랬는데 맛있네. 예. 네. 여기 고기는 안 들어가고 어묵만 넣네.
4: 예, 어묵만 넣었어요. 고기는 안 들어가.
1: 근데 고기만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2: 맛있습니다. 고기 안 들어가고 어묵만 네. 넣고 이렇게 맛있기가 쉽지 않아요.
1: 그러니까.
2: 어묵이 좋아서 그런 거죠? 이 어묵이 한국인의 소울푸드 같은. 뭐 잡채도 그렇고 어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사실.
0: 그때 저희들이 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어묵 한찬 싸오는 사람 이걸로 했어요.
2: 네, 네.
0: 아 그때 어묵 진짜 우리 애들이 둘이서 클 때 전부 거짓말이야. 어묵을 먹고 살았어요. 밥을 안 먹다시피 하고.
2: 그랬겠네.
1: 놀다가 진짜.
0: 놀다가 들어오면 어묵 사각 어묵 몇 개 먹으면 이제.
2: 아버지가 매일 어묵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뭘 먹었겠어요.
1: 간식도 이제. 어묵 밥도 어묵.
0: 햄 소세지가 맛있다고 하는데 햄 소세지를 안 사줬어요.
2: 햄 소세지도 좀 사주시지 뭐. 어떻게 맨날 어묵만 먹고 살아요.
0: 어? 당신 좀 드셔봐 이거.
4: 나는 이거 국물.
0: 이걸로 하나 드셔봐.
1: 평생 드셨는데.
2: 40년 드셨는데 뭘. 네. 다른 것도 좋은 거 좀 사주세요.
1: 햄이라도.
2: 아니 고기. 고기도 좀 사주시고 저희 사모님한테 왜 자꾸 어묵은 그동안 충분히 드셨을 것 같은데
1: 저희가 네. 먹어도 되는데
2: 제가 만약에 생각하니까 아찔한 게
1: 아, 대표님 뒤로 네. 삼패도 진짜 많아요.
2: 아 표창창도 많고 아까 이쪽에 보니까 훈장도 받으셨어요.
0: 예.
1: 어묵으로 훈장 받으신 분?
0: 예. 저 훈장은 제가 11년 전에 네. 전국 중소기업인 데가 있어서 한 8천 명 모였는데 제가 이제 대상으로 이제 석탑 산업 훈장을 받은 거죠.
1: 들어와서 보니까 두 분이 사시는 집이 소박하다라고

0: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1: 안 싶은 생각은 없어요.
0: 어, 왜요?
1: 둘이서 살고 있으니까 더 큰 집도 필요가 없고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겠어요.
2: 아직 젊으신데요.
1: 70이 넘었는데요. 네. 오래도록 그냥 살 거예요.
2: 그런 어떤 마음이시고 하니까 아직도 현장에 나가서
0: 맞아요.
2: 이렇게 일을 하시고
0: 만드시고 하시겠죠.
2: 그러시지 뭐 집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은 일을 하시겠어요.
0: 집에 계실 시간도 없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사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좀 더 편안한 집을 하나 지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3: 그렇잖아.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죠.
0: 마음은 있지만 투자는 공장에.
2: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떡해.
4: 일단은 제가 빨리 물려받아서 네. 어머니한테 좋은 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2: 그러세요.
5: 그게 빠를 네. 것 같아요.
2: 그게, 네. 그게 빨라.
5: 내가 그게 볼게. 빠를 것 같아요. 네.
6: 오늘 그 시판 사가 나가는 거.
7: 그 이 정도면은 뭐 어디 나가도 제품 빠지질 않아. 응? 아주 잘 나오고 있어. 수고한다.
6: 네.
7: 응.
8: 선생님, 뭐 하고 계시는 거세요?
9: 사과범국 위치가 나왔을 때 표면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8: 아, 지금 온도 괜찮나요?
9: 지금.
8: 140도. 너무 맛있게 잘 튀겨졌네요.

0: 저희에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안 주셨거든요. 그 얼마를 쓰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1: 자, 이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0: 아, 여기에. 아, 어묵 회사 대표답게 꼬치에다가.
2: 재밌는데요? 네. 그때 그 카드 나오는 거 이후로.
0: 이게 얼마인가요?
2: 안 쓰여 있다.
0: 뭐 안 쓰여 있네.
2: 잘 골라야 아, 되는구나.
0: 꽝도 있어. 꽝도 있었나요?
2: 어떻게 네. 바로 꽝을 골랐지?
0: 아, 여기 꽝이 아닌 게 있습니다. 2억 원.
1: 네, 2억 원.
0: 이게 어떤 돈인가요? 2억 원.
1: 아, 저 2억 원 굉장히 그 마음 아픈 돈이죠. 네. 이거는 제가 어묵 공장 하면서 3천 박스를 폐기쳐버린 겁니다.
2: 아...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1: 전부 수입을 하는 제품이니까.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그 냉동시설 금량을 빨리 들어가서 냉동을 시켜야 되는데 네. 거기서 선도가 조금 떨어진 네. 거죠. 아마 우리 서장훈 씨 같이 촉각이 이렇게 아주 예민한 사람을 금방 발견해요. 네. 네? 네. 조금 둔한 사람은 뭔지 몰라요.
0: 그러니까 선도가 조금 떨어져서 받았는데 그 제품을
1: 몰랐죠.
0: 그걸 모르고 만들었는데
1: 만들었어.
0: 음식 맛이 조금 이상해.
1: 이상하다고 네. 소비자한테 전화를.
0: 아하.
1: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 얘기죠? 아, 뒤통수 확 머리 띵하더라고.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제품인데 민감한 분들은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 선도의 차이니까 전부 다 그런 제품이 아니었는데 네. 면역 자체가 가끔 섞였던 거야.
0: 네.
1: 그러니까 그 제품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네. 거지. 그래도 한 3일 고민하다 야 이건 팔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소비자한테 전화가 왔다. 이거는 절대 팔 수가 없다.
0: 네.
1: 무조건 폐기하는 걸로. 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포장지는 포장지대로, 꼬치는 꼬치대로, 어묵 어묵 3등분해서 폐기 처분하는 그 금액하고 어묵 그거에 한 2억 정도.
0: 2억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 태토 같은 스타일이시잖아요. 근데 소비자와의 약속도 진짜 남자답게 내가 진짜 한 번 정한 원칙은
2: 바꾸지 않는다.
0: 절대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소신을 지키시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 근데 품질을 잘 지키셔서 유명 온라인 마켓에 입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마켓이라고.
0: 네. 네.
1: 거기에 우리가 납품을 했죠.
0: 거기서도 뭐 어묵우동, 꼬치어묵이 굉장히 잘 팔렸더라고요.
1: 아유, 많이 팔렸죠. 아. 네. 히트 쳤죠.
0: 지금도 잘 팔리나요?
1: 아, 지금도 잘 나오죠. 아,
0: 무제한 회식비를 지원하신다고요?
1: 1인 3만 원, 2인 이상은 무제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데 가서 먹어라.
0: 아, 그럼 둘이 직원이면 네. 둘이 모였다.
1: 6만 원이죠.
0: 6만 네. 원어치는 무조건 회사에서 지급한다.
1: 그렇죠. 그것도 무제한.
2: 횟수 제한도 없이?
1: 횟수 제한 없이.
0: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1: 먹어도 내일 먹었는데.
2: 우리 일주일 동안 먹어도 돼요?
1: 아니, 먹었는데. 뭐.
0: 근데 왜 그렇게
2: 굳이 이렇게까지?

0: 사모님한테나 좀.
1: 예. 그 돈으로
0: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시지.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양념 치킨 크크크.

0: 6년째 회사에서 좀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1: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좀 느낀 점이 가격에 뭐 타협하고 또 뭐 우리가 조금 더 이익 나고 뭐 조금 더 벌 수 있다라고 그거 다 타협하셨다면 아마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시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0: 정직.
2: 그럼요.
0: 신뢰에게.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약속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내 신념이니까.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2: 와, 이걸 대지의 수라고 그랬는데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지의 수가 제5배입니다. 산 하나를 제가
0: 우와.
2: 15만 6천 평입니다.
0: 15만 6천 평이요? 예. 아, 미술관이 3개에 백만장자 맞으실...
2: 그래도 가난합니다.
0: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2: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0: 파시기도 하나요?
2: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알 것 같아.
0: 크게 뭐 잘못하신 게... 네.
3: 전혀 나쁜 남자시다.
1: 진짜요?
4: 방문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김치통 6종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셈인 거죠.
7: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9: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아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수범아.
1: 메시지한테 받쳐가지고 거의 서너 군데를 다 꼬맸어요. 큰 탈 없이 다치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2: 손가락까지 싸는 거 못지않은 독립운동인 거거든요.

0: 당론은 조선말 해였습니다.
1: 저한테 잘 오니까.
2: 한국어는 나의 풀이에요.
3: 제 인생인 것 같아요.
4: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5: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0: 사랑은 absolutely killing him, right?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 stage.
1: 준비되셨어요?
2: 하크. 준비 씨. 네가 원하는 게 뭐야?
3: Creation of a champion. 99.9% 확정이야.
4: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됐는데.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며칠을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만 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만 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손님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곳.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요.
10: 국수 하나 상 주세요.
11: 자, 국수 두 개 나왔어요. 국수 거기 두 개. 너 옆에 두 개.
9: 이곳의 인기 메뉴는 안동국수. 밀려드는 주문에 쉴 새 없이 국수를 삶아냅니다.
11: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이 불을 켜면 갈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켜놔요.
9: 신선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꼭 당일 아침 겉절이를 만드는 것이 철칙인데요. 매일 배추를 20통 이상 소진합니다.
11: 보통 일이 아닌데 죽을 것 같아.
9: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음식에 정성을 다하는데요. 최고의 음식을 선사하기 위해 시장을 지키는 김미령 셰프.
11: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야. 아저씨 빨리 돼서 나 애기 낳을 것 같아. 그럼 가서 애기 낳았어. 둘째도 딸인데 딸도 국수 삶다 가져왔어요.
9: 한편 화려한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주인공 가수 김용필입니다. 최고를 위해 멈추지 않는 노력.
12: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씩 한 달 내내 한 노래만 파는 거예요.
9: 리포터와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 베테랑 진행자의 길을 뒤로 하고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13: 와, 이거 처음에 이거 이게 안 돼가지고 처음에 막 휘어져거리는 거예요.
12: 혼자 연습하다 안 되면 막 버릴 것 같아.
9: 전국을 동분서주하며 무대를 만들어 가는데 의상부터 메이크업까지 오롯이 자신의 몫.
14: 방송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 스타일리스트나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제 정장, 제가 옷 맞추러 다니고 넥타이 사러 다니고.
9: 최고를 위한 뜨거운 열정의 현장 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15: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6: 상쾌
15: 통쾌. 변비엔 메이킨.
9: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에도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유독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이곳.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문난 식당이라는데요.
17: 얘가 멀리서 온 애가 돼갖고. 네? 카나다에서 왔어 이거 먹으러.
18: 예전에도 한번 도전했다가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연차 쓰고 왔어요.
9: 오픈과 동시에 밀려드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이 집만의 특별한 메뉴는 바로 국수.
19: 맛있습니다.
9: 언뜻 보기엔 일반 칼국수와 비슷해 보이지만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인 안동의 향토국수랍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데요.
5: 오,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8: 국도 되게 담백해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맑아요. 국물을 계속 먹어도 편안하고 좋고 일단 먹고 나니까 속도 되게 편해요.
16: 자극적이지 않고요. 음식이 슴슴해서 좋아요.
18: 너무 고소하고 배추가 살아있는 싱싱한 맛? 너무 맛있어요.
5: 국수 못지않게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주인장인데요. 손님들 사이에선 웬만한 인기 스타 못지않답니다.
19: 안녕하세요. 김미령입니다. 저는 여기 전통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던 자리를 제가 2대째 이어서 지금 국수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뒤에서 저를 받쳐주고 계시는 저희 신랑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20: 바이바이. 안녕.
19: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엄마한테 배운 그대로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재료로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보람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 스타로 떠오른 그녀. 한식 오마카세까지 함께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시작한 국수집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21: 저는 오마카세 이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제 전문 메뉴는 국수입니다. 국수만 40년 넘게 삶아왔어요.
5: 입소문을 타고 연일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은 그야말로 국수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문과 동시에 국수 삶기와 서빙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점심시간.
19: 국수 2개? 자, 안에 2개 가요. 여기 끝에 3개. 자, 국수 2개 나왔어요. 국수 거기 2개. 이렇게 2개.
5: 국수는 주문과 동시에 커다란 가마솥에 한 번에 끓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많은 주문이 들어와도 빠르게 국수를 끓여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데요.
19: 자, 8번에 2개. 자, 언니 여기 2개 나왔어. 맛있게 드십시오. 부자님 얘기하시라고.
5: 담백한 국물과 부드러운 면발.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18: 좀 푸짐한 것 같아요. 가격 비해서 푸짐하고 양도 넉넉하고.
22: 오장육부가 싹 저기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국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9: 아니, 여전하시네. 그러니까요. 다 건강하시죠? 그대로죠. 진짜. 예.
5: 네. 유독 반갑게 인사하는 손님들.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23: 96년도인가 그때 처음 왔는데 그 지금 딱 30년 내가 온 데가 이 할머니 있었지. 진여 엄마 있었지.
5: 특별한 단골 손님을 위해 직접 면을 썰기 시작하는 김미령 셰프.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전부 손으로 국수를 썰었답니다.
19: 제가 그냥 쓸다가 약간 좀 굵게 썰어졌어.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전 국수를 해놨냐 막 이래 할아버지들이.
5: 그런데 자세히 보니 면 색깔이 일반 국수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19: 노란 이유가 뭐냐면은 콩가루가 들어와서 생콩가루가 들어와서 색깔이 이렇게 노란 거예요. 안동국시 하면 면에 콩가루하고 밀가루가 거의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 면보다 중요한 건 바로 육수. 육수는 멸치만을 넣고 푹 우려내 깊고 담백한 맛을 내는데요. 이게 바로 안동국수의 특징이랍니다. 솥에 들어가는 국수의 양에 따라 익힘 정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적절하게 익었을 때 면을 건져내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수.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4: 시골에서 먹던 맛이에요. 국수가.
25: 옛날에 그냥 끓이는 식으로 엄마 끓여주는 식으로 그 맛이에요.
19: 두 번에 네 개.
5: 안동국수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얼갈이 배추인데요. 부드럽게 익힌 얼갈이 배추는 시원하고 구수한 맛을 더욱더 살려준다는군요. 면이 육수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저어주는 김미령 셰프. 맛있는 국수를 위한 필수 과정이랍니다.
11: 눌러붙으니까 그리고 엉켜요. 면이 손님들이 젓가락으로 딱 국수를 이렇게 떴는데 막 국수가 엉켜 있으면 맛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져서 가면서 해야 돼.
0: 하루에 얼마 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1: 몇 그릇? 한 1,000그릇 삶나 모르겠네. 점심시간에.
5: 하루 1,000그릇 이상을 판매하다 보니 국수를 빠르게 담아야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국수를 건져내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1: 감기가 안으로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양만큼 딱 해가지고 국자로 싹 끊어주는 거지, 깨끗하게.
5: 국자로 국수를 떠내 그릇에 담은 후 1인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면발을 국자로 끊어내는 것이 노하우. 이후 얼갈이 배추와 육수를 적당하게 담는데요. 그런데 양이 제각각입니다.
11: 손님마다 다 틀려요. 많이 드실 분은 제가 많이 드리고 나물 좋아하시는 분은 또 나물 많이 드리고 손님의 스타일에 맞게 딱 알아서 주죠, 제가. 자, 안에 들어가고요, 어떻게. 하나 더 갈게요. 어서 오세요.
5: 하루 종일 국수와 씨름해야 하는데 뜨거운 열기 탓에 일은 더욱 고됩니다. 보기만 해도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네요.
11: 죽을 것 같아요, 더워서. 예전에는 엄마 밑에서 장사했을 때 처음에 여름에 덥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덥도 더워도 짜증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워요. 재밌어요. 저희 집을 찾아주신 손님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5: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요령을 피울 수 없는데요.
11: 아, 나 왜 또 허리가 아프지? 아, 여기 하도 서서 일을 하니까.
5: 오늘도 어김없이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11: 이거 이제 똑같은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돈 버는데 뭐 멀쩡하겠어? 아파야지.
5: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에 아픈 허리를 쉬게 할 틈도 없습니다. 삶고 또 삶아도 끝이 없는 국수.
11: 자, 국수 하나 먼저 가 순서대로.
5: 서빙 담당은 남편 태호 씨의 목. 식당 안 테이블과 외부의 간이 테이블까지 쉴 새 없이 국수를 나르는 남편.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1: 아무래도 제가 조금 들어줘야죠. 무거워서 못 들어요. 잘못하다가 국수에서 흘리면은 그 다음에 2차 사고가 더 크게 나니까 화상이 있거나 이런 큰. 네. 보이세요? 이렇게.
5: 매일 뜨거운 국수를 나르다 보니 크고 작은 화상은 일상인데요.
11: 시켜먹을 사람이 없잖아. 신랑이 제일 만만하지 뭘. 안 그래요? 신랑이 제일 편하고 만만하지. 자, 그 다음에 저기 여자분들 두 개, 오빠.
5: 그런데 잠시 후 어깨가 영 불편해 보이는 남편. 오늘따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1: 안 올라가. 아까 그 붙다가 놓다가 약간 각도가 틀어졌는데.
11: 자, 저기 앞에 손님 국수 하나 상 주세요. 자, 끝에 오신 분은 국수 하나야. 자, 안에 몇 개 들어가야 돼?
2: 2개요.
11: 오케이.
5: 비좁고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 오랜 세월 일하다 보니 몸이 성할 날이 없는데요. 그럴수록 김미령 셰프는 더 강해졌답니다.
11: 자, 언니 여기 2개 나왔어. 어딘지 알지? 재래시장에서 시끄러운 곳에 자기서 오래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목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손님은 줄서 있지, 빨리빨리 불러야지, 주문 받아야지, 이러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쪽박 얘기하는 것보다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좋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고?
5: 이제는 크고 빠른 말투가 일상이 된 김미령 셰프.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던 이유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답니다.
11: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반신불수에서 누워 계시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리지. 그러니까 뭐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식구들 해줬던 그 콩 가루고 반죽한 그 칼국수를 그걸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시장에서. 바로 요자리 요거 반만한 데서. 엄마 그걸로 이제 아버지 병수발 하고 저희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국수는 시작하셨고 학교 끝나면 배 넘으러 와가지고 뒷설거지 하고 팥 다듬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면서 어깨너머로 진짜 엄마한테 국수 삶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9: 학창시절 발레를 배우며 무용수를 꿈꾸었던 김미령 셰프.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꿈을 접고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던 시절 혼자 장사하는 어머니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11: 아니 정말 하기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죠. 옛날에 그 재래시장이 참 그렇게 열악하거든요. 환경이나 이러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 시장 지하에서 그 구석에서 국수장 살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막 아는 사람이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루에도 앞치마 12번 더 집어던지고 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9: 국수로 시작한 가게에는 어느덧 메뉴도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는데요. 김미령 셰프가 만드는 수육도 국수 못지않게 인기랍니다.
11: 반주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수에다가만 이제 반주하시면 어르신들 좀 뭐 약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육을 하게 된 거예요.
9: 그렇게 추가한 또 다른 메뉴 배추전.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배추전도 김미령 셰프의 대표 메뉴랍니다.
11: 두꺼운데 이렇게 떼서 거기서 배추물이 쑥 나오면서 납작하게 예쁘게 부쳐져요.
9: 소박한 재료에 맛을 더하는 일이 요리사에겐 큰 자부심인데요. 음식 하나하나에 그녀만의 특별한 맛이 담겨 있습니다. 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1: 자, 배추전 하나, 국수 세 개. 수육 두 개요. 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9: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익숙한 한식에 그녀만의 개성을 더한 특별한 맛이 국경을 넘어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3: 아, 진짜 맛있어요.
23: 어, 정말요?
3: 나 좋아요. 김치 좋아요. 국수 좋아요. 한국 음식 진짜 좋아요.
4: 오늘은 좀 여유있게. 저거 좀 식다.
11: 스파이시 오케이? 스파이시?
9: 외국인 손님을 대하는 김미령 셰프만의 특별한 비법.
11: 그래서 코리아 스타일. 아. 이렇게 드시라고.
6: Estábamos hablando antes que a pesar de ser tan famosa, ella está como en el restaurante, en el al pie, ¿no? De al pie del cañón y eso me gusta.
11: 외국 분이신데 이왕이면은 이거 드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직접 싸가지고 딱 코리안 스타일. 아.
9: 한바탕 전쟁을 겪은 후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11: 빨리 언니도 밥 먹어. 다 했어. 맛있게 드십시오.
9: 뒤늦게 갖는 점심시간. 그런데 식사를 하는 직원들 사이에 김미령 셰프는 보이지 않는데요. 한쪽에서 여전히 국수를 삶는 데 열중입니다.
11: 수육하고 막걸리.
9: 직원들 식사 시간에도 멈출 수 없는 고된 노동.
11: 근데 저희 집은 거의 손님이 안 끊겨요. 그냥 브레이크타임도 없고 하니까 계속 쭉 하니까.
9: 직원들이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주문부터 음식, 서빙까지 모두 혼자 담당을 하는데요. 식사를 거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답니다.
11: 원래 밥 장사가 밥을 굶는 거예요. 왜 그래도 식구들 먹을 때 내가 또 대신 봐줘야지 편하게 밥 한 숟가락 먹어서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또 밥을 또 식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 더운데도 뭐 불 옆에서 바로 이렇게 먼저 식사를 하러 배려도 해주고 또 혼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죠.
9: 아내 걱정에 빠르게 식사를 마무리한 태호 씨. 가게 오픈 후 당장 4시간 만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11: 와, 물밖에 안 들어가. 물 앞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상추 쌈 먹거나 얼음물을 하도 먹어가지고 입맛이 없어져 버려. 물을 너무 많이 먹어야죠.
9: 고된 하루 속 어떤 음식보다 달콤한 보리차 한 잔. 또다시 저녁 장사를 버티려면 억지로라도 몇 술 떠야 하는데요. 몸은 힘들지만 이 또한 행복이랍니다.
11: 너무 즐겁고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음식 장사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즐거운 뭐냐면은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놨을 때

0: 손님들이 그거를 드시고 아우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간다고 고맙다고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로 그냥 행복이죠.
1: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단함도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녁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또다시 뜨거운 국수 가마솥 앞을 지킵니다.
0: 이 불을 켜면 갈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켜놔요. 껐다 켰다를 안 하고 계속 끓고 있어요. 육수도 계속 끓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바로바로 오실 때마다 바로바로 삶아서 해줄 수가 있으니까.
1: 쉴 새 없이 달려온 고된 하루. 온몸은 녹초가 됐지만 오늘도 끝까지 주방을 지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온 김미령 셰프. 오픈 전 장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0: 오늘 쌈배추가 좀 괜찮나요? 제일 좋은 게 어떤가? 요거구나. 색깔도 노랗고.
1: 꼭 직접 눈으로 봐야 성이 찬다는데요. 꼭 재래시장 안에 식재료만 사용하는 것도 원칙.
0: 일단 음식은 눈으로도 먹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상에 예쁜 걸 내놔야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해서.
2: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나와 계셔?
1: 국내산 재료만 구집하는 만큼 일일이 가게를 찾아가 물건을 고릅니다.
0: 이렇게 짜서 써야지 맛있다니까.
1: 진짜 고소하겠네요.
3: 아, 이 양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가지고 간다. 그걸 확실히 그런 거 물건 권해야지. 아주 좋은 거로만.
0: 조금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직접 이렇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거를 내가 음식에 넣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하는 사람의 자부심이거든요.
1: 한편 그 시간 아내가 장을 보는 사이 수육부터 준비하는 남편. 이젠 남편도 베테랑 요리사가 다 됐습니다.
4: 아, 이거 저희 집 나가는 수육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0kg 이상 쌓는 것 같아요.
1: 매일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는 만큼 별다른 향신료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게 노하우라는데요.
5: 수육을 더 잘 삶는 거 아닐까요?
4: 제가 더 잘 삶지요.
1: 잠시 후 출근하는 김미령 셰프. 오늘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네요.
0: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원피스라든지 뭐 이렇게 브라우스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좋은 예쁜 한복이 있는데 왜 이걸 입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복을 입기 시작을 했거든요.
1: 수육 삶기를 마무리하는 건 김미령 셰프의 목.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수육 삶을 때의 노하우인데요. 그래야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답니다.
0: 때깔 자체가 좋잖아, 그렇죠? 이렇게 삶아놓고 고기 또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삶아가면서 계속. 그래야지 금방금방 삶은 걸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놔야지 맛있거든요.
1: 오픈 전 가장 공을 들이는 건 바로 겉절이를 만드는 일인데요. 국수에 빠질 수 없는 반찬이기에 특별히 정성을 쏟습니다.
0: 오시면 드디어 이제 겉절이 할 거 지금 이제 썰고 있는 거예요. 썰어가지고 이제 살짝 절여서 이제 겉절이 하려고. 저희가 보통 한 20통 정도?
1: 매일 아침 신선한 배추로 만들어내는 겉절이. 김치를 버무리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0: 미리 해놓은 맛이 없어요. 겉절이는 뭐냐? 아무래도 그냥 좀 약간 배추가 약간 밭으로 가야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겉절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수에는 겉절이가 맛있죠.
1: 오랜 시간 겉절이를 만들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답니다.
0: 겉절이에다가 젓갈을 넣으면 뜨거운 국수에 딱 얹어서 먹었을 때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비린 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겉절이에다가는 제가 젓갈을 안 넣어요. 그냥 수수하게 고춧가루하고 다진 마늘하고 소금 그걸로만 간을 하죠.
1: 이제 절인 배추를 양념에 잘 버무려야 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 힘이 많이 듭니다. 최대한 골고루 잘 버무려야 맛있는 겉절이가 되는데요.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지만 모든 과정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0: 보통 일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아.
5: 왜요? 왜 죽을 것 같아요?
0: 아우, 이게 진짜 엄청 힘들어 무거워요, 이게. 힘들겠다.
1: 양념을 골고루 섞어가며 적당하게 힘을 주는 것이 노하우. 그래야 겉절이 특유의 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0: 맛있다.
1: 잘 됐어요?
0: 네.
1: 국수 맛을

0: 한층 더 살려주는 겉절이. 이 맛에 반해 다시 찾는 손님도 적지 않답니다. 잠시 후 오픈과 동시에 몰려드는 사람들. 또다시 국수 가마솥과 씨름하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일터가 있고 자신의 요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든 줄도 모른답니다.
1: 마늘은 넣으셨어요?
2: 안 넣었어요. 마늘 넣었어요.
1: 이 정도 넣어서 간 보시고 싱거우면 이제 좀 더 넣어서 드시고. 요거는 칼국수를 시키면 나오는 밥인데 기장밥이에요. 배추하고 된장하고 쌈 싸서 드세요. 요게 또 굉장히 성분 때문에 익혀주세요.
3: 사장님이 누가 직접 끓여줘요? 대접받은 기분이
4: 기분 좋죠. 음식 먹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은 아 신뢰감이 가는 거죠.
1: 가게에서 고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설명해주고 또 손님들이 가끔씩 오랜만에 오시면 그간에 뭐 있었던 일 얘기 듣고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음식만을 내놓고 음식만을 파는 사람이 아닌 따뜻하고 온기 있는 음식을 손님한테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드실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0: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 공연의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사람, 바로 가수인데요. 한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가 된 김용필 씨.
5: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은 26년 차, 또 가수는 4년 차 경력의 김용필입니다. 사실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 이 또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노래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20여 년 전 교양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방송 활동을 시작한 그는 아나운서로 전향해 좀 더 넓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4년 전 가수라는 또 다른 꿈을 위해 과감히 아나운서의 삶을 접고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도전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 용필 씨. 캐리어의 의상까지 단단히 챙기셨습니다.
6: 신발이며 여러 가지 또 소품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챙기신 것 같습니다.
5: 안녕하세요.
0: 용필 씨가 탄 건 기차가 아니라 관광버스. 오늘은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가는 날이랍니다.
7: 그러니까 새벽 2시에 깼어요, 잠이.
8: 아,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7: 그래서 6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9: 공항장에서 1년 고생했어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열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6: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갈 때마다 자주 뵈요. 자주 뵙고 오시는 길이 저는 그냥 여행 같았으면 좋겠는 거죠.
0: 짧은 시간이지만 팬들과 같은 차에 올라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지역 축제가 열리는 충남 보령. 매년 세계적인 머드 축제로 유명한 곳인데요. 관객을 맞을 무대도 어느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무대에는 약 7,000석의 객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팬클럽 회원들도 서둘러 자리를 잡습니다. 한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바빠지는 용필 씨. 곧바로 의상을 갈아입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보는데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간단한 메이크업도 스스로 챙깁니다.
6: 땀이 오늘 나가지고 얼굴이 번질번질되면 보는 사람도 더워 보인단 말이에요. 뭐 하는 중에 땀이 날지라도 일단은 뭐 좀 올라갔을 때는 시원하게 보여야죠.
0: 무대에 오르기 전 표정과 안무 동작까지 꼼꼼하게 맞춰보며 마지막 점검에 나섭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마다 열심히 준비한 자신의 무대를 이어가는데요.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무대에 오르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 수없이 오른 무대지만 매 순간 긴장감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6: 다 편하게 먹을

0: 같이 즐겨야 돼요. 그게 제 표정이 더 다 드러나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 즐겁게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느낌이 들어야죠.
1: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김용필.
2: 모르는 사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목숨도
1: 힘차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는 물론 안무와 무대 동선까지 생각하면서 이어가는 공연. 가수를 기다린 팬들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이제야 한숨을 돌리는데요.
3: 와, 후련하죠? 진짜 후련하. 이게 시원한 거죠. 지금 땀이 지금 막 비오도 오고 있는데 시원한 거예요. 바로 또 싹 새로운 기분으로 재정비해서 또 팬들 만나러 무대 올라가야죠.
1: 한 무대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 매일 하루가 짧습니다. 며칠 후 서울 뚝섬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인데요. 공연 시간 한참 전에 모인 팬클럽 회원들. 공연 시 관객들에게 나눠줄 응원봉을 준비하기 위해 자진해서 모였습니다.
4: 어디든 쫓아가서 가수님 보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고요.
5: 몇 개 정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6: 1,070원 600개입니다.
5: 만만찮은 금액이네요.
4: 아, 그럼요.
1: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공연 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답니다.
6: 응원하려면 열심히 먹어둬야죠.
1: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요. 공연 시작 전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응원봉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팬클럽 회원들. 아, 팬클럽 회원도 극한 직업이네요.
6: 각박하잖아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 힘든데 가수님 노래 들으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안이 돼요.
7: 김용필님 응원하고 그것들은 내가 존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죠.
1: 그 시간 공연장으로 달려가는 용필 씨. 차 안에서도 의상 점검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선 작은 빈틈 하나도 허용할 수 없는데요.
3: 의상이 이제 뒀다가 입으니까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옷이 풀려 있다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비면서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점검 안 해놓으면 의상에 문제가 있어서 뭐가 묻어 있다라든가. 그럼 직전에 발견하면 그거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잖아요.
1: 이렇게 무대 준비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을 찾아주는 팬들 때문이라는데요.
3: 딱 무대 올라갔는데 잠깐 부슬부슬 떨어졌어.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끝나고 두 곡 들어가려는데 장대비로 바뀌는 거야. 그랬더니 앉아계신 분들이 부슬비는 참았는데 장대비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요. 아무리 우산을 써도 안 되는 비였어. 몇몇 분 버티고 앉아계셨는데 다 젖는 거죠. 그분들도 같이. 제가 혼자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또 자리를 못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When Marimba
1: start to play. 자신을 향한 팬들의 고마운 마음 때문에 늘 무대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용필 씨입니다. 공연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쯤 현장에 도착한 용필 씨.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스태프들과 함께 최종 점검에 나서는데요.
3: 세 번째가 오일을 줘요. 세 번째 내가 다음.
1: 스태프들의 옷매무새까지 챙깁니다.
8: 뭐 음악적인 거나 아니면 뭐 이런 저희들 뭐 스타일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맞추죠.
3: 관객들은 그래. 뭔가 뭐 잘못된 거 있고 이상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대로 옷을 입어도 제대로 뭐 삐져나온 거 없게끔 점검을 서로 해주는 게 좋아요.
1: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안무 점검을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등장만으로도

0: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핍니다. 이런 팬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빼놓지 않는데요.
1: 김영 팬님께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2: 스트레스도 너무 확 풀리고요.
3: 목소리에다가 몸놀림에다가 전부 아주 완전 짱이었어요.
0: 오늘도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4: 잘 끝났어요.
0: 열정으로 뜨거웠던 무대.
5: 시원할 줄 알았어.
0: 쉽게 열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6: 안녕하세요. 앞에서 계속 이래도 안 오셔.
7: 셀카. 와, 너무 영광이에요, 영광.
0: 무대의 마무리는 항상 팬들과의 인사인데요. 공연을 끝낸 후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팬들과의 인사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8: 어제보다 더
5: 공연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관객분들이 판단하시고 집에 가서도 김용필 가수 만났는데 굉장히 의외로 좋더라, 생각보다 더 좋았다, 이런 인식이 나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0: 몸은 지쳐도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의 마음만큼은 외면할 수 없답니다. 다음 날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 용필 씨. 오늘은 어떤 일정인가요?
5: 무대 성격에 따라서 노래들을 맞는 걸 가져가는데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빠르고 흥겨운 걸 해드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안무팀 올라갈 때는 같이 어느 정도 합을 맞춰야 되죠.
0: 더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노래에 맞는 꼼꼼한 안무 연습이 필수인데요. 사실 용필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춤.
5: 제가 원래 춤추던 사람이 아니죠. 네,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뭐. 끝이 없어요. 그냥 걸음마 배우는 느낌이죠.
0: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는 몸. 간단한 동작 같지만 한 동작 한 동작의 디테일을 살려야 하기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5: 와, 이거 처음에 이거 이게 안 돼가지고 처음에 막 휘어적거리는 거예요. 혼자 연습하다 안 되면 막 그럴 것 같아.
0: 안무에 있어서는 연습만이 답. 실패를 거듭하며 연습에 연습을 이어갑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5: 이쪽으로만 오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할게요. 몸이 생각처럼 안 움직여요.
0: 빨리 하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 될 때까지 연습이 계속되는데요.
5: 늘었어. 그래, 늘었죠.
0: 반복되는 연습에 어느새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가수의 길.
5: 춤 동작을 생각하다 보면은 가사를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은 저절로 움직여줘야 돼. 그 가사가 나오면 그 멜로디가 나오면 저절로 그 동작이 나와줘야 돼.
9: 처음 봤을 때는 허우적대 부분이 좀 있으셨죠. 네.
10: 근데 요즘은 막.
9: 요즘 칼각이죠.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0: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또다시 연습에 들어갑니다. 관객 앞에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5: 한 노래 가지고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씩 한 달 내내 한 노래만 파는 거예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연습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또 노래하는 법에 대해서 또 귀담아 듣고 그대로 소리 대보고.
0: 남들보다 늦게 가수의 길에 뛰어든 만큼 더 많은 노력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데요. 노래부터 안무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5: 사실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네. 행복하면서 힘들지. 또 해내야 되잖아요.

0: 내하는 거죠. 그 인생이지 뭐 그게 어떡하겠어요.
1: 다음 날 부산에서 열리는 공연을 위해 하루 일찍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의상도 열어버린대요. 어떤 공연이길래 이렇게 많은 의상을 준비한 걸까요?
2: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챙기신 거예요?
3: 의상이 이번에 한 콘서트 때 6벌 정도 입어요. 그래서
1: 내일은 단독 공연이 있는 날. 규모 있는 공연에도 의상을 옮기고 챙기는 건 모두 직접 한답니다.
3: 사실 누가 들어주고 옮겨주고 뭐 이거 이렇게 해줘요 하면 편하겠지만 나는 신인 가수다라는 마음으로 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1: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만 자신이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의상을 옮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림질까지 직접 합니다.
3: 왜 직접 챙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 스타일리스트나 이렇게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제 정장, 제가 옷 맞추러 다니고, 넥타이 사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배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배어 있다 보니까. 네.
1: 의상은 무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이번엔 서둘러 무대로 향하는데요. 약 1,000석 규모의 공연장. 네. 혹여 문제가 없는지 무대 곳곳을 살펴봅니다.
3: 그 무게감이 엄청나요, 사실. 시간 내서 돈을 내고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잘해야 우리는 기본.
1: 그런데 무대를 점검하던 용필 씨가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스태프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3: 올라가서 앉아봐봐. 그러면은 맨 앞줄 사람이 앉았을 때 올라가서 앉아보면은 내가 보여야 관객도 내 눈이 보이는 거거든?
1: 2층의 일부 객석에서 무대가 잘 안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용필 씨도 스태프들도 고민에 빠졌는데요.
3: 웬만한 자리 다 잘 보이게끔 해야 되니까 조금 더 LED 화면을 올려서 높이를 확보하는 걸로. 그럼 2층에 앉으신 분들도 가급적 최대한.
1: 결국 모든 좌석에서 잘 보일 수 있게 무대 화면을 조정.
4: 본인 무대 더 저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더 같이 같은 공연을 준비하는 감독으로서 저도 더 신경 쓰게 되고 뭐 좀 존경심도 들고요.
1: 이제 본격적인 리허설에 들어가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또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도 좀 풀어내시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하시면 저는 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무대에 설 수 있고 이런 공연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1: 노래와 동작이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 최고의 무대를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공연 시작 전부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5: 그 약간 심금을 울리는 그런 뭐랄까 감성 너무 좋았어요.
6: 남자가 봐도 반할 만한가요?
5: 아 반하죠. 그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데.
7: 오진아 김준비. 네.
5: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지만 네. 많이 좋아합니다.
1: 한편 공연장 밖에서 유독 바빠 보이는 한 사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직장의 업무를 해결하는 중인데요.
8: 주말에 저희 실장님이 또 개인 일이 있다고 부탁하셔가지고 여기 카페 활동하는 곳 오세요. 그래가지고 몰래 일하고 있습니다. 빼내는.
1: 직장에 월차까지 내면서 꼭 공연에 참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8: 제가 유방암 수술도 했고요. 그 아버지, 엄마, 제

0: 접수 많이 다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 삶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수님의 노래 들으면서 정말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위안을 많이 받고서 유방암도 완치 판정 받아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공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례차례 차녀석의 객석을 팬심으로 가득 메우는 사람들. 공연장은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무대 오를 준비를 하는 용필 씨. 긴장감이 남다릅니다.
2: 쫙 올라갔을 때 그래도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다 오셨을지 제일 궁금하죠.
1: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했던 무대를 선보이는 시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가수의 등장. 객석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0: 고마워. 완전 짱짱.
1: 감동적이고 너무 신났어요. 최고예요.
2: 제 노래 통해서 마음에 답답한 게 있으면 씻겨 내려가고 예전의 추억도 떠올리면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네, 그런 힘을 가진 가수가 되고 싶죠.
3: 늦은 시작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우며 최고의 가수를 향한 그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0: 자, 한상 나왔습니다. 자.

0: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0: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3: 고요한 산속에 침입자 발견. 그 즉시 행동 개시. 침입자는 바로 멧돼지. 잠깐의 방심은 금물. 멧돼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멧돼지의 기세에도 물러서지 않던 그 순간. 위험천만한 현장 함께 확인해보시죠. 청량한 가을바람을 따라 북한산으로 향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싸한 분위기. 야생동물이 많은가 봐요.
14: 안녕하세요, 선생님.
15: 아, 예, 예.
14: 혹시요, 이 강아지들 아나요?
16: 멧돼지하고 싸움하고 막 해갖고 상처도 몇 번 있고 수술도 하고 거기 좋아요. 들리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거기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죠.
14: 여기서 하루제 넘어서 조금만 내려가면 구조대 앞에 인수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수함에 가면 이 개를 볼 수가 있는 알미 같은 애.
17: 차로 갈 수 있나요?
14: 아, 차를 못 가죠.
13: 등산하시죠. 카메라 장비는 수십 킬로그램. 와, 짐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체력 훈련 단단히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죠? 어휴, 이 돌계단이라 난도가 꽤 높겠는데요.
17: 안녕하세요. 혹시 이쪽에 절이 있다고 하는데 아세요?
18: 너매 여기 조금 내려. 너매 거기 넘어가면. 네.
17: 아, 조금만 가면 돼요?
18: 네, 내려가면.
13: 냐옹아, 믿어도 되겠지? 그로부터 10분째. 물론 뭐 조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평소에 체력 단련 좀 해두시지 그랬어요. 어느새 40분째 등산 중.
17: 저기요, 다 온 것 같은데요?
13: 와, 마침내 마주하게 된 인수봄. 개 짖는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어, 찾던 주인공이 아니네요.
17: 너 누구니?
19: 응? 그러면 아저씨는 누구예요?
20: 안녕하십니까. 네. 반야야. 어, 반야 괜찮아?
17: 근데 굉장히 많이 짖네요.
20: 아, 예. 내가 좀, 저, 아픔이 좀 있는 아이입니다.

0: 이제 한 6년 됐는데 마음 낸 지가 한 작년? 이 정도야 마음 낸 거예요.
1: 견부살 6년 차인 다냐. 반가워. 또 다른 친구도 있네요.
0: 피부병이 심했어가지고 꼬리를 자주 무는 경우 있습니다. 한 달 됐는데 얘도 이제 주인한테 버림받은 애라 지금 이제 병원 치유 중입니다.
2: 혹시 네. 이 영상에 있는 이 강아지는 누구예요?
0: 제 암이에요.
2: 암이. 그리고 이 친구는요?
0: 인수입니다.
2: 아, 인수? 어? 저하고 이름이 똑같는데요?
0: 아, 또 둘이 인연이신가 봅니다.
1: 귀여운 외모에 친근한 성격까지 등산객을 사로잡은 스타 견들. 특히 어두운 밤에도 척척 길 안내를 해준다는데요. 북한산 경비견이 따로 없죠.
2: 아미하고 인수는 지금 어디 있나요?
0: 예, 인수는 2월 달에 이제 멀리 갔고요. 아미만 이제 인수 새끼의 세 마리하고 아미만 이제 안쪽에 이제 네 마리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1: 어디 텅 비었는데요? 아, 낮잠 중이었구나. 바람도 솔솔 불고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씨네요.
2: 아이고, 아이들 깼네.
0: 예.
1: 아이들 소개 좀 해주세요.
0: 이리 와, 아미고요. 이제 얘도 이제 유기견이었어요.
1: 인수암의 대장견 아미. 반가워. 깜짝이야.
0: 안 돼. 질투하는 게 질투. 안 돼. 안 돼.
1: 인봉아, 엄마 말 잘 들어야겠다. 그치?
0: 아미는 도둑도 따라간다는데 그 정도로 성격이 좋고, 인봉이는 이제 인수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아빠. 차분하고. 아, 얘는 수봉입니다, 수봉이. 시크하다 할까요? 안 돼. 야, 지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
1: 마지막으로 소개할 친구는요? 독특한 개인기가 있는데요. 스님의 머리가 사탕인 것처럼 핥아주는 녀석. 아유, 귀여워라.
3: 이거. 침으로 펴게해주는 거예요? 침으로? 마사지 해줘? 왜, 또. 너 아까 엎어졌잖아.
4: 아이고.
1: 어머. 어부박까지? 등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이거 봐요.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백봉이는 스님 등이 제일 좋아요. 글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래요.
3: 아니야. 네 아들 봐라, 아들.
1: 와, 멀리 풍경을 감상하는데요.
3: 백봉아. 지금 40kg 넘어, 너는.
1: 40kg이요? 아유, 야, 얼른 내리자. 그러자 아미가 바톤 터치가 자연스러운데요.
3: 인봉이 제일 이뻐.
1: 스님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말 스님을 사랑하나 봐요. 이번엔 견사를 구경해 볼까요? 놀랍게도 바위 밑에 있는 집. 동굴 생활인가요?
0: 국립공원 내라서 이렇게 뭔가를 지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바위나 모든 걸 이제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들 집을 좀 지어주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2: 완전 저기는 정말 시원하겠다.
0: 예.
2: 별장인데요?
0: 예, 호텔이나 호텔.
1: 동굴은 과학입니다. 아미는 상석을 차지했네요. 견사 전체는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천적 멧돼지 때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근 도장을 찍고 있대요.
0: 여기가 이제 산사라 보니까, 산중이라 보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해. 멧돼지들도 굉장히 지금 예민되지 있는 시기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 이제 들개들도 이제 사람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1: 위험천만한 산중 생활. 더군다나 국립공원에서 아이들과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인연이 됐을까요?
5: 우리가 인위적으로 데려온 게 아니고 이제 산에 북한산에

0: 버려졌던 애들이에요.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같은 이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1: 이유도 모른 채 산에 버려져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아이들. 북한산이 집이 된 건데요. 아미와의 만남은 아직도 생생하시대요.
0: 처음 마주쳤는데 저한테 와서 얼굴을 핥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5분 정도 같이 놀아주다가 너 스님 따라서 절에 가서 살자 하고 내가 움직였더니 따라왔어요.
1: 그렇게 스님과 가족이 된 아미. 그런데 글쎄, 먼저 절에 살고 있던 대장견 인수와 사랑에 빠지고 금쪽 같은 새끼들을 낳았대요.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난 2월 먼 길을 떠난 인수.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겠죠? 견보살들의 일상을 살펴볼 차례. 등산객들이 절에 방문했네요.
2: 태양 너무 신나다. 귀여워.
1: 일부러 아이들을 만나러 오셨나요?
2: 여기 북한산 강아지들 유명하다 해서 이제 등산하는 김에 보러 왔어요.
3: 보시니까 어떠세요?
2: 너무 순한데요? 너무 순하고 착해요.
4: 왜 이렇게 짖어? 짖기를. 어?
1: 누가 짖나 했더니 반이야구나. 쉿.
4: 그만 짖어라.
1: 사료를 가져오셨네요. 아이들과 어떤 인연일까요?
0: 최사님 오셨습니까?
5: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0: 예. 그때 또먼 걸음 하셨네요.
5: 들어가봐도 되는가요?
0: 예.
1: 곧장 아이들 만나러 직행. 무거운 짐도 있게 만드는 아이들의 반가운 인사네요.
5: 거기가 먼 데서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애들인데 덩치도 크고 먹는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또한 번씩 올 때면 그냥 애들 먹이도 좀 준비해갖고 그럽니다.
1: 그런데 이때! 얘들아, 어디 가는 거야?
0: 이제 줄로 타던데.
1: 한바탕 술래잡기를 예상했는데 다행히 금방 잡혔네요. 평소 절 밖으로 나가는 일은 드물대요.
0: 수봉아, 수봉, 수봉이 일어와. 수봉이 일어와.
5: 수봉 착해.
1: 새끼들은 다행히 안전하게 포획.
0: 착해, 자.
1: 엄마, 아미는 어디 있죠?
6: 아미야.
1: 결국 아미는 탈출. 금세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7: 선생님, 혹시 하얀 강아지 보셨나요?
6: 네, 봤어요.
7: 아, 일로 이쪽으로 갔어요?
8: 그 큰 게 말랑이 같은 거.
6: 네. 일로 갔어요.
8: 금방에. 혼자 막 가던데요?
6: 보니까는 사람 경계가 너무 없어서.
8: 사람 경계심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 뭐지? 우리 앞을 아무 짓지도 않고 그냥 쑥하니 그냥 들어가 지나가더라고요.
6: 아, 이건 뭐예요?
7: 이거 EBS에서 강아지를 찍고 있어요.
1: 1년간 떠돌이 생활을 한 아미. 북한산은 아미에게 집이나 다름없는데요.
7: 아미야? 이리 와, 아미야. 아미, 이리 와. 스님 빨리 오래. 가자.
9: 어머, 가자. 스님이 찾는다고요? 그럼 얼른 가야지. 저를 따라오세요.
7: 같이 가자.
1: 어휴, 길을 꿰뚫고 있나 봐요. 앞장서는 아미.
7: 스님한테 가자.
1: 갑자기 딴 길로 새는데요? 물이 마시고 싶었구나.
2: 아미, 국가도 왔대. 응? 이 집안에 이렇게 나올 힘이 없잖아요. 아이고, 좋아.
7: 아예 밖에 못 나오고.
10: 24시간 중에 16시간은, 18시간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1: 국립공원이라 입산 시간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개체수 등록도 꼼꼼히 해뒀답니다.
0: 아니, 응? 네가 뛰고 그거는 아니까 그러지 않잖아.
1: 아미가 눈치가 빠르네요. 이러면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스님, 화가 눈녹듯 사라지셨죠?
11: 안타깝어.
12: 잠깐 빈틈만 있으면 바로 탈출하네요.
0: 늘 갇혀 있다 보니까.

0: 밖에는 짧잖아요. 밖에 생활이 대부분 거의 한 7, 8시간 빼고는 이 안에 이제 갇혀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1: 그럼 그 시간 동안 이 안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 거예요?
0: 이제 방사될 때까지는 참아요.
2: 아니, 근데 화장실 이렇게 오래 참는 건안 돼요. 16시간이면 너무 오래 참는 거예요. 보통 잘 때도 12시간이 최대. 정상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참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하루에 최소 두 번을 나가야 돼요.
3: 어느덧 해가 지고 입산 금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탈이는 아직도 기운이 넘칩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요.
4: 아미 누나 나오고 싶지?
3: 약 올리는 해탈이가 미운 걸까요? 전부 레이저 쏘는 중.
5: 이공이! 이공아! 이공이라 친구들 사왔어.
3: 보살님은 밖에서 놀던 고양이들을 소집하는데요. 고양이들은 전부 네 마리.
5: 내일 또 나와야지. 해탈아, 해탈이는 좀 더 있어.
3: 자유롭던 바냐도 방으로 들어가고 해탈이도 방에 들어가고 싶은지 안절부절. 다들 일찍 자는 습관이 있나 봐요.
6: 지금 큰 애들 나올 시간이 돼서 애들 나오는 속도가 이 시간만 기다렸기 때문에 어마어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작은 애들이 있으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지금 미리 분리를 시켜서 안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3: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입산이 금지되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견사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7: 고양이 있나?
5: 고양이도 우와!
7: 뭐야? 멧돼지 있어, 멧돼지!
3: 너, 저기 보여요! 멧돼지가 아이들의 배변 장소에 떡하니 나타난 건데요. 멧돼지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7: 멧돼지가 이거 쫓아.
8: 아미야, 어, 이공아.
5: 아미! 아미! 아미!
3: 아이고, 누가 다친 것 같아요.
5: 순이 가요! 가요!
3: 괜찮은가요?
6: 놀래서 오줌 쌌어, 지금. 멧돼지 와서 얘들이 엄청 흥분해가지고.
0: 여기 와봐. 응. 야, 나 거기 있어. 네.
6: 아미, 멧돼지 온다고 그렇게 뛰어가면 어떡해. 그럼 부딪혔네, 거기.
0: 여기 좀 부딪혔나봐.
6: 네.
9: 아, 스님, 거기 지금 좀 전에 싸우는 건가요?
0: 예, 좀 부딪힌 것 같아, 여기. 아미, 괜찮아? 응?
3: 이만하길 아빠? 천만 다행이네요.
0: 괜찮아, 괜찮아.
3: 멧돼지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어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멧돼지한테 한번 물려보기도 했고, 이제 제 성혜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멧돼지한테 이제 받쳐보기도 했기 때문에.
9: 어디에 부딪히셨어요?
10: 꼭꼭지 있는데 부딪혔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멍이 다 들어버렸어요. 그건 한 달 정도 걸려.
2: 멧돼지는 엄청납니다. 위험해요. 멧돼지들은 이빨이 진짜 이렇게 송곳니가 다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정말 그 어떤 동물보다 방어적으로 싸납고 공격적이고 위험해요.
0: 거의 서너 군데는 다 꼬맸어요. 멧돼지한테 받쳐가지고. 인봉이 같은 경우는 생식기가 아예 다 드러날 정도로 다 해줄 정도로 받쳐버렸으니까.
6: 피가 절절절 흐르고 있는 지혈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대형견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아마 문제가 생겼지 않을까 싶어요.
3: 다행인 건 수의사님이 낮이든 밤이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슈퍼맨처럼 달려오신대요.
0: 수의사 원장님이 이제 애들을 이제 거의 살려주셨다고 봐야 돼요.
3: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단체 산책에 나서는데요.
0: 가자, 가자. 천천히 가자.
6: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3: 밤마다 순찰을 도는 게 일상인 견 식구들. 야생동물이 등산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등산로를 돌면서 채취를 남기고 소리를 내고 영역 표시까지 해준답니다. 멧돼지를 멀리 쫓는 행위인 거죠.
6: 가자.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맥봉이 잘 간다.
0: 인봉이 어둠 싸고.
6: 인봉이 쉬하고 기다리자. 아이고, 씨, 많이 도와네.
0: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자.
3: 암벽 등반을 하듯 거침없는 가자. 모습. 하루 중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래요. 등산객과의 만남도 좋아하고요.
0: 안녕하세요.
11: 아미야, 백봉아.
0: 응? 아미.
11: 잘 지냈어? 응? 힘들었어? 응? 올라오느라 힘들었어? 응? 아니야.
3: 정겹게 인사하는 등산객. 아이들을 잘 아시나 봐요.
11: 3주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일출 갔다가 내려오는데 같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0: 그때 내려간... 두 마리가 네. 등산객 따라서 100군데로 올라갔었어요.
11: 아, 그날? 일출 보러 올라갔던 네. 애들도 100군데. 어? 그랬다가 내려오는데 같이 내려와 주더라고요. 예. 길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내려왔어요.
0: 아이고.
11: 가끔 이제 북한산에 다니다 보면은 그 유기견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애들은 일단은 경계하는 게 딱 느껴지는데 이 친구들은 딱 보고 여기도 이쁨 받으러 갔다가 저기도 이쁨 받으러 갔다가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네.
0: 자, 가보겠습니다.
11: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0: 잘 가.
11: 오케이, 오케이.
3: 북한산 스타견들 인증 완료. 때로는 조난객을 구해주기도 하고 길 잃은 등산객들에게 나침반도 되어주는 아이들.
6: 아, 이뻐.
3: 오늘도 북한산 곳곳을 누비며 제 몫을 다 해주었네요. 멋지고 든든한 북한산 경비견들입니다.
6: 이쪽으로 갑시다. 옳지. 가자.
3: 순조롭게 하산하는 중인데요.
6: 가자.
12: 인봉이 그 길이 아닌데.
6: 인봉아, 인봉.
9: 인봉아, 저 안 돼.
3: 경로를 이탈하고만 인봉이.
0: 인봉아, 이리 와.
3: 너희들까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이, 뭘 보고 이러는 거야, 얘들아. 저기 새끼 멧돼지예요. 새끼가 있다는 건 근처에 어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와! 스님이 출동했습니다.
13: 왜 말 안 들어? 자, 올라와.
3: 빠른 판단으로 상황은 일단락.
14: 어, 맞아요. 멧돼지나 이렇게 만날 경우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
0: 예.
6: 멧돼지 줄을 놔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14: 아,
6: 얘들 힘으로 도저히 제압이 안 되니까 너무 흥분을 하니까요.
0: 가자, 가자, 가자.
3: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산사의 밤이 깊어가고 해탈이와 반야는 아주 꿀잠에 빠졌는데요. 어버가도 모르겠다. 반면 기운이 넘치는 아민의 가족. 어휴, 달밤에 체조하는 거야?
0: 아미야.
3: 스님의 옆자리는 아미가 차지.
0: 응?
3: 하루 중 16시간을 견사해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0: 이제 거의 이 상태로 이제 누워서 쉬는데요. 이제 만약에 고양이나 짐승들이 이제 감지되면 바로 움직입니다, 애들. 맞지? 왜? 네.
3: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네요.
0: 아미.
3: 오, 반야가 잠시 나왔는데요. 배변 활동 때문이래요. 반야를 열렬히 환호하는 아이들.
6: 7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는 실내에서 있는데 얘가 그래도 장이 안 좋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는 건지 그게 좀 많이 좀 염려가 돼요. 그냥 내려가 볼까?
3: 얼른 볼일 보고 자야지.
6: 아미까지 오네.
3: 덩치 큰 녀석들이 우르르 둘러싸자 예민해진 반야. 싸움인지 아이고. 장난인지 아리송한데요.
6: 이렇게 제압을 해요.
3: 언니한테 발은 좀 심했다.
6: 반야도 새끼들 낳을 때까지도 게 새끼들을 봐왔기 때문에 겁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덩치가 하루가 다르게 너무 빨리 커버리니까 분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꺼내서 제 방으로 이제 데리고 왔던 거죠.
14: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반야도 나와서 같이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0: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어우러져서.
3: 일찍 등산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네요. 이때 갑자기 뛰어가는 백봉이. 얘들아 어디가?
15: 의자가 있어 왜?
3: 아는 척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15: 시간에 내려오셔.
16: 가자. 가자.
3: 입산 시간에 맞춰 견사로 들어갈 시간. 투정은 없이 잘 들어가네요.
16: 아니야.
3: 얘들아 고생했어. 이제 푹 자자. 좋은 꿈 꾸고. 다음 날 아침. 오늘도 많은 등산객들이 북한산을 찾았는데요. 사찰은 방앗간이나 다름없대요.
17: 여러 개니까.
3: 친화력 장착, 애교쟁이로 변신. 사람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반야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법당 붙박이가 돼버린 반야. 급기야, 어휴, 손님한테도 까칠하네요. 아예 법당에 못 들어오는 손님도 있는데요.
18: 외모하고 다르게 너무 크게 짖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법당을 못 들어가게 지키는 것 같은 느낌?
3: 정말 법당을 지키는 걸까요?
15: 엄마, 미안해. 엄마가 안 지켜줘서. 얼른.
6: 아주 정말 볼일 있는 분 아니시면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 공간인데 우리 반야로 인해서 이렇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해요.
3: 더 심하게 짖을까 싶어 반야를 데리고 잠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6: 옳지.
3: 우와, 고양이들도 함께 가나 봐요.
6: 반야 여기 뛰어올 수 있지?
3: 느리지만 보살님을 따라서 열심히 올라가는데요. 고양이들과 엎치락 뒤치락 페이스메이커로 딱이네요.
6: 아이고 잘 간다 상공이.
19: 목마를 땐 풀이 최고단냥.
3: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반야. 마음을 열기까지 쉽지 않았는데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 라, 엄마 여기 살라. 어쭈쭈쭈 이쁜지. 아이고 이쁜지. 어휴 기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반야 기침하네. 애가 천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체력이 너무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의욕만 넘치고. 그래서 그걸 좀 조절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지금 페이스대로 놔둬야 되나, 그게 좀 염려되기는 해요.
3: 건강도 문제지만 외톨이를 자처하는 반야.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15: 오셨어요.
3: 반가운 손님이 오셨나 봐요.
20: 오랜만에 뛰어왔네.
6: 우리 아이 보고 있어.
3: 짐을 한가득 가져오셨는데요.
6: 오늘 양이 되게 많네요.
20: 보상까지 줬어.
3: 아 이게 뭐? 네? 절에 고기라니요?
6: 우리들 멧돼지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전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처 난 부분들.
3: 아 아이들 특식이군요.
20: 우리 같은 식구인데요, 뭐.
6: 예. 네, 너무너무 이뻐해 주세요.
20: 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6: 네.
20: 같은 식구니까.
16: 야!
3: 산을 지켜주는 야.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차례대로 배식.
20: 수봉이.
21: 그래, 그래.
3: 누가 제일 잘 먹나 했더니. 수봉인가 봐요. 사이코기 집중 공략하는 아이들. 어우, 정말 맛있나 본데요.
0: 이비나 좀 튀겨봐요.
3: 근데 아미는 응? 특이한 아미. 버릇이 있네요.
0: 이거 먹어봐.
3: 자. 아이고 스님 앞에선 어리광쟁이네. 이때 먹이를 찾아 헤매는 수봉이.
6: 지꺼 있으면서 또 갖고 갔어.
0: 빨리 가.
3: 와, 이 식욕을 자극하는 소리.
22: 네가 먹어.
19: 야, 네가 먹어. 부족한데 또 있어요.
20: 수범이가 좀 가지 같잖아.
15: 수범이가 갖고 가네.
20: 맨날 제가
3: 엄마가 무섭긴 무섭나 보다.
15: 수범아.

0: 엄마 아미의 새끼들 기강잡기. 글쎄 점점 심해진대요. 요즘엔 수컷들도 기싸움이 팽팽. 아냐와 삽살개 가족은 과연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1: 어머, 이른다니까.
2: 아냐가 와. 아냐가 수봉이한테 올라그래.
0: 평화로움 속에 숨어있던 인수함 가족의 고민. 빨리 설쌤을 만나봐야겠죠?
2: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야생 이제 멧돼지하고 이런 대치 좀 현명하게 해야 될 방법이 있는지.
3: 이제 큰 애들이 나오는 시간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제한적이잖아요. 4시간 내지 6시간. 그 안에라도 애들이 좀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현부살들을 만나기 위한 관문.
4: 이름을 찾아. 천천히.
0: 설쌤도 예외는 없습니다. 설쌤, 40분만 올라가면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등산쯤이야. 거뜬히 올라갈 수 있죠? 난이도 높은 건 우리들만의 비밀.
5: 비밀 틀린 것 같아요. 등산 시작 7분째.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저질 체력을.
0: 설쌤, 힘을 내요, 힘!
5: 발목이 꺾이면 큰일 나서.
0: 아하,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시나 봐요. 설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쉬는 건 체력 안배 차원인가요?
5: 하나씩 지금 벗어 던지고 있어요. 몸에 뭐 하나 걸쳐진 게 다 싫어. 이거 어떻게 쓰면 좀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라도 좀 쓸까? 아니 땀이 자꾸 내려와서
6: 거의 지금 막 그거는 지리산 종주하고 계신 분 느낌이 나.
5: 지리산 종주. 네.
0: 다시 한번 힘내서 올라가 볼까요?
5: 안녕하세요. 여기 절 보셨어요? 네? 이 위에 절까지 한 어느 정도 걸려요? 거의 다 왔어요? 원래 등산에서 제일 믿지 말라는 게,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왔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믿으면 안 되는 말. 다 왔다. 감사합니다.
7: 이게 인수봉이구나.
8: 네, 인수봉.
7: 들어본 것 같아. 와, 너무 멋지다. 와.
5: 아, 여기구나. 아.
0: 드디어 인수함에 도착한 설쌤.
5: 계세요? 하나 계신 것 같긴 한데.
9: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내일 와봐. 이거 해탈이죠? 해탈아.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조그맣구나.
10: 고생 많으셨다기.
9: 안녕. 안녕.
5: 힘드네요.
1: 시원한 쉐이크 한 잔.
5: 아, 네네네.
0: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1: 네, 쉐이크 한 잔 드세요.
5: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예, 설탕 안 넣고.
5: 어, 설탕 안 넣은 걸로?
0: 어때요, 설쌤? 맛있어요?
5: 대박. 미쳤다.
1: 단맛 나죠, 그래도? 네.
5: 이거 먹으러 와야 되네.
0: 식혜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5: 아, 너무 식혜 그 행복에 빠져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아, 예. 아, 네.
11: 감사합니다.
5: 너무 얼굴이 너무 좋으시네요.
11: 저요?
5: 네.
11: 아이고, 감사합니다.
12: 힘드시죠?
5: 진짜 힘들었는데요. 약간 저의 나약함을 느끼면서 왔는데 이 식혜 하나 한 잔 딱 마시니까 다 풀렸습니다, 이제.
11: 예.
13: 근데 반야 왔어요.
14: 아, 네가 반야구나.
13: 반야야.
14: 네가 반야구나.
15: 너 나 괜찮아?
16: 네, 지금 저 무서워요. 다들 마음을 열기 전에는 계속 지금 혀 낼름거리고 긴장하는 친구.
15: 아, 네. 한번 좀 볼까요?

0: 치아부터 확인하는 설샘.
1: 이거는 한 반 이상은 뽑힐 거예요.
2: 어떡해.
1: 근데 강아지들은 이빨 뽑혀도 큰 문제는 없어요.
0: 가장 큰 문제는 천식인데요. 평소에도 기침을 달고 사는 반야. 어때요? 우리 반야 괜찮아야 할 텐데.
1: 심장은 조금 심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역류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기관지에도 염증이 조금 있고.
3: 네.
1: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관지 자극을 좀만 시키면 이렇게 기침을 하죠.
3: 맞아요. 제가 안을 때도 네. 조금 잘못 안았다 싶으면 이런 기침을 해요.
1: 정밀한 검사, 초음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0: 가까운 시일 내에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1: 반야 힘들어. 제 녹염 꽤 제가 생각했을 땐 최소 12살 이상은 될 것 같아요.
4: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쟤를 5년 봤거든요. 일단 5년 정도 됐다, 분위기가.
3: 그런데 반전은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짖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운이 없는데 그 성량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굉장히 크게 짖어요.
1: 반야가 하는 모습은 뭐냐면 진짜로 알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있을 땐 안 짖어요. 얘한테는 아주 정상적이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한 행동이거든요.
3: 근데 제가 안 보일 때, 네, 네, 제가 그렇죠. 여기서 떨어져 있을 때.
1: 그거를 막는다기보다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밖에서 소리가 날 때 짖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거기까지 따라가서 오케이, 나 확인했어. 나 확인했으니까 들어가. 이렇게 해서 주로 들게 하는 게 목표예요.
5: 아야.
3: 또 깨물어. 배터리.
1: 이거를 계속 이렇게 너무 손으로 하는 거를 받아주시면 안 돼요. 지금 배워야 될 건 자기 이 충동 조절하는 거. 저는 이제 반야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저 친구들 중에 선생님 같은 친구랑 자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사람 선생님보다 개 선생님이 훨씬 더 잘 가르쳐요.
4: 네.
1: 그래서 저 아이들 중에 얘가 이렇게 막 들이대고 했을 때 앙 할 수 있는
0: 해탈이의 개 선생님은 누굴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6: 아미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
1: 네.
6: 그래서 아미로 지었고 백운대에서 백봉이. 얘는 수봉이는 인수봉에서 수봉이.
1: 아, 네, 네.
6: 여기는 인수봉에서 인봉이.
1: 아, 인봉이, 수봉이, 백봉이.
6: 네.
1: 너는 하얀색이라서 이름이 더 확실하게 딱 그게 된다, 백봉이. 네.
3: 저 특별을 하고 다니는데 얘가 제일 혼나요. 제일 눈에 띄거든요.
1: 맨날 하얘가지고 얘네는.
0: 설쌤, 백봉이한테 깜짝 놀랄만한 개인기가 있어요.
3: 또 얘 업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습관 안 좋죠?
1: 뭐 안 좋아요. 그냥.
3: 그래요?
0: 짜잔, 어부반 백봉이 어때요?
3: 늘.
1: 아, 귀여워.
3: 아, 진짜 커, 진짜 커.
1: 아, 귀여워.
3: 아기 때부터 이렇게 업어줘가지고.
1: 아니, 죄송한데 그 되게 유명한 그 초파춤 선생님처럼 그 선생님 머리야 핥을 때 너무 귀여운데요.
3: 아, 얘가 제일 순대.
1: 너무 귀여워. 나한테도 한번 해볼래? 내가 한번 업어줄까? 될까?
3: 얘 한 50kg 나갈걸요?
1: 그래요? 나는 그러면 힘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
6: 40kg 정도? 40kg
1: 정도? 나는 힘이 안 돼서 안 못할 수도 있어.
3: 아미가 한 4.
1: 자, 얘 이름 뭐였죠? 백봉이. 네.
6: 백봉이요.
1: 백봉?
6: 백봉아.
3: 백봉 일러봐.
1: 백봉.
3: 백봉 일러봐.
1: 난 초파춤스가 아니긴 한데.
0: 호기롭게 도전하는 설쌤.
1: 나빠봐.
0: 과연 백봉이의 선택은? 스님 등이 제일 좋아요. 백봉이는 일편단심 스님이래요. 자, 이제 후보를 봤으니 해탈이의 개 선생님을 만나볼까요?
1: 결국에는 해탈이가 아직 이 안에 못 들어가면서
6: 네.
1: 근데 또 계속해서 분리만 해놓으면 나중에 해탈이가 컸을 때 문제가 될 거예요.
6: 네.
1: 사람이나 강아지들이나 결국에는 만나야지만 서로 알고 친해질 수 있거든요.
6: 네. 아미.
0: 개 선생님은 인수암의 대장견 아미. 모두 예상하셨죠? 해탈이, 너 이리 와. 그동안 까불었지?
3: 겁이 없지 않네.
1: 겁 있다니까요. 배워요. 다 배웁니다.
3: 너무.
1: 해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줌 싸고 있다. 해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또 피할 공간이 많고 이러면 자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7: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0: 개 선생님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
1: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이야, 대장견답게 호탕한데요.
1: 놀자는 겁니다. 네. 진짜 노는 겁니다.
6: 네.
1: 얘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얘 계속 친해져야 돼요.
6: 이런데 이제 보살님은 저 이제.

0: 여기 다르니까 앞발에 힘이 다칠까봐
1: 아, 안 다쳐요. 이 정도는 안 다칠
0: 했는데.
1: 거예요. 아,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2: 어, 오히려 너 챙기는 느낌도 있다, 야. 어? 냄새 다 확인하면서.
0: 네, 그렇죠.
3: 근데 통제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아, 맞아요. 이러면서 배워야죠. 이 무리에 누가 안정화가 되려면 알아야 돼요, 쟤도 해탈이도.
4: 무섭지만 해탈이는 지금 꼭 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2: 그러면 풀려있는 거 아니까.
3: 근데 너무 차이가 나서 체급이.
2: 특히 쟤는 지금 뇌 안에서 가장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2: 어떠한 감정과 경험이나 이런 것의 길이 가장 많이 연결되는 시기예요.
3: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니까.
2: 네. 이게 5개월이 넘어가면 이 기능이 엄청 떨어져요, 걔들은.
4: 앞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해탈이. 과정이 어떻게 되죠?
2: 우선은 우리 아미랑 해탈이 먼저 만나게 해주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적응이 되면 우리 수컷 아이 중에 하나의 네. 나와서 더 적응하게 해주고 네. 충분히 가족으로서 하나의 무리로서 융화돼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네.
2: 근데 지금 너무 겁먹고 이걸 안 하면 나중에는 같이 살기는 더 힘들어진다.
0: 네.
4: 아미야, 해탈이를 잘 부탁해. 해탈이도 잘할 수 있지? 또 다른 걱정도 있으시대요.
3: 제가 걱정하는 건 방광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까 봐.
2: 방광염은 무조건 참는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참으면 방광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세균이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루에 한 번만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거 엄청 참는 거예요.
3: 너무 참는 거죠.
2: 그나마 제가 직접 보니까 느낀 게 그나마 참을 수 있는 이유. 커서 방광이 커요.
3: 네.
2: 이거는 얘네들의 생리작용이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 번 정도는 밖에서 오줌을 쌀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4: 하루에 두 번 꼭 지켜주세요.
3: 제일 큰 걱정은 멧돼지하고.
2: 아, 그쵸.
3: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2: 우리나라 토종동물들이 다 용맹해요.
0: 네.
2: 진짜 제가 느끼는 건데 진도, 삽살개, 멧돼지도 어떻게 보면 토종돼지잖아요.
0: 네, 그렇죠.
2: 이런 애들이 다 용맹하더라고요.
0: 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멧돼지가 싫어하겠다 했던 걸 다 방법해봤는데
2: 쉽지 않죠? 기질적으로 이런 걸 타고난 아이들은 학습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0: 이빨 깨끗해.
3: 한 3살쯤 됐겠죠.
0: 그럴 것 같은데요?
2: 와, 근육이 진짜. 와, 근육 역시 산 타고 다니는 애라 근육 미쳤습니다.
3: 달라요?
0: 먹 잡아보자.
2: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전체적인 네. 몸매가.
3: 아미하고 수봉이는 중성화 수술 때문에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고 다 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얘들은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상태라.
4: 귀 상태를 살펴볼 건데요. 큰 문제는 없겠죠.
2: 염증이 좀 있네요.
3: 예, 있어요.
4: 아이고, 곧바로 치료해주는 설쌤. 윤봉아, 근데 안 아프니?
5: 나 봐.
2: 백봉이가 스님, 아유, 잘 참네. 야, 너 무슨 리트리버야?
3: 예.
2: 그 염증 있는데 제가 이거 세척액 들어가서 귀 이렇게 후비면 아프단 말이죠. 근데 얘가 막 참는 게 보여. 하면서 대견을 했겠네. 이거는 연고예요. 야,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제 손. 이도 느껴지세요? 그죠? 느껴지죠? 네, 관이 있죠? 이게 이도예요. 이거를 이렇게 찌꺽찌꺽 소리가 나게 마사지 한번 쫙 해줘서.
3: 아, 많이 들어갔네요.
2: 네.
3: 오.
2: 야, 네, 진짜. 귀 청소하면서 이렇게 잘 참아주는 애도 오랜만입니다.
3: 아니야.
2: 얘네 그 기생충약이나 이런 건 꾸준히 먹고 있나요?
3: 예방접종하고 있고요.
2: 네, 뭐 사상충이나 이런 건.
3: 한 달에 한 번씩.
2: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진드기약.
3: 약 먹고 그것도 먹고 있고.
2: 먹고 있고.
3: 그거는 이제 챙겨주는 과학 선생님이 계세요. 매주 오시는데 그분이 네. 챙겨주시고.
2: 아, 얘네 팬클럽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3: 예. 아, 그래요?
2: 예?
3: 그
2: 얘네 팬클럽 생길 것 같은데.
3: 광견병 주사하고 네네네. 그런 거는 수의사님이 날
2: 잡아서 와서 해주시고.
3: 와서 해주시고.
6: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6: 한국 듣고 알았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3: 유명하시네.
2: 아미, 야, 야, 이거 입버하는 거 아니고 지금 귀 청소하는 거다.
3: 아미는 깨끗하던데.
2: 질투하지 말아라잉.

0: 아미를 필두로 곳곳에서 터지는 으르렁 으르렁 파티. 얘들아, 워워.
1: 되게 먹이 때문에.
2: 멍.
0: 설쌤, 방법이 없을까요?
3: 얘 질투 있죠?
1: 이렇게
3: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돼.
0: 아미의 성격을 파악한 설쌤, 아미를 막을 자가 없답니다.
3: 그것만 저는 그 말씀드렸어요. 뭐, 얘 이뻐할 때 얘가 으르렁거려요. 그때 우리 스님이나 보살님이 얘한테 안 돼 정도만 얘기하세요. 네, 네.
4: 이런 거. 네. 이럴 때 만약에 하면 돼. 요 가운데 껴서 얘 정면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5: 안 돼.
4: 그 정도만 얘기하셔도
5: 안 돼.
4: 안 돼. 아미. 좀 평소랑은 다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좀 단호하고 그것만 그냥 반복적으로 좀 얘기 한번 네. 해보는 게 네, 맞아요. 이게 이거는 모든 동물의 공통 언어거든요.
5: 예. 네.
4: 마주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무게가
5: 안 돼.
4: 그렇죠.
5: 안 돼.
4: 그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이거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0: 어? 평소와 느낌이 다른데요?
3: 근데 애들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애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한 10번은 들었는데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경우도 처음이에요.
1: 애들이 순해요. 그래서 네.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애들 덩치만 보고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 아, 방송 보고
1: 그런 의도로
6: 좀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0: 마지막으로 선물을 가져온 설쌤.
3: 이거는 상처난데 이거는 그냥 피부병이 있을 때 이거는 핵시딘 그냥 소독약입니다.
5: 네.
0: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키트인데요. 가장 좋은 건 다치지 않는 거겠죠.
3: 붕대 살짝 감고 이걸로 감아놓으면 돼요.
1: 네, 수축해야
3: 됩니다. 지들끼리 딱 붙어있어요.
0: 얘들아, 다치지 말자.
1: 네, 감사합니다.
3: 제가 또 오랜만에 등산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5: 네. 네, 네.
3: 딱 오는 순간 맛있는 식혜와
1: 네.
3: 정말 행복해 보이는 이 아이들, 이 강아지와 이 큰 아이들 보면서 제가 힐링하고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아유, 네. 다행이에요.
3: 오늘 좀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5: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시켜 주시니까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이제 얘들하고 남은 시간 이제 더 유익하게 여러 어떤 부분을 이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1: 우리 애들이 참 복이 많은 애들이구나라는 거 오늘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네. 설쌤을 또 만나겠어요, 아유. 우리 애들이.
3: 아니, 저는 근데 진짜 꼭 다시 한번 볼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반야도 좀 더 제가 한번 예.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싶고.
1: 예. 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3: 아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떠돌이 아이들을 품어준 스님의 넓은 사랑.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겠죠. 오늘보다 더 나은 인수암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행복해야 돼.
10: 본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좀 릴렉스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드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2: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3: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0: 이름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1: 우와, 이거 보세요.
0: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2: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우와. 이 파밀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1: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3: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4: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 못지않은 독립운동인 것 같아요.

0: 한국어는 나의 불이에요.
1: 제 인생인 것 같아요.
2: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3: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4: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5: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화이팅!
6: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털

0: 초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아직도 몸이 얼얼하군요. 30몇 년 춤을 췄는데 곧새 무릎이 굳었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 춘 마지막 춤에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봉이, 조선의 늙은 기생입니다. 방금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오는 길이에요.

0: 나라님이 오셨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상이 내 앞에 행차하셨어요.
1: 아직도 이 염통이 벌렁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다니요. 처음 부름 받잡았을 땐 내 옆에 종가는 울기까지 했지요. 기생신분에 그것도 이 늙은이가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내 오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우리 두 사람 나가 좌우로 갈라섭니다. 박의 소리에 맞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지런히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대문.

다리까지 후들거렸지만 어느 안전인데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사실 이 춤 세상에 잊힌 이름이었어요. 이름은 곡파무. 나와 종가만이 그 춤을 알아 오늘 주상께 선배였지요. 춤은 단순히 그 사위를 기억한다 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닌지라. 춤은 몸이 기억하는 질서입니다. 나 어릴 적 그렇다 배웠어요. 지금에야 그 낯짝이 다르지만 고을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어엿보다 불렸습니다. 어미처럼 관습도감에 들어갔을 때 그 눈, 코, 입까지 물려주어 다행이다 싶었지요. 기생의 기본 일은 여학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각 거을에서 뽑힌 어린 계집들이 매일 가야금, 아쟁, 장고, 해금을 익히고 매일 가곡을 배웁니다. 능하지 못한 자는 호된 야단을 맞겠죠. 그렇게 16세에 이르러서야 일부가 입덕합니다. 기생이 되면 연회에 오르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때에 춤, 노래,

0: 있으니까요. 기생의 인생 헤아리니 28 이후 3년 내외라. 풀잎에 맺힌 이슬이나 바람 앞 등불처럼 세상사 참으로 덧없게 그새 늙음을 맞이하니 누군가는 그 인생 참 덧없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늙은 기생이라고 어찌 허투루 펼치겠습니까? 곡파물을 기억하는 이 우리 둘뿐인 것을요. 뒤로 물러나는 무태와 앞으로 나아가는 무진. 두 발 뒤로 가야 한다면 다시 하나씩 내딛으면 되는 겁니다.
1: 두 기생이 아곡을 기억했으므로 특별히 상을 내린다.
0: 음악이 끝나자 나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황공할 때가 또 있을까요? 화사품은 비단과 쌀이에요. 자주 우리 아이들 교육하러 갈 적에 가지고 갈랍니다. 늙음악에 웬 호사인가 싶지만 사실 무엇보다 기쁜 건 이 노기의 춤을 기억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요? 그것으로 전부 되었습니다. 꽃처럼 존귀하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꽃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0: 이어서 세계의 명화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생각이 나는데.

Orange! Down!

0: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 하루에도 그만 두어 알아? 아니야 다시 해야 돼.
2: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3: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4: 위하여!
5: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6: 이제 소문이 다 났어. 초짜가 일냈다고.
7: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8: 한식 먹자, 한식. 얘랑.
9: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0: 알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Over 727,000 people die by suicide each year.
1: 지금도 어딘가에선 40초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리 오코너.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살 행동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이자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죠.
0: If you are concerned about a loved one, please, please reach out. Please ask that person, are you having thoughts of ending your life?
1: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의 강의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호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퍼지 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뿅뿅! 포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뿅뿅!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온도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자이자 도시역사연구자 박희훈입니다. 이전에는 일본 도시개발회사 모리빌딩에서 최초의 한국인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쿄의 다양한 도시개발 과정을 지켜봐왔고요. 이후 현대산업개발로 이직해서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필요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필 도쿄에 주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도쿄는 위치적으로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글로벌 대도시의 수도라서 서울과 도쿄는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도시개발자의 눈으로 도쿄를 여행해 보신다면 한국의 도시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다른 시각에서 모색해 볼 기회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도쿄에서 가장 먼저 번화했던 곳은 모든 육로와 수로가 모이고 중앙의시장 등이 있었던 니온바시 지구였습니다. 그에 반해 긴자는 에도 시대 때는 니온바시 한참 남쪽에 위치한 장인들과 일반 중소 상인들이 살아가는 주변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1872년에는 긴자 지역에 큰 불이 나서 목조 건물이 많던 긴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대화재가 현대 긴자 탄생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대화재를 근대적 도시계획이 가능해진 기회로 생각하여 새로운 근대국가의 수도에 걸맞는 지구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때 긴자 지구는 낡은 목조 건물을 허물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장중한 붉은 백돌의 중심거리로 재탄생합니다. 긴자 바로 남측에 일본 최초의 기차역 신바시역이 들어서면서 서구 근대 문화가 들어오던 요코하마 항구와 철도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근대 상업지구로 긴자는 발돋움합니다. 이후 긴자에는 새로운 유통시설이었던 백화점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마사카야 백화점을 시작으로 마츠야 백화점, 미쓰코시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토지 가격이 수도 일본 최대 번화가였던 니온바시를 뛰어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극장가를 품었던 서측의 히비야 유락조 지역과 바로 이어지는 지역에 지하철 긴자선까지 개통하면서 긴자는 아사쿠사로부터 일본 최대 유흥가라는 타이틀마저 가져옵니다. 1960년대부터는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긴자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는데요. 이때 긴자의 중심거리가 하루미 거리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긴자에 가보시면 크게 메인 가로가 십자형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형 가로의 한 중심에는 긴자의 랜드마크 빌딩인 와코 빌딩, 그리고 사나이 드림 센터가 들어서면서 긴자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자는 상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일본 제일의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긴자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긴자라는 동네는 주변부와 동반 성장해 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남측에 위치한 일본 최초의 철도역 신바시역, 동측의 수산시장, 서측의 유락조 히비야 극장가가 탄생하면서 긴자가 함께 성장해 온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긴자는 점점 주변 지역과 단절되는 섬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노력 속에 고립된 섬에서 일찍 벗어납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긴자 지역은 예전에 활기를 잃은 듯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성숙한 일본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한 슈퍼 브랜드들의 거리로 서서히 재탄생했거든요. 그리고 메인스트리트 긴자 거리에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일요일 날 보행자 천국 제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을 가지고 긴자 구석구석에 이런 가게들을 즐기는 긴브라라는 유행어가 생기면서 긴자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런 긴자 내부적 진화 속에서 중앙부에 위치했던 마사카야 백화점이 도시개발 디벨로퍼 모리빌딩 그리고 명품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LVMH 그룹과 손을 잡고 지역 내에 부족했던 관광 인프라 그리고 옥상 증원, 오피스를 품은 새로운 복합거점 긴자식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단순 상업 중심에서 복합적인 도심으로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국가재생전략의 일환으로 긴자와 주변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주변 지역과 함께하는 도쿄의 중심지로 결바 사업을 펼쳤고요. 지금도 긴자는 진화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긴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활기와 품격을 유지하며 해외 관광객만이 아닌 일본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일본 최고 상업 거리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맹동은 한국의 대표적 상업지구로 한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맹동이 예전만 못합니다. 엔데믹 이후 조금 살아난 듯하지만 맹동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해외 관광객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맹동이 이때 긴자 모습과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명동도 남대문과 종각 그리고 충무로와 함께 발전해왔던 동네입니다. 하지만 고도경제 성장기에 도심 구조가 차량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곳들이 모두 명동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긴자처럼 명동도 거대한 간선도로에 둘러싸이면서 그 안에는 직계거점을 갖추지 못한 성 같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적극적인 보행 친화적인 도심 재편 노력과 함께 뉴스퀘어 등의 중형 상업 거점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맹동의 내부 메인스트리트인 맹동길은 주변의 동네 주요 길들과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자의 진화 전략을 우리 맹동에 접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대문 시장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리고 충무로가 새로운 보행 중심로로 이어진다면 맹동은 크게 보시면 우물정자 형태의 도시 골격이 완성됩니다. 종각부터 남대문까지 차량의 방해 없이 남대문로를 어슬렁어슬렁 거닐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남대문로를 중심으로 맹동만이 아니라 간철동, 무교동, 소공동, 나아가서는 남대문 시장과 북창동과 서울역, 남산을 함께 즐기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물론 강력버스들과 차들로 지금 붐비고 있는 지금의 남대문로를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꿈같은 이야기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뉴욕의 메인스트리트 브로드웨이와 최고 번화가 타임스퀘어 주변도 예전에는 차로 붐비는 차량 중심의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새로운 복합도심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당시 뉴욕의 도시 전문가들은 면밀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브로드웨이를 보행자 중심으로 골격을 재편해도 교통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무리해서 실행하지 않고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사회적 실험을 먼저 벌였습니다. 도로에 임시로 도로 포장물과 여러 시설물을 이용해서 보행 공간으로 변경한 후에 이를 테스트하는 방식이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통행 속도가 약14% 증가했고요. 교통사고는 약26% 감소했습니다. 또 보행자들의 활동성을 보장하자 동시에 주변 지역 전체의 상권, 극장가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서울을 대표하는 점포들이 이어지면서 걸어서 즐거운 활기찬 도심의 메인스트리트가 꼭 필요합니다. 도쿄의 긴자, 뉴욕의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의 발달 과정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맹동도 국가를 대표하는 내외국인 모두 사랑하는 메인스트리트로 단계적으로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걸어서 즐거운 도심 메인스트리트가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자이자 도시역사연구자 박혜윤입니다. 도시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남길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발이라 해서 기존의 것을 무조건 밀어내서도 안 되겠지만 보존과 개성이라는 이유로 과감한 도시개발을 못한다면 도시는 제대로 된 진화는 어려워집니다. 서울 종로, 을지로 같은 동네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남겨야 할까요? 에도시대 최고의 번화가로 노포와 옛길이 남아있던 이온바시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온바시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며 서울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159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를 새로운 수도로 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니온바시는 갈대밭뿐인 한촌에 불과했습니다. 니온바시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니온바시 다리를 건축한 이후부터입니다. 다리 완공 이후 이곳은 에도 시대의 전국을 이어주는 5대 가도의 기점이 되었고 에도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초 에도 인구는 당시 프랑스 파리의 2배 정도인 100만 명을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어떤 도시든 낡기 마련입니다. 400년이 훌쩍 지난 현대까지도 니온바시에는 에도 시대부터 현재까지 장사하는 전문점들 하고요. 노포구 가게들이 다수 남아 있었지만 노인들만 찾는 동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쇠락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니온바시에도 도시 재생을 위한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니온바시 개발에 뛰어든 것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일본 최대의 도시개발 기업으로 성장했던 미쓰이 부동산인데요. 이들은 니온바시다움이라는 전통적인 콘텐츠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에도의 코어를 되살린다는 의미를 담은 코어의 에도, 코레도 프로젝트입니다. 이 개발의 컨셉은 남겨두면서 살려가면서 창조해간다였습니다. 첫 번째 남기기 전략으로 니온바시 지구에 위치한 일본 은행 본점, 니온바시의 석조 다리, 미쓰코시 백화점의 본점, 미쓰이의 본관, 또 니온바시의 다카시마야 백화점 등 역사적인 건축물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오랜 시간 니온바시에서 행해진 문화행사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남기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니온바시의 다리를 싣는 축제라든지 니온바시의 여름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접대에 대한 어떤 그 단어를 오모테나시, 고객들에 대해서 모두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요런 아침에 새로운 손님들을 다 지역에 새로 맡기 위해서 다 동네 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다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 다리를 씻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다리 씻기라는 축제를 현대에 되살려서 지역에 있는 여러 오피스 워커나 주민들도 나와서 같이 함께 다리를 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리기 전략으로는 기존의 니온바시 골목 문화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전 에도 시대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서 에도 시대처럼 돌바닥을 깔고 건물의 저층부 디자인을 골목의 양측면과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니온바시의 정체성을 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성당이 어찌 보면 동네의 중심입니다. 일본은 신사가 동네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니온바시의 사인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후쿠도쿠 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사가 후쿠도쿠 찻집이라든지 여러 군데로 좀 옮겨가는 식으로 계속 이동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쌓아온 지역 문화를 되살리고자 미래에 계승하고자 새로운 신사로 재정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해 가기 전략입니다. 이제까지 니온바시에 없었던 최신 전략 시설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역사적 건물이었던 미쓰이 그룹의 본관에 연속되게 새로운 본사 건물 니온바시 미쓰이 타워를 지었고요. 그 최상층부에 6성급 호텔이었던 만다린 오리엔탈 도쿄를 니온바시에 유치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성장을 깨할 때는 튼튼하고 큰 나무를 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니온바시란 지역의 장점을 살리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 줄 튼튼한 큰 나무가 바로 새로운 본관 미쓰이 타워였던 겁니다. 이 주변을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이 타워에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도시개발기업 미쓰이 부동산은 오피스 1층에 지역의 노포를 가장 메인되는 입구에 입점시켰습니다. 바로 샌비키야라는 가게인데요. 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도쿄 시민들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아온 노포입니다. 1834년에 과일과 채소를 파는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대째 맥맥을 이어오는 노포가 되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문학가 이상이 도쿄에서 임종을 앞두고 가장 먹고 싶어 했다는 멜론의 브랜드가 바로 이 샌비키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워 1층에는 스타벅스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보통 카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타워 맨 입구에는 당당하게 노포가 하나 입점해 있습니다. 전통을 재해석해서 이 타워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보여주려 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쓰이 타워에서 길을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길을 건너보면 코레도 빌딩 1층에는 1792년 니온바시에서 창업했던 23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생활도구 전문점 키야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곳은 니온바시 시민들은 물론이고 요리사들도 애용하는 요리카를 제공해 오면서 사랑받은 니온바시의 가장 대표적인 노포이기도 합니다. 또 키야를 따라서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줄을 서서 종이컵에 든 음료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1699년에 니온바시에서 창업해서 무려 320년 동안이나 영업을 해오고 있는 가쓰오부시의 전문 노포인 님벤입니다. 이곳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용하기 편한 다시백 형태의 제품도 판매하고요. 가쓰오부시를 좀더 어떻게 하면 대중화할까 생각해서 가볍게 차 형태로 마실 수 있게 하는 카페도 만들어 보고요. 가쓰오부시를 베이스로 한 요리도 제공하는 식당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노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니온바시의 노포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 동네를 한번 여행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 니온바시의 매력에 푹 빠져들면서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의 이런 노력 끝에 니온바시는 노인들만 찾던 동네에서 이제는 전통과 혁신이 살아있는 동네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니온바시는 또한번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도전을 자극한 게 서울이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도시개발을 조금 한수 아래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 그리고 복원 사업을 성공해냈을 때 일본 도시계획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도시계획의 숙제로 남아있던 것이 바로 니온바시 상부를 지나가는 고가도로였거든요. 니온바시는 원래 이탈리아 베니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물의 도시였었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각종 배들이 모두 모이는 집합지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도 경제 개발 시기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이 운하들을 대부분 메꾸거나 일부는 고가도로가 되어서 정치 있던 수변 풍경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니온바시 고가도로 철거와 운하 복원 논의가 이어졌지만 정말 실현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 고가도로를 없애려면 기존 노선을 지하화하거나 대체 노선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존 건물들 아래에 대형 지하 터널을 뚫는 데는 엄청난 공사비가 들 뿐만이 아니라 통신망 상하수도, 가스관 등 인프라 관련 설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난이도의 공사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지금 니온바시에는 민간이 협력하여 니온바시의 원기능이었던 물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리는 재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40년 니온바시를 방문해 보시면 고속도로가 지하화되어서 하늘이 되살아나 있고요. 에도의 역사를 담은 아름다운 그 석조 다리 아래로는 하네다 공항과 아사쿠사로 가는 배가 다니는 아기자기한 수변 마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시개발할 때마다 기준으로 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벚꽃창신. 옛것을 깊이 살피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세태한 역사 속에 도심을 되살릴 때는 기존 땅의 역사를 이해하고 남길 것과 소생시킬 것,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새롭게 도입할 것들을 정해야 합니다. 이온바시가 남겨두면서 살려가면서 창조해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것처럼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시작으로 서울 곳곳의 재개발을 놓고서도 옛것과 산업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창조는 깊이 살펴서 잘 남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로 하겠습니다.

0: 배틀부터 K-POP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0: 김준호다.
2: 리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어색하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는 그 우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0: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 하루에도 그만둬 알아? 아니야 다시 해야 돼.
2: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3: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4: 위하여!
5: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6: 이제 소문이 다 났어.
7: 소자가 일냈다고.
8: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9: 간식 먹자, 간식. 싫어진 거예요, 얘랑.
10: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악성 민원 그리고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그래서 이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 네, 요즘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충입니다. 자, 이분들을 도와야 하는데 요즘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단을 만들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교권보호 전담관을 모집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법적 지원, 심리 회복까지 돕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안민석 교육감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경기도 교권보호단장 네. 안민석입니다.

0: 유감이면서 교권보호 단장이세요?
1: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6.3 선거에 당선되시고 7월 1일 취임하시고 이제 한 100일 가까이 되는데 많이 바쁘시죠?
1: 뭐 쉼없이 달려왔고요. 제가 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0: 5선 국회의원 하셨지만
1: 행정 경험은 처음이다 보니까 또 행정을 배우면서 또 새로운 정책들을 주도해 나가야 되니까 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요즘 조금 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0: 교권 보호단이 뭐예요? 뭐 하는 곳입니까?
1: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선생님들을 지켜주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이나 또 민원인들에게 아동 학대죄로 고소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감당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 과정에서 무너져요. 대표적인 게 서희초 선생님 사망 사건이 그 경우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말이에요. 모든 대한민국 교사들이 이 교권이 추락한 관계로 채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0: 그렇죠.
1: 몇몇 분들만 그렇다고 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전체 교사들이 경기도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부산이든 모든 선생님들이 아유 정말 선생하기 힘들어요. 학부모들이 무섭고요. 애들이 무서워요. 그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구조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존의 구조 가지고는 교권을 절대로 못 세운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구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협협이 이 허들을 선생님 혼자서 넘어가면서
0: 혼자 헤쳐나가야 돼요.
1: 네. 그런 구조예요. 선생님 혼자 다 냅두는 거예요. 학교도 선생님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교육청도 보호하지도 않고 선생님 혼자서 싸워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0: 교사 자살이 1년에 평균 20명 정도
1: 그렇긴
0: 이르러요.
1: 하도요.
0: 네. 뭐 지난해 제주도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올해도 그런 일들이 뭐제 가까이서 들려왔고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판단한 게, 첫째로 선생님들을 대신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 민원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그리고 두 번째, 이 전담하는 분들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다 줘야 되겠다. 교육감의 권한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할 수가 있고 관련
1: 네.
0: 자료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한마디로 원스톱이에요. 원스톱으로 이 민원을 선생님을 대신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1: 그게 교권보호단의 역할입니까?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은 신속하게 교권보호단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0: 투입돼서 선생님이 싸워왔던 방식 대신에 교권보호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선생님이 짧은 기간인데, 아, 정말 이렇게 지켜주는 거구나. 말로만 할줄 알았더니 실제로 300명의 교권 전담관들이 경기도에서,
1: 교권보호 전담관.
0: 네, 그 정확한 명칭 그런데요.
1: 그 교권보호 전담관이 모인 조직이 교권보호단.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제가 단장을 맡고 있고요.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수석 부단장이 변호사와 현직 교사들을 포함해가지고 9분이 계셔요. 거기 뭐 경찰서장 출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은 1600-8787로 사건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1: 네.
0: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 그 부단장들에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이게 이제 누구를 투입시킬 것인지 이미 각 지역별로 한 10분 정도의 전담관들이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경기도가
1: 알겠어요.
0: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비교적 신속하게 투입되는 것이죠. 기존의 방식보다는. 기존의 방식은 사건이 터지고도 뭐한 달, 두달 걸리고 그 사이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1: 고충이
0: 힘든 시간,
1: 심했죠.
0: 시련의 시간을 혼자 버티는 거거든요.
1: 예.
0: 경찰에 고소를 당해도 혼자서 경찰에 가야 되고, 또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면은 그 비용도
1: 자기가
0: 혼자
1: 되고.
0: 부담돼야 되고, 이걸 모든 걸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던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를
1: 바꿔보자.
0: 깨고서 교권보호 전담관들이 선생님 대신해서 선생님들 지켜주고 싸워주는 것인데요.
1: 옷깃에 그좀 유달리 큰 배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0: 아, 이게 이제 교권보호 전담관 배지인데요. 이게 이제
1: 아.
0: 300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달고 다니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교권보호 전담관 이분들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하.
0: 이분들이 보수를 받는 분들도
1: 아,
0: 아니거든요.
1: 보수가 없어요?
0: 보수 아닙니다. 네. 보수 없고 기본적으로 재능 기부 원칙으로 하고, 대신에
1: 그래요?
0: 이제 수당은 시간만큼 수당은 좀 지급해 드리는데, 그거는 뭐큰 액수는 아니고요. 그래도
1: 야.
0: 변호사 뭐한 50분 되고, 의사도 한 50분 되고, 그다음에 경찰, 베테랑 경찰 출신들,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 또 현직 교사들, 이런 분 300분들이고
1: 근데 처음에는 50명 뽑으려고 하셨다면서요?
0: 그래요. 처음에 공개 모집을 할때 사실은 누가 이렇게 공모를 응할까? 그래서 제가 50명 좀 했는데, 사실 50명은 경기도 전체,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사와 학생의 3분의 1을
1: 그러니까요.
0: 보유하고 있는데 50명 가지고는 태극이 부족하죠. 그러나 많이 지원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공적적인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겠어요?
1: 근데 50명 뽑으려고 했더니 몇 명이 왔어요?
0: 1830명.
1: 와.
0: 36대 1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분한 분이 대단한 스펙들을 가지고 계셔요.
1: 전문가들이고.
0: 네네. 그래서
1: 예.
0: 고민 끝에 이걸 늘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300명으로 늘렸거든요. 300명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1: 학교가 모두 몇 개예요, 경기도에?
0: 2300여 개 돼야
1: 와,
0: 됩니다. 네,
1: 2300개.
0: 그리고 지역 교육청이 25개거든요. 25개 교육청에 10분씩만 배치하더라도

0: 주시는 숫자죠.
1: 300명이 2,300이면 한 명당 담당해야 할 학교도 꽤 여러 학교네요.
0: 뭐
1: 그죠?
0: 그럼 수치적으로 해봤자
1: 그런데
0: 그래 뭐
1: 또
0: 그러면은
1: 모든 학교에서 매일같이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0: 매일은 아니지만은 1년에 수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25개 교육청 단위로 전담관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그 지역하고 연고가 계신 그런 변호사나 의사나 교사들, 상담 전문가, 경찰관들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투입이 가능한 것이죠.
1: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악성 민원 또뭐 고소 고발
0: 모든 민원을
1: 모든 게다
0: 다 접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소한 민원이 나중에
1: 커지죠,
0: 어른들
1: 커지죠 또.
0: 뭐 싸움으로 법정 다툼으로 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교권보호 전담관들의 1차적인 원칙은 조기에 화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형사 사건이라는 경우는 케이스를 최대한
1: 줄여야죠.
0: 줄인다. 줄인다는 게 저희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권보호 전담관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부탁이 현장에서 조기에 하야하고 중재시켜라.
1: 그래야죠. 그게
0: 그겁니다.
1: 제일이죠.
0: 그래서 케이스를 줄이는 거. 그리고 이게 형사 케이스로 넘어갈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들 또 경찰 퇴임한 분들 또 변호사들이 붙어서 선생님 대신해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를 해 주는 거니까 선생님들로서는 기존의 처리 방식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를 이제 느끼시죠.
1: 그 지금 활동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장 선생님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0: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던 것 같아요. 말로만 아닐까? 진짜 우리를 지켜줄까? 저 교육감이 약속을 지킬까? 그런데 최근에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교사들 행사에서 반응을 보면요. 정말 우리를 지켜주네? 정말 이게 실천을 하고 있네?
1: 옆에 사례가
0: 네.
1: 있으니까.
0: 교육청과 교육감이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네. 짧은 기간이지만은 신뢰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선생님들께 감사하죠.
1: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300분 활동하고 계신 교권보호 전담관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0: 그분들은 지금 이제 일부가 활동을 지금 시작을
1: 하고 있죠.
0: 했거든요. 하고 있고, 이제 그분들 중에서 경험이 또 많은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교사 출신들은 날개를 달았죠. 군환을 가지고서 현장 투입해가지고 본인들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서 조기에 이제 해결하면은 이게 참 좋은 성과를 내고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일을 또 처음 해보시는 그런
1: 분들.
0: 전담관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는 장학사들이 따라 붙거든요. 담당 장학사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죠.
1: 그렇죠.
0: 그래서 경험이 계신 분들은 또 그런 분대로 또 경험이 없는 전담관들은 또 이제 또 그런 분들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 수석부 단장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고 그 톡방에서 사건에 대한 서로의 역할 분담도 하고
1: 알겠습니다.
0: 그런 지금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처음에 가는 길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가지 않은
1: 전국
0: 길이거든요.
1: 최초예요.
0: 가지 않은 길인데, 그래서 참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 선생님들이 지지하고 호응해 주셔서, 지금 발족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케이스가
1: 아이,
0: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1: 줄어들고
0: 네,
1: 있어요.
0: 줄어들고
1: 할
0: 있고,
1: 일이 없는 게 좋은
0: 그런
1: 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권보호단의 존재 자체가 특히 민원인들이나 악성 민원인들한테는 야 이제 바뀌었구나
1: 함부로
0: 달라졌구나
1: 못
0: 함부로
1: 하겠구나.
0: 못하겠구나 왜냐하면은 학교 와가지고 과거처럼 과함 지르고 협박하고 선생님들 뭐 욕설하고 그런 거를 제가 무조건 고발을 하겠다고 제가 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발을 제가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학교를 우습게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제가 공언을 했으니까 민원인들이나 악성 민원인들이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제가 또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제가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1: 예.
0: 지금은 선생님들의 교권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을 교육감과 학부모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학부모님들이 호응을 하고요.
1: 네.
0: 학부모들, 선생님들한테 민원 넣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민원이 있다. 그러면 교육감한테 직접 찾아오십시오. 제가 매주 금요일 날은 이 교육감실에서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거나 저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이야기하시든지
1: 예.
0: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서 경기도 학부모들이 대체적으로 응원해 주고 있어요.
1: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도 할래요? 이런 소리 아직 없어요?
0: 들어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거 할 때 다른 교육감님들한테 이걸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시길래 제가 이제 먼저 한 것이고요. 저는 뭐 곧 다른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다 할 거라고 보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맨날 여기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속도로 봐가지고 성과를 봐가지고 1년 정도면은 교권 회복 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1: 네.
0: 그래서 그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1: 드라마가 좀 참고가 되셨죠, 솔직히?
0: 근데 반대로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교육위원회 활동 워낙 오래 했으니까 저는 한 7, 8년부터 감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23년 서희초 사건 이후에 선생님들이 10차례에 걸쳐가지고 광장에서 시위를 하셨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불과 3년 전이에요. 그때 선생님들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국민 여러분,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이거였어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1: 예.
0: 제가 교육감 선거 나올 때도 메인 슬로건이 가르치기 마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거였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많은 학부모들 또 많은 시민들이 보면서 예, 학교가 이렇게 지금 무너졌구나,
1: 그래요.
0: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이 되는 계기가 돼 있어서
1: 맞아요.
0: 그거 없었더라 그러면은 경기도 교육감이 뭐 교권 이야기하더라도 생뚱맞게 들을 수도 있었는데 드라마가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한 2천 명이 가까운 지원자가 신청을 해서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몰려드는 걸 보고서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면접도 제가 들어갔거든요. 야, 대한민국에 공동체가 살아있다.
1: 네, 네.
0: 이 선생님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봅니다.
1: 그 말씀하신 서희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 시위에 잇따르고 나서 국회에서 사실 관련 법도 여러 개 바꾸긴 했어요. 그 바뀐 법들을 놓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정책 토론도 해보면 한결같은 지적이 손발이 없다. 근데 지금 손발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0: 손발에다가 몸통까지 해서.
1: 그러니까요.
0: 이제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성공할 수 있도록
1: 지원해야죠.
0: 좀, 예, 응원해 주십시오.
1: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 투입돼서 조기에 화해 조정하는 게 좋은데
0: 네.
1: 그게 아니라 결국은 고소고발에까지 들어간 경우.
0: 이번에는
1: 네. 그렇게 고소고발이 되면 경찰이 바로 교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교육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면서요.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동학대죄로 고소가 되면 바로 이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고소인 신분이
1: 그렇죠.
0: 돼버려요.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두려워하시고
1: 그렇죠.
0: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일 전에 경기경찰청장님을 배웠어요. 배워서 이런 말 이야기를 나눴어요.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한번 받아라. 이것이 정말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진 일인데도 아동학대 20대로 고소를 당한 건이면은 교육감이 판단해서 이건 정당한 교육 활동 행위였다라고 의견을 주면은 그것을 입건할지 말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중간 한번 안전 장치를 한번 두자. 예. 그렇게 제안 드렸고 이건 법에도 없는 거지만은
1: 경찰청장은 뭐라고
0: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TF를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주셨고 지금 TF가 구성이 돼서 아마 10월 정도에는 해방을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는 없지만은 경찰청과 교육청의 의지로 이런 안전지대를 만들어 보는 거죠.
1: 좋네요.
0: 그래서 이게 저는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고소가요 90% 이상이 무죄로 나오는 겁니다.
1: 그러게요.
0: 예, 그걸 이제 몇 년 동안 선생님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 자, 그런데
0: 입건되는 거를 막는 그런 안전장치를 근데 입건, 경찰하고 만들려고
1: 입건 합니다. 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건 뭐 일일이 모든 건을 우리 교육감님이 직접 하는 아니죠? 교권보호 전담관이
0: 그렇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 부단장님들 속에 변호사들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뭐 그분들도 검토하시고 그런 시스템이 있고 제가 최종 이제 판단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1: 네.
0: 이것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경기도에서 효과를 거두면 이게 전국적으로
1: 확산될
0: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를 합니다.
1: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회복된 교권의 모습은 뭡니까?
0: 간단하죠.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고 지금은 선생님들이 채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가령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역사적인 진실이고 교과서도 다 나와 있는 것인데 학생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 자파교사네? 그렇게 시비를 걸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 드리는 거.
1: 네,
0: 그게
1: 네.
0: 저는 교권 회복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1: 그 예. 요즘은 뭐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잖아요.
0: 예.
1: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0: 그럴 경우에 이제 바로 이제 교권 전담관이 투입되는 거죠. 투입돼서 그 문제 이제 해결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몇 건이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터지면은 사건이 장기화되어 버리는 게 문제예요.
1: 예, 예.
0: 조기에 정말 학생이 교사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그 학생을 엄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기존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1: 예, 예.
0: 그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경찰을 가가지고 참견 진술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교권보호 전담관이 맡아서 처리하고
1: 예.
0: 1대1 처리, 마크에서 처리하고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1: 알겠습니다.
0: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1: 지금까지 제가 교육감님 말씀 들은 것 중에 제일 좀 긍정적인 게 교권보호단 만들고 교권보호 전담관 뽑고 이런 소식 알려지면서부터 그냥 민원 숫자가 우선 줄었다. 이게 제일 긍정적이에요.
0: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1: 그러니까요.
0: 네, 감사한 일이죠. 기존의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냥 악성 민원 학부모들이 와서 과음 지르고
1: 그러게요.
0: 고소한다 그러고 이게 뭐 선생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선생님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지금 학교 풍토가 돼 있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런 일을 뭐 교육감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가 설사 고발왕이 되더라도
1: 고발을 이미 하셨고
0: 네, 네.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또 제가 뭐 고발왕이 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교권보호전담관을 만들 때 저의 각오가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들을 지켜드리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1: 네. 정말 큰 성과가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네.

0: 요즘 그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데 폰 프리 스쿨.
1: 네, 네.
0: 그러니까 학교에서 스마트폰 좀 못 쓰게 하자. 이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1: 네. 제가 정치를 관두고 그 AI 교육을 공부를 하려고 그 실리콘 밸리 근처에 있는 유시 버클리에 방문학자로 1년 동안 가 있었어요. 궁금하잖아요. 뭐 세계 빅테크가 다 몰려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들은 AI 교육을 어떻게 받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학교를 쭉 다니면서 모든 학교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0: 법으로까지?
1: 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런가? 그래서 강하게 충격을 받아서 불안 세대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Anxious Generation. 지금 이제 원서가 번역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조스 나이튼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시간은 아이들의 내가 썩어가는 시간이 된다. 그걸 갖다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마초를 청소년들에게 못 피게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아이들 손에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0: 그 대마초의 비교를 해요.
1: 네. 그리고 그 내려놓는 시간에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읽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고 음악을 하게 하고 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대안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교육관 출마하기 전부터 이 운동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면요. 첫째로 책을 안 읽어요.
0: 책 안 읽죠. 예.
1: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학업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0: 아니 그 폐해는 이미 다 입증이
1: 그렇죠.
0: 돼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1: 네.
0: 이거 하니까 일선 학교 학생이나 교사들의 반응이 어때요?
1: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에요.
0: 학생들은요?
1: 학생들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신체 일부가 돼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0: 네.
1: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선물로 가장 많이 엄마들이 사주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엄마가 사줄 때는 언제고 쓰게 할 때는 언제고. 아니 그래서 나한테 이게 중요한 신체 일부처럼 중요한 기기가 됐는데 이걸 못 쓰게 빼서.
0: 그래서
1: 아이들은 반발하고 싫어하죠.
0: 그래서 네.
1: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라. 학생들에게 학교가 이 스마트폰이 왜 너희들에게 해로운지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0: 그걸 알려주고.
1: 예, 그리고 아이들이 토론하게 하고.
0: 스스로 결정하게.
1: 예, 그리고 학생 자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학생 자체에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라.
0: 그랬더니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안 쓸게요 한 학교들이 늘어나는.
1: 그런 학교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운동입니다.
0: 아직은 시작이죠?
1: 그렇죠. 불과 이제 두 달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각 학교에서 과거에 강제로 수고했던 방식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자발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그러한 지금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죠.
0: 네.
1: 그리고 학생들도 처음에 한 본인 보면은 이야기 들어보면 한 두 달 정도 동안은 아이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른들 원망하고 그러는데요. 두 달 정도 지난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이거 안 쓰고 싶었는데 제 의지로는 잘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거 안 쓰면 뭐가 좋네. 친구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게 되고요. 친구들 눈 마주치게 되고요.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게 되고요. 책도 더 많이 펼치게 되고요. 그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뭐 전 세계 청소년들의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충격이고 멘붕이고 불안했는데
0: 조금 지나면은
1: 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0: 적응하죠. 그런데 그 AI한테 뭘 물어보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네.
0: 스마트폰 없는데 AI 교육은 어떻게 해요?
1: 각 학교에는요. 패드가 다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0: 스마트폰
1: 그래서 이제 AI 교육이 필요한 시간에는 그 패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는 학교에서는 패드 시간을 좀 제약을 하고 있어요.
0: 줄여나간다.
1: 실질적으로 애가 필요한 수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해야 되는 그럼요, 것이거든요. 그럼요. AI 기계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순간 AI의 도구와 AI의 노예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1: 학생 중심의 AI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이들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하는 리트러시 교육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라스 교육이라는 것을 이번에 정책 핵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0: 무슨 교육이요?
1: 라스 교육이요. Reading, Art, Sports. 그래서 RAS.
0: 독서와 예술과 스포츠요.
1: 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좀 불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각 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인성 교육입니다.
0: 맞아요. 예.
1: 그리고 특히 AI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문해력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수성, 창의력.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0: 맞아요.
1: 이게 AI가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AI 시대의 라스 교육은 필수 교육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학교에서 평가 기준도 라스 교육, 이게 또 인성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0: 네.
1: 라스 교육을 하지 않은 학교는 학원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0: 맞아요.
1: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인성교육을 안 시키는 학교는 학원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0: 똑같죠.
1: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장 선생님들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와스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이거 아이들 교육, 인성교육이고 아이들 AI 시대를 살아갈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오지선다 찍기 교육. 이게 아이들 AI 시대 살아갈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0: 필요 없죠. 네. 네.
1: 그래서 이 낡은 교육 체제를 제가 경기도에서부터 한번 바꿔서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를 한번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라스 교육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행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주
0: 좋아하시고.
1: 반가워하시고 아, 정말 이런 걸 하고 싶었습니다.
0: 예, 예.
1: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악기가 필요합니까? 악기 넉넉히 지원해드리고 강사가 필요합니까? 강사 지원해드리고 시설이 필요합니까? 스포츠 시설, 학교는 스포츠 시설이 단순하잖아요. 지역사회하고 벽기계 통해가지고 지역사회 시설이 많잖아요.
0: 연계해가지고.
1: 예. 예. 그렇게 다 그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드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신이 나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등교가 설레는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악기 불고 그리고
0: 축구하고.
1: 배드민턴하고 축구하고 탁구하고 배구하고 등교가 설레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0: 예.
1: 등교가 설레는 학교, 또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학교, 이렇게 되면 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믿고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학교를 지금 만드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0: 그 또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축구 같은 걸 시키다가 다칠까 봐. 그리고 또 그런 그 협동 스포츠를 하다가 누군가 소외된다고 또 민원 들어올까 봐. 그런 것도 안 한다 그러던데.
1: 그러니까.
0: 지금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와 이런 교육은 같이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학교 문화와 학교의 생태계를 바꾸는 겁니다.
0: 맞아요.
1: 그렇게 하면은요, 학폭도 줄어들고요. 오케스트라라든지 스포츠 클럽 활동 왕성하게 하는 학교는
0: 학폭이 없죠.
1: 학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다 이미 다 입증이 되는
0: 예,
1: 것이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아이들 인성교육도 되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지역의 시장님들도 그 관심이 있었는데 학교가 그동안 문을 안 열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문을 열겠습니다.
0: 예, 예.
1: 지역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턱을 낮추고 벽을 깨고
0: 함께 합시다.
1: 예, 아이들 우리 한 마을이 함께 키웁시다.
0: 그렇죠. 예,
1: 그렇게 또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에 아까 25개 교육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1: 네.
0: 거기 교육장을 공모제로 하실 계획이라고요?
1: 했습니다. 이미,
0: 아, 이미 하셨어요?
1: 네.
0: 그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1: 우리가 흔히 교육자치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교육자치가 3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 말고는 무늬만 교육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계시는 지역 교육장을

0: 교육장이에요. 기존에는 그냥 교육감이
1: 임명했죠, 다.
0: 그냥 막 해서 당신 뭐 어디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북부하고 경기 북부 남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160km가 돼요. 평택에서 연천까지.
1: 예.
0: 생판 모르는데 교육장이 가가지고요.
1: 근데 공모제를 하면 그 지역에
0: 일단
1: 계신
0: 일차적인
1: 분들이
0: 조건이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있고 그리고 능력과 리더십 갖춘 분들을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을 이미 훤히 아시는 분들이 지역의 네트워크도 다 있고 각 학교에 대한 특색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이미 뽑히셨고 그리고 기존에 임기로 왜 2년으로 못 박습니까?
1: 연임도 할수 있고.
0: 제가 4년까지 임기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는 한해서 해마다 평가를 해야죠. 근데 잘 못하시면은 뭐 6개월 만에라도 하차시킬 수가 있고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일하는 교육장님들 한해 가지고는 제가 4년까지 임기를 보장해드리겠다고 약속을 제가 드렸으니까 교육장님들이 너무나 신나가 열심히 하고요. 그분들 개개인의 능력들이 아주 출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1: 교육감이 자기의 인사권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좋네요.
0: 저의 기득권을 내려놨죠. 네, 내려놓고 이게 이제 대의가 교육 자치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또각 지역에 좋은 교장 선생님들을 임명할 수 있는 제가 권한, 그것도 교육감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마저도 교육장님들한테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각 지역에 리더십 있는 교육장이 계시고 좋은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사실은
1: 학교가
0: 저
1: 달라지죠.
0: 교육청도 필요 없습니다.
1: 그리고 경기교육위원회를 정식 기구로 만들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0: 이 교육의 산재간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교육의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고요. 워낙 교육의 문제가 많아서 교육 문제 백화점이 경기도 교육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육감 혼자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슈퍼맨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고 실천해보자. 그래서 교사들 대표, 교사 3단체 대표들 다 오시고, 시민단체 대표 오시고, 또 우리 교육청 간부들 오시고, 학부모 대표들 모시고, 또 학생들, 초등학생도 있어요. 초중고등 학생 대표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50분 정도가 모여서 경기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있죠,
0: 국가교육위원회를
1: 있어요.
0: 벤치마킹을 했고요.
1: 장기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까?
0: 그래서 현안이나 정책적인 그런 화두와 과제를 거기서 함께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요. 과거에는 교사단체들이 이분들의 소망이 교육감님,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좀 만나주세요. 그럴 정도로 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적인 논의 기구를 통해서 경기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만나고 그 전에도 계속 수시로 만나죠. 그래서 경기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교육의 문제를 소통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함께 실행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요. 가령 지금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그게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이번 민주시민교육원을 제대로 설립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본을 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전 세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잘 되고 있다는 독일을 방문을,
1: 독일.
0: 추석 연휴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1: 오.
0: 하고 돌아와서 바로 경기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메인 아젠다로 꺼내서 저희들이 보고 온 거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후에 경기교육위원회를 제대로 만들 건지에 대한 아주 능력한 토론을 지난주에 했었더랬습니다.
1: 민주시민교육원이 시도별로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0: 없죠.
1: 이것도
0: 없습니다.
1: 최초입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아이고, 지금 새롭게 최초로 시도하고 계신 그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큰 성과를 얻어서 진짜 전국적으로 좀 새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 근데 가지 않은 모든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해서 갈 길을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0: 주시죠. 그래서 경기도 교육에서 솔선해서 감행을 하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감행을 하는 새로운 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1: 네. 임기 마치실 때까지 지금 쭉 언급하신 게다 성공하는 게 목표죠?
0: 그렇죠. 지금은 폼풀이라든지 그리고 라스 교육이라든지 또 벽계기 교육이라든지
1: 뭐,
0: 벽계기 예,
1: 벽계기?
0: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벽을 깨는요. 그다음에 교권 회복
1: 그렇죠.
0: 요런 아젠다는 거의 이제 다 던져졌고 이후에 앞으로 이제 질 관리만 제대로 하면
1: 맞습니다.
0: 되고요. 정작 경기 교육이 내년부터 해야 될 본론은 AI 시대 교육 체제를 제대로
1: 맞아요.
0: 만드는 그 이겁니다.
1: 그렇죠.
0: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재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체수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아니 병사가 싸울 의사가 없는데 그 병사의 손에 아무리 좋은 무기를 쥐어준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길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은요. 제가 교육위원회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국내의 학교를 한 1,000개 학교를 제가 다녀봤어요. 그것도 대부분 좋은 학교를요. 좋은 학교의 특징은 좋은 교장과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는
1: 당연한
0: 거예요.
1: 얘기죠.
0: 특히 대한민국의 교사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능력과 에너지가 지금 묻혀 있어요.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교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1: 그게
0: 1차적이다.
1: 출발이고,
0: 그 다음에,
1: 교육의 혁신으로.
0: 그럼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이러한 사전 작업 없이 AI 교육을 시키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를 경기도에서 모델을 만들어 보는 그 일에 지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1: 좋은 성과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응원해 주십시오.
1: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교권보호전담관의 활약. 우선 그분들께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요.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탠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탠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탠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탠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오랜만에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1: 우와, 이거 보세요.
2: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3: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우와.
1: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2: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4: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0: 이후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3: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4: 와, 이걸 대지의 수라고 그랬는데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지의 수가 제오배입니다. 산 하나를 제가
3: 우와.
4: 15만 6천 평입니다.
3: 15만 6천 평이요? 아, 미술관이 3개 100만 장자 맞으신.
4: 그래도 가난합니다.
3: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4: 고생이 많으시네.
3: 파시기도 하나요?
4: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알 것 같아.
3: 크게 뭐 잘못하신 게.
5: 전혀 나쁜 남자 스타일.
6: 진짜요? 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용띄용 어디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지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바지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야 깨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4: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관심과 응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겨울 아픈 할머니를 도와달라며 편지를 보냈던 영우와 올해 봄 아빠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며 복싱선수의 꿈을 키워온 미진이 기억하실까요? 방송 이후 두 친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겨울 진도에서 편지 한 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1: 저는 현재 전라남도 진도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김영우입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랑 단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보살피며 키워주셨습니다. 아무 도움 없는 저를 10년 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효도는 무슨 도움 한 번도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플 대로 다 아픈데 제대로

0: 제대로 된 치료나 영양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맨날 저 뒤치다꺼리하랴, 맨날 저 할 거 다 들어주랴.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 동안 할머니는 저 뒷바라지 해주기 때문에 할머니는 하고 싶은 걸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디 한번 여행 가본 적도 없고 진짜로 할머니가 드시고 싶으신 음식도 제대로 대접 못 가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 옆에 바로바로 있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할머니 한 번만 행복하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쌍하신 저희 할머니 효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그렇게 시작된 영우와의 첫 만남. 영우와 할머니에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영우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는 이미 몇해 전부터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좀만 줘, 밥 먹게.
3: 네.
2: 약 먹게.
3: 네.
1: 서 있는 것도 어려운 할머니를 대신해 영우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영우의 아침은 늘 분주하게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차려낸 아침상.
2: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3: 그래요, 고맙다. 아니, 수술한 지가 한 30년도 넘는데 옆작뼈가 주저앉았다 하던가. 다리는 그남동 힘이 괜찮은데 절대로 못볼 것이, 허리 때문에.
1: 지독한 허리 통증으로 할머니의 일상은 무너진 지 오래였는데요. 그저 고통을 견뎌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처리된 손자 영호는 할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는데요.
3: 잘해요. 제일 고마워요. 누가 갈채를 줄까 학원을 보낼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장학금 받고 다닌 것이 너무 기특하고. 저렇게 지가 타고난 건가 몰라도 너무 착해요. 네,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나 때문에 회도 많이 굽고, 제일 가슴 아픈데.
1: 태어난 지 겨우 6개월 만에 엄마 아빠와 이별하고 할머니 품에 안긴 영우. 영우에겐 할머니가 부모님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2: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머니가 엄마 같이 느껴졌고, 이제 절 보살펴주는 모습이 항상 아직도 엄마 같으세요. 이제 할머니랑 저 둘밖에 없다 보니까 생계 유지하려고 할머니가 막 이것저것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항상 미안하죠, 절 계속 키워줬으니까. 그리고 항상 고맙죠, 절 키워줬었으니까.
3: 정말로 괜찮이를.
1: 문 밖을 나서는 일도 할머니에겐 버겁기만 했는데요.
3: 잡았어.
1: 영우는 늘 그림자처럼 할머니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3: 허리는 다리를 쓸게.
1: 외출할 때면 영우도 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나날이 심해져만 가는 통증을 더는 두고 볼수 없어 병원을 찾았던 할머니. 보호자인 영우와 함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4: 보세요. 검사할게요. 자, 다리 들어보세요. 당겨요.
3: 아파요.
4: 얘가 당겨요. 괜찮아죠? 원래 고질병으로 이 할머니가 허리를 많이 쓰셔가지고 척추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닳아져서 다리가 저림 증상이 있어서 오래 못 걷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일만 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거,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좀 물리치료나 그 다음에 주사, 약물 이런 투약으로 해서

0: 좀 치료해 보시고, 그래도 양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수술이 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병원에 할머니를 남겨두고 온 영혼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는데요.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 지난 날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과정에 애기 홀로 놔두고 그런 거 이제 너무 제일 마음 아프고, 제가 일하러 다니고 할 때 아침에 새벽 3시에 나가면 오후 7시, 8시 경에 들어오니까, 오면서 제가 전화가 엄마 집에 올 때까지 전화 끊지 말아가고 울고 있었던, 그럴 때 생각하면 제일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은 다 컸을게. 지금은 제가 저한테 도움을 받고 있죠. 아파트 그린한테 혼자 칼듯이 베르듯이 쳐다봤다. 가슴 찢어질 것 같아.
1: 설령 누군가에겐 버거운 짐처럼 보일지라도 두 사람에겐 서로가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는데요. 할머니가 없는 시간은 참으로 시리고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3: 영우 씨한테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4: 할머니는 저에게 부모님 같은 존재죠. 제 전부죠, 전부. 할머니 없으면은 많이 힘들고 기댈 사람도 없어지니까 할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저한테.
1: 그렇게 묵묵히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던 16살 영우. 해가 바뀌고 초가을 무렵 영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이 영우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4: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고 있어요.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제 집으로 내려와서 할머니 간병해드리고 있어요.
3: 공부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4: 네, 그래도 상위권 유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5: At that time. 신청하다. Sign up. 모험가. Adventure.
1: 무거운 걱정을 덜어내고 나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4: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고, 할머니도 전보다 더 나아지셨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이제 열심히 해서 제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 할머니를 챙기는 마음은 예전 그대로인데요.
4: 바닷가 나와서 좋지.
6: 진짜 좋다. 영우가 저거 갖고 와서 이렇게 좋네. 바다가 목격이면 머리가 턱 터졌다. 근데 좋다. 내가 좋다. 이러고 나올게. 진짜 너무 좋다. 우야 고맙다.
1: 얼마 전 다리를 다친 할머니의 기분 전환을 위해 영우가 준비한 나들입니다.
4: 할머니, 내가 학교에서 성적표 받았는데 받아.
2: 계속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4: 국어랑 수학이랑 한국사랑 다 1등급이고, 이제 전교 4등이면서 이제 여러 개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어.
2: 잘했어. 진짜 잘했어.
1: 그 흔한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손자가 대견하면서도 할머니는 가슴 한 구석이 저려옵니다.
2: 너무 착하고 공부밖에 몰라요, 애기가. 그래가지고 너무 착하고, 내가 이것 덕을 보고 있고, 너무 할머니란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 게 너무 고맙고, 진짜 돌아서 등짝 보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말르고 내가 무엇을 못해 믿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가슴 아프고 너무 착해요, 애기가.
1: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할머니를 위해 용기 내어 도움을 청했던 영우. 그 손을 따스히 잡아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0: 저는 나눔 0700 프로그램 덕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김영우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후원 덕에 저와 할머니의 생활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여 장학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도 이러한 은혜 잊지 않고 꼭 성공하여 미래에 저 같은 불우한 이웃을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할머니를 도와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미진이를 처음 만난 건 지난 봄 한 복싱장에서였는데요. 미진이는 다부진 눈빛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2: 저는 17살 홍미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는데요. 복싱 선수 되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지금.
3: 왼쪽 스트레이트! 에이, 다시 한 번!
2: 에이. 저희 가족이란 저희 큰 버팀목이자 제가 챙겨야 할 동시에 저를 챙겨주시는 그런 삶의 아주 큰 부분입니다. 유망한 복싱 선수가 돼서 제 꿈을 펼치는 거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많은 추억 쌓고 싶어요.
3: 한번 스트레이트 강하게! 강하게!
1: 등교 준비로 분주한 아침 시간. 두 남매를 위해 서둘러 아침을 준비하던 연화 씨.
4: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힘드니까 우리 아프니까 소파 가서 쉬세요.
5: 엄마 도와줘.
4: 네, 소파 가서 쉬세요, 그냥.
5: 해도 돼?
4: 네, 괜찮아요.
1: 연화 씨는 허리 통증으로 신음을 삼키며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낯선 한국 땅에서 홀로 남매를 키우며 억척스레 버텨왔지만 엄마에게 남은 건 지독한 고통뿐이었습니다.
4: 어머니가 일주일에 하루만 쉬시고 매일 일하는데 디스크 때문에 무리하게 일하면 안 되는데 저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셔서 특히 저녁에 들어오실 때나 자고 일어날 때 움직이시기 좀 힘드시거든요.
1: 그런 엄마를 대신했던 미진이.
6: 아빠도 괜찮았어?
7: 예, 허리 괜찮아요.
6: 질러?
7: 아, 이제 깼어요, 다.
6: 맛있게 드세요. 애기야, 뭐.
7: 네.
1: 15살 광의도 누나를 잘 따르는 속깊은 동생이었죠. 먼 타국에서 날아와 평생을 약속하고 두 남매를 품에 안으며 가족의 울타리는 더욱 단단해졌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 뒤로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2: 갑자기 돌아가시게 해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평소에 지내다가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실 것 같고 실감이 잘 안 됐어요.
1: 5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짙어지기만 했습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자전거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자전거 타면서 길 가다가 아빠 비슷한 사람 보면 막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아빠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요즘은 꿈에도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8: 안녕하세요.
3: 미진이 아니야?
8: 네.
3: 옷 갈아입고 운동 준비하자.
8: 알겠습니다.
1: 마음을 달래려 찾았던 복싱장. 이곳에서 흘린 땀방울은 미진이에게 새로운 꿈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2: 처음에 그냥 취미로 복싱을 갔다가 점점 빠져들고 선수까지 하고 싶어져가지고 관련 영상도 찾아보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복싱 선수를 위해. 제 삶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지금.
1: 복싱은 미진이에게 자신감을 채워주었고 그 변화는 값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0: 운동 시기가 같다든지 같은 개월수로 따졌을 때는 상위 클래스라고 봐야죠. 뮤진이 정도의 힘이나 펀치력이면 국가대표를 넘고 세계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오랜만에 왔죠 여기.
2: 오랜만 왔어. 3년 전에 기근했어요.
3: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빠를 만나러 새 식구가 오랜만에 납골당을 찾았는데요.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4: 미안해, 오래 안 왔어. 오빠 미안해.
3: 고단했던 세월이 서러운 눈물로 쏟아져 내립니다.
4: 우리 애기 많이 컸어요.
1: 오빠, 너 내가 상 탄 거야.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나 진짜 노력해서 상 탄 거야. 오빠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아빠가 보면 자랑스러웠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조금 섭섭하네.
3: 미진이는 아빠에게 약속 하나를 남겼습니다.
1: 나 앞으로 계속 좋아하는 복싱 하면서 복싱 선수 돼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되고 싶어. 아빠도 하늘에서 열심히 응원해줘.
3: 그렇게 슬픔 대신 새로운 용기와 다짐을 품었습니다.
2: 우리 집에 가요, 오빠.
1: 자주 올게요, 아빠 이제.
3: 아쉬운 작별을 뒤로하고 다시 현실로 나아갔던 세 사람. 미진이네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뒤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연화 씨가 치료를 시작하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2: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3: 미진이에겐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그토록 바라왔던 새 복싱 글러브.
5: 이거 나한테 완전 딱인데?
6: 이거 올려. 나 한번 때려봐. 오.
5: 완전 가벼워.
6: 오, 세다.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요?
5: 저요? 하고 싶은 복싱도 하고 동생도 저 따라서 운동하고 싶다 해서 같이 운동할 때도 많고 어머니도 건강 많이 좋아지셔서 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6: 저도 옛날부터 복싱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3: 누나의 열정에 마음이 동한 건지 광희까지 복싱에 합세했다는데요.
6: 공부하고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2: 공부 열심히. 네. 네. 운동도 열심히.
5: 네.
2: 파이팅.
5: 안녕하십니다.
6: 반갑습니다.
3: 고마운 마음들 덕분에 아이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응? 내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도와줄까?
5: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오늘 내 입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가게 합이 무조건 180이거든?
7: 어쨌든 엄청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인데 이번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특히 미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고2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성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꿈을 개발하기 위해서 복싱장도 계속 다니고 있고 또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하면서 또 가정에서는 또 어머니를 도와서 가장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3: 혼자였던 곳에서 이제는 동생과 나란히 운동하는데요.
8: 동생 끈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꾸준히 하면 저보다 더 잘해질 수도 있어요.
6: 아, 그래요? 가능성이 좀 보여요?
8: 네.
9: 올라가서 링이 올라가서 둘이 더 레스복싱으로 한번 잠깐 해보자.
10: 링이 올라갈 건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6: 네, 살짝 긴장돼요.
0: 이진아.
7: 네.
0: 강희가 오늘 처음이니까
7: 네.
0: 좀 살살 봐주면서 해.
7: 네.
0: 네가 좀 리드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알았지?
7: 네.
3: 대결을 앞두고 보호장구로 철저히 무장하는데요. 동생에게 한수 제대로 가르쳐주겠다는 미진이 그리고 누나에게만은 절대 질 수 없다는 광희.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빈틈을 파고들며 접전을 이어가는 남매. 막상막하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미진이의 묵직한 주먹이 광희를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누나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6: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누나가 너무 세가지고 당황도 했고요. 그리고 누나보다 이제 더 세져야겠다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5: 작년에 메달 많이 땄는데 이번 연도에도 열심히 감량하고 노력해가지고 꼭 큰 성과를 이루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0: 아, 미진이처럼 재능 있는 친구들이 빛을 못 보고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빛을 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동생 광희도 이번에 또 그 후원해 주신 덕분에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광희 또한 재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 볼 육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9: 미진아, 꿈을 꼭 이루자. 파이팅!
3: 남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한층 밝아진 두 가족의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정말 흐뭇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 덕분에 영우의 할머니는 곧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영우 역시 마음 놓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진이 역시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고 동생과 함께 복싱을 배우며 훌륭한 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두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삶에 찾아온 변화가 참 감사하고 뭉클한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 네, 어려운 환경이고 또 아버지가 열심히 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 같지 않아서 아버지 손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조금 비틀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참 할머니를 존경을 하고 할머니의 말을 믿고 해서 저렇게 반뜨던 참 고등학생이 되어서 너무 참 흐뭇하고 각박한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참 시청자분들께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흐뭇하고 참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12: 이어서 처음 타요 싱싱싱이 방송됩니다.

0: 태호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태호,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4: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0: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5: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0: 안 돼!
5: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0: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얼음이 꽝꽝 얼었네! 얼음판에서

0: 가야지. 하하하하, 겨울 스포츠 하면 나 스키를 빼놓을 수가 없지. 어, 근데 스키는 눈에서 타야 되는데 여기는 얼음 위네. 미안. 하하하, 얼음판 위에서는 나 썰매지. 슝슝슝, 어때? 엄청 빠르지?
1: 하하하하하, 얼음판 위에서 가장 빠른 건 나 스케이트지, 스케이트. 어때? 정말 빠르지?
0: 우와, 빠르다. 우와, 정말 빠르다. 와, 나도 진짜 스케이트 타고 싶다.

0: 어떨까요? 케이크!
1: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텐데맨이니까 할 수 있어!

0: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선수 김건희입니다.
1: 우와! 아, 김건희 선수님, 저도 스케이트 잘 타고 싶어요.
0: 아, 지금은 초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부터 먼저 배우신 다음에 타셔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일단 첫 번째로 걸음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1: 걸음마요?
0: 네.
1: 걸음마를 어떻게?
0: 걸음마는 일단 무릎에 손을 짚고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떼주시면
1: 그럼 한 발씩?
0: 네. 한 발씩 이렇게 뺐다 묻혔다 하시면은 이게 걸음마.
1: 아, 이게 괜찮나요?
0: 네.

0: 넘어질 때도 잘 넘어지는 법이 있다는데 있어요?
1: 네. 최대한 앞쪽으로 해서 넘어질 때도 앞으로 넘어져야 되고 그때 날 때문에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0: 이렇게 네. 원을 돌기 때문에 네. 원심력을 이겨내면서 돌아요. 네. 지금 이렇게 코너를 넘기는 거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좀 위험하니까 아, 네. 한쪽 발만 이용해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돌기 아, 오른쪽 네.
1: 오! 오! 오! 힘내만 냈을 뿐인데 정말 돌았어요.
0: 와! 돌아지죠.
1: 그러면 이제 아, 제가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0: 누구한테요?
1: 우리 선수님한테.
0: 저한테요?
1: 저랑 시합 한번 하시죠.
0: 그러면 한 바퀴를 도실 동안 네. 제가 네 바퀴를 하는 걸로 해서 시합을 하는 게 어떨까요?
1: 네 바퀴요? 네 바퀴? 와, 네 바퀴. 와,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럼 도전!
0: 도전.
1: 제가 준비 시작하면 출발하시면 돼요. 제가 더 못하니까 제가 구령을 외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오, 오. 우와, 너무 빠른데? 하지만 네 바퀴는

0: 끝까지 하셔야죠, 끝까지.
1: 아, 올림픽 점수. 아, 제가 선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수님을 몰라 뵙고 너무 까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2: 그런데 어떻게 스케이트는 얼음판 일이 씽씽 달릴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3: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 타볼 것은 스케이트. 특히 김건희 선수가 타고 있는 쇼트트랙 스케이트는 시속 45km로 얼음판을 매우 빠르게 달리는 겨울 스포츠의 한 종목이야. 이렇게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를 지나가는 순간 스케이트와 얼음 사이에 물이 생기기 때문이야. 아주 잠깐이지만 물이 생기기 때문에 스케이트와 얼음판 사이에 마찰력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쭉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야.
2: 아,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스케이트 날과 얼음판 사이에 물이 생기면 왜 잘 미끄러지는지 눈으로 확인! 두 물체의 면이 맞닿아 부딪히면 두 면에 마찰력이 생겨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 그런데 두 물체 사이에 물이 있으면 서로 직접 닿지 않아서 마찰력이 줄고 미끌미끌 미끄러지지.
3: 맞아. 물이 두 물체 사이에서 마찰력을 줄여주고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
2: 아하! 스케이트가 얼음판에서 잘 달리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지나갈 때 얼음판과 스케이트 날 사이에 있는 물이 미끄러지게 해주기 때문이구나.
3: 그래!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워터 슬라이드야. 물을 뿌려서 마찰력을 줄이고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거야.
2: 우와! 물이 미끌미끌하게 해줘서 스케이트도 워터 슬라이드도 탈 수 있었던 거네. 이제 스케이트가 잘 미끄러질 수 있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스케이트를 타러 가볼까?

0: 이어서 봄기와 처음 수확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만큼 더.
1: 안녕.
2: 누구나 이원 학교의 원요원 친구들.
3: 모두 모두
2: 안녕. 다들 물 받았지? 곰기원이 보내준 거야.
3: 우리 곰기가 물 광고 모델이 됐거든.
4: 우와, 멋지다.
5: 최고의 요원은 최고의 물을 마신다. 아득한 수.
3: 자, 최고의 요원은 최고의 물을 마신다. 아뜨뜻 쏴. 똑같지?
2: 아니
3: 왜 나도 곰기처럼 모델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봐봐, 귀엽지? 뀨. 빠르지? 쌩. 쌩.
2: 곰기가 모델이 된 건 귀엽고 빨라서가 아니야. 아뜨뜨별의 물탱크 사건을 해결해줬기 때문이라고.
3: 아, 그 사건?

0: 햇볕이 뜨겁기로 유명한 아뜨뜨별에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1: 강은 바짝 마르고 마실 물도 없었어.
2: 하지만 걱정 뚝. 이럴 줄 알고 미리 거대한 물탱크에 물을 채워놨거든요. 아주 가득. 이제 이 문만 열면 물이 쏟아집니다. 콸콸콸. 자물쇠 비밀번호가. 뭐더라?
3: 잊어버렸어.
2: 뭐더라? 잠깐만. 이게
1: 단서는 오직 하나. 대대로 관리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 노래.

0: 아니, 이게 뭔 소리냐고!
1: 이거면 중구나던 소리입니다!
0: 엄경! 와주셨군요!
1: 야! 에? 다섯 손가락은 숫자 5! 이걸 사이에 두고!

0: 비밀 버전은 1, 5, 10.
1: 역시 곰 귀여워. 자, 그럼 1, 5, 1. 어?
2: 안 열리는데?
0: 차하하하. 그럴 리가요. 제가 한번 열어보죠. 여보세요? 하하차.
2: 아, 이게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0: 이게 왜 이러는 거야?
3: 곰 끼워는 이대로 물탱크 문 열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4: 자, 여기서 문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3: 어떤 수가 잘못 들어간 걸까?
5: 5를 가운데에 둔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운데는 5가 맞다고 생각해. 1, 5, 1에서 1 한 개만 빼면은 4, 5, 1 아닐까?
6: 1만큼 더 작은 수는 4잖아. 그리고 1만큼 더 큰 수가 6. 그러니까 4, 5, 6.
4: 정말 대단한걸.
3: 친구들 말이 맞았어. 곰기원이 자물쇠를 열지 못한 이유. 그건 바로
4: 1만큼 더 큰 수, 1만큼 더 작은 수를 헷갈렸기 때문이었어.
3: 여기 물병이 몇 병?
7: 하나, 둘, 셋, 세 병.
3: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면?
7: 하나, 둘, 셋, 넷, 네 병.
3: 그러니까 3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바로
8: 4.
3: 이번엔 반대로 4병에서 하나가 줄어들면
7: 3병.
3: 그러니까 4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바로
8: 3.
3: 와우, 역시 우리 친구들이야.
4: 그럼 이것도 알겠지? 자, 당근사탕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줄어들면
3: 3보다 1만큼 더 작은
8: 2.
4: 하나 더 줄어들면
3: 2보다 1만큼 더 작은
8: 1.
4: 하나 더 줄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뭐지?
3: 0!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0! 0이라고 하지.
4: 오호, 0! 아무것도 없는 건 뭐다?
8: 0!
3: 정리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수를 놓았을 때
4: 뒤에 수는 1만큼 더 큰 수,
3: 앞에 수는 1만큼 더 작은 수야. 그러니까 5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8: 4.
4: 5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8: 6.
3: 이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4: 아, 있지, 있지. 아뜨뜨별 물탱크 비밀번호.
3: 그래, 우리 곰끼원도 이걸 알게 되었을까?
9: 좋아, 좋아. 집중해, 곰께. 넌 할 수 있어. 다시 불러보자. 그 노래를.
10: 그 노래?

0: 그래! 5보다 1 더 작은 수, 4! 5보다 1 더 큰 수, 6! 그렇다면 비밀번호는 4! 5! 6! 4! 5! 6!
1: 역시 곰기여왕 최고.
0: 늘 듣는 말이지만 오늘은 더 기분이 좋군요.
2: 우리 곰기여왕은 아뜨뜨별의 영웅이 되었고
3: 그 광고를 찍게 되었던 거지.
0: 최고의 여왕은 최고의 물을 마신다. 아뜨뜨 보안 맞춘 거다. 1만큼 더 작은 수, 1만큼 더 큰 수를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

0: 사람들 모두 집중!
1: 1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0: 0! 아무것도 없으면
1: 0! 바로 그 0이 어디에 있을까?
0: 요원들 0을 찾아줘!
2: 아파트에 0! 길 위에도 0!
3: 달력에 0!

0: 전화기에 영. 돈에도 영, 영, 영, 영.
1: 영이다, 영.
2: 와, 모두 잘 찾았다. 우와, 영 진짜 많다.
3: 잘 찾았어, 요원들. 다음 시간에 또 보자고.
2: 안녕!
4: 공기 공기 공기
3: Who am I?
4: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3: Who am I?
4: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3: Let's go!
6: 1, 2, 3, 4, 5, 6, 7, 8, 9, 10
3: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7: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탈세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0: 마라 곤충 숨바꼭질. 얘들아, 우리 숨바꼭질 하자.
1: 좋아, 재밌겠다.
0: 그럼 시작할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찾는다.

0: 안키, 페리, 찾았다! 어? 어? 버리잖아!
1: 벌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 찾았을 거야.
2: 맞아, 맞아. 근데 스톰이랑 핑은 어딨지?
3: 붐치기, 붐치기, 붐! 노래가 좋아! 박치기, 박치기, 박! 박치기, 박치기, 박! 힙합이 좋아! 찾았다! 어? 아! 아이, 너무해! 음악에 대한 내 사랑을 이용하다니! 좋았어! 이제 핑만 찾으면 돼!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절대 못 찾을걸. 숨기 대장 팽이니까.
4: 숨기 대장? 정말 그럴까?
3: 어? 어? 누구야? 뭐지? 여긴 꽃밖에 없는데. 어?
4: 아직도 내가 꽃으로 보이니?
3: 어? 아!
4: 잡아먹을 것이냐?
5: 아유, 조심해야지.
3: 도대체 너희 누구야?
4: 뭐? 난 초사마귀. 꽃으로 위장할 수 있지. 꽃인 척하다가 지나가는 먹이를 잡아먹어.
5: 난 잎사귀벌레라고 해. 잎사귀랑 똑같지?
3: 말도 안 돼. 벌레가 파먹은 자국까지 있잖아.
2: 어? 전 페퍼민트 대벌레예요. 겁이 많아서 일단 엎드리는데 다들 나뭇가지인 줄 알아요.
3: 너희들 대단하다. 진짜 숨기 대장들이네.
4: 아, 허허허, 맞아. 우리 셋이 숨으면 누구도 찾을 수 없지.
3: 어? 어? 어? 박쥐잖아. 큰일 났다. 도망쳐야 돼.
4: 내 말 못 들었어? 누구?

0: 저기 숨자. 에이, 그럼 다른 걸 먹어야지. 초음파 발사!
1: 우와, 어두운데 저렇게 빨리 날 수 있다니. 설마 고고스캔? 큰일 났다! 초음파로 위치를 알아내고 있어! 그린 파워 변신!
2: 어?
1: 파워 축제 발사!
0: 그렇다면!
1: 도망쳐! 박쥐는 초음파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위장술이 통하지 않아!
3: 뭐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4: 어떡하기는! 도망쳐야지!
0: 내 아침밥!
1: 안 되겠어, 렉슨!
5: 어? 힝,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1: 구해줘! 지금 박쥐가!
5: 박쥐에게 쫓기고 있나 봐. 어서 출동하자!
6: 얘들아, 합치하자! 응!

0: 있지 않심해. 안전한 곳으로.
1: 망했구나, 용 사마테. 공격을 받아.
2: 안돼.
3: 저도 구해줘요.
0: 내게 맡겨.
1: 너 가만 안 둘 테야.
0: 날 잡겠다고? 그건 안 될걸.

0: 드디어 포기했구나.
1: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금이다. 가가가!
0: 어때? 이제 돌아가고 싶지? 나 정말 화났어!

0: 거기 있었구나.
1: 에이구, 숨은 곳을 알려주면 어떡해.
2: 알려준 게 아니라. 이거 왜 안 빠져?
0: 드디어 식사 시간.
2: 물대포, 물대포를 쏴.
1: 소용없어, 박쥐는 초음파를 써서 피한다고.
3: 잠깐, 초음파라고? 그렇다면 레스큐킹, 박쥐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만들어보자.
2: 박쥐가 싫어하는 초음파? 알았어, 한번 해볼게. 사이렌 가동, 초음파 모드.
0: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싫어? 도저히 안 되겠다. 제발 그만해.
4: 초음파 작전 성공.
5: 정말 놀랐어. 우리의 위장술이
6: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니.
3: 자연의 신비로움엔 끝이 없거든. 항상 겸손해야 해.
1: 그래도 너희들의 위장술은 대단했어. 앞으로는 숨기대장 핑이 아니라 핑과 곤충들이라고 해야겠어. 해보자, 숨기대장
7: 핑과 곤충.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타요, 트위,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드릴게요. 방귀 파워 뿜!
1: 아빠 왔어요.
2: 다녀오셨어요.

0: 실례했습니다.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빠 방귀는 냄새 안 나. 에휴 정말. 아우 퇴근이다 퇴근이야. 아우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야. 우리 딸 거기서 뭐해요? 이리 와봐.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1: 오늘요? 오늘은 하늘이랑 하리가요 간식을 먹는데

0: 실례했네. 어, 아, 이런 가끔씩은 아빠 방귀도 냄새가 나네.
1: 방귀.
0: 에이, 방귀 냄새가 얼마나.
2: 아이고,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정말 아빠 방귀가 그렇게 싫으니? 어? 마리아, 일어나봐.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1: 아빠, 그야? 어떤 아빠가 아니네.

0: 하느라 화장실을 못 갔다 왔어.
1: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 냄새 나면 안 돼. 난 절대 방귀를 낄 수 없어.
2: 말이 왔구나.
3: 오늘 딩동쌤이 엄청 재밌는 그림책을 읽어주신대.
1: 뭔데 뭔데?
4: 뭐냐면
1: 뭔데?
4: 방귀파워
2: 마리아, 괜찮은 거야?
1: 네? 저요? 뭐가요?
2: 자,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짜잔! 어? 방귀 파워 뿡!
5: 얘들아,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0: 이게 무슨 냄새야?
1: 니가 꼈지?
2: 모두가 나를 쳐다봐요.
3: 창피했겠다. 난 숨고 싶을 거야.
2: 이 친구도 그랬나 봐.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눈물은 참아지는데 방귀는 왜 못 참을까요? 밥 먹을 때 방귀 뀌면 안 돼요. 모두 밥을 못 먹을지도 몰라요.
3: 우리 집도 이래요. 아빠 방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다고요.
4: 그건 그런데 차마 또 나올 땐 어떡하냐?
2: 7층 올라갑니다.
5: 무슨 냄새야?
6: 무슨 냄새야?
3: 엘리베이터에서 방귀? 절대 안 돼!
2: 엘리베이터에서 방귀 뀌면 안 돼요. 어지러워 모두 쓰러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1: 하지만
2: 하지만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방귀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난 방귀 뀌고 싶어요.

0: 전기 파워로 경주차도 이기고 있어.
1: 당구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당구의 힘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할지도 몰라요. 당구에는 재미있는 떨림이 있어요. 이 떨림으로 춤을 출 수 있어요. 방귀에는 엄청난 냄새가 있어요. 이 냄새로 모기를 잡을 수 있어요. 봉지에 방귀 냄새를 모아서 야!
2: 모기도 방귀 냄새엔 어쩔 수 없구나.
1: 대신 나도 얼른 탈출해야 하지요. 여러 가지 방귀 소리를 모아 방귀 합창단을 만들 거예요.

0: 방귀를 볼 수도 있어요.
1: 어? 방귀를 볼 수 있다고? 아, 나 뭔지 알 것 같다. 왜? 목욕할 때?
0: 물 속에서 뿌그르르 방귀를 뀌면 방귀가 방울방울 올라가요. 내 기분도 보글보글 좋아져요. 방귀를 잔뜩 모았다가 뿡 뀌어서 뿡 하늘을 날아요.
2: 우와!
0: 구름 위로 올라오니 방귀가 구름 같고 구름이 방귀 같아요.

0: 강력한 방귀 한 방으로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너무 세게 힘을 주면 방귀와 함께 다른 친구가 나올 수 있으니 조심.
1: 다른 친구라면 혹시? 뭐?
0: 방귀 놀이는 정말 재미있어요.

0: 하지만요. 잘한다.
1: 빵! 방귀 빵빵빵!
2: 댕구의 실수.
3: 어? 댕구야!
0: 그런데 얘들아, 방귀가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창피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알았지?
1: 전 사실은요.
0: 어?
1: 띵동 쌤이 방귀 소리 낼 때 이었어요. 원래.
2: 냄새 안 났는데.

아끼지 말고 잘 뛰어야지. 방귀는 매너.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1: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2: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3: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0: OST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1: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0: 안 돼!
1: 뚱뚱 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0: 백합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2: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3: 소매꺼핀 가족이 EBS에 돌아왔다! 랭기온 라온의 등장으로 사라져버린 소매기네 가족들! 과연 소매기는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 소매기네 가족의 우당탕탕 게임 액션 어드벤처! 소매꺼핀 찰칵 세계여행 시즌2!
4: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6: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권을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바르게 달리는 힙보든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화산이 부글부글.
3: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4: 구왕 공룡의 불을 받아라. 얍!
5: 알아.
6: 훈정, 너 아직 집에 안 갔어?
4: 좀 전까지 할아버지랑 공룡놀이 했거든.
6: 공룡놀이?
4: 응.

0: 거기서 막 부글부글 화산도 폭발했는데.
1: 아, 나도 보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또 해달라고 하자.
0: 좋아.
2: 할아버지!
3: 우와, 이게 훈민정음이구나. 오.
4: 훈민정음이 어디 갔나 했더니.

0: 새벽인너 부글부글 화가 난다.
1: 부글부글 여기서 끓어오르는데?
2: 아,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할아버지!
1: 아까 할아버지가 이 가루 불리니까 부글부글했는데 한번 해볼까?
3: 우리끼리 해도 될까?
4: 한번 해보자!
1: 거품이 부글부글부글부글!
3: 뭐야! 가루 넣으면 된다며!
1: 할아버지가 됐는데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새벽이 때문에 훈민정음을 잃어버렸으면 한글 파괴도 못할 뻔했군. 개벽! 지금 생각해도 화가 부글부글 나. 잠깐, 화가 날 때도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며 끓어오를 때도 부글부글. 오늘은 이대 좋겠군. 끝! 비읍, 우, 부, 기역, 으, 리을, 글. 비읍, 우, 부, 기역, 으, 리을, 글. 부글부글.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볼까?
6: 천지! 어? 훈민정은?
7: 천지는?
6: 얘들아, 훈민정음을 되찾았어.
8: 정말? 정말?
9: 어?
6: 이럴 수가.
0: 훈민정음을 쉽게 뺏길 순 없지.
7: 천지, 잘 더 빠져나가는군.
6: 끝까지 따라갔어야 하는데.
7: 기회는 또 있는 법. 어서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0: 모마, 자마!
11: 아야!
3: 그러니까 오늘 파괴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라는 거죠?
6: 맞아.
3: 시옷이랑 슛.
1: 아! 호수! 호수 아닐까?
12: 호수? 내가 가볼게. 헛!
13: 어? 땅 위에 커다랗게 물이 고여있는 호수. 호수는 잔잔해.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
3: 그럼 히읗시옷.
1: 어? 여기 홍시. 홍시도 히읗시옷이 들어가.
8: 말랑말랑 잘 익은 감 홍시. 홍시도 괜찮은 것 같아.
1: 게다가 엄청 맛있어.
3: 홍시도 아니면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0: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화산이야.
1: 화산?
2: 이제 곧 전 세계가 융암과 화산재로 뒤덮이고 말 거야.
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모음, 자음 준비됐지?
1: 네! 모음, 자음, 변신!
0: 화산에서 나는 가스 냄새야.
4: 저기 화산이 있어요.
3: 어서 가보자.
0: 어? 용암이야.
2: 내가 올라가서 볼게. 헛! 어? 용암이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3: 너희들은 너무 위험해. 안전하게 피하자. 여기서 기다려.
5: 네, 조심하세요.
6: 아, 한글용
0: 천지?
6: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군. 그렇다면 터지다. 화산 더 강력하게 터지다.
0: 모두 조심해.
3: 모음이나 자음이가 위험해.
0: 화산재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2: 나한테 맡겨.
7: 떨고 있니?
6: 태극공 회오리가 이렇게 셀 줄이야.
0: 천지가 사라졌어. 잘했어.
2: 이 정도 가지고 뭘.
3: 빨리 용암을 굳혀야 해.
0: 좋아.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1: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이, 기역, 식,
2: 디귿, 아, 다.
8: 용암이 식다!
2: 내가 글자를 찾을게. 헛!
0: 나머진 내가 쓸게. 욕망치로 오!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오와 아가 만나 와!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히읗이 와를 만나 화, 시옷이 아와 니은 만나 산,
1: 화산!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 하마터면 지구 전체가 뜨거운 용암으로 들끓을 뻔했어. 정말 아찔했어.
11: 화산놀이를 너희들끼리만 하려던 거야?
5: 네.
11: 안 돼요. 화산놀이는 어른이랑 꼭 같이 해야 돼.
5: 네, 할아버지.
11: 화산은 말이지 뜨거운 마그마라는 시뻘건 불덩어리가 땅 속에 있다가 뻥! 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야.
5: 아하.

0: 화산이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부글.
1: 에이, 진짜 화산 더 팡 터진대.
2: 게다가 엄청 뜨겁잖아.
3: 어? 너희들 정말 화산을 진짜 본 것처럼 말한다?
1: 그럴리가요.
2: 와, 신기하다, 신기해.
3: 우리 그럼 한가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기트갈, 코드갈,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로일 가이즈!
1: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2: 레오미.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4: 불어라, 모래바람.
5: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6: 아, 여긴 정말 따뜻하고 좋다.
7: 개벼.
6: 아, 노는데 누가 방해. 천지대장님!
7: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땐가?
6: 아, 이런 데서 쉬기도 해야 어떻게 한글을 파괴할지 좋은 생각도 나는 거라고요.
7: 그래? 네 말대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8: 역시 천지도 있었어.
7: 아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지?
9: 개벽이를 따라오면 천지를 만날 줄 알았지.
6: 어? 아, 죄송해요 천지대장님.
8: 어서 훈민정음을 내놓으시지.
10: 받아라 훈민정음.
7: 불다. 바람이 불다.
8: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안 보여.
6: 천지대장님, 나만 남겨두고 그럼 나도. 나도 모르겠다.
8: 오, 거기서!
1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7: 개벽이 가진 건 가짜 훈민정음. 이게 한글방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훈민정음이지. 어쨌든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비읍, 아, 파. 밀, 아, 미음, 람, 바람.
1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7: 불어라! 세상을 다 날려버려라!

0: 훈민정음을 찾았어. 어? 어? 이건 가짜 훈민정음인가 봐.
1: 이럴 수가.
2: 천지가 계속 가짜 훈민정음으로 아이야의 눈을 속이고 있어요.
1: 그 사이 한글을 파괴하다니.
0: 다음엔 절대 속지 않겠어. 우리 어서 파괴된 한글을 찾자.
1: 좋아.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3: 무음아.
4: 참아? 왜 그래? 괜찮아?
3: 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4: 바람이 얼마나 분 거야? 이게 뭐야? 모래야?
3: 엄청난 모래바람이었어.
0: 모음아, 자음아.
5: 아야.
4: 아야.
0: 자음아, 너 왜 그래?
5: 바람 때문에 머리가.
0: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
4: 미음과 리을이요? 미음율이라면. 머리.
0: 어? 머리?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좀 이상해졌지만.
4: 근데 미음과 리을이면. 아! 무릎! 무릎도 미음 리을이 들어가!
0: 응? 무릎?
5: 무릎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0: 그럼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0: 어떤 글자지? 모래. 모래 글자에도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요. 모래 아닐까요?
1: 모래?
0: 맞아요. 아까 모음이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2: 모래바람이? 자음이 말대로야.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고 있어. 모래바람이 계속 불면 사람들까지 위험해져. 파괴된 글자는 모래가 틀림없어. 천지가 모래 글자에 바람 마법을 건 것 같아.
3: 그래서 모래바람이...
4: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그래야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어.
5: 자음, 모음, 변신!
6: 쇼! 이! 이! 도서! 신!

0: 어서 모래를 찾자.
1: 네. 어? 저기 미엠리얼 있어요. 말랑? 아, 젤리가 말랑말랑.
2: 말랑하다 할 때 말랑이구나.
1: 저기도 미엠리얼이 있어요.
0: 어? 모래가 틀림없어.
3: 어서 글자를 찾자.
4: 하!
3: 내가 모래 바람 마법을 건 걸 잊었나?
4: 잊었나?
0: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모래 떨어지면 안 돼. 어? 모모, 잠아.
5: 아야, 잠아.
6: 모모, 잠아. 어디로 간 거지?
5: 안 보여. 그래, 마법줄을 펼쳐서 빛을 내는 거야. 다음 마법줄. 아, 빛이다.
0: 잠아.
5: 아이야.
6: 모모, 괜찮니?
5: 네.
0: 잘했어, 잠아. 한글식의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어.
5: 네, 다행이에요. 모래가 입에 다 들어갔어.
1: 맞아,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일 땐 재밌었는데.
6: 모래성? 아, 모래바람을 모래성으로 바꾸자.
0: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열어줘.
7: 네.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어, 이웃, 성! 모래, 성!
8: 뭐야? 나 모래속에 갇힌 거야? 안 움직여줘! 천지 대장님, 그럼 저는 이만?
9: 두고 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10: 천지가 사라졌다. 와!
6: 내가 한글을 찾을게.
11: 돌아라, 한글!
0: 오는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애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로 아. 태극봉으로 이. 아와 이가 만나 에.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1: 미음이 오를 만나 모.
2: 미을이 애를 만나 레.
3: 모래.
4: 파괴된 한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모음이랑 자음이 모래놀이 하는구나.
0: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스케치북 여기 잡고 들어보세요.
5: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오!
0: 할아버지 사랑해요.
5: 나도 사랑해요.

0: 이어서 모여라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5: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6: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몽을 완성하라. 인어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엄마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오빠 좀 하면
2: 플러스
3: 물론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4: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5: 성공이다
6: 사건 발생
5: 도망쳐 나 잡아봐라
4: 모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 꼼짝 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포드!
7: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놀이! 옷대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8: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9: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 전설을 이룰 자 누구인가?
11: 우와! 여기는 지구별 우주 정거장 친구들 안녕!

0: 드디어 오늘 번개들에 갈 대원을 뽑는 날이에요. 친구들 기대되나요? 하지만 번개별에 갈 친구는 오직 한 명뿐. 이렇게 많은 친구들 중에서 딱 한 명이 뽑힙니다. 과연 누가 가게 될까요? 와우! 바로 태권소녀 이루리! 주세요. 루리. 우와. 예. 아하.
1: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소녀 이루리라고 해요. 꿈을 꼭 이루라고 루리랍니다. 루리 이루리. 야.
0: 우와, 씩씩한데요. 루리.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저는요,

0: 우주선에 탑승해주세요.
1: 야호!
0: 야옹! 외쳐주세요. 루리! 루리! 루리! 루리! 루리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 안녕!
0: 안녕! 자, 자 이제 탑승했습니다.
1: 탑승 완료!
0: 좋아요! 여러분, 번개별을 향하여 우리 모두 큰 소리로 5, 4, 3, 2, 1 발사고 외쳐주세요. 시작! 5, 4, 3, 2, 1 발사!

0: 번개맨과 우주 탐험대.
1: 우주선 번개별 도착.

내가 정말 번개별에 오다니. 어? 그런데 번개맨은 어디에 있지? 번개맨! 번개맨!

0: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1: 번개
0: 번개
1: 번개
0: 번개 홈런 안녕 루리 반가워
2: 번개맨 우와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0: 번개맨이 온 걸 환영해 자 번개맨에 왔으니 우리 파워체조 한번 해볼까?
2: 좋아요
0: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0: 우와, 룰이 아주 씩씩한걸?
1: 번개맨, 제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 꿈은 바로 번개맨. 알고 계셨군요.
0: 그럼 번개맨은 모든 어린이들의 소식을 알고 있지.
1: 우와.
0: 하지만 번개맨이 되는 길은 쉽지 않지. 번개별뿐만 아니라 여러 별들을 탐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야만 해.
1: 소중한 가치요?
0: 꿈, 행복, 사랑, 용기 이런 것들을 루리가 찾아야만 하는 거지.
1: 해볼게요. 자신 있어요.
0: 좋아. 그럼 함께 떠나볼까?
2: 좋아요. 출발해요. 지금 바로 바로.
1: 우와, 뚝딱아.
2: 우주별 탐험에 이 뚝딱이가 빠지면 안 되지.
0: 그래. 언제나 즐거운 뚝딱이와 함께라면 더 재밌는 탐험이 될 거야.
2: 우와, 우주별을 탐험하다니.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1: 우와, 익혀요, 익혀.

0: 어, 조심.
1: 아이고, 고마워요. 번개맨? 어? 아, 그럼 여긴 내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번개별?
2: 맞아요. 환영해요, 별별 박사님.
3: 우린 지금 우주별 탐험을 갈 거예요.
4: 혹시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1: 어? 이게 웬일이야? 좋아요, 야호!
3: 아, 잠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가방에 뭐가 있나 봐.
4: 뭐지?
3: 깜짝이야.
4: 번개멍? 너 집에서부터 몰래 따라온 거야? 너도 우주 탐험대가 되고 싶다고? 나랑 같이? 하지만
3: 에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가 어떻게 탐험을 떠났냐? 이 뚝딱이처럼 크고 씩씩해야지. 뭐야, 왜 우주정대
4: 번개맨,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번개 파워 에너지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도 같은데. 좋아, 한번 해볼까? 번개망은 커져라! 번개 파워!
1: 안녕! 안녕, 아빠! 나는 번개망이야! 안녕! 강아지가 말을 하네? 내가 말을 하는 법? 세상에! 내 몸이 엄청 커졌어, 봐!

0: 우와.
1: 멋지다. 좋아. 그럼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두 여행을 떠나볼까?
2: 예!
3: 좋아요.
1: 우주 탐험대.

0: 아니야?
1: 엄마야! 엄마!
2: 아차! 아차차!
3: 네! 가시면 대장님!
2: 번개맨이 되고 싶은 아이가 나타났다. 우주 탐험대가 되어 꿈을 찾으러 떠날 것이다.
1: 번개맨이 되고 싶은 아이요?
2: 어서 가서 막아라!

0: 잠깐만. 못 가게 막아야 하는데 어쩌지?
1: 어? 그럼 우주선을 박살내죠.
0: 안 돼!
1: 어?
0: 번개맨이 모르게 해야지.
1: 번개맨이 모르게 해야...
0: 아우, 진짜. 아, 잠깐만. 그러면 번개맨이 눈치채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연료통을 빼가자.
1: 연료통? 그래, 그러면은 우주선이 날지를 못하겠네.
0: 그래, 역시 우린
1: 똑똑해, 똑똑해.
0: 자, 그럼 조용해.
1: 조용해.
0: 이거 어디야?
1: 저기, 아, 잠깐만. 나와봐, 내가 할게.
0: 그래, 그래. 조용하라고! 버티자!

0: 맡아봐야겠어. 이쯤에서 나는 것 같은데.
1: 쟤 왜 이쪽으로 와? 저리 가.
2: 뭐야?
3: 좋아. 아니, 너희 우주 어떤 아차.
4: 저건 우리 연료통.
2: 아니야.
4: 연료통 돌려줘. 아차.
3: 그래.
4: 찾았다.
3: 와, 잘했어.
2: 요즘 어때?
1: 가자.
3: 어서 빨리 끼우자. 연료통을 끼워야 돼.
4: 아, 정말. 근데 기가 딱히 끼우자.
3: 잘 좀 끼워봐봐.
1: 아니, 저러다가 정말 출발하는 거 아니야?
3: 조심해서.
2: 안 되는데.
3: 같이 해보자.
2: 가시관 회장님, 도와주세요.
5: 와라라 나와라, 와라와라 나와라. 가시관 대장님이 주신 오늘 무기는
2: 야!
1: 이건 뭐든지 자석 다 붙는다.
2: 자석 역시 가시관 회장님 짱.
1: 자, 그럼, 자.

0: 차차차!
1: 홍기맨도!
0: 좋아. 뭐든지 붙어라 자석은 사라져라.
2: 안 돼.
0: 번개. 아! 아차 아차차.
2: 아이 번개맨 두고 보자.
1: 우주 탐험대 언젠가 맞고 말 거야.
0: 얘들아, 괜찮니?
3: 네, 괜찮아요.
2: 번개맨 고마워요.
0: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네.
0: 우주 탐험대 출발!
3: 출발!

0: 출발!
1: 출발! 저게 뭐지? 저거 봐봐!
2: 우와! 이건 꿈? 꿈?
0: 맞아. 그게 너희들이 찾은 첫 번째 소중한 가치야.

우리 친구들도 꿈을 가지고 있나요? 번개맨이 우리 친구들의 꿈을 언제나 열심히 응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소중한 꿈을 풍선처럼 크게 크게 키우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알았죠?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펀쳐줘 함께해요.

0: 이어서 출동 타요와 소방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경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아

0: 뚱뚱 치킨 슈퍼치킨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백합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5: 놀이터에서 놀아요.
6: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5: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6: 멋있겠는데?
5: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6: 거기서!
5: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6: 안 돼, 토끼야!
5: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구조대가 좋아요.
3: 소방구조대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있어요.
4: 자동차 학교까지 도착 예정 시간은?
2: 3분 뒤에요. 친구들은 괜찮을까?
5: 우리야!
2: 서둘러야 해! 어서 비켜주세요!
6: 불이 났나 봐.
7: 미안, 괜찮아?
8: 그런데 소방구조대가 여긴 무슨 일이야?
2: 화재 신고를 받고 왔어.
9: 불이 난 곳은 어디야?
10: 불이라니?
11: 우린 신고한 적 없는데?
12: 뭐?
13: 뭔가 우...